0: 방초보의 영어 유게스,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아, 열심히 또 네. 일주일 공부했고, uh-huh. 주말 쉬었으니까 또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0: 달려봐야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월요일은요, 우리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엄마와 에어컨 전쟁 파트 2 되겠습니다.
1: 아.
0: 우리 지난 에피소드 기억나세요?
1: 기억납니다. 아,
0: 날씨가 너무 덥다.
1: 맞아요. 아들이 고충이 많았어요.
0: 맞아요. 네.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에어컨 틀 생각이 없으십니다.
1: 팬을 돌리라고 했죠.
0: 아, 그렇습니다.
1: 팬.
0: 자,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이어질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그러니까 도서관은
1: 아,
0: 시원하잖아요.
1: 그쵸.
0: 집에서는 안 된다.
1: 도서관이랑 은행.
0: 은행.
1: 은행 많이들 가시죠.
0: 한번
1: 예.
0: 쭉 도는 코스죠.
1: 그쵸,
0: Alright.
1: 그쵸. 투어예요.
0: 미국도 똑같아요.
1: 어,
0: 네.
1: 그래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내가 이게 해결책을 줬는데 너 계속 이럴 거야?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이 엄마 그래도 성격
0: 아, 이
1: 괜찮으시네요.
0: 정도면 참은
1: 예,
0: 건가요?
1: 그럼 많이 누르셨어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그럼 도서관에 가는 게 어떠니? 응?
0: What are you saying, mom?
1: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
0: Library?
1: 라이브러리. Go to library. 라이브러리 에어컨 후!
0: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미텀?
0: Midterm
1: Exam? 아,
0: exams.
1: 이그잼. 그럼 뭐, 너 이렇게 계속 불평만 할 거야?
0: What?
1: 계속 불평만 하냐고, 불평.
0: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I hate this weather, say like that. You everything.
0: I'll
1: No.
0: complain.
1: 그래.
0: Oh, fine. Oh, it feels like a sauna in
1: 응?
0: here. It feels like a sauna.
1: 소나?
0: Oh, so hot.
1: 소나가
0: Oh. 아니. 은행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혹시 은행 영어를 몰라서 못한 거 아니에요?
1: 뱅크
0: 오,
1: 압니다.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 그쵸?
0: 지금 대화 자체가 안 통했잖아요.
1: 예. 논지를 너무 흘렸네요.
0: 이거 안
1: 예.
0: 되겠습니다. 제가 잘 들리고 잘 나오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3: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2: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3: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도저히 집에서는
1: 네.
0: AC를 가동할 의향이 없다.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간 김에 공부도 좀 하고.
1: 그쵸. 도서관을 가면 그 분위기에
0: 네,
1: 또 예,
0: 안할수
1: 휩쓸려서,
0: 없어요.
1: 예. How about going to the, then? 도서관이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0: 네.
1: 도서관에 가보는 건 how about, 어떻니? 니까 여기에 그러면 저는 library.
0: 두근두근.
1: 이겁니다.
0: Library. Is that your
1: Yes.
0: answer? Okay. 자, 여러분, 쓰신 거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정답. Perfect. Very
1: You.
0: nice. 자,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 근데 뭐 한국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왜냐하면 완전 다다다다닥 나눠서 공부만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뭐책 읽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1: 맞아요.
0: 근데
1: 노트북 하는 분들도 계시고.
0: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죠. 조용히 해야 되는 거. 또 하나 에어컨이 잘 나온다는 거.
1: 마우쌤 그거 알아요? 뭐 먹으면 안 돼요. 마우쌤 또뭐
0: 안 돼요?
1: 먹을까 봐.
0: 저는 좀 이렇게 녹여 먹잖아요. 피자도 녹여 먹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1: 쉽지
0: 아,
1: 않아요?
0: 냄새가 문제군요.
1: 예,
0: 오케이.
1: 맞습니다.
0: 자, library가 있는데, 얘는 사실 rary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발음을
1: 예.
0: rary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0: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rarely에 가깝게 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지만 한번 rarely로 가볼까요?
1: 좋습니다.
0: 오케이? 자, 따라오세요. Library. Library.
1: Library. Library.
0: 오, 좋아요. 자, how about 많이 들어봤죠?
1: 맞아요.
0: How about, okay. 자, how about 뒤에 명사를 그냥 써도 되기는 해요.
1: 네.
0: 그럼 이건 어때? 저건 어때? How about this? How about that one? 이러면서. 하지만 오늘은 ing.
1: 예.
0: Right.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거는 좀 어떠니? 이렇게 제안하는 듯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게 어떠니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1: 음흠.
0: Okay. 자. So, how about ing? 여러분들의 미션은 얘만 바꿔주는 겁니다.
1: 네.
0: Easy, right?
1: Yep.
0: 여러분, 가볼게요. 해변에 가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덩어리 표현으로. 가다 해변에.
1: Go to the beach.
0: There you go.
1: Oh.
0: 자, 그러면 야, 해변 가는 게 어때? 해변 가는 게 어때?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그렇죠. ing 걸어서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Perfect. 자, 영화를 보는 건 뭐예요? 영화를 보다.
1: Watch the movie.
0: Watch a movie, right? Yeah. Okay. 그러면 영화 보는 거 어때?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그죠.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Yeah.
0: 너무 심플하죠, 그죠?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주어를 누구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So how about doing something? How about doing something, right? So 여기도 지금 ing and then
1: watching.
0: There you go.
1: Yes.
0: All 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자, 그런데 여기서는 library 가는 건 어떠니 그러면? 자, 가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네, 그리고 예전부터 왕초보 영어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알려드렸던 예전에 Why don't you? 이런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걸로 바꿔도 돼요. 원하시면
1: 뭐, 네.
0: 뭐 네, Why don't you go to the library then?
1: Yes.
0: 이런 식으로.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1: 예.
0: 아, 중간고사는 벌써 끝났다고요.
1: 아, 공부하러 가라는 줄 알고.
0: 왜, 아, 공부도 아니고 왜 거기까지 굳이.
1: 그렇죠. 뭐 겸사겸사 이제 엄마 마음을
0: 네.
1: 예, 다 짓밟아 놓네요. But the are already over.
0: 네.
1: 벌써 끝났어요.
0: 뭐가 끝난 거예요?
1: 제가? 중간고사인데요.
0: That's right.
1: 중간고사니까 그게 이제 시험이 이그제미네이션이잖아요.
0: 오, 맞아요. 맞아요. 예,
1: 그 중간이 이제 우리가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 start 중간이 middle이에요. Middle, end. So, middle, exam.
0: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1: 네, 그럼요. Middle. Middle, exam. Examination을 또 exam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0: 예. 지금 전란체가 시작이 되면 뭔가 불길하게 끝이 납니다.
1: 누가 잡아줘야 돼요.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0: 계속 가네요?
1: 경주맙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그냥 가는 거예요.
0: 이리 와. 네. But the 중간고사
1: 네.
0: are already over.
1: 자,
0: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왜냐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
1: 네.
0: 그리고 시험은 exam이라고 하는 거.
1: 네.
0: 근데 약간 수정해주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데.
1: 예.
0: 영어에서는 midterm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1: term이 뭔가 기간?
0: 맞아요.
1: 오!
0: Nice!
1: 오!
0: 중간 기간에 보는 시험인 겁니다.
1: 아.
0: Right? So, midterm, 그 다음에 exam. 근데 여러 개니까 exams. 왜냐면 뒤에 보면
1: are.
0: 아, is가 아니죠.
1: 네네네.
0: 그런 거 보니까 아, 복수구나. So 중간 시험, 중간고사 시험을 midterm exam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1: 네.
0: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참고로 기말고사 시험은 무슨 exam이라고 할까요? 이거
1: end.
0: 오히려 많이 들어봤어.
1: 끝이니까요. 네. Ending. Ending. Never ending 스토리 할 때 ending이에요.
0: 네. 네.
1: Ending exam.
0: 역시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요. 자, final.
1: 아, final.
0: Final. 완전
1: 아,
0: 최종인
1: 네네네.
0: 겁니다.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final exam. 이 두 개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1: 예.
0: 특히나 이제 학생분들은 꼭 알아야겠죠.
1: 음흠.
0: 자, 보세요. 지금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어떤 단어로 썼죠, 여기?
1: 끝났, already.
0: 아?
1: Over.
0: Over.
1: Yes.
0: 그렇죠. Over 이라고 하는 게 끝난이란 뜻인데요. 특히나 over 하면 정말 완전히 끝난.
1: 네.
0: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음흠.
0: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관계는 끝이야.
1: 야.
0: 아, 이럴 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1: 예.
0: 자, 관계가 영어로 뭘까요? 관계.
1: 관계? Relationship.
0: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끝이야.
1: Our relationship is over.
0: 그렇죠. Our relationship is over, right? How about this?

0: 여름이 끝났어. 자, 그 여름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번 여름을 얘기하나 봐요.
1: 네. The summer is over.
0: The summer is over, right? 그렇습니다.
1: 네.
0: 돌아오지 않는 걸 강조, 강조, 강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중간고사 완전히 끝났다. 그러니까 강조하면서 내가 공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Why do I have to go to the library? 왜 가야
1: 그치.
0: 돼요? 라고
1: 그쵸.
0: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느낌 맞죠?
1: 네.
0: Over 쓰는 you. 자, 여러분들, over 할 때도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1: 네.
0: V가 있죠? 그래서 오바. 절대 안 돼요.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 올리고 바람 뿜을게요.
1: 예?
0: Over. 한번 더요. Over.
1: Over, over.
0: Nice.
1: 이게 진짜 우리는
0: 네.
1: 야, 너 오버하지마
0: 맞아요.
1: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already over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0: 오히려 그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아예
1: 익숙하거든요.
0: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1: 네.
0: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오케이. 자, 다음 미션 문장을 보겠습니다.
1: 네.
0: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살짝 얘가 빠직! 뭔 말인지 아시죠?
1: 그쵸.
0: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좀.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계속,
0: 그렇게요?
1: 아니, 계속 그거 막 그럴 거야. 그거죠.
0: 네.
1: Just니까. 예.
0: 킵이 뭔데요?
1: Keep이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거.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Alright.
1: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해주는 거.
0: 맞아요.
1: 예,
0: 유지하는 거죠.
1: 유지하다. 불평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네요. 아들이. So, to keep 불평.
0: 네.
1: 우리가,
0: 이거 스펠링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1: 그쵸?
0: 틀려도 됩니다.
1: complain.
0: 오?
1: complaint.
0: 오?
1: complaint.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yes.
0: 그 컴플레인트를 킵할 거냐?
1: 예.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죠.
0: 오케이.
1: 예.
0: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1: 네.
0: 오케이. 자,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t? 정답? Complaining.
1: complaining.
0: 오케이, hold on. 이거는 패턴을 모르면 왜 ing가 나왔는지.
1: keep ing군요.
0: 그냥, 그렇죠. 명사가 왜안 나오고 ing 나왔는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깨달았죠?
1: 예.
0: Alright, so keep
1: 엄청 외웠었는데.
0: ing.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complain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동사예요. complain 하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죠? 왜? complain 걸어. complain 걸었어.
1: 예.
0: 걔를 마치 명사처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complain은 동사고요.
1: 예.
0: 불평이라는 명사는 방금
1: 제가 썼던 게 맞군요.
0: Yes, please. Write it again.
1: complaint.
0: 아하.
1: 네.
0: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뭐 우리말이랑 섞어서 굳이 쓴다면은
1: 예.
0: complaint 걸어. 그게 맞는 거겠죠. 차라리. 그렇죠? 불평이란 명사를 걸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1: 예.
0: 안 그러고 그냥 complain을 걸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불평하다를 불평해.
1: 아하.
0: 불평하다를 걸어. 이상하죠.
1: 예.
0: Right? So T가 꼭 들어가야 불평이란 명사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complain 동사로 썼죠. 근데 왜 ing 이렇게 넣었을까? 바로 슬기 씨가 기억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1: 와.
0: 아마 제대로 오히려 처음부터 제대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네.
0: keep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엔 반복엔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패턴이 keep 뒤에 ing를 거셔야 돼요.
1: 네.
0: Right? 그러면 그 ing 행동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반복, 반복, 반복. 여기서는 complain 하는 행동을 반복, 반복, 반복이 되겠죠.
1: 그러면 keep 뒤에 명사가 와도 얘는 ing를 꼭 붙여야 되기 때문에 틀린 어순인 건가요?
0: 그렇죠. 명사에는 ing를 붙일 수가 없죠.
1: 아,
0: 그렇죠.
1: 그렇군요.
0: 뭐 예를 들어 car가 있는데 caring 이상하죠. 그렇죠?
1: 그렇죠.
0: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얘기해. 뭔가 관심 있는 얘기인데 계속 얘기해. 얘기하다가 뭐예요? 얘기하다.
1: say, speak, talk.
0: That's right. 자, speak도 나쁘진 않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1: 네.
0: 얘기해.
1: Keep talking.
0: 영화 보잖아요.
1: 예. 네.
0: 뭔가,

0: 나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 했는데 뭔가 솔깃한 얘기 한 단어를 탁 얘기한 거예요.
1: Keep talking.
0: Keep talking. 얘좀 해봐. 관심 있어.
1: 뭐 라면 끓이자고? Keep
0: Keep talking.
1: talking.
0: 아니면은 무슨 뭐 part-time job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뭔가 보수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거예요. 오케이. Keep talking. Keep talking. How about this? Keep의 과거형 보죠, 여러분들.
1: Kept.
0: Kept. Right?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그는 계속 으악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 질러 할 때 뭐예요?
1: Loud.
0: 오늘 yell. 단어가 좀 안 되네요.
1: Yell.
0: Scream.
1: Scream.
0: Yell은 그거는 이제 막 뭔가 단어 같은 걸 말하면서 잔소리하듯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으악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So scream을 가볼게요.
1: 네.
0: 그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1: He kept screaming.
0: 그죠? He kept screaming. Mm-hmm. 아이가 막 뭐라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가 아니면 연예인이 나왔던가.
1: 네.
0: Right. 자, 이렇게 해서 keep ing 둘 다 걸었고요. 시제는 keep에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1: 네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1: Keep talking.
0: He kept screaming.
1: He kept screaming.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좀 비슷한 거. 계속의 느낌을 주는
1: 그쵸,
0: 거.
1: 그쵸, 그쵸.
0: 들어본 적 있죠, 그쵸?
1: 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어 일기를 한창 쓸 때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뭐뭐 하다 할 때 이 keep ing를 몰랐던 시절에 continue 되게 많이 썼었던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어민들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건 있어요.
1: 그쵸.
0: 근데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재개한다는 느낌.
1: 아.
0: 네. 그래서 and so he continued talking. 그러면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갔다. 이어가다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오케이? 얘는 반복의 느낌.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너 계속 그렇게 반복할 거야? 이게 어울리겠죠, 그렇죠?
1: 네.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There you go.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네. And this is very important, you guys. 아, 알겠어요. 집안이 사우나 같네.
1: 우리 딸 같아요, 마치. 이날 이렇게 또. 예.
0: 아이들이 더위를 좀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1: 맞아요. 더위도 못 참고, 그러니까 더위를 참더라도 온몸이 다 젖어.
0: 막 땀이 막.
1: 예. 애들은 특히나 활동량이 많으니까.
0: Right.
1: 예,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Fine. It feels like in here. 사우나 같다 여기가 이건가 봐요. 그러면은 사우나처럼 느끼는 거니까 여기가
0: 사우나 써봤나요?
1: 사우나
0: 스펠링을
1: 안 써봤는데 사우나가 왠지 그냥 사우나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사우나 약간 이런 느낌?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1: 예, 사우나 더운 느낌이잖아요.
0: 혜리 씨, 저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느낌 있어요?
1: 아니 근데 우리 이거 약간 시옷 발음할 때 있잖아요. 사우나.
0: Really?
1: Yeah.
0: Okay.
1: 사우나.
0: 약간 혀 짧은 소리 아닌가요?
1: 아닌가?
0: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1: 예.
0: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얘는 그냥 생으로 사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너무 생각을 또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0: Right. 예. I mean, 이 사우나라고 하는 거 아마 처음 써보셨을 것 같은데 S-A-U-N-A예요. 근데 이걸 진짜 사우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 추천하는 것이 AU 혹은 AW라는 스펠링이 보이잖아요.
1: 예.
0: 그러면 아우보다는 이런 느낌.
1: 사우나.
0: 사우나.
1: 사우나.
0: 느낌.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sounds like 예를 들어서 법 할 때도 AW죠.
1: 예.
0: law 이렇게 가듯이
1: law.
0: 라우 안 하잖아요. 그렇죠?
1: 그럼 어쨌든 이 사우나가 영어 맞네요.
0: 사우나 미국에서 쓰는 그냥 영어예요. 오케이. 뭐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이렇게 originate 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어 발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1: 약간 저는 이게 한자인 줄 알았거든요. 사막 사자에 비우자에 뭔가 약간 비오듯 땀이 흐르는 곳 그래가지고
0: 그렇게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1: 아니 저는 진짜
0: make sense.
1: 왜냐면 세 글자인데 전혀 영어 느낌이 안 났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이게 영어군요.
0: 아,
1: 사우나.
0: 자, 사우나 같은 기분이야 이 안에서는. 자 보세요. 아 뭔가 기분이 들어라고 할 때
1: 네.
0: 사실 내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기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I feel like이라고 쓸 때가 많이 있어요.
1: 네.
0: I feel like. 하지만 여기서는
1: 집안이
0: it을 썼죠.
1: 예.
0: it을 쓸 때는 그냥 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1: 아. Okay?
0: 내 기분이 그래를 강조를 더 굳이 한다고. I feel like 뭐 내가 뭐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1: 아.
0: 여기서는 그냥 기분이 든다. 조금 더 덜 개인적이라고 할까요?
1: 그러네요. 네. 이거는 누가 느껴도 비슷할 거야. 약간
0: 그렇죠.
1: 이런 게 담겨 있죠.
0: 그렇죠. Exactly. 아. Alright. So it feels like 이거 같은 기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It feels like 명사. 명사 같은 기분이 들다.
1: 아하.
0: So 이 안은 sauna 같은 기분이 들어.
1: 네.
0: 자, here도 here만 쓰면 여기란 뜻이고요. in here 그러면 이 안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Okay? So 여기서는 지금 집안을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서 있는 것보다는 여기보다는.
1: 네.
0: Okay. 자, 한번 해볼게요. 혹시 동굴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C로 시작하는데요.
1: Oh, cave.
0: 오, nice. Cave. 그게 동굴이에요. 와, 있잖아.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들어. 예, 제가 뉴저지 살 때 거기에 약간 커피숍이 있었는데 동굴 컨셉이었어요.
1: 되게 시원하겠다.
0: 엄청 시원하고 굉장히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만의 공간 같고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1: 약간 프라이빗하네요.
0: That's right. 그래서 와,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드네.
1: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0: 그렇죠.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Wow. 이렇게 쓴다든가.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겨울이 영어로 뭐죠?
1: Winter.
0: Winter, right? So, 겨울 같은 기분이 들어.
1: Ooh, it feels like winter.
0: That's it. It feels like winter.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1: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0: It feels like winter.
1: It feels like winter.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응용하자면 이렇게 반대로도 쓸 수 있어요. 대신에 feel 일반 동사니까 isn't가 아니라 doesn't로 써야겠죠.
1: 예.
0: It doesn't feel like a sauna in here. 이러면 이 안은 사우나 같진 않아.
1: 오.
0: 그런 느낌은 아닌데.
1: 사우나에서 쓸 수도 있겠네요.
0: That's right. 오히려 사우나인데
1: 여기는
0: 뭐 사우나 같지가 않고 뭐
1: 별로
0: 시원하니? 이럴 수도
1: 그런
0: 있는
1: 식으로.
0: 거죠. 중요한 거는 feel이기 때문에 부정할 땐 doesn't가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요. 이 부분 잠깐 보세요. Fine이죠.
1: 예.
0: 이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I'm fine. 난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1: 그렇죠.
0: 불만 특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느낌이죠. 이때도 엄청 써요. 대신에 억양 같은 게 이런 느낌이죠. Oh, fine. 이게 아니라, fine. 느낌 오나요?
1: 네네네.
0: Oh, fine. 원어민들이 영화 같은 데서 하는 거 많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UGH. 얘는 나름대로 스펠링 좀 정해져 있는 케이스예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죠? 뭔가 불만이나 짜증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1: 네.
0: 우리가 흔히 어휴, gosh도 있지만요.
1: 예.
0: 얘도 가능하고, 얘는 읽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Right? Okay.
1: Uh-huh.
0: 근데 본인이 내고 싶은 좀 짜증의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1: 네네.
0: 스펠링이 좀 이렇다는 거예요.
1: Alright.
0: 읽어보겠습니다.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Mission 정리할게요.
1: 네.
0: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2: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2: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 지마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How about doing something?
2: 아하.
1: 가볼게요.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2: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1: You got it. 뭐, 되는 그냥 추임새로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변에 가는 건 어때?
2: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There you go.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영화를 보는 건 어때?
2: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How about watching a movie? Keep doing something.
2: Yes.
1: 갑니다. 계속 얘기해.
2: Keep talking.
1: All right.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2: He kept screaming.
1: 오, 진짜 좋아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Are you just 이렇게?
2: Are you just keep
1: Are you just 할 거야? 하니까 going to를 넣어야겠죠?
2: Are you going to keep complaining?
1: 그렇죠.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2: 예, 뭐 하나씩 네. 빠뜨리네요.
1: 근데 just 없어도 문법 전혀 상관없습니다.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He kept scream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3: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4: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3: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4: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5: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2: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5: Fine. O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아, 월요일부터 대박입니다. 너무
2: 진짜
1: 잘하셨어요.
2: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나이스. 자, 그러면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너 그 부품 주문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order the part? 입니다.
1: There you go. 과거 질문. So, did you? Do you가 아닙니다. Did you? 그 다음에 order the part.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2: 네.
1: How about doing someth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2: 네.
1: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2: 오호.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2: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0: 컴퓨터를 뒤져 자료를 다시 찾아냈네요. 너 아주 침착하구나. 너 아주 침착하구나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re very calm. 또 좋지만 보다 생생한 표현 같은으로 알아볼게요.
1: Since we're by the ocean, we need to have some raw fish. Christine, what do you feel like eating?
2: I really don't know, so go ahead and order for us.
1: Have you ever tried live octopus?
2: Live octopus? What's that?
1: Well, they cut a live octopus and we eat it while it's still alive. It's nice and chewy.
2: Eat something alive? That sounds horrible!
1: You want to try it? When you're traveling, you have to try new things.
2: Oh, okay.
1: Wow! You're cool as a cucumber. You're cool as a cucumber. You're cool as a cucumber, Christine.
2: It's not as bad as I thought.
1: Plan failed. I thought you wouldn't eat it. Then I could eat it all.
2: Didn't you want me to try something new? Here it goes. Oh, it's quite tasty.
1: Really?
2: Watch, Kevin. I'm going to eat most of this.
1: Hey, that's not fair.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혹시 산낙지 드셔보셨나요? 산낙지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 두 번 정도 먹어봤는데 뭐 생각보다 살아있는 음식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참기름 맛 말고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크리스틴이 케빈과 함께 부산에 온 기념으로 산낙지에 도전합니다. 산낙지를 먹어본 크리스틴의 반응은?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볼게요. 지금 크리스틴과 케빈은 부산 여행 중이죠. 이제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의 맛집들을 아마 또 찾아다닐 겁니다. Since we're by the ocean, we need to have some raw fish. 우리 바다에 왔으니까 회 먹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맞아요. 바닷가 있으면 이 바다의 특산물인 해산물을 꼭 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뭐뭐니까 라고 우리 이유나 정당성을 부여할 때 쓰는 말이 since입니다. since는 뭐뭐로부터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장 앞에 써서 어떠어떠 하니까, 무엇무엇이니까 라는 뜻으로도 아주 많이 쓰입니다. 또 볼게요. Since you like animals, why don't you take care of the puppies? 네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강아지들을 돌보면 어때? 이럴 때도 쓰고요. Since I know him, I think I should go with him. 내가 그 사람을 아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요. 뭐뭐 하니까 이렇게 이유나 원인, 정당성 이런 걸 부여할 때 since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케빈과 크리스틴도 바다에 왔으니까 맞아요. 해산물 먹어봐야 되겠죠? I really don't know, so go ahead and order for us. Go ahead가요. 먼저 가, 먼저 해, 계속해, 너 하려던 거 해.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건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뜻이고요. 크리스틴이 나는 raw fish, 회는 뭐 잘 모르니까 go ahead, 네가 아는 거, 네가 시키려던 거 시켜 이런 뜻이 되겠죠. So go ahead의 다양한 뜻과 어떤 느낌인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생각한 거에 먼저 가, 계속해, 그죠? 이렇게 비켜서면서 양보해주는 느낌이에요. Go ahead의 뜻 잘 알고 계셨다가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빈이 추천한 음식은 뭘까요? Have you ever tried live octopus? Live octopus 뭘까요? 맞아요. 우리 얘기했던 산낙지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동안 탕탕탕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죠. It's nice and chewy.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nice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nice가 사실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서의 nice는 nice and 다른 형용사를 써서 뭐뭐하고 참 좋다 이런 뜻 또는 매우 뭐뭐하다 강조하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nice 자체의 어떤 뜻이 있다기보다 그냥 그 표현을 좀 강조하고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It's nice and warm 이라고 하면 날씨가 따뜻하고 좋네. This room is nice and cozy 라고 하면 방이 아늑하고 좋네. The pillow is nice and soft 하면 베개가 푹신푹신하고 좋네. 이렇게 nice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먹는다는 게 그죠? 외국인에게는 내키지가 않겠죠? 그래도 부산 왔으니까 도전하기로 합니다. 드디어 산낙지가 나오고 크리스틴이 먹어보죠. 근데 살아있는 음식이라서 막 약간 호들갑칙 이렇게 부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꽤 침착하게 맛을 보네요. 와우, 너 아주 침착하구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아주 침착하구나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Wow, you're cool as a cucumber 입니다. 재미난 표현인데요. You're, 너는 어떠어떠하다. Cool, 침착한, 냉정한 이런 뜻 있고요. As는 뭐뭐처럼 이렇게 우리 비유해줄 때 쓰는 말. A cucumber, 이 바로 오이입니다. 냉장고에 있었던 시원한 오이 느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you're as cool or you're cool as a cucumber 이라고 하면 오이처럼 냉정, 맞아요. 아주 침착하고 또는 아주 냉철, 냉정한 모습을 보일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게요. You're cool as a cucumber. 좋습니다. 노란 부분 강조해서 You're cool as a cucumber. Very good. 뭐 먹어보니까 생각만큼 나쁘지 않았었나 봐요. 그랬더니 케빈이요. 아, 계획 실패했네. 너가 못 먹으면 내가 다 먹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던 크리스틴은 자기가 혼자 다 먹어버리겠다고 하네요. 꽤 맛이 좋았나 봅니다. 이렇게 우리 카툰 내용 다 살펴봤고요. 이젠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요. 너 아주 침착하구나. You're cool as a cucumber. 이렇게 as, 비교하는 표현 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너 엄청 바쁘구나 라고 할 때는 be, 벌을 사용합니다. You're as busy as a bee. You're as busy as a bee. 바쁘게 돌아다니는 벌 생각하면 되겠죠.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 놀러 갔는데 정말 눈, 코, 틀 새 없이 바빠 보입니다. 너 엄청 바쁘구나.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as busy as a bee. You're as busy as a bee. 그런가 하면 용감함을 사자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너 정말 용감하구나. You're as brave as a lion. You're as brave as a lion.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나무에서 못 내려오고 있어요. 다들 발만 구르는데 한 초등학생이 올라가서 고양이를 구해줬네요. 너 정말 용감하구나. 어떡해요? You're as brave as a lion. You're as brave as a lion. Great. 오늘은 동물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언어를 풍부하게 해주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안녕!

0: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요, 실수하기 좋은 영어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확실하게 교정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Lobby. I'll meet you in the lobby. Monitor. Turn off the monitor. Goggles. Did you pack your goggles?
0: 자, 어때요, 여러분? 익숙한 단어들이었는데 잘 들었나요, 영어로도? 자, 그럼 같이 한번 우리 글자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거 우리 한국어로도 매일 쓰는 아주 흔한 외래어들이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Lobby, monitor, 그리고 goggles인데요. 지금 우리가 한국말 할 때 쓰는 발음이랑 좀 다를 거예요. 볼게요. 앞에 있는 지금 이 모음 O가요.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게 발음이 되고 있죠? 오늘 이 O 발음 집중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O가요. 항상 O 소리 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한글로 표기를 할 때 이 알파벳 O가 있으면 O로 표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볼 단어들은 O 발음 아니고요. B 어떤 발음이냐면 어 발음입니다. 어라고는 써놨지만요. 어 또는 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 정도의 발음이다 보니까 한글로는 어, 아 이거랑 가까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발음 연습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 이거 로비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호텔이나 어떤 센터에 로비.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O가요. 아 발음 납니다. 그 맛있는 떡 발음 있죠? 입 크게 벌려야 되는 발음. 그래서 lobby라고 하는 거죠. 예문 한번 볼까요? I'll meet you in the lobby. 로비에서 만나자. 내가 너 로비에서 만날게 라는 거. 이럴 때 I'll meet you in the lobby라고 하면 안 되고요. lobby. 오케이. 자, 두 번째 단어도요. 우리 이거 모니터라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영어에서는 이거 어 발음해 줄게요. 그래서 monitor가 됩니다. monitor. 뭔가 모니터를 마니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영어 발음상 마가 맞아요. monitor. 오케이. 예문 전원 꺼. 모니터의 전원을 꺼라 해볼까요? Turn off the monitor. Turn off the monitor. Okay, 마지막 단어. 이것도 여러분, 우리 고글이라고 하죠. 안경 있죠? 고글 아니고 goggles.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약간 가에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건. Goggles. Okay, 예문 볼까요? 너 고글 챙겼니? 하지만 영어 발음은 goggles 아니고요. goggles. Did you pack your goggles? pack 하면 이렇게 챙기는 거죠. 우리 packing 한다고 말하는. 그래서 너 그거 고글 짐에다가 넣었어? 잘 챙겼어? Did you pack your goggles? 자, 어때요, 여러분? 알파벳 O가 있어서 우리가 O라고 생각했지만 영어 발음 완전히 다르죠? 주의를 해야겠죠? 이렇게 알파벳 O 있을 때 어 소리 나는 단어들 정말 정말 많은데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 세 가지 학습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발음 확실하게 입에 붙이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Alright,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 단어들 입에 익혀볼 거예요. 큰 소리로 여러 번 소리 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로비 아니죠? 로비, 러 그리고 길어요, 여러분. 로비 아니고 로비. 길게 말해줘야 그 호텔 로비 있죠? 우리가 말하는 그곳을 가리킬 수 있어요.

0: 자,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로비. 로비. Very good. 자, 두 번째로요. 모니터 아니고요. monitor. 어 발음 길게 똑같습니다. 자, 갈게요. monitor. One more time. monitor. Good job. 마지막 단어요. 고글스 아니고요. 우리 이제 어 발음 또는 아 발음 길게 갈 거예요. goggles. 얼굴 여기에 쓰는 거 있죠? goggles. 자, 갑니다. goggles. One more time. goggles. Great job. 자, 단어 학습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문장에서 만나볼게요. 이 똑같은 단어들. 먼저 첫 번째로, 로비에서 만나자. 우리 같이 여행 가면 이런 얘기할 때 많죠? 어디서 만나자고 할 때, I'll meet you. 이렇게 말할 때 많아요. 그리고 뒤에 장소 얘기 나오면 됩니다. I'll meet you in the lobby. 로비 아니고요. 자, 발음 주의하면서 듣고 따라해 주세요. I'll meet you in the lobby. Lobby. Great. 한번 더요. I'll meet you in the lobby. Lobby. Good job. 자, 두 번째로요. 모니터 전원 꺼. Monitor 전원 꺼라고 할 거죠? 바로 갈게요. Turn off the monitor. 그렇죠. 한번 더요. Turn off the monitor. Monitor. Good job. 자, 마지막으로요. 고글입니다. 너 고글 챙겼어? 챙기다라는 표현, pack도 우리 같이 주의하면서 가볼게요. Did you pack your goggles? Good job. 한번 더요. Did you pack your goggles? Goggles? Great. 어때요, 여러분? 이제 이 단어 세 개라도 확실하게 우리 입에 붙은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더 따라하는 연습해 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Lobby. Lobby. I'll meet you in the lobby. I'll meet you in the lobby. Monitor. Monitor. Turn off the monitor. Turn off the monitor. Goggles. Goggles. Did you pack your goggles? Did you pack your goggles?
0: 네,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0: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Wake. W-A-K-E. Wake. Wake. Exercise. E-X-E-R-C-I-S-E. Exercise. Exercise. Wash. W-A-S-H. Wash. Wash.
0: What's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daily routine, 하루 일과란 뜻인데요. 와우, 친구들은 하루에 무엇을 하면서 보내나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봐요. 첫 번째는 역시 wake, 깨다 또는 깨우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참 상쾌하고 기분이 좋죠? 일어나다, 깨다, 깨우다, wake. 그 다음은 exercise, 운동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운동 잘 하고 있나요? exercise. 그 다음은 wash, 씻다 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세차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세차할 때도 wash 또는 몸을 씻을 때도 wash 라고 말할 수 있어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깨다, 깨우다, wake. 자, A 소리 내보세요. Wake. Good job. 운동하다. Exercise. 자, 가운데 R 발음이 있어요. Exer 하고 R 발음 내보세요. Exercise. Very good. 그 다음은 씻다. Wash. 자, 한 번 더 어 소리가 나네요. Wash. Good job.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Wake. Wake. Exercise. Exercise. Wash. Wash.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Wake up! It's time for school! 일어나! 학교에 갈 시간이야! 친구들, 우리가 아침마다 이 말을 항상 듣는 것 같은데요. 그쵸? 자, 일어나라! Wake up! 뭐뭐 할 시간이다! It's time for 무엇 무엇! 이렇게 외워보세요. 자, now it's your turn. Wake up! It's time for school! 잘했어요. Next, how often do you exercise? 너는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네? 아니, 우리 친구들 얼마나 자주 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exercise is good for you, okay? 자, how often,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니?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How often do you exercise? Excellent. Okay, our third sentence. You must wash your hands after you play.
2: 놀고 난 후 꼭 손을 씻어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손에는 세균이 많거든요. 그래서 you must wash your hands.
0: 자, 씻다, wash. 기억하죠?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You must wash your hands after you play. Wow, your pronunciation is perfect. Okay,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Sleep. S-L-E-E-P. Sleep. Sleep. Hurry. H-U-R-R-Y. Hurry. Hurry. Do. D-O. Do. Do.
0: Okay, our next word is sleep. 잠을 자다란 뜻이에요. 하루 일과

daily routine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Sleep. 그 다음은 hurry, 서두르다 또는 급히하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wake up 했는데 it's too late. 너무 늦으면 we must hurry, 서둘러야 되죠.

0: excellent. 서두르다, 급히하다, hurry. 친구들 가운데 R 발음을 강하게 해볼까요? Hurry. Excellent. 하다, do. 아주 쉬워요, do.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leep, sleep. Hurry, hurry. Do, do.
0: Let's look at our next sentence. What time do you usually sleep? 너는 주로 몇 시에 자니? 친구들은 What time do you sleep? 몇 시에 자요? 너무 늦게 자면 안 돼요. 알았죠? 자, What time은 몇 시란 뜻이고요. Do you usually? 자, usually는 주로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let's practice together. What time do you usually sleep? Wow,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 다음, hurry up before it's too late.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친구들, hurry up. 자, 서두르세요. 영어로는 hurry up까지 해야 돼요. 뭐뭐 하기 전에, before it's 뭐뭐. 자, 여러분, 참 아주 유용한 표현들 많이 배우네요. 그쵸? 우리 같이 입으로 말해봐요. Hurry up before it's too late. Wow, that was very good. Okay, our last sentence. What will you do on the weekend? 너는 주말에 무엇을 할 거니? 친구들, 하다, do가 나왔네요. 그리고 주말은요, 그냥 weekend가 아니에요. 주말에 on the weekend라고 꼭 말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같이 말해봐요. What will you do on the weekend? That was perfect, everyone. Good job.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Wake, wake. Exercise, exercise. Wash, wash. Sleep. Sleep. Hurry. Hurry. Do. Do.
0: 친구들, 오늘은 daily routine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nice day,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IKE. Let's go. Phonics IKE. Ike, Ike, Ike. Ike, like.
1: Ike, like.
0: Ike, dislike.
1: Ike, dislike.
0: Ike, hike.
1: Ike, hike.
0: Ike, strike.
2: Annyeong!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Fun 있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새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E 소리가 나는 알파벳 I와 K 소리가 나는 알파벳 K 그리고 E 소리가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Ike Ike Ike Very good! 그럼 Ike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좋아하다, like예요. 여기 ike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생일날에는 정말 좋아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좋아하다, 영어로 like. like. like. Good job! 또 ike 소리 나는 단어는요, 바로 싫어하다, dislike예요. 여기도 역시 ike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가 방금 배운 like의 반대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싫어하는 음식 있나요? 싫어하다, 영어로 dislike. dislike. dislike. 아주 잘했어요. 또 ike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등산하다, hike예요. Ike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을 등산하다 라고 해요. 등산하다, 영어로 hike. hike. hike.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Ike 소리 날까요? 아, 세게 치다, strike도 Ike 소리가 나네요. 친구들 볼링 쳐본 적 있나요? 우리가 볼링을 칠 때 10개의 핀을 한 번에 넘어뜨리는 것을 strike라고 해요. 세게 치다, 영어로 strike. strike. strike.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Ike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뾰족한 것, spike예요. Ike 소리 들렸죠? 우리가 고슴도치를 볼 때 등에 아주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어요. 뾰족뾰족한 것을 영어로 spike라고 해요. spike spike spike 너무 잘하는데요? Ike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자전거 bike예요. 친구들, 우리가 아주 날씨 좋은 날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죠. 자전거, 영어로 bike. bike. bike. Great job! 와우! 이렇게 Ike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Logan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0: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아이크.
0: Correct. 신기한 아이크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세번 발음해 볼게요.
1: 아이크, 아이크, 아이크.
0: Good job.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많잖아요. 좋아하는 영어로 뭐였죠?
1: Like.
0: 네, like. 그럼 우리가 돌아가면서 서로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지 말해 볼 거예요. How about Logan? You go first. 먼저 말해 보세요.
1: Pancakes.
0: You like pancakes? 팬케이크를 좋아한대요. I like hamburgers.
1: I like barbecue.
0: Barbecue. Wow. I like pizza. Let's say one more.
1: Yeah, chocolate.
0: You like chocolate? I love chocolate. Sunny도 chocolate 너무 좋아해요. 그럼 좋아하다, lik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Ike, like.
0: Very good. Okay, 그럼 이거는 뭘까요? 우리가 방금 배운 like의 반대말, 싫어하다였는데 뭐였죠?
1: Dislike.
0: 네, 맞았어요. dislike. 여기도 끝에 ike 소리가 나요. 그럼 싫어하다. dislike.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Ike, dislike.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ike 소리 났죠? 아,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등산하다라고 하잖아요. 등산하다 영어로 뭐였을까요?
1: Hike.
0: 네, you got it. ike 소리 나는 hike. Now, let's say it again.
1: Ike, hike.
0: Good job. Okay, this is a quiz. 이게 뭔지 맞춰봐요. 세게 치다. 영어로 뭐였죠?
1: Strike.
0: 네, strike. 여기 ike 소리 나는데요. 우리가 볼링을 할 때도 10개 핀을 한 번에 넘어뜨리는 것도 strike라고 해요. 그럼 우리 strike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Ike, strike.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ike 소리 났죠? 아,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볼수 있죠. 고슴도치 몸에 가시가 있어요. 뾰족한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Spike.
0: Correct. ike 소리가 나는 spike. 네, 이렇게 뾰족뾰족거리는 게, 근데 이 고슴도치는 스파이크가 없네요. 로건이가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스파이크가 많은 고슴도치를 한번 볼게요. Wow, it's very spiky. 그럼
1: I can't even talk.
0: Ike, Spik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Ike, spike.
0: That was very good. Ike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날씨가 아주 좋을 때 우리는 공원 가서 무엇을 타죠?
1: Ike, bike.
0: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IKE. Ike, like. Ike, dislike.
0: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ik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ike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이번 주는요, 우리가 keeping clean, 내 주위를 깔끔하게 혹은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은 화장실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일단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9. Keeping clean. I can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0: 자, 오늘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this boy, 자, 여기 있는 남자아이가 he's going to the bathroom. 화장실에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엄마랑 아빠랑 또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잔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쵸? 뭐뭐 하는 거 깜빡하지 마. 막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은 우리 볼일 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물을 내려야 되겠죠? You have to flush the toilet. But sometimes you forget. 하지만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또 손 씻다가 또 다른 생각하면 you forget. 깜빡깜빡해요. 수도꼭지를 잠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 불 끄고 나오는 거 turning off the lights. 이것도 깜빡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화장실 물 내리는 거 잊지 마. 변기 물 내리는 거 잊지 마.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화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I'm going to the bathroom.
1: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2: Oh, that's right.
0: 자,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I'm going to the bathroom. 자, I'm going to the bathroom 이라고 했는데 go to the bathroom 이라는 표현이 화장실에 가다 라는 뜻이죠. I'm going to the bathroom. 나 지금 화장실 쓸 거야. 화장실에 갈 거예요. 요 말이겠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going to the bathroom. I'm going to the bathroom. 잘했어요. 누가 확 들어오지 않게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네요. 그죠? 자, 화장실에 우리가 bathroom이라고 했는데 화장실의 이름들이 정말 많아요. 화장실을 부르는 이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bathroom은 이 bath가 목욕을 하는 욕조를 뜻해요. 그래서 그 욕조가 있는 화장실, 주로 집에 있잖아요, 욕조는. 그래서 집에 있는 화장실을 보통 bathroom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일반적으로 바깥에 있는 화장실, 집에 있는 화장실 다 통틀어서 restroom이라고 불러요. rest는 쉬다 라는 뜻이고요. room은 방이잖아요. 휴식을 취하는 방, 이렇게 좀 돌려서 부르는 거죠.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toilet이란 단어가 변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뭐 영국이라든지 호주 요런 데서는 아예 화장실 자체를 그냥 toilet이라고 부릅니다. 변기가 있는 그런 방이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냥 toilet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 restroom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I need to go to the bathroom. 저 화장실 가야 돼요 라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냥 물론 욕조가 있는 방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냥 많이 화장실로 쓰이기 때문에 bathroom, restroom, toilet 다 상관없습니다. 요 세 개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진짜 많은데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I'm going to the bathroom 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I'm going to 다음에는 어떤 장소가 와서 내가 그 장소로 가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to는 어디 어디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요? 학교로 가고 있어요. 학교에 가요.

0: I'm going to school 이라고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어디 가요? 그쵸? I'm going to school. Very good. 저는 장 보러 슈퍼마켓에 가고 있어요.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는 슈퍼마켓을 줄여서 슈퍼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I'm going to the super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supermarket 전체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한번 큰 목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I'm going to the supermarket.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잘했어요. 저는 도서실에 가서 열심히 책을 읽을 거예요. I'm going to the library. 도서관 이런 데를 library라고 부르죠. I'm going to the library. I'm going to the library. 저는 피터네 집에 갈 거예요. I'm going to Peter's hous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제 집이면 Kaylin's house. 뭐 예를 들어서 진순의 집이면 진수's hous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Peter 뒤에 apostrophe 하늘 위에 쉼표 s가 있잖아요. 저거는 꼭 넣어야 돼요. 누구누구의 라는 뜻이거든요. 피터의 집 Peter's house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저는 피터네 집에 가요. I'm going to Peter's house. I'm going to Peter's house. 잘했어요. 그래서 I'm going to 다음에 어떤 장소가 와서 그 장소로 간다라는 말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네요. 자, I'm going to the bathroom 이라고 했더니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이 말은 무슨 뜻이냐? Forget는 깜빡하다, 잊다 라는 뜻이에요. Don't forget니까 잊지 마 라는 말이고요. Flush the toilet. 우리 toilet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변기. Flush가 물을 내리다 라는 뜻이에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액체가 슝 하고 내려가는, 한번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flush라고 하거든요.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거 잊지 마 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이 같이 연습해 볼까요?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잘했어요. 자, don't forge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와서 그 행동을 하는 거 잊지 마 라고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숙제하는 거 잊지 마 라는 말이고요. Don't forget to close the door. 나갈 때는 문 닫고 나가야 되는데 문 닫는 거 잊지 마 라는 표현이고 Don't forget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치카치카 양치하는 거 중요합니다. Don't forget to brush your teeth. 이런 식으로 Don't forget to 다음에 또 어떤 행동이 나와서 그 행동하는 거 잊지 마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Oh, that's right. 아, 맞다. 변기 물 내려야지. 네, 참 재밌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오늘의 대화 내용을 봤는데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I'm going to the bathroom.
2: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1: Oh, that's righ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일단 여기서 여기 있는 남학생 어디 가고 있어요? I'm going to the bathroom. 나 화장실 가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going to the bathroom. I'm going to the bathroom. 잘했어요. bathroom 대신에 restroom, toilet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다.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우리 학생이 가끔 깜빡깜빡 하나 봐요. 물 내리는 걸. 그래서 아빠가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쵸? 자, Don't forget to 뭐뭐 기억나죠?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였는데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연습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n't forget to flush

flush the toilet, tadasil. That's right. 아, 맞다. 라는 표현이었죠. 깜빡했던 걸 누군가가 알려줬을 때, 아, 맞아. 요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I'm going to the restroom. 이번에는 restroom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큰 목소리로 I'm going to the restroom. I'm going to the restroom.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turn off라는 표현은 끄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불을 끄다 아니면 수도꼭지를 잠그다라고 할 때도 영어로는 끄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로 한번 해볼 텐데 수도꼭지는 영어로 tap라고 합니다. tap 아주 간단하죠? 아 그래서 참고로요 수돗물은 tap water라고 불러요.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Don't forget to turn off the tap. 수도꼭지 물 잠그는 거 잊지 마 라는 말이겠죠? Don't forget to turn off the tap. Okay, 알겠어요 라고 했는데 또 누가 잔소리를 해요.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불 끄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Turn off the light는 불을 끄다

0: 걱정 마.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on't forget to 뭐뭐라는 표현을 많이 연습해 봤어요. 다 기억나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I'm going to the bathroom. I'm going to school. Going to the supermarket. I'm going to the library.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Don't forget to close the door. Don't forget to brush your teeth.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그쵸? 화장실 물을 내리는데 특히 잊지 마 라는 표현으로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우리 배웠죠?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check! 여러분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많이 써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1: Bye.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왔어요. 쌤이랑 월요일이지만 영어 공부할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나요? 쌤만 그런 거 아니지? 자, 오늘도 신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9. Jobs. Monday. What does a K-pop idol do? I can say what a K-pop idol doe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얘들아? 쌤이랑 보러 갈까? 3, 2, 1,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은 되게 뭔가 화려해요, 그쵸? 뭔가 이제 보니까는 여자아이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Today's picture shows an interview. Interview.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 여자아이가 지금 K-pop 아이돌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0: Right? The girl is interviewing a K-pop idol. 여자아이는 K-pop 아이돌한테 인터뷰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K-pop 아이돌의 이름은, 이 아이돌 가수 이름은 Jenny라고 합니다. 자, her name is Jenny. 왠지 singer 같아요. 가수인 것 같죠? 어, 너무 예쁘고 화려해요. 그쵸? 자, 근데 어떤 질문을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What do you think she's asking? 그거는 쌤이랑 이따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reading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I'm a K-pop idol. Hello, I'm Jenny. I sing and dance on stage. I practice every day with my group. We make music and perform. I love singing for my fans.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0: 잘 들어봤나요? 쌤이랑 read and spea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밤! 오, 오늘은 단어가 지금 1, 2, 3, 4, 5 다섯 개가 등장합니다. 이 다섯 개의 단어를 선생님이랑 공부하잖아요. 학습하잖아. 그리고 reading을 보면 이해가 슉슉슉 잘 될 겁니다. 쌤이랑 한번 볼게요. Stage, stage. 따라해볼까요? Stage. 좋아요. Stage는 바로 가수들이 그 공연을 하는 그곳, 바로 무대입니다. Stage, stage. 친구들도 stage, stage. 좋아요. 그 다음에는 practice 나왔어요. Practice, practice. Practice는 뭘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practice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연습하다입니다. 자, 연습하다는 영어로 practice. practice 이런 말 있잖아.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연습이 완벽하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practice makes perfect. right? 자, 그 다음에 perform 나왔어요. perform. perform. 자, 해볼까요? perform. perform. perform은 짜잔! 공연하다 라는 뜻입니다. 공연하다. 왜 가수나 이렇게 댄서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잖아요? 자, perform 해볼게요. perform. 좋습니다. 그 다음에 love, ing. 자, love 뒤에 단어 오고 ing가 붙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짜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사실 좋아하다는 like잖아요. 근데 love, ing가 되면 뭐뭐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뭐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love, ing. 자, 그 다음에는 exciting. exciting. 이거 쌤이랑 많이 다뤘던 단어예요. exciting은 신나는 이란 뜻입니다. 자, 이 다섯 개 단어를 기억하고 쌤이랑 reading 한번 시작해 볼게요. 준비되죠? 뽀뽀! I'm a K-pop idol. 이거 무슨 뜻일까? 나는 K-pop 아이돌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오, 아이돌의 글인가 봐. 오, 한번 들어보자. I'm a K-pop idol. Alright. 자, 첫 번째는 Hello, I'm Jenny. 라고 합니다. Hello, I'm Jenny.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입니다. 라고 글을 시작하지. 한번 해볼까요? Hello, I'm Jenny.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I sing and dance on stage. 어, stage가 뜻이 뭐였지? 무대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sing, 노래하다, dance는 춤추다죠. 그래서 나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춰요 라고 하네요. I sing and dance on stage. 오, 그쵸. 아이돌은 무대에서 멋있게 노래하고 춤추지. 자, 그랬더니 I practice every day with my group. 오, practice 무슨 뜻이었어? 쌤이랑 했잖아. practice, practice. 연습하다란 뜻이었죠. 자, every day 하면 매일매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연습해요. with 누구랑? my group. 내 그룹이랑. 오, 그룹인가 봐요. 그쵸? 자, 나는 내 그룹과 함께 매일매일 연습해요. I practice every day with my group. 어우, 정말 대단하네요. 그쵸? 자, 그랬더니 We make music and perform. One more time. We make music and perform. Perform이 무슨 뜻이지? Perform. 쌤이랑 했잖아. 그쵸? 맞아요. 무대에서 하는 거? 짜잔! 공연하다죠. 무대에서 공연하다죠. 자, we make music and

perform 하게 되면은 우리는 music 음악을 만들고 and 그리고 공연을 해요. perform을 해요라는 거겠죠? We make music and perform. 오, 그쵸. 음악도 만들고 공연을 한다니 정말 멋있죠, 그쵸? 아이돌의 삶이란. 자, 그리고 I love singing for my fans. I love singing for my fans. 자, fans는 바로 팬입니다. 팬, 광팬 이러죠, 팬. 자, I love singing. Love, ing 나왔어. Love, ing 하게 되면은 뭐뭐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다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singing이니까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노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내 팬들을 위해서. I love singing for my fans. 나는 내 팬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쵸? 어우, 진짜 아이돌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멋지게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어요. 그쵸? I love singing for my fans. 자,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는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이라고 합니다. 자, exciting 무슨 단어일까? 무슨 뜻이었지? 쌤이랑 했는데 5, 4, 3, 2, 1 그렇지. 신나는 이란 뜻이었죠? So,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하게 되면은 K-pop 아이돌인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오, 직업 이렇게 만족도가 높나 봐요. 그쵸?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K-pop 아이돌인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리딩이 끝납니다. 짜잔! 자, 우리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랑 다시 한번 리뷰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이돌이 된 것처럼 한번 읽어보자. 오케이? 자, I'm a K-pop idol. I'm a K-pop idol. 나는 K-pop 아이돌이에요. Hello, I'm Jennie. Hello, I'm Jenny.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예요. I sing and dance on stage. 스테이지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무대죠. 그래서 나는 무대에서 sing, 노래를 하고 춤을 춰요. 해볼게요. I sing and dance on stage. 좋아요. 그랬더니 I practice every day with my group. 나왔어, 얘들아. Practice, practice. 무슨 뜻이었더라? 그치. 연습하다란 뜻이었죠. I practice every day. Every day는 매일매일이니까 나는 매일매일 연습한대. With 누구랑? My group. 내 그룹이랑 함께 매일매일 연습을 한대요. 해볼게요. I practice every day with My group 좋습니다. We make music and perform. Perform은 바로 공연하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만들고 공연을 합니다. We make music and perform.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다음 문장에서는 I love singing for my fans. Love, ing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었지? 뭐뭐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내 팬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I love singing for my fans. 시작! I love singing for my fans.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Exciting은 신나다라, 신나는 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K-pop 아이돌인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라면서 리딩이 끝납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리딩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카툰 척 시간이 왔어요. 아까 너무 예쁜 가수 제니랑 인터뷰하는 그림이었는데 그 안에 대화로 한번 슝 빠져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The girl is interviewing Jenny. 여자애가 지금 제니를 인터뷰하고 있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짜잔! 여자애가 오늘 무대에서 정말 멋졌어요 라고 합니다. 팬인가 봐. You were amazing on stage. Stage는 무대였지요. Oh, you were amazing on stage. 자, 그랬더니 제니가 아유,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했어요. 라 그러죠. Thanks. I practiced a lot.
I practiced a lot. 자, practice는 연습하다인데 ed를 붙여서 연습했다가 됐죠. 그렇죠. 공연 전에 연습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랬더니 여자애가

0: 아이돌인 거 좋아요? 라고 하네요.
1: Do you like being an idol? Do you like being an idol?
0: 했더니 어우 제니가 재밌어요. 신나요. 저는 제 팬들을 위해 공연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하네요.
1: It's exciting. I love performing for my fans 라고 하죠.
0: Exciting이 무슨 뜻? 신나는 이란 뜻이고 오, love performing 나왔어요. 일단 perform 뜻이 공연하다, 공연하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I love performing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나는 공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공연하는 거? 팬들을 위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어요. 오늘 아이돌이 되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았죠? 너무 잘했습니다.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볼게요. I can say what a K-pop idol does. 자, 나는 K-pop 아이돌이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그쵸? Singing and dancing on the stage. 자, 노래도 하고 춤춘다고 했죠, 무대에서. 자,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은 더 재밌게 수업하자. Bye bye, butterfly.

Resident Evil.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니콜 선생님, 어제 오랜만에 이모가 놀러 왔어요. 이모랑 늦게까지 이야기 나누다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뜨니 제 곁에 이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표현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에 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아, 깜짝 놀랐겠어요, 그쵸? 바로 옆에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졌다. 자, 우리 이렇게요,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또 내가 어디 있는지 답해주는 표현들 우리 오늘 함께 배워볼게요. Where? In the you are bedroom.

0: Where are you? I'm in the bedroom. Where are you? I'm in the bedroom.
1: 친구들,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너 어디 있어? 이렇게요. 자, 어디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그쵸, where이에요. where 하고 우리가 너니까 뭔가 you라는 말도 나와야 될 것 같죠. you와 짝꿍이 되는 단어가 바로 are이에요. I am you. are, he 또는 she는 is.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면 다 알고 있는 거죠. where, 어디에, are, in me, 너는 you. where are you? 하면 너 어딨어? 아니면 어른이라면 뭐 이모,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where are you?가 되는 거죠. 같이 해볼까요? where are you? 한 번 더, where are you? 그럼 누가 나에게 너 어딨어? 아니면 너 어딨니? 물어보면 나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할 때는 I'm. 나는요, 저는요, 있어요. I'm은 I와 am의 줄임말이죠. 저 있어요. 어디에요? In. 어디 어디 안에. The. 그. bedroom. 침실 안에 있어요. bedroom은 침대가 있는 방을 우리 bedroom이라고 해요. 저 침대방에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방이라는 공간 안에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in 쓸 수 있는 거죠. 천천히 말해 볼까요? I'm in the bedroom. 한 번 더. I'm in the bedroom. 좋아요. 자, 이렇게 위치를 묻고 답하는 표현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0: room, bedroom, bathroom, kitchen.
1: 자, 오늘은요, 집의 장소에 관한 단어들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room. room이에요. room은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집에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방을 room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방이면 my room, 언니의 방이면 누나의 방이면 my sister's room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소리에 오오 만나서 우 길게 소리 내고요. 붙여서 room. The room이라는 말은 앞에 다른 말을 붙여서 또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bedroom. bedroom에서 이 room 보이죠? 앞부분은 bed예요. bed는 침대예요. 침대가 있는 방이니까 침실 되겠죠? bed, bed, 그리고 붙여서 bedroom. 강조는 앞에다가 bedroom. 만약에 우리 집에 침대가 있는 침실이 하나만 있으면 the bedroom 되겠죠. 내 침실, 뭐 우리 오빠의 침실, 내 동생의 침실 있으면 누구누구의 bedroom, 이렇게 my bedroom, his bedroom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bedroom은 침실이다. 다음 단어도 우리 볼게요. room 붙어있는데 앞에는 bath예요. 이 bath는 목욕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욕을 할 수 있는 방이니까 욕실 또는 친구들 우린 보통 화장실 이렇게 얘기하죠. 욕실 화장실은 bath, th 만나서 th예요. bath 그리고 room 붙여서 bathroom, bathroom, bathroom이 욕실 화장실이다. 마지막 단어 볼게요. 마지막 단어는 kitchen. kitchen은 주방이에요. 엄마나 아빠가 요리를 하시는 집안의 공간을 kitchen이라고 하죠. 아마 친구들 kitchen 이렇게 들어봤죠. 영어로는

H가 만나서 ch 소리 나죠. kitchen. 한 번 더. kitchen. kitchen. 자, 그럼 문장 만들기에 도전. 오늘은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상대방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어디 있니?로 시작해 볼게요.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맞아요. 한 번 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자, 이렇게 너 어딨니? 하고 물어봤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어떤 공간들, 그쵸? 장소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제 방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집에는 보통 뭐 아빠, 엄마 쓰시는 방, 내 방, 언니나 오빠 방, 동생 방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 방에 있어요 라고 하려면 I'm in my room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함께 해볼게요. I'm in my room. I'm in my room.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내 방 말고 집에 뭐 침대방, 예를 들어서 침실이 하나다. 그러면 저 침실에 있어요. 또는 뭐 욕실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먼저 저는 침실에 있어요. I'm 침실이란 공간 안에 있으니까 in, 그리고 우리가 아는 침실은 딱 하나죠. The, 그리고 침실 bedroom 붙여볼게요. I'm in the bedroom. 한 번 더. I'm in the bedroom. Very good. 그러면 bedroom 대신에 욕실 또는 화장실 어떻게 할까요? 저 욕실에 있어요. 저 화장실에 있어요. 어떻게? I'm in the는 똑같죠? Bathroom. 좋아요. 붙여서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 주방에 있어요. I'm in the 주방. kitchen. 맞아요. 붙여서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좋아요. 그럼 우리 만들어본 문장들 신나게 챈트로 불러볼게요. Let's chant. Where are you? I'm in my room. Where are you? I'm in the bedroom. Where are you? I'm in the bathroom. Where are you? I'm in the kitchen. Where are you? I'm in my room. I'm in the bedroom.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kitchen. Yay! Okay. 그러면 친구들 이렇게 상대방의 위치를 물어보고 답하는 표현들 또 언제 쓸 수 있는지 그림 보면서 크게 외쳐봐요.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엄마, 저 욕실에 있어요. 양치질하고 있어요. I'm in the bathroom. 못 찾겠다, 깨꼬리. 너 어디 있어? Where are you? 나 침실에 있어. I'm in the bedroom. 엄마 어디 계세요? Where are you? 엄마 주방에 있지. 요리하고 있어. I'm in the kitchen. 자, 이제는 우리 오늘 배운 내용으로 미션 해볼 시간이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숨어있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글자가 막

있는데요, 친구들. 단어가 하나 숨어 있어요. Listen. Room. Room. 잘 들었나요? 들어본 단어 찾아서 동글동글 동그라미 해주세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Room. Room. 방이라는 단어 room이 여기 숨어 있었네요. 다음을 읽고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나는 침실에 있어. C는 I'm in the bathroom. 나는 욕실에 있어 라는 뜻이죠. 엄마는 지금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계시니까 정답은 B.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하세요. 아이가 화장실에서 양치질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가 찾고 계신 것 같아요. Where are you? 너 어딨니? 여기에 대한 아이의 대답 완성해 보세요. I'm in the 3, 2, 1. 정답은 bathroom이죠. bath, 목욕, 그리고 room, 방 붙어서 bathroom 완성이 됐네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도 눈여겨보고요.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해줬어요.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라는 대답으로 집안 곳곳의 장소를 사용해서 얘기를 했죠. 친구들 수다꼭질하면서도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엄마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아는 말은 영어로 바꿔서 말해보기, 영어 잘하게 되는 비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 Where are you? 나의 위치를 알려줄 때는 I'm in the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풀리랑 꼭꼭 약속!

chicken or beef? And the answer, I'll have beef, please. Slower,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Do you want chicken or beef? I'll have beef, please. Do you want chicken or beef? I'll have beef, please. Okay, let's have a look at the sentences one by one. All right, here was the first magic sentence. Do you want chicken or beef? 우리가 아는 단어들만 쫙 있네요. 그쵸? You, 너는 want, 원하다, chicken. 우리가 후라이드 치킨, 치킨 먹을 할 때 그게 닭고기잖아요. 그래서 chicken은 닭고기. 아니면 or 오늘 배웠던 매직 단어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매직 단어 beef, 소고기. 그러니까 너는 닭고기를 원해? 아니면 소고기를 원해? 이런 뜻이에요. Do you want chicken or beef? 그러니까 어떤 캠프에 갔는데 캠프에서 이제 음식을 막 주는 거예요. 그분이 카레가 있는데 닭고기 카레도 있고 소고기 카레도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로 줄까? 소고기로 할래? 닭고기로 할래?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주인공이 막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이따가 할 거예요. I'll have, 저는 가질게요. Beef, 소고기, please. 저는 소고기로 할게요. I'll have beef, please. Do you want chicken or beef? I'll have beef, please. Do you want chicken or beef? I'll have beef, please. 그럼 이번에는 옵션 두 개가 닭고기, 소고기가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옵션을 줘볼게요. 네, 이렇게 주스가 있어요. 여기에는 사과 주스, 여기에는 오렌지 주스가 있고 둘 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과 주스 마실래? 오렌지 주스 마실래? 선택은 오렌지 주스로 할게요. 입니다. 이렇게 orange juice, apple juice. 사과 애플이니까 apple juice. Alright, the question. Do you want 여기 있네. apple juice or orange juice? 그렇죠? Do you want apple juice or orange juice? I'll have orange juice, please. I'll have orange juice, please. Do you want apple juice or orange juice? I'll have orange juice, please. Does it make sense? Alright, let's go to the next one. 이번에는 우유랑 물이 있어요. 우유 원해? 물 원해. Do you want? Want? 우유 milk? 물은 water. Do you want milk or water? Do you want milk or water? 아, 둘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유를 더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milk please 이런 게 들어가겠죠? I'll have milk please. I'll have milk please. And the final one. 밥 먹을래? 라면 같은 국수 이런 거 먹을래? Rice, noodles. Rice, noodles. Do you want? You want rice or noodles? Do you want rice or noodles? 아, 둘 중에 저는 noodles 원해요. I'll have noodles, please. I'll have noodles, please. Well done. All right, let's move on now to the alternatives. Do you want chicken or beef? 대신에 you can say, what would you like? 무엇을 원해? Like. Chicken or beef? What would you like? Chicken or beef? They mean the same thing. I'll have beef, please. 대신에 you can say beef, please. 사실 please 이것도 빼서 그냥 beef라고 해도 돼요. I'll have beef, please. Beef, please. 그냥 please를 넣으면 조금 더 친절한 말이 되는 거고요. Alright, let's go ahead and sing today's song, guys.

짜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이! 자, 친구들, 혹시 그런 적 없나요? 뭔가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 아무리 해도 해도 실마리가 안 보이고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나 그냥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뭐 동생 또는 친한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포기하지 마! 라고요. 그쵸? 과연 이렇게 포기하지 마! 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일 것 같은데 우리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단어부터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 단어부터 알아야지. 맞아요. 과연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Shall we take a look? 짠! Okay, the first word is difficult. difficult인데요. 친구들, 혹시 요 퍼즐 맞추기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와, 많다, 많다. 선생님도 해봤는데, 이거 진짜 너무나 어려워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똑똑하다. 샤이니한테는 너무나 difficult. too difficult. 정말 너무 어렵답니다. 자, 이렇게 뭔가가 어려운 이라고 할 때 difficult 라는 말을 씁니다.

0: 여기서 말해보세요. Difficult. Difficult. Very good. And next. Figure out. 이라는 단어가 있군요. 사실 표현이죠.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자주 써요. Figured은 사실 뜻이 굉장히 많은 단어인데 이렇게 out이랑 같이 쓸 때 figure out 하면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사람 머리예요. 뭔가가 궁금해. 그러면 그 궁금한 거를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알아내려고 하겠죠. 맞아요. 그게 바로 figure out입니다. 와, 그거구나. 알아내는 거야. 우리 머리를 써서 최대한 이해하고 알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igure out. Figure out. Figure out. Figure out. Very good. And next. Enough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손 씻을 때 물을 콸콸콸콸콸콸콸콸 많이 틀고서 계속 사용하나요? 아유, 야, 그만해.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죠? 충분히 또는 충분한이라고 할 때 enough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이 물을 따라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이제 이미 그 정도면 됐어. 그러면 that's enough. Enough. 그거면 충분해요.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여러분, 여기 끝에 GH 있죠? 요거 발음을 th, th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Enough. Enough. Enough. Very good. And next. Never. Never. 아, 얘도 정말 정말 중요하죠? 자, 여러분. 여기 사진 보세요. Never stop learning 이라고 써 있어요. Never stop. 자, stop 하면 멈추다 라는 말인데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Never 하면 결코 뭐뭐 안타 또는 뭐뭐 하지 마 라고 할 때도 never로 시작을 해요. 오케이? 결코 멈추지 마세요. 배우는 걸 멈추지 마 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Never. Never. Never. Never. Very good.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우리 어휘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1: Ugh, this is so difficult. I just want to give up.
2: Hey, don't give up. You can figure it out.
1: No, I can't. I'm not smart enough to do it.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아봐요. 자, 이 A 친구가요. 뭔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나 봐. 그쵸?
1: Oh, this is so difficult.
0: 라고 말하죠. 이거 너무
1: difficult.
0: 어려워. 라는 말입니다. 뭐,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하는 말이
1: I just want to give up.
0: 오, 잠깐만. 나 just, 그냥, 단지 뭐 하고 싶어?
1: Want to,
0: 잘 보세요.
1: Give up.
0: 오,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사실 give 하면 주다. 음? up 하면 뭐 위? 위로? 위로 주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별도의 의미로 하나를 통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얘들 같이. 바로 포기하다. 이게 포기하다예요. 맞아요. 오늘의 미션 문장이
3: 포기하지 마.
0: 이거였는데 여기 포기하다 표현이 여기 나오는구나. 그래요.
1: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나 그냥 포기하고 싶어. 이런 말.
0: 여러분은 이런 말 할 일 없겠지만 우리 공부하니까 그냥 읽어볼게요. Okay?
1: This is so difficult. I just want to give up.
2: This is so difficult. I just want to give up.
3: This is so difficult. I just want to give up.
0: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0: 그랬더니 비가 말하죠. Don't give up. 다시 한번 나오네. 포기하지 마. 아, 이게 바로 오늘의 미션 문장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포기하지 마. Hey, don't give up. 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 can figure it out. 우리 아까 나왔던 figure out. 이해하다, 알아내다. 라는 말이었잖아요. 너는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Don't give up. You can figure it out. Hey, don't give up. You can figure it out.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give up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자, 그는 그냥 포기했어요 라고 말해볼까요? Oh, he just gave up. 자, 여러분, give가 아니고 이제는 과거형으로 gave가 됐죠? 그래서 gave up, 포기했다, 과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냥 포기했어. 이런 말. 왜 그랬지? 자,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He just gave up. He just gave up. And next.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같네? 그쵸? I won't give up. 여러분, 여기 won't는 will not을 축약해서 쓴 거죠? 뭐뭐 하지 않을 거다 라는 말이에요. 난 포기 안할 거야 라는 거죠. I won't give up.
1: I won't give up. 잘했어요. And next.
0: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멋진 문장인데요. She'll never give up.
1: She'll never give up.
0: Okay, very good. 잘했어요. 자, 이렇게 give up, 포기하다라는 말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겠죠? And next. 자, 포기하지 말라고 했더니 너할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A가 No, I can't. 아니, 나는 이걸 알아낼 수 없어. I'm not smart enough to do it. 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왜 이러지? 자, 여러분 보세요. I'm not smart. 해석해 보세요. 나는 똑똑하지 않다. 그쵸? 어렵지 않죠? I'm not smart. 난 똑똑하지 않아. 근데 enough가 뒤에 왔어요. 충분히 똑똑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할 정도로? To do it. 그걸 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지가 않아. 이거 해낼 정도로 난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이런 말이야. 근데 사실 끝까지 안 해보고 이걸 어떻게 알아? 아이고, 그게 바보네, 그게. 그쵸? 자, 여러분, 말해보세요. No, I can't. I'm not smart enough to do it. No, I can't. I'm not smart enough to do it. 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이거 너무 어려워.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Speak.
1: Want to give up. 포기하지 마. 너 알아낼 수 있을 거야.
0: Speak. 못해요. 전 이걸 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지 못해요. Speak. No, I can't. I'm not smart enough to do it. 당당당당당. 자,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잘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갑니다. 포기하지 마. 너무 쉽다. 빈칸에 들어갈 말. 포기하다라는 말은 give up이라서 give, yeah! 잘했어요. Don't give up.

0: Don't give up.
1: Very good. And next.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I won't give. 이것도 쉽네. 3, 2, 1, 띵! 바로 give up. Yay! Very good. I won't give up.
0: I won't give up. 잘했어요. 자, 마지막 문제. 어떤 단어 또는 표현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자, 3, 2, 1, 띵! 뭔가를 알아내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figure out! 예!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은요, 포기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 오늘의 미션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어떻게 했다고요? Don't give up.
2: Don't give up. Don't give up.
1: 맞아요. Give up. 포기하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다양한 문장들 더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전치사 시간, 장소는 모두 마스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과 장소 외에도 아주 다양한 전치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어야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치사가 많다고 투덜대시기에는 한국어에는 조사가 그의 두 배쯤 된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어를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투덜대지 말고 나머지 전치사를 공부하기로 합시다. 자, 오늘부터 배울 전치사들은요, 아주 아주 많이 나오는 빈도 순서대로 선생님이 배치를 했습니다. 즉, 오늘 배울 전치사 to, from, of는 아주 중1 교과서에 그냥 매 과마다 그냥 최소 10번 이상씩은 나오는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어떤 친구들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사진이랑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낭패다 하는 표정으로 내가 너무 학교에 혼자 온 것은 아닌가, 휴일날 너무 일찍, 뭔가 혼자서 너무 일찍 이런 느낌으로 망했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He came to school ear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to 제목으로 말했는데 얘 어떤 뜻일까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이요. 어머나, 잠깐만. 이분 굉장히 어디선가 급하게 달려오시는 것 같은데 I'm coming from the librar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뭘까요?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아름다운 발레리나 분이 앉아 계시네요. One of my friends is a ballerina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이때 오브는 무슨 뜻일까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의 전치사들은 매우 매우 자주 나오는 세 가지라고 했죠. 거두절미하고 뜻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to, from, of 세 가지 전부 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원어민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인데요. 자, to 같은 경우는 뭐뭐에, 뭐뭐에게 라는 뜻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우리한테는요, 편지 쓸때 가장 익숙한 친구예요. 우리 맨 처음에 편지 쓸때 to 누구누구 이렇게 쓰죠. 무슨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이잖아요. 그걸로 to의 의미를 1차적으로 외우면 되겠고요. 뭐뭐에 라는 뜻도 있다는 거를 오늘 외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to 같은 경우는 도착점을 뜻합니다. 혹은 범위의 맨 끝을 가르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를 쓸때이 편지의 도착점을 생각하고 to를 쓰는 겁니다. 즉, to 지원쌤이라고 쓰면 지원쌤이 이 편지의 도착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왜 to를 쓰는지 알겠죠? 그리고 범위의 맨 끝이라는 거는 그곳이 목적지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To my mom 하면은 우리 엄마에게, to the park 하면은 공원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자, from 같은 경우는 뭐뭐부터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얘는 그래서 from이랑 반대의 의미예요. 그래서 출발점입니다. to는 도착, from은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를 많이 쓰겠죠. to랑 from은 약간 짝꿍 같은 존재예요. to가 도착, from이 시작. 그래서 from South Korea라고 하면은 우리 1학년 일과 때 이거 많이 쓰잖아요. I'm from South Korea. I'm from Seoul. 나는 한국에서 왔어. 나는 서울 출신이야. 많이 쓰죠. 그때 from 나의 시작점은 한국이야. 나의 시작점은 서울이야. 출발점을 가리킬 때 from을 사용하고요. From Monday to Friday는 뭐겠어요? From Monday는 월요일부터, 월요일이 범위의 시작. To Friday는 금요일까지. 금요일이 범위의 끝인 겁니다. 즉, from이 범위의 시작, to가 범위의 끝이 되는 거겠죠. 이제는 완벽하게 들어오죠. To는 도착지, from은 출발지다 생각하면 간단하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자, of 같은 경우에는요, 뭐뭐의, 뭐뭐 중이라고 외우시면 좋겠는데요. From 여기 있고 to가 여기 있다면 of는 요 사이에 있는 친구입니다. 자, 부분이나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Some of them이라고 하면 그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 중 요만큼. 뭐뭐의. 그들 중 일부. 라는 뜻이고, a photo of me 하면은 나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of는 뭐뭐의로 외워두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의. of 뭐뭐의. of 뭐뭐의. to 도착. from 출발. of 뭐뭐의. 이것도 어렵다면 to 뭐뭐의 뭐뭐에게. from 뭐뭐부터. of 뭐뭐의. 이렇게 외워놓으면 편하겠다, 그죠? 자, 그럼 얘부터 해석해 볼까요? He came. 그는 왔다. To school? 학교? 에. 그쵸. 학교라는 도착지에 왔다는 거고, 학교에 일찍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소년이, 나만 학교 일찍 왔네. 망했네.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거고요. To school? 학교가 도착점이라는 의미. 그리고, to는 범위를 해당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방향. To the park 하면 파크가 도착점을 의미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prefer A to B라고 해서 뭐뭐에 비해서를 뜻할 때도 t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efer A to B는 A를 조금 더 좋아한다라는 뜻의 수거 표현이에요. 자, 얘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고 있어요. From 어디로부터? 도서관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From the library 하면은 도서관이 바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자, from은요, 시간도 되고요. From June 27 하면은 6월 27일부터 라는 시작점을 의미하기도 하고, 방향, from the library 하면은 도서관으로부터 라는 방향이 되기도 하고요. 출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나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나는 남한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출신을 나타낼 때도 from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요거 해석을 하면요. 원은 하나죠. My friends 하면 나의 친구들입니다. 나의 친구들의 한 명. 나의 친구들 중한 명은 발레리나다.

0: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내 친구들 중 하나라고 해석. 그리고 one of my friends는 one이 my friends의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f는 부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소속을 나타내기도 하고 대상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 이제 이해가 좀 잘 되지요? 자, 여기까지 해서 grammar 설명을 모두 맞춰보도록 하고요.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He came to school early. He came to school early. I'm coming from the library. I'm coming from the library. One of my friends is a ballerina. One of my friends is a ballerina.
0: 자, 오늘도 인토네이션을 좀 들어볼 겁니다. 왜냐면 to from of는 발음이 조금 쉬우니까요. 자, came to school. He가 일단 강조입니다. He came to school. 그가 어디에 온 게 중요해? 학교에 온 게 중요하니까. He came to school early. 일찍 온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he, school, early. 요 세 개가 강조될 겁니다. 그는 학교에 일찍 왔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He came to school early. He came to school early.
0: 자, 요 같은 경우는요. I'm coming. I가 오는 중이죠. From the library. 어디로부터? Library가 중요합니다. I'm coming from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에서부터 오는 길이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m coming from the library. I'm coming from the library.
0: 자, 마지막은요. One of my friends, one이 일단 중요하고요. is a ballerina. 이렇게 되죠. 발레리나가 또 주인공이기 때문에 ballerina 이렇게 약간 신나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내 친구들 중 한 명은 발레리나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One of my friends is a ballerina. One of my friends is a ballerina.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He came to school early. He came to school early. I'm coming from the library. I'm coming from the library. One of my friends is a ballerina. One of my friends is a ballerina.
0: 자, 이제 스피킹 포인트 시간입니다. 한국어로 먼저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그는 학교에 늦게 왔다. ...에서부터 오는 길이다. 내 친구들 중 한 명은 피겨스케이팅 선수다. Easy mode다, 그죠? 맨 마지막을 only 대신에 late로 바꿔주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는 학교에 늦게 왔다. 읽겠습니다. He came to school late. 한 번 더. He came to school late. 인토네이션 강조해서 볼게요. He school late를 높게 읽으시면 됩니다. He came to school late.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체육관에서부터 오는 길이다 인데요. From the gym. 체육관이 출발점이 되는 거겠죠. 같이 읽어보죠. I'm coming from the gym.

이것도 인토네이션. I'm coming, gym. 요세 개입니다. I'm coming from the gym. 아주 잘하는데요. 한번더 할게요. I'm coming from the gym.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내 친구들 중한 명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다. 굉장한 친구를 갖고 있네요. 자, figure skater. 요게 피겨 스케이팅 선수라는 뜻의 단어가 되겠고요. One of my friends. One of my friends. One과 friends가 조금 더 높을 거고, figure skater. 요렇게. One, friends, figure skater. 요거 세 개를 높게 읽겠습니다. One of my friends is a figure skater. 한번 더요. One of my friends is a figure skater. 아주 좋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빠르게 할게요. One of my friends is a figure skater.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시간입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요거 해석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I played soccer. 나는 축구를 했다. 9시부터 11시까지인데요. 전치사 어떻게가 맞을까요? 출발과 도착을 잘하셔야 합니다. 출발이 from이고 도착이 to입니다. 그래서 from 9 a.m. to 11 a.m. 이렇게 하셔야겠고요. When I, 내가 집에 왔을 때, 연습으로부터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난 샤워를 했다입니다. 자, 연습으로부터 딱 끝나고 집에 왔을 때니까, from이 넣어주면 되겠죠? My mom said, 나의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lunch is ready.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하셔서, So I ran. 내가 뛰었어요. 어디로? 그 저녁 식사 테이블로. 저녁 식사 테이블? 그냥 식사 테이블 정도로 합시다. 식사 테이블로 뛰었습니다. 그 테이블을 향해! 테이블이 목적지인 겁니다. 목적지로! 이렇게 뜻 쓰면 되겠고요. 자, 음식의 냄새는 놀라웠다. 영작합시다. 자, 뭐뭐 의니까 of를 써야죠. 그렇죠. The smell of the food was amazing. 이렇게 쓰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뭐 의가 뒤에 가요. The food of smell.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The smell of the food. 요 순서가 맞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I played soccer from 9 a.m. to 11 a.m. When I came home from practice, I took a shower. My mom said lunch is ready, so I ran to the dining table. The smell of the food was amazing.
0: 자, 원포인트 정리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요 세 가지 전치사였습니다. To, 뭐뭐에게, from, 뭐뭐로부터, to가 도착점, from이 출발점이었고요. of는 뭐뭐의, 뭐뭐 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최고 중요한 전치사를 봤고요. 다음 시간도 쭉쭉쭉 중요한 전치사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살펴볼 거니까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정쌤이고요. 자, 우리 오늘은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챘겠지만, 무언가 it과 that을 활용해서 강조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자,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우리끼리 얘긴데 나는 그래 별로 믿지 않아. 자, 이때 우리끼리 얘긴데 이걸 두 단어로 제기 대명사를 활용해서 넣는 문제였죠? 뭐였지? 정답은 between ourselve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 정답 맞추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의 대화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일 탐을 만날 거니? 그랬더니 벌써 만났지. 내가 그를 만나기로 했던 건 바로 어제였어 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이때 요거 지금 뉘앙스를 잘 보면 내가 그를 만나기로 한 것은 바로 어제였어. 이게 약간 뭔가 어제였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문장 같잖아. 자,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Will you meet Tom tomorrow?
2: I've already met him. It was yesterday that I was supposed to meet him.
0: 자, 잘 들으셨나요? Will you meet Tom tomorrow? 탐을 내일 만날 거야? 그랬더니 I've already met him. 자, 우리 배웠던 현재 완료. 벌써 만났지.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요 형광펜으로 칠해진 이 문장이 바로 이때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요렇게 있고요. It was yesterday. 이 부분의 해석을 그것은 어제였어. 이렇게 하진 않고요. 바로 어제였어 라고 합니다. 강조가 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이어주면 되는데, that I was supposed to meet him.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 이거 무슨 뜻이었니? be supposed, 그리고 to 부정사 이어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뜻이었는데, 자, 과거니까 비동사 과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기로 했었던 것은 이런 해석이지. 바로바로 어제였거든.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은 말 그대로 내가 강조하고자 싶은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건데, 강조를 하려면 무언가 우리말에서는 바로 어제였어. 약간 이런 식의 부사를 붙인다면 영어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걸 앞으로 좀 빼고 싶은, 먼저 말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부분, 주로 명사 또는 부사 또는 전치사 구 요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형태가 중요하겠죠. 자, 형태 지금 잘 보면 it, that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명사 형용 명사 부사 또는 전치사 구 같은 걸 넣는데요. 이렇게 넣죠? 넣는데 앞에 동사도 써줘요. 왜냐면 동사를 안 쓰면 문장이 약간 이게 문장이야 뭐야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동사도 그냥 넣어줍니다. 그래서 it, 비동사, 그리고 that 사이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명사, 부사, 전치사를 넣는 것. 요게 강조 구문의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들었던 그 문장. It was yesterday that I was supposed to meet him. 이것도 잘 보면 it과 비동사, 그리고 that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yesterday를 강조하고 싶으니 그냥 yesterday를 가운데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 그대로 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was yesterday that I was supposed to meet him. 그럼 바로 어제였잖아. 내가 걔를 만나기로 했던 건. 이런 식으로 어제가 강조되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말했습니다. it과 비동사 사이에 강조하려는 부분 넣고요. 그러면 강조하고자 하는 거 말고 나머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대절 뒤에 차례로 쭉 이어서 써주면 강조 구문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해석할 때는 그냥 강조 구문으로 썼는데 되게 무미건조하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사이 부분을 바로바로 요거이다 또는 뭐 시제가 과거면 이거였다. 뭐뭐 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때 강조 구문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오늘은 이세 정체를 파헤쳐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강조구문에서도 it, that 이렇게 쓴다면서 근데 it은 정체가 뭐야? 해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런 식으로 it을 활용하는데 얘가 뭔가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도 이미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막연하게 이게 어떤 it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조금씩 배우긴 했지만 오늘 이제 이때 강조구문을 배움으로써 완성이 됐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쭉 배웠던 그 it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생긴 건 이신데 얘가 이제 역할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it을 마주할 때 배우게 되는 그것 이렇게 해석되는 대명사이시 있죠. 그쵸? 이럴 때는 말 그대로 앞에 언급한 걸 대신 말하면서 해석을 그것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I like it. 무슨 뜻이야? 아, 나 그게 좋아. 나 그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아, 그게 뭔진 몰라도 앞에 언급한 그것을 우리가 가리키는구나. 자, 이런 it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인칭 it도 있었습니다. 이때 be가 가리키는 게 없어. 아닐 be 자를 써서 얘는 해석을 하지 않고요. 주로 언제 썼니? 예문에서 보면 It is raining heavily. 무슨 뜻이야? 아, 비가 심하게 오고 있어.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어. 라는 문장인데 이때 it이 그것이 아닌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뭔가 날씨나 계절, 요일, 날짜 밝고 어두운 명암 같은 거 혹은 거리 뭐 등등등 뭔가 주어로 하기에 좀 애매한 것들에 전부 다 비인칭 주어 it을 씁니다. it이 좀 만만한가 봐. 그때 이때 it도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비인칭 it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좀 많이 알것 같아요. 가주어 it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가주어 it도 해석이 없어. 그치만 비인칭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비인칭은 주어를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가지고 온 거라면 가짜 주어라는 의미의 가주어 it을 원래 주어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주어가 이렇게 예를 들면 투부정사였는데 머리가 그러니까 주어가 긴게 영어는 좀 싫어요. 그래서 통째로 뒤로 보내고 그다음에 주어 자리를 비워둘 순 없으니 it으로 채우자. 이렇게 된게 이제 가주어 it이었죠. 그쵸? 자, 비인칭과 다른 점은 뒤에 보면 진짜 주어가 존재하더라.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So it is hard to pass the test.

또 명사절이라 whether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더 의문사도 명사절이거든. 그래서 WH 의문사 막 이런 것들 나온다. 그러면 이시 가짜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강조구문의 이십니다. 이때 이또 역시나 해석이 되고 있지 않지, 그치? 그 다음에 강조구문의 이는 또 특이한 게 비인칭이나 가주어는 그냥 인만 딱 왔잖아요. 근데 얘는 더 복잡하게 비동사까지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that까지 달고 오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세트야. 강조구문 is은 it 비동사 대시 세트로 다녀요. 그리고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걸 이렇게 넣어서 완성이 됩니다. So, it is she that stole the money. 해석이 그것이 그녀다가 아니라 바로바로 그녀입니다. 뭐가? stole the money. 그 돈을 훔쳤던 것은 바로 그녀예요.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세 정체를 파악을 해봤고요. 그리고 다시 이때 강조구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 방금 얘기했듯이 강조구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 형광펜 3총사가 이렇게 세트로 다니는 거야. it과 비동사와 that, 이렇게 세 개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강조어구를 가운데 넣어주면 끝! 되게 간단하죠. 그 나머지 남는 부분을 대절 뒤에 쭉 차례로 이어서 써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동사의 시제는 여러분들 문장의 원래 동사의 시제를 그냥 따라가면 돼요.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하면 맞거든. 그래서 시제가 현재면 이제 써주면 되고요. 과거였으면 was를 쓰면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강조하는 어구가 뭐뭐뭐였는지 기억나니? 명사구, 부사구, 그리고 전치사구,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형용사라든지 동사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치?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z is going to meet Tom in the library tomorrow. Liz는 내일 도서관에서 탐을 만날 예정이야.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강조해 볼 건데, 지금 선생님이 각기 다른 색깔의 형광펜을 칠해 놨죠.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요. 명사죠? 강조할 수 있고, 이 동사 부분에 해당되는 거 강조 못, 안 되고요. 목적어, 투부 정사의 목적어 강조할 수 있고요. In the library. 얘도 부사구잖아. 전치사구. 강조할 수 있고, tomorrow. 얘 부사죠. 요렇게 네 가지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강조구문으로 만들 텐데, 뭐 너무 쉽죠? it, 비동사, that 사이에 각각을 넣어주면 될 거잖아. 우리는 해석을 좀잘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Liz를 강조하고 싶다. 그 어떻게 하면 되니? 일단 시제가 막 is going to 이랬으니까 비동사는 is 그대로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it is Liz that 그 다음에 Liz 빼고 나머지를 쭉 대절 뒤에 이어주는 거야. It is Liz that is going to meet Tom in the library tomorrow. 되셨나요? 자, 해석을 해보면 바로 Liz입니다. 도서관에서 내일 탐을 만날 예정인 건 바로바로 Liz입니다. 이렇게 Liz가 강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탐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It is Tom that Liz is going to meet in the library tomorrow.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해석은 바로 탐이에요. 리즈가 내일 도서관에서 만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바로 탐입니다.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자, 이번에는 도서관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도서관을 넣을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전치사 빠뜨리면 안 돼요. 전치사까지 같이 그대로 넣어줍니다. It is in the library. 그 다음 뒤에도 똑같이. That Liz is going to meet Tom tomorrow. 해석은? 바로 도서관입니다. 리즈가 내일 탐을 만나기로 한 곳이 다른 곳도 아니고 도서관이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마지막엔 tomorrow. 요거 강조해 볼게요. 그럼 역시나 It is tomorrow that Liz is going to meet Tom in the library. 이렇게 되고요. 해석은 리즈가 탐을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한 날은 다름 아닌 내일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아닌 내일이야. 이런 식으로 각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때 강조구문과 가주어 이때 구문, 가주어 또왜 뒤에 아까 대절 올수 있었잖아. 이거를 가끔 구분해야 될 때가 있거든.

아까 우리 이세 정체를 밝혀보자라고 할 때도 봤지만 사실 그냥 이때 생긴 것만 보면 되게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사실 두 개가 전혀 다르거든요. 지금부터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강조구문의 대신 여기 지금 뭐 관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뭔가 여기에 강조하고자 하는 걸 결국은 꾸며주는 역할이거든.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 그래서 관계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진주와 가주와 이때의 대신 얘는 뭐야? 얘는 원래 주어였던 거잖아. 근데 길어서 뒤로 간 거죠. 그 말은 즉 얘는 원래 명사 역할을 하던 명사절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그쵸? 일단 종류가 달라요. 자, 그리고 이때 강조구문은 사실 이과 비동사와 대시 세트였잖아. 삼총사. 얘네들은 원래 없는 애들이었어. 만들어낸 거야. 강조하려고. 그래서 얘네를 싹다 지워도 그 성분만으로 문장이 완벽해지겠지만 사실 강조구문에서는 가짜는 입만 가짜예요. 대시 진짜 주어고 그다음에 비동사는 문장의 원래 메인 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비동사 대시를 지우면 말이 안 된다라는 구조적인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두 문장 얼핏 보면 뭐 이 비동사 대, 둘다 비슷해 보이나? 하나는 강조고 하나는 뭐 진주어 가주어겠죠?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It is a blue scarf that Mina wants to buy. 자, 파란색 스카프를 미나가 사고 싶은 것은? 아,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뭐겠니, 얘들아? 그렇지. 얘가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이거 다 지워봐. 이거 다 없어도 Mina wants to buy a blue scarf.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이것도 되게 큰 힌트인데 일단 it과 that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갔어. Impossible. 형용사는 강조 못해요. 풍사, 형용사 들어간 것만 봐도 이거는 굉장히

problem. 해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라는 해석의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건물을 디자인한 사람은 제임스였다. 요거를 한번 지금 강조 구문 같은데 요거 한번 정답 찾고 그리고 가운데 뭐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시제는 제임스였다. 여기도 지금 시제가 과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또 was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빈칸은 이제 대신에요, 쌤. 맞아, 대신데 요것도 추가로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을 넣는데 강조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일 때는 대 대신에 후도 됩니다. 왜 아까 뒤에 있는 대신 관계사라고 했잖아. 사람이니까 후도 돼. 아시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켈리가 나에게 준 건 꽃 한 다발이었어. 시제 과거이죠? 여기도 과거 있고요. 당연히 여기도 was 넣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it was a bunch of flowers. 이 꽃 한 다발이 또 명사이자 사람이 아닌 명사인데 그럼 이 자리에

아, 대 대신에 이런 호나 위치 같은 관계사를 쓸 수도 있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다음 문장을 해석에 맞는 강조 구문으로 다시 쓰세요 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건 바로 그 컴퓨터야. 바로 그 컴퓨터야. 자, 요거 강조 구문에 넣으면 되겠죠. 시제 현재니까. It is the computer that I want to buy. 요렇게. 어렵지 않죠? It is the computer that I want to buy. 자, 이번에는 내가 그에게 전화를 건 바로 전화를 건건 어젯밤이었어 그랬으니까 요 부분 강조로 넣을 거고요. 시제가 called 과거니까 It was last night that I called him 이 되겠습니다. 다시 It was last night that I called him. 내가 그녀를 본건 바로 어제였어. 자, 이번에는 어제를 강조하면 되겠죠? 시제 과거입니다. It was yesterday that I saw her. 다시, It was yesterday that I saw her.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곳은 바로 공원이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공원이다. 네,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the park만 쓰면 안 되고요. 앞에 전치사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쵸? 자, 시제 현재네요. It is at the park that we ride bicycle. It is at the park that we ride bicycle. 이렇게 써주면 강조 구문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올게요. 내가 그를 만나기로 했던 건 바로 어제였어. 만들어 보죠. It was yesterday that I was supposed to meet him. 이란 대화문이었습니다. 자, 퀴즈 풀고 마무리해 보죠. 문에서 나를 기다리는 건 바로 제이슨이야. 자, 요거 우리 한번 빈칸에 알맞은 단어들 넣어서 강조문으로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see you guys next tim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선생님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어떤 동물이죠? 맞아요. 기린이죠. 기린 두 마리가 있는데요. 되게 졸리나 봐. 뭔가 기대는 대상이 필요해서 이렇게 고개를 앞에 기대고 자고 있네요. 자, 오늘은 Animal Sleep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볼 겁니다. 단어 먼저 다뤄볼게요. Solution. Solution은 해결책이라는 뜻이 있고요. Cave, cave는 동굴입니다. 그리고 enemy, enemy는 적이라는 뜻인데요. 강세가 얘들아 어디 있죠? 여기서 강세를 보면은 enemy라고 해서 앞쪽에 있죠. 그래서 이 단어는 생긴 것이 enemy처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앞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머지의 이 모음소리가 약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enemy, enemy. enemy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음 단어, require, require는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이고요. necessary는 필요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interval이라고 하면요. 간격이라는 명사예요. 자, 지금 우리 앞에 봤었던 그 그림과 관련해서 단어들을 쭉 봤었는데요. 이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지금 Listening Clear에서 확인해 볼게요.
1: Everyone loves a good night's sleep, but for wild animals, finding the right time and place can be difficult. As a result, they've come up with some clever and interesting solutions. To start with, bats sleep in caves while hanging upside down. Doing that keeps them away from enemies and means they are in the perfect position to fly away if necessary. Giraffes require little rest, sleeping for only 5

0: minutes at a time or as little as 30 minutes a day. They sleep in short intervals, sometimes sitting down or even standing up so that they're ready to run.
1: 자, 함께 자세하게 독해 볼게요. 자, 먼저 everyone loves a good night's sleep. 이렇게 콤마에서 끊어 봅시다. 우리 독해할 때 이렇게 콤마가 있으면요. 말 그대로 쉼표이기 때문에 끊어 있는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모두는 사랑하죠. 뭘 좋아하냐면 a good night's sleep은 잘 자는 거니까 숙면이라는 뜻이에요. 숙면. 그래서 모두는 숙면을 좋아하죠. But for wild animals, 자, 다시 한번 콤마에서 끊어 볼게요. 하지만 누구에게는? 그렇죠. Wild이니까 야생 동물들에게는 finding the right time and place can be difficult. 자, 영어 문장에서 이렇게 동사들을 보았을 때 1순위로 동사로 여러분이 카운트를 해야 될 게 비동사이고요. 2순위로 아 얘는 무조건 동사이다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조동사이죠. 자, 동사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당연히 주어 자리가 되는 건데 find에 ing가 붙어 있는 준동사 중에서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해석은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finding이라고 하면 찾는 것입니다. 근데 뭘 찾는 거냐면 the right time and place. 적정한 시간과 적절한 place 이런 장소를 찾는 것이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대요. 누구한테는요? 야생동물들한테는요. 자, 왜냐면 말 그대로 야생에 있는 거죠. 자, 누구한테 언제 내가 잡아먹힐지 모르니까 잠을 잘 때도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As a result, 그 결과 they've come up with some clever and interesting solutions. 자, 그러면 여기서 문맥상 they가 가리키는 것은 wildlife animals가 되겠죠. 야생동물들이 뭐 해왔다? They've come up with. 자, 참고로 come up with라고 하면 무언가를 떠올리다 혹은 무언가를 마련하다. 그래서 여기선 뭐가 되는 거야? 어떠한 solution이라는 말이 뒤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야생동물들이요. 나름대로 뭘 했다? 나름대로의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여기에서 have come이라는 동사를 보았을 때 come의 원형이 come 이렇게 써볼게요. come, came, come 우리 동사 변화 외웠었죠. 세 번째 자리는 뭐다? 과거 분사 자리여서 have plus pp는 현재 완료 시제까지 챙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왔다? 나름대로 야생동물들이 해결책을 마련해 왔어요. 그런데 어떤 해결책? some clever, 똑똑하고 and interesting, 뭔가 흥미진진한 뭔가 재미있는 해결책들을 떠올려 왔대요. 마련해 왔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병렬의 포인트를 보시면 두 개의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인 solutions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현명한 해결책들, 똑똑한 해결책들, 두 번째 interesting solutions라고 해서 두 개의 형용사가 병렬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To start with라고 하면 먼저 bat가 나왔어요. 자, bat는 박쥐죠. 박쥐들은요, sleep in caves, 동굴에서 잔답니다. While hanging upside down. 자, while은 접속사예요. 기능이 하나밖에 없어요. while은 뭐다? 접속사예요. 여기에서 해석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이 되는데 hanging. 자, hanging. 여기서 hang은 매달다 혹은 매달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upside down 이라고 하면 거꾸로 라는 뜻이에요. 그 박쥐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은 이렇게 뒤로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그래서 얘들이 잠을 자는데 주로 동굴에서 잠을 자고요. 거꾸로 매달리면서 잠을 잔답니다. Doing that. 자, 여기서 doing은 다시 한번 동사 앞에 앉아 있는 동명사 주어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대시 가리키는 것은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박쥐 얘기하고 있으니까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잠을 자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keeps them away from enemies and means로 이어지고 있어서 실은 동명사 주어의 두 개의 동사가 이렇게 병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먼저 어떻게 한다? 거꾸로 매달려 자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누구로부터 멀리 떨어

떨어져 있게 해요? 그렇죠. 적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두 번째, 무엇을 의미한다? They are in the perfect position to fly away if necessary. 자, 뭐 하다면?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빨리 뭐할수 있게끔? 그렇죠. 날아갈 수 있는, 도망쳐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포지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그러니까 야생에 있으니까 잠을 잘 때도 긴장을 놓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을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잠을 잔대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동명사가 주어로 나올 때는요, 영어 원어민들은 규칙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로 나온 경우에는 앞에 있는 덩어리가 아무리 길어도 하나의 덩어리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항상 단수 취급이 된다. 그래서 뭘 쓴다? keeps, 그 다음에 means, 이렇게 3인칭 단수로 맞춰주구나. 이 부분 시험에 얘들아 자주 나오니까 꼭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 앞에 박쥐 했었고요. 이제 얘로 갑니다. 우리 앞에서 그림으로 봤던 애죠? giraffes. giraffes는 기린이죠. 기린들은 require little rest. 어떤 조금, 약간의 휴식만 필요로 한대요. 자, 콤마 끊고 볼게요. Sleeping for only 5 minutes at a time. 자, 한 번에 한 5분씩 정도만 잠을 잔대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콤마 뒤에 sleeping, 뭐뭐 하면서 라는 현재 분사 구문이 쓰였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한번잘때 얘네들은 5분씩 정도밖에 자지 않고, or as little as 30 minutes a day. 하루에 얘들아 몇분 정도 잔대요? 하루에 30분 정도밖에 자지 않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주 그 30분, 그 잠깐 잤던 그런 그림들을, 그런 순간을 포착을 한 사진이었나 봐. 자, 뒤에 또 볼게요. They sleep in short interval. 자, 다시 they가 가리키는 건 지금 누구 얘기? 맞아요. giraffes 얘기하고 있죠? 기린들은요, 짧은 간격으로 잠을 자요. 때때로 sitting down, 앉아서 자기도 하고요. or even standing up, 서서 자기도 한대요. 우리 앞에 봤던 그림을 떠올리면 됩니다. 기린들은 서서도 잘수 있답니다. So that they are ready to run. 아, 뭐할수 있도록? 그렇죠. 언제든지 to run, 뛸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을 잘 때도 서 있대요. 물론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스탠딩업 할 때도 있대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or 를 가운데로 두고 등의 접속사 or을 두고 두 개의 현재 분사 구문이 병렬이 되어 있구나. 자, 그래서 해석은

0: 갈게요. 어떤 동물들이 숙면을 취하는 그런 방법들, 방식들에 대해서 다뤄보았었고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로 볼 부분은 이 수거였어요. 자, come up with라고 하면 무언가 제안하다, 무언가 떠올리다, 무언가 마련하다라는 뜻이 많았었는데, 여기에서 come up with라는 수거가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 발음 빨리 하다 보면요. come up with. 자, 이 put 사운드가 뒤로 넘어가게 돼서 come up with, come up with, come up with로 들릴 겁니다. 같이 소리 내서 전체 문장 발음해 볼게요. As a result, they've come up with some clever and interesting solutions.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1: As a result, they've come up with some clever and interesting solutions.
0: 네, 진짜 come up with처럼 들렸네요. 여러분도 이 부분 주의해서 지금 바로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Animals that can sleep standing up. 자, 서 있는 상태로 잠을 잘수 있는 동물들. 자, 우리 앞에서 뭘 봤었죠? 그렇죠. Giraffes, 어떤 기린들을 봤었는데, 기린 외에도 얘들아, elephants가 코끼리죠? 코끼리들도 이렇게 서 있는 채로 잠을 잘 수가 있답니다. 근데 조금 찾아보니까 특이한 건 뭐냐면요. 야생에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는데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지금 눈 감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서 있는 상태로 잠을 잘수 있대요. 자, 두 번째 동물은 말입니다. 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얘들아, 한 마리 빼고 다 이렇게 누워있죠. 이 누워있는 애들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고, 단순히 이렇게 서 있는 상태로도 잠을 잘수 있다고 해요. 자,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Horses power up. 쌤이 서칭을 한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원래 power nap 이라고 하면 원기 회복을 위해서 낮잠을 자다라는 일종의 표현이거든요. 말들은요, 낮잠을 자요. While standing, but lie down for deeper rest. 자, lie down은 이렇게 누워 있다라는 거여서 잠깐씩 휴식을 취할 때는, 이렇게 낮잠을 잘 때는 서 있는 상태에서 취하지만, 깊은 잠이나 휴식을 취할 때는 누워서 이렇게 지낸다고 해요. 자, 이 내용 기반으로 해서 grammar clear 문제 풀어볼게요. 자, A번의 위치 확인합니다. find와 finding이 묶여 있고요. 자, B번에는 keep, 그리고 keeps, 그리고 C번에는 sleep과 sleeping.

동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find라는 동사를 쓸 수가 없고 동사의 형태가 변형이 된 준동사 finding을 이렇게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요. 자, 되게 쉽게 푸는 방법이죠. 동사의 개수만 잘 세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요. 동사와 준동사 문제이고 우리 친구들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고요.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서도 많이 만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를 쓸래, 준동사를 쓸래 늘 먼저 문제가 나와 있다면 동사의 개수를 세서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다?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파인딩이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해석까지 해볼게요. Right time.

가 이렇게 병렬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C번 가볼게요. Giraffes require a little rest, sleep or sleeping for only 5 minutes at a time or as little as 30 minutes a day.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거죠. 실은 sleep은 얘들아, 잠을 자다라는 동사도 있고요. 잠이라는 명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든 사람, 내가 만들었는데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동사와 명사를 동시에 물어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슬리핑을 쓸래?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요. 동명사 슬리핑인지 아니면 현재 분사 슬리핑인지를 다 따져볼 수 있지만 선생님이 쉽게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얘들아 뭐 했어요? 당연히 쉼표에서 이렇게 컴마에서 끊어봤죠. 이렇게 끊어봤죠.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이미 주어 동사라는 절의 형태가 범위가 이렇게 끊기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어떤 시작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sleep이나 sleeping이 만약에 얘가 새로운 동명사 주어라면 혹은 새로운 절의 주어라면 뒤에 반드시 얘들아 뭐가 있어야 돼요? 얘네가 만약에 명사나 혹은 동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당연히 뒤에는 동사가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무언가 동사처럼 보이는 애가 아예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앞에 이미 동사 require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어서 여기에서 동사가 두 개가 등장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자리는 뭐야? 주어 자리가 아니란 이야기야. 주어가 아니라는 것은 명사도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여서 명사로서의 슬립은 탈락. 그렇다면 슬립은 여기서 동사일까요? 명령문으로 잠을 자라 이겠어요? 잠을 자라라는 명령문이 아니죠. 정답은 뭐일 수밖에 없다? 슬리핑일 수밖에 없는데 슬립에 ing가 붙어서 두 가지 가능성 중에 동명사는 사라졌고 마지막 하나 현재 분사로서 지금 필자는 글을 썼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분사는요, 기본적으로 형용사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 꾸밀 만한 명사가 보이지 않고요. 역시 뒤에도 꾸밀 만한 명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현재 분사, sleeping은 단순히 형용사 성질의 현재 분사가 아니라 부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 구문이구나. 현재 분사 구문은요,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 주로 해석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된다. 그것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배웠던 위스코이스 정리해 볼게요. 투부정사가 병렬을 이룰 때두 번째에서의 투는 생략이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지요. 정답은 오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OX퀴즈 나갑니다. 명사구가 주어일 때 동사의 수는 단수이다. 자, 동명사구 앞에서 봤었죠? 그럴 때 동사의 수는 항상 단수이다. 정답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야생동물들이 잠을 자는 방식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Kevin's Cartoon English. Hello, everyone. 자, 오늘은 케빈 선생님과 함께 영어를 배워볼 텐데 벌써 14번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Cartoon English 제작진분들과 조금 친해진 단계입니다.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영어 공부 잘 되고 있나요? 조금 힘들다고요? 좋습니다. 이 케빈 선생님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공부하러 가봅시다. Let's go, go, go!
1: Christine, Mom asked us to come home right away. I think she's cooking something special.
2: Oh, really? Okay, let's hurry then.

0: Oh, I forgot. I have Alba today, so you have to go without me. Can you find your way home?
1: Alba? Oh, like Jessica Alba?
0: No. Arbeite, Alba. I have to work.
1: Oh, you have a part-time job. Oh, can you skip it today? Hang out with me. Come on, please.
0: Oh, Christine, don't be such a baby.
1: Oh, you are so talented.
0: You know what? Come to work with me. I'll buy you coffee.
1: Oh, sounds great. Can I have some cake, too?
0: You never disappoint me, Christine.
1: Yay!
2: All right, guys. 오늘의 cartoon, 오늘의 만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Oh, my God. 괜찮아요. 이 케빈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Let's go, go, go. 자, 오늘의 장소는 케빈의 대학교입니다. 케빈과 크리스틴이 함께 걷고 있는데요. 자, 케빈이, Christine, Mom asked us to come right away. Christine, 엄마가 우리 빨리 집으로 오라는데 문자를 받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케빈이, I think she's cooking something special. 내 생각엔 엄마가 정말 특별한 요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너무나 좋아하죠. Oh, really? Let's hurry then. 정말? 빨리 가자 그럼. 그런데 케빈이 I forgot. I have Alba today, so you'll have to go without me. 내가 까먹고 있었어. 나 오늘 알바 있어. 그래서 말인데 너가 그냥 혼자 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an you find your way home? 집 가는 길 알지?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알바? Like Jessica Alba? 제시카 알바를 얘기하는 거니? 알바가 뭐지? No. 아르바이트. Okay? I have to work. Aha! You have a part-time job. 이제야 이해를 했죠? Part-time job. 그렇죠. 자, 아르바이트 알바는 한국에서만 쓰는 콩글리시입니다. 자, 외국에서는 나 알바야. I'm doing Alba. 아르바이트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외국에서는 part-time job이라고 합니다.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can you skip it today? Hang out with me. Come on, please. 제발 오늘 하루만 건너뛰면 안 돼? 나랑 놀자. 부탁해. Come on. Oh, Christine. Oh, Christine. Don't be such a baby. Oh, 애기처럼 굴지 마. Don't be such a baby. 그렇죠. 어린아이 아기처럼 굴지 마. Don't be such. 뭐 굴지 마. 어떻게? A baby.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 자, 애기 흉내를 또 내고 있어요. Don't be such a baby. 이걸 보여주자 크리스틴이 You are so talented. 넌 정말 재능이 많아. 끼가 많아. You know what? Come to work with me. I'll buy you coffee. 그냥 나 따라와. 나 일하는 데 따라와. 내가 커피 사줄게. 라고 케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쫄깃하죠? Sounds great. Can I have some cake too? 정말 좋은 것 같아. 혹시 케이크도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케빈이 그러죠. You never disappoint me, Christine. 넌 정말 날 실망시키지 않아. 자, 오늘의 카툰 어때요? 재밌었죠?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표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더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친구 소개해볼까요? Come on in, Jamie! Hi, Jamie.
3: Hi, Kevin.
2: Jamie, 오늘의 핵심 표현이 뭔지 알아?
3: 몰라.
2: 그거 배워보기 전에, 요즘 너 채소 안 먹는다며? 브로콜리, 레터스, 이런 거 많이 먹어야지.
3: 싫어. 싫어, 싫어.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쭉쭉쭉 이어서 계속 be 동사로 시작하는 시리즈 보고 있는데요. 오늘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be 시리즈입니다. 그럼 오늘의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볼게요. Jennifer is busy doing the dishes right now. 야, 제니퍼가 지금 설거지하느라 바빠. Really? I'm surprised at what you said. 진짜? 나 너가 말한 거에 너무 놀랐어. Yeah, she's starting to change for the better. 맞아, 그녀는 더 나아지는 변화를 시작한 것 같아. 자, 여러분, 요런

이렇게 오늘의 다이얼로그였습니다. 보아하니 제니퍼라는 친구가 평소에는 막 이제 막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는데 오늘은 막 솔선수범해서 막 설거지도 하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그런 느낌의 대화였죠. 자, 오늘 마지막 편 B는요, be busy ing 요거랑 be surprised at 요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be busy ing인데요. 사실, 요거는 선생님이 굳이, 안 가르쳐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busy라는 단어가 바쁜이라는 뜻이니까, 뭐뭐 하느라 바쁘다. 너무나 쉽잖아. 이거 완전, 이렇게 선생님이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았던 말이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많이 틀리고, 회화에서도 이걸 많이 틀리더라고요. 왜? 뒤에 ing를 빼먹어요. 이 뒤에 ing 형태가 붙는 거를 자꾸 까먹어서 be busy ing를 확실히 각인시켜줘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표현은 교과서가 빠져있는 교과서가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교과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아까 이렇게 나왔었죠. Jennifer is busy. Jennifer는 바빠요. Doing the dishes. 설거지 하느라 바빠요. 기억나죠? 우리 do 표현할 때 do the dishes, do the laundry 했었잖아. 그거. 복습도 같이 하고요. 자, 여튼 아까 전에 그래서 설거지 하느라, doing the dishes 하느라 바쁘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됐고요. 조금 더 쉬운 예문으론 요런 게 있겠습니다. Jim is busy helping his dad 라고 되어 있는데 Jim은 busy, 바쁘다, helping his dad. 그의 아버지를 help 하느라, 즉, 돕느라 바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is busy 까지 하고, 해석을 한번 끊고, helping his dad. 이렇게 뒷부분 해석을 마무리한다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두 번째 표현은요, be surprised at. 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뭐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be surprised at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be surprised by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보고 뭔가 때문에 깜짝 놀랐다 라고 할때 요런 표현을 쓰는데요. surprise라는 동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고등학교 가서도 이후에도 많이 보실 동사인데 의외로 얘가 뜻을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Surprise 선생님, 놀라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Surprised, 그렇고요. Amazed, 그렇고요. 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이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들이 대부분, 뭐뭐, 다, 가 아니라,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즉, Surprise는 놀라다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고요. Amazed도 뭐딱 똑같죠? 깜짝 놀라다가 아니라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be surprised 해서 수동태로 써야만 내가 놀란 게 되는 거예요. Surprise라는 동사는 원래 놀라게 하다니까 널 놀라게 하는 건데 그걸 거꾸로 수동태로 쓰면 이제 내가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전치사 같은 경우는 at이나 by나 둘다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그냥 선생님이 surprised at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by를 써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뜻이 똑같고요. 너가 말한 것에 내가 놀란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장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문장인데요. We were surprised. 우리는 놀랐어요. 우리가 놀라는 걸 당한 거죠. at 뭐에? How strong the winds were. 얼마나 바람이 셌던지에 우리가 놀랐다. 즉, 바람이 우리가 놀랄 정도로 엄청 세게 불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be surprised at 같은 경우는 요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surprise라는 동사 자체가 놀라다가 아닌 놀라게 하다. 뭔가 다른 사람, 이 뭔가를 보고 내가 놀라려면 이걸 수동태로 써야 한다는 걸꼭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본 건데요. be busy ing 같은 경우는 뒤에 ing가 온다는 거에 유의하시고, be surprised at 같은 경우는 수동태 형태. 그냥 surprise가 아니라 be surprised라고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뒤에는 as나 by

0: 나이가 상관없다는 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mix and match quiz 풀러 가볼까요? mix and match quiz time! 자, 여러분, 오늘도 퀴즈, 네, 문제가 나갑니다. 첫 번째 볼게요. 농부들은 겨를 수확하느라 바쁘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던 문장이고요. harvest라는 걸 사용해 보세요. 그쵸? They're busy ing 쓰면 되니까 are busy harvesting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ing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이런 식으로 동사를 줄 거니까 요거를 확인해서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학생들은 그들의 파트너와 실험을 하느라 바쁘다. conduct라는 동사 사용해 보세요. 방금 했던 거잖아. be busy ing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Students are busy conducting experiments with their partners. Students are busy conducting experiments with their partners.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아이들은 천둥과 번개에 깜짝 놀랐다. 자, 깜짝 놀란 거 선생님이 수동태로 써야 한다고 했고요. surprised at 혹은 by 둘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The kids were surprised at the thunder and lightning. Were surprised at the thunder and the lightning.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지금 말해줄 이야기를 들으면 넌 깜짝 놀랄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at, by 둘 다 됩니다. be surprised at 혹은 be surprised by 넣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네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원다미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한번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Jennifer is busy doing the dishes right now. Really? I am surprised at what you said. Yeah. She's starting to change for the better.
0: 자, 이렇게 여러분, B로 시작하는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B는 생각보다 얘 뜻 자체가 굉장히 뭐가 딱 있지 않죠? 이다,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뜻만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조합할 수 있는 개수가 되게 많은 동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B는 마치고요. 오늘 배웠던 두 개 잊지 말아야겠죠? B, surprise at, by, 뭐에 놀라다. Be busy, ing. 그쵸, 뭐하느라 바쁘다.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동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시작하기 전에

0: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Wake. W-A-K-E. Wake. Wake. Exercise. E-X-E-R-C-I-S-E. Exercise. Exercise. Wash. W-A-S-H. Wash. Wash.
0: What's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daily routine, 하루 일과란 뜻인데요. 와우, 친구들은 하루에 무엇을 하면서 보내나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봐요. 첫 번째는 역시 wake, 깨다 또는 깨우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참 상쾌하고 기분이 좋죠? 일어나다, 깨다, 깨우다, wake. 그 다음은 exercise, 운동하다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운동 잘 하고 있나요? exercise. 그 다음은 wash, 씻다란 뜻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세차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세차할 때도 wash 또는 몸을 씻을 때도 wash라고 말할 수 있어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깨다, 깨우다, wake. 자, A 소리 내보세요. Wake. Good job. 운동하다. Exercise. 자, 가운데 R 발음이 있어요. Exer 하고 R 발음 내보세요. Exercise. Very good. 그 다음은 씻다. Wash. 자, 한 번 더 어 소리가 나네요. Wash. Good job.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Wake, wake. Exercise, exercise. Wash, wash.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Wake up, it's time for school. 일어나, 학교에 갈 시간이야. 친구들, 우리가 아침마다 이 말을 항상 듣는 것 같은데요, 그쵸? 자, 일어나라, wake up. 뭐뭐 할 시간이다, it's time for 무엇무엇. 이렇게 외워보세요. 자, now it's your turn. Wake up, it's time for school. 잘했어요. Next, how often do you exercise? 너는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네? 아니, 우리 친구들 얼마나 자주 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exercise is good for you, okay? 자, how often, 얼마나 자주 무엇무엇을 하니?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How often do you exercise? Excellent. Okay, our third sentence. You must wash your hands after you play. 놀고 난 후 꼭 손을 씻어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손에는 세균이 많거든요. 그래서 you must wash your hands. 자, 씻다, wash. 기억하죠?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You must wash your hands after you play. Wow, your pronunciation is perfect. Okay,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Sleep. S-L-E-E-P. Sleep. Sleep. Hurry. H-U-R-R-Y. Hurry. Hurry. Do. D-O. Do. Do.
0: Okay, our next word is sleep. 잠을 자다란 뜻이에요. 하루 일과 daily routine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Sleep. 그 다음은 hurry, 서두르다 또는 급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0: wake up 했는데 it's too late. 너무 늦으면 we must hurry. 서둘러야 되죠. 그 다음은 do. 하다예요. 짧은 단어네요. 예를 들어 숙제를 하다. Do homework. 이렇게 쓸 수 있죠.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잠을 자다. Sleep. 친구들, 이가 있어서 길게 이 소리가 나요. Sleep. Excellent. 서두르다. 급히하다. Hurry. 친구들, 가운데 R 발음을 강하게 해볼까요? Hurry. Excellent. 하다. Do. 아주 쉬워요. Do.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leep. Sleep. Hurry. Hurry. Do. Do.
0: Let's look at our next sentence. What time do you usually sleep? 너는 주로 몇 시에 자니? 친구들은 What time do you sleep? 몇 시에 자요? 너무 늦게 자면 안 돼요. 알았죠? 자, What time은 몇 시란 뜻이고요. Do you usually? 자, usually는 주로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let's practice together. What time do you usually sleep? Wow,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 다음, hurry up before it's too late.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친구들, hurry up. 자, 서두르세요. 영어로는 hurry up까지 해야 돼요. 뭐뭐 하기 전에, before it's 뭐뭐. 자, 여러분, 참 아주 유용한 표현들 많이 배우네요. 그쵸? 우리 같이 입으로 말해봐요. Hurry up before it's too late. Wow, that was very good. Okay, our last sentence. What will you do on the weekend? 너는 주말에 무엇을 할 거니? 친구들, 하다, do가 나왔네요. 그리고 주말은요, 그냥 weekend가 아니에요. 주말에 on the weekend라고 꼭 말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같이 말해봐요. What will you do on the weekend? That was perfect, everyone. Good job.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Wake. Wake. Exercise. Exercise. Wash. Wash. Sleep. Sleep. Hurry. Hurry.

0: Do. Do.
1: 친구들, 오늘은 daily routine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nice day,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에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문사 의문문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너 누구의 재킷을 빌렸어? 라고 할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오늘 학습 마친 후에 같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hat, which, whose 뒤에 명사를 쓰는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hich, whose? 이세 친구들은요, 명사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what, which, whose 뒤에 명사를 쓰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이때 what, which, whose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해서 무슨, 몇, 어떤, what 플러스 명사에서 what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which 플러스 명사에서 which는 어느, 어떤이라는 뜻을 가져요. whose 뒤에 명사가 붙을 때이 whose는 누구의 명사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what과 which가 비슷해 보이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what 플러스 명사는 선택지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What time is it? 이라고 하면 지금 몇 시니? 라는 뜻으로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어떤 선택지 두개 중에 골라라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what을 사용하고요. which 플러스 명사는 선택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때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예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What subject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 라는 뜻이에요. 선택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what 써주고 그 뒤에 명사 subject를 써줬어요. What subject do you like? 다음으로 which 명사입니다. Which subject do you like? 너는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 까지는 의미가 같은데 뒤에를 봤더니 math or science, 수학, 아니면 과학, 이렇게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으니까 what이 아닌 which를 써줬네요. 수학과 과학 중에서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라는 뜻입니다. Whose bag is this? Whose 뒤에 명사가 붙었으니 누구의 가방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누구의 가방이니입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how 의문사를 볼 건데요. How 뒤에는 형용사 부사가 잘 어울려요. How 자체가 어떻게 또는 얼마나 이런 뜻이 있었죠. How는 명사가 아닌 형용사 부사하고 친하다. 그래서 이 친구들 짝꿍짝꿍 꼭 기억해 두세요.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쓰이는 의문문은 의문사가 역시 가장 앞에 오고 형용사 부사 조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써줍니다. 대부분 많이 쓰이는 표현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How old? 여러분 나이 물어볼 때 영어로 뭐라고 하죠? How old are you? 라고 하죠. 그게 바로 how 뒤에 형용사 부사 붙은 의문문인 거예요. How old are you? Old. 여기선 형용사가 붙은 거죠. How old are you? 너몇 살이니? 그래서 how old는 얼마나 오래된 몇살 이런 뜻입니다. How long? 얼마나 긴 또는 얼마나 오래라는 뜻이고요. How tall? How tall은 얼마나 키가 큰, 얼마나 높은 이란 뜻입니다. How big? How big은 얼마나 크기가 큰. How heavy는 얼마나 무거운. How good은 얼마나 좋은. How far은 얼마나 먼 혹은 얼마나 멀리라는 뜻. How much는 가격을 물어볼 때 쓰죠. How much is this?

이것은 얼마인가요?처럼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late? 얼마나 늦게? 이처럼 how는 형용사 부사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럼 예문 볼게요. How old is she? 그녀는 몇 살이니? How long did you stay there? 너는 그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니? How tall are you? 너는 키가 얼마나 크니?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How many much가 또 명사랑 어울리는 의문문도 볼게요. How는 형용사 부사랑 어울린다 하지 않으셨나요? 그쵸, 그쵸. 그래서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잘 오고요. 여기서는 아예 how many much가 같이 세트로 나와 있어요, 이미. How 뒤에 many나 아니면 much가 붙고 그 뒤에 명사가 붙음으로써 이 how many와 much가 이 명사의 수량을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량을 물어볼 때 how many 또는 how much 명사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자, how many, how much 명사, 조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쓰는데요. 우리 그러면 언제 many를 쓰고 언제 much를 쓰는지 또 알아야겠다. 그쵸? 이전에 many, much 구분할 때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many는 셀수 있는 명사랑 쓰잖아요. 그래서 how man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옵니다. 반면에 how much는 셀수 없는 명사랑 어울려요. 똑같아요. How much? 셀수 없는 명사. 그래서 how many? 하고 셀수 있는 명사를 쓰면 얼마나 많은? 몇 개의? 라고 해서 수를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How much? 뒤에 셀수 없는 명사를 쓰면 얼마나 많은인데 양을 물어보는 거죠. 셀수 없는 명사에 쓰니까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How many books do you have? 너는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니? 너가 가지고 있는 책의 수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How many? 그 뒤에 셀수 있는 명사, book의 복수형이 쓰였어요. How much water do you drink a day? 너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니? 랍니다. 자, 물은 셀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액체는 셀수 없는 명사. 그래서 이 자리에 how many water 이라고 하면 안 돼요. How much water do you drink a day?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너는 얼마나 자주 영화를 보니? 라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라고 할때 어떻게 써요? How 뒤에 자주라는 뜻에 often 붙여주면 되죠. How often. 그리고 영화를 보다 라고 할때 우리 watch 일반 동사 써주니까 일반 동사의 의문사 의문문 어순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어가 you이고 현재형이니까요. 두의 도움을 받았어요. How often do you watch movies?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 다음 2번. 내 가방은 얼마나 무거워? 이번에는 얼마나 무거워라고 했어요. How 뒤에 heavy를 붙여줘야겠습니다. How heavy? 그리고 너의 가방, your bag이 주어인데요. 이 가방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비동사 써주면 되겠습니다. How heavy is your bag? 너의 가방은 얼마나 무겁니? 다음 3번. 너는 과자를 몇개 먹었어? 몇 개?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수를 물어볼 때는 우리 how many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써주면 되죠. How many 그 다음에 snacks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써준 다음에 너는 과자를 몇개 먹었어? 라고 했으니까 자, 동사는 eat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의 의문사 의문문 어순을 따라서 적어주시면 완성입니다. How many snacks did you eat? 먹었어? 과거니까 did의 도움을 받고 주어는 you, 그다음 동사 원형 eat 써주면 완성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재킷을 빌렸어라고 할 때는 whose를 써야겠죠? Whose jacket did you borrow?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1강인데요. 오늘부터는 여가생활과 관련된 중일 필수 영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여가생활 영단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의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하나요?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상상 속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소설과 같은 글을 읽고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은 책을 읽거나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이렇게 소설을 읽을 때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을지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글을 쓰고 있어요. 책이나 글, 이런 것들을 쓰다라고 할 때는 또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 영어로 같이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read. read, 읽다입니다. read, R-E-A-D고요. 우리 이 단어를 지금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쓰면서 같이 스펠링을 외워봅시다. read, R-E-A-D. read는 읽다입니다. 우리 책을 읽다, read a book 이렇게 말하죠. 자,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Did you read his new book? Did you read his new book? 너는 그의 새 책을 뭐 했니? read, 읽었니가 되겠죠. read는 이렇게 읽다라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I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Every morning은 여러분, 매일 아침이잖아요. 나는 매일 아침 newspaper, 신문을 뭐 할까요? read, 읽는다가 되겠죠? read, 읽다고요. 뒤에 이렇게 읽을 거리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 읽을 거리 표현들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이어서 우리 쓰다. 글을 쓰다라는 단어 write. write를 살펴볼 건데요. write는 어떻게 쓰죠? W-R-I-T-E의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우리 쓰면서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write. W-R-I-T-E. 자, 이렇게 글을 쓰는 행위를 우리 write라고 하고요. 동작의 뒤에 E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writer 하게 되면 글을 쓰는 사람, 작가라는 표현이 됩니다. write, 글을 쓰다, writer, 글 쓰는 사람, 작가라는 표현까지 꼭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직접 넣어볼게요. 첫 번째, You have to write a story about your family. You have to write a story about your family. 자, you have to 하면요.

여러분, 너는 뭐뭐 해야 한다란 뜻이잖아요. 너는 이야기를 뭐 해야 한다? Write, 써야 한다. 그런데 누구에 관한? About your family니까 너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You have to write a story about your family. 너는 너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써야 한다가 되겠고요. 하나 더 볼게요. I am writing a letter to my mother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write a letter 하면 편지를 쓰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나는 편지를 쓰고 있다. 근데 누구에게? To my mother. 나의 어머니께.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 편지를 쓰는 중이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쓰다라는 영단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write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novel, 소설이라는 단어 바로 외워둘게요. 자, novel 하면 소설이고요. 쓸 때는 N-O-V-E-L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novel 써볼게요. N-O-V-E-L. 여러분, 읽을 때는 강세를 앞에 강하게 주세요. novel 이렇게요. 읽어볼게요. novel. 한번 더. novel. 네, 우리 그러면 예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뜻으로 쓰였지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My hobby is reading novels 라고 했어요. 나의 취미는 novels를 읽는 것이다. 나의 취미가 뭘까요? 소설을 읽는 것이다. 혹은 소설들을 읽는 것이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This is a very exciting novel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exciting 이라는 표현은 흥미진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novel이다. 소설이 되겠죠? novel, 소설이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이 읽을거리 표현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표현들 정도는 여러분이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이야기라고 할 때는 story라는 표현을 씁니다. story, 이야기. 자, 그리고 newspaper 하면요. 신문이에요. 그래서 read the newspaper 하면 신문을 읽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잡지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잡지, magazine. magazine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 만화책 좋아하죠? 만화책은 영어로 comic book. comic book.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교과서는 한 단어예요. textbook. textbook. 그리고 일기도 알아둘게요. 우리 일기는 영어로 Diary라고 합니다. 일기가 영어로 뭐예요? Diary. 그리고 우리 에세이나 수필 같은 글은 Essa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Essay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짧은 이 시는 Poem. Poem이라고 읽으니까 같이 알아둘게요. 자, 여러분. 이야기 영어로 뭐라고 해요? Story. 신문은 Newspaper. 잡지는 magazine, 그리고 만화책은요, comic book, 교과서는 textbook, 그리고 일기, diary, 에세이나 수필, essay, 그리고 시, poem까지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세 가지 단어만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요. 자, 소설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N으로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Novel이고요. 또 소설이나 글을 읽다. 읽다는 영어로 뭘까요? 바로 read입니다. 읽는 게 아니라 쓰다. 우리 쓰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write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 novel, read, write, 그리고 플러스 표현들, 읽을거리 표현들까지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다양한 표현들과 동작들을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과연 오늘은 어떤 스포츠를 배워볼까요? 많이 배워봤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거? 정말 유명한 스포츠입니다. Alright, let's find out. 정말 유명한 스포츠 같은데 그림으로 봐서는 조금 헷갈립니다. 자, 저게 뭔가요? 뭔가 청소도구 같기도 하고 약간 돌 모양으로 된 것 같은데 저게 뭐지? 분명히 표적판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추워 보여. 뭔가 힌트 드렸는데 여러분 이 스포츠 이름은 바로 맞습니다. 오늘 배워볼 스포츠는 curling. Alright. 컬링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 역사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네, 여러분. 컬링은 각각 4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빙판에서 여기 보이시죠? 돌, 스톤, 스톤을 미끄러뜨려 표적판, 하우스에 넣어서 점수를 얻는 경기입니다. 이 컬링은요, 스코틀랜드에서 유래되었으며 1998년 제18회 동계올림픽 종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바로 스톤. 이 돌을 미끄러뜨려 하우스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요. 이 스톤이 조금 특징이 있어요. 위에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스톤. 스톤. 정말 필요해요, 경기할 때. 스톤. 자, 좋고요. 자, 두 번째. 화살표 보이시죠, 여러분? 표적판처럼 보이시잖아요. 여기를 하우스라고 합니다. 하우스. 하우스. 컬링의 표적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이것도 돌 같은데? 그렇죠. 페보. 조약돌. 자갈. 이라는 뜻을 가진 페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빙판과 스톤의 마찰력을 높여주기 위해 이 페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알갱이들이요. 좋죠? 자, 오늘의 스포츠 컬링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표현들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Sweep 쓸다, 쓸기 Broom 빗자루 Stay 계속 있다, 머무름, stay.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단어, sweep, 쓸다, 쓸기. 그렇죠. 컬링에서 이 기술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잘 해줘야, 스윕을 잘 해줘야 컬링, 그 스톤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올림픽 볼 때도 막 이랬잖아요. 스윕,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문장 볼게요. A player who sweeps is called a sweeper. 자, 스윕에 ER이 붙어서 sweeper. 스위프를 하는 선수를 스위퍼라고 부른다. 꼭 외워주세요. Sweep, sweep, sweep. 네. 두 번째.

0: 번째, 브룸, 빗자루. 브룸, 빗자루. 브룸. Sweepers use a broom to perform delicate movements. 스위퍼는 섬세한 동작을 위해 빗자루를 사용한다. 그렇죠. 이렇게. 브룸으로 닦아주는 거야, 이렇게. 꼭 외워주세요. 브룸. 자, 세 번째. stay. 계속 있다. 머무르다. stay. 자, 문장 볼게요. We won the game with the hit and stay. 우리는 hit and stay로 경기에 승리했다. 자, 컬링 기술 중에요. 상대편 스톤을 이렇게 쳐냅니다. 자신의 스톤을 멈추게 하는 기술. 자, TV로 봤을 때 그런 기술 한 번씩 보셨죠? 그게 바로 stay입니다, 여러분. stay. 꼭 외워주세요. stay. 좋습니다. 이렇게 배워본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sweep, 쓸다, 쓸기. broom, 빗자루. stay, 계속 있다, 머무름. stay. 자, 그럼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는 퀴즈니까요. 꼭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A player who blank is called a sweeper. 그렇죠. 자, 뒤에 sweeper 자체가 힌트입니다, 여러분. 자, 뭘까요? 3, 2, 1. 정답은? sweeps. 그렇죠. 스위프를 하는 선수를 스위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스위프가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두 번째. We won the game with a hit and blank. Hit and blank. 자, 이 경기를 어떻게 이겼죠? Hit and S로 시작하는 단어? 자, 스테이크 말고 3, 2, 1, stay. 브라보, 잘하셨어요. 자, 두개 맞추셨죠?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Sweepers use a blank to perform delicate movements. 자, 스위퍼는 섬세한 동작을 위해서 이거를 사용해요. 자, B로 시작해요. 자, 힌트 드릴게요. 정답은 3, 2, 1. broom. broom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표현들 원어민 발음으로 확인해 볼게요. Let's go.
1: Curling is a game in which two teams of four players slide special stones over ice toward a circle. A player who sweeps is called a sweeper. Sweepers use a broom to perform delicate movements. Eventually, we won the game with a hit and stay.
0: Curling is a game in which two teams of four players slide special stones over ice toward a circle. 컬링은 네 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얼음 위에서 원을 향해 특수한 돌을 미끄러뜨리는 경기입니다. A player who sweeps is called a sweeper. 스위프를 하는 선수를 스위퍼라고 부릅니다. Sweepers use a broom to perform delicate movements. 스위퍼는 빗자루를 이용하여 섬세한 스위핑을 합니다. Eventually, we won the game with a hit and stay. 결국, hit and stay로 경기에 승리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스포츠 잉글리쉬, curling. 재밌으셨나요? I did. See you next time.

0: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자료가 사라졌어요. 모두 당황하며 허둥지둥하는데 한 친구가 침착하게 컴퓨터를 뒤져 자료를 다시 찾아냈네요. 너 아주 침착하구나. 너 아주 침착하구나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re very calm. 또 좋지만 보다 생생한 표현 같은으로 알아볼게요.
1: Since we're by the ocean, we need to have some raw fish. Christine, what do you feel like eating?
2: I really don't know, so go ahead and order for us.
1: Have you ever tried live octopus?
2: Live octopus? What's that?
1: Well, they cut a live octopus and we eat it while it's still alive. It's nice and chewy.
2: Eat something alive? That sounds horrible!
1: You want to try it? When you're traveling, you have to try new things.
2: Oh, okay.
1: Wow. You're cool as a cucumber. You're cool as a cucumber. You're cool as a cucumber, Christine.
2: It's not as bad as I thought.
1: Plan failed. I thought you wouldn't eat it. Then I could eat it all.
2: Didn't you want me to try something new? Here it goes. Oh, it's quite tasty.
1: Really?
2: Watch, Kevin. I'm going to eat most of this.
1: Hey, that's not fair.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혹시 산낙지 드셔보셨나요? 산낙지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 두 번 정도 먹어봤는데 뭐 생각보다 살아있는 음식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참기름 맛 말고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크리스틴이 케빈과 함께 부산에 온 기념으로 산낙지에 도전합니다. 산낙지를 먹어본 크리스틴의 반응은?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볼게요. 지금 크리스틴과 케빈은 부산 여행 중이죠. 이제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의 맛집들을 아마 또 찾아다닐 겁니다. Since we're by the ocean, we need to have some raw fish. 우리 바다에 왔으니까 회 먹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맞아요. 바닷가 있으면 이 바다의 특산물인 해산물을 꼭 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뭐뭐니까 라고 우리 이유나 정당성을 부여할 때 쓰는 말이 since입니다. since는 뭐뭐로부터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장 앞에 써서 어떠어떠하니까, 무엇무엇이니까 라는 뜻으로도 아주 많이 쓰입니다. 한번 볼게요. Since you like animals, why don't you take care of the puppy?

this. 네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강아지들을 돌보면 어때? 이럴 때도 쓰고요. Since I know him, I think I should go with him. 내가 그 사람을 아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요. 뭐뭐 하니까 이렇게 이유나 원인, 정당성 이런 걸 부여할 때 since라는 말쓸수 있습니다. 우리 케빈과 크리스틴도 바다에 왔으니까 맞아요. 해산물 먹어봐야 되겠죠? I really don't know, so go ahead and order for us. Go ahead가요. 먼저 가, 먼저 해, 계속해, 너 하려던 거 해.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건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뜻이고요. 크리스틴이 나는 raw fish, 회는 뭐잘 모르니까 go ahead, 네가 아는 거, 네가 시키려던 거 시켜 이런 뜻이 되겠죠. So go ahead의 다양한 뜻과 어떤 느낌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생각한 거에 먼저가 계속해 그죠? 이렇게 비켜서면서 양보해주는 느낌이에요. Go ahead의 뜻잘 알고 계셨다가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빈이 추천한 음식은 뭘까요? Have you ever tried live octopus? Live octopus 뭘까요? 맞아요. 우리 얘기했던 산낙지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동안 탕탕탕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죠. It's nice and chewy.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Nice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Nice가 사실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서의 nice는 nice and 다른 형용사를 써서 뭐뭐하고 참 좋다 이런 뜻 또는 매우 뭐뭐하다 강조하는 뜻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Nice 자체의 어떤 뜻이 있다기보다 그냥 그 표현을 좀 강조하고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It's nice and warm이라고 하면 날씨가 따뜻하고 좋네. This room is nice and cozy 라고 하면 방이 아늑하고 좋네. The pillow is nice and soft 하면 배가 푹신푹신하고 좋네. 이렇게 nice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 근데 뭔가 이게 살아있는 걸 먹는다는 게, 그죠? 외국인에게는 내키지가 않겠죠? 그래도 부산 왔으니까 도전하기로 합니다. 드디어 산낙지가 나오고 크리스틴이 먹어보죠. 근데 살아있는 음식이라서 막 약간 호들갑치고 이렇게 부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꽤 침착하게 맛을 보네요. 와우, 너 아주 침착하구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아주 침착하구나.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Wow, you're cool as a cucumber입니다. 재미난 표현인데요. You're, 너는 어떠어떠하다. Cool, 침착한, 냉정한 이런 뜻 있고요. As는 뭐뭐처럼 이렇게 우리 비유해 줄때 쓰는 말. A cucumber, 이 바로 오이입니다. 냉장고에 있었던 시원한 오이 느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you're as cool or you're cool as a cucumber이라고 하면 오이처럼 냉정, 맞아요. 아주 침착하고 또는 아주 냉철, 냉정한 모습을 볼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말해 볼게요. You're cool as a cucumber. 좋습니다. 노란 부분 강조해서 You're cool as a cucumber. Very good. 뭐 먹어보니까 생각만큼 나쁘지 않았었나 봐요. 그랬더니 케빈이요. 아, 계획 실패했네. 너가 못 먹으면 내가 다 먹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던 크리스티는 자기가 혼자 다 먹어버리겠다고 하네요. 꽤 맛이 좋았나 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은 내용 다 살펴봤고요. 이젠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요. 너 아주 침착하구나. You're cool as a cucumber. 이렇게 as, 비교하는 표현 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너 엄청 바쁘구나 라고 할 때는 be, 벌을 사용합니다. You're as busy as a bee. You're as busy as a bee. 바쁘게 돌아다니는 벌 생각하면 되겠죠?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는 카페에 놀러 갔는데 정말 눈, 코, 뜰새 없이 바빠 보입니다. 너 엄청 바쁘구나.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as busy as a bee. You're as busy as a bee. 그런가 하면 용감함을 사자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너 정말 용감하구나. You're as brave as a lion. You're as brave as a lion.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나무에서 못 내려오고 있어요. 다들 발만 구르는데 한 초등학생이 올라가서 고양이를 구해줬네요.
너 정말 용.

용감하구나. 어떻게요? You're as brave as a lion. You're as brave as a lion. Great. 오늘은 동물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언어를 풍부하게 해주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안녕.

I see 9 numbers on the phone. I see 9 numbers on the phone.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번 사.

0: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성 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쓱쓱쓱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I'm baking banana bread.
2: How do you make it?
1: First, beat an egg. Second, peel a banana and mash it. Third, mix the egg and the banana. Keep stirring. Last, bake it in the oven.
2: That's easy. I'll try it myself.
0: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오늘은 baking, beat, peel, mash, mix, stirring. 뭔가 요리 관련된 단어들이 많아요. 하나씩 차례로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bake. bake예요. 친구들 베이킹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bake에다가 ing 붙이면 baking이 되는 거죠. bake는 빵이나 쿠키 같은 것을 굽다라는 뜻이에요. beat, beat. beat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탁탁탁 치는 동작인데 요리할 때 엄마가 달걀 요리할 때 한번 보세요. 달걀을 이렇게 깨뜨리고 탁탁탁 치면서 달걀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 동작을 beat라고 해요. 계속 치다 또 휘젓다 하는 뜻. peel, peel. ee는 ee 하고 길게 벌려줘요. peel은 껍질이라는 뜻인데 동작으로는 껍질을 벗기다 라는 뜻도 있어요. 바나나 같은 거, 복숭아 같은 거 부드러운 껍질을 벗기는 동작도 peel. mash, mash. sh 소리는 sh인 거 알고 있죠? 이 mash는 으깨다 라는 뜻이에요. 삶은 감자, 뭐 삶은 달걀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으깨서 무스처럼 만들잖아요. 그런 동작을 mash. mix, mix. mix는 좀 들어봤죠? 우리말로도 mix라고 하니까. 맞아요. 섞다 라는 뜻. stir, stir. 이거 좀 낯선 친구들 있죠? stir에서 ir은 er 소리 나요. stir은 젓다 라는 뜻이에요. 물에 가루 같은 거 넣어서 잘 저어주는 거, 또 두 가지를 넣고 잘 섞이게 저어주는 거. 젓다 라는 동작이 stir. 자, 그럼 우리 대화 속에서 단어들 한번 확인해 봐요. 여자가요, I'm baking banana bread 라고 했어요. I'm baking 이렇게 I'm 하고 동작ing 나오면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뜻이죠. 나는 굽고 있대요. 뭘 굽고 있는 중이에요? banana bread. 바나나 빵을 굽고 있대요. 무슨 맛일까? 남자가 how do you make it? how? 어떻게 do you? 너는 make it. 그걸 만드니?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first, beat an egg. first는 선생님 손가락처럼 첫 번째로 이렇게 순서 나타내는 말. 첫 번째로 beat an egg. 달걀을 탁탁탁 쳐서 풀어준다. second, 두 번째로 peel a banana and mash it. 바나나 껍질을 까서 잘 으깨준다. third, 세 번째로 mix the egg and the banana. egg, 아까 달걀 풀어놓은 거랑 the banana, 바나나랑 잘 섞어준다. keep stirring. 요거 중요해요, 친구들. keep이 뭔가를 계속하는 거고 stirring 하고 ing 붙이면 이 동작을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stir은 우리 젓다라고 배웠으니까 계속 저어줘라는 뜻이죠. last, 마지막으로 bake it in the oven. 오븐에다가 구워주면 된다네요.

0: 쉬운데요? 남자가 That's easy. 쉬운데 I'll try it myself. 나도 내가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대화가 마무리됐네요. 자, 그럼 배운 단어랑 대화 모두 모아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4, Topic 79, 79 들어가서요. 707, 행운의 느낌 온다. 707 눌러서 함께 해볼게요. 들리는 단어 눌러서 문장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1: Please boil the water.
0: 아하, Please boil the water. 물을 끓여주세요. Please니까 좀 공손해야겠죠?
1: Please slice the tomato.
0: 아하, Please slice the tomato. 토마토를, 돌을 잘라주세요.
1: Please bake the bread.
0: 아, 오늘 배운 bake bread 다 나오네요. Please bake the bread. 빵을 구워주세요.
1: Can you peel the banana?
0: Can you니까 해줄래? 물어보는 말이죠. Can you peel the banana? 바나나 껍질 벗겨줄래요?
1: Can you steam the potatoes?
0: 아하, 이번에는 can you steam 나왔죠. Steam은 수증기거든요. 그러니까 증기로 찌다 라는 거예요. 감자들을 쪄줄래요? 물어보는 말.
1: Can you mash the potatoes?
0: 이번에는 mash 알잖아요. Can you mash the potatoes? 감자들을 으깨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네요. 오늘도 어렵지 않게 완성. 자, 그럼 우리 펭수랑 대화하기면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는 바나나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바나나 한 개 으깨주시겠어요? 계란을 저어주세요. Okey-dokey. 그럼 Let's Talk을 켜고 오늘은 에피소드 34예요. 들어가서 시작해 볼게요. 펭수와 함께 바나나 케이크 만들기.
2: What are you doing?
0: 인사를 안 해줬어. What are you doing? 바로 물어보네요. 너 뭐하고 있니? 저는 바나나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하고 있는 중이니까 I'm making banana cake. I'm making a banana cake. Yes. 바나나 케이크라 맛있겠는데?
2: Can I help you?
0: 펭수가 도와준대요. Can I help you? 그러면 바나나 좀 으깨줄래요? 뭐뭐 해줄래? Can you? 으깨는 거 기억하죠? Mash the banana 하면 되겠네. Can you mash the banana? 히?
2: Okay.
0: Okay.
2: I'm done.
0: 벌써 다 했대. 엄청 빠르네.
2: What should I do next?
0: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물어봤는데 계란을 휘저어주세요. 그러면 beat 하면 되겠죠. Please beat the eggs. Please beat the eggs.
2: Okay, it's easy.
0: 펭수도 요즘 잘하나
2: 봐요. I can't wait to have banana cake.
0: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은요, 우리 first, second 이렇게 순서 나타내는 요리 순서가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순서 나타내는 표현 알려줄래? 순서를 나타내는 말. First, 먼저, 첫 번째로. Second, 두 번째로. Third, 세 번째로. Next, 다음으로, last, 마지막으로, first는 첫 번째, 우리 배웠죠? second, 두 번째, third는 세 번째예요. 근데 여기에 이어서 next는 다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때는 last, 이런 표현 쓸 수 있네요. 친구들도 잘 기억해냈다가 요리나 만들기 할 때 사용해봐요. 이번 시간에도 도움되는 표현들이 많았죠. 순서를 나타내는 거라든지 요리할 때 쓸 수 있는 것들 우리 정말로 매일 쓸 수 있는 영어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하나씩 영어로 바꿔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3: Do you like this? Hey,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5: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이번 주는요 우리가 keeping clean 내 주위를 깔끔하게 혹은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은 화장실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일단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9. Keeping clean. I can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0: 자, 오늘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this boy, 자, 여기 있는 남자아이가 he's going to the bathroom. 화장실에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엄마랑 아빠랑 또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잔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뭐 하는 거 깜빡하지 마. 막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은 우리 볼일 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물을 내려야 되겠죠? You have to flush the toilet. But sometimes you forget. 하지만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또 손 씻다가 또 다른 생각하면 you forget. 깜빡깜빡해요. 수도꼭지를 잠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 불 끄고 나오는 거 turning off the lights. 요것도 깜빡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화장실 물 내리는 거 잊지 마. 변기 물 내리는 거 잊지 마. 요것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대화를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2: I'm going to the bathroom.
1: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2: Oh, that's right.
0: 자,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I'm going to the bathroom. 자, I'm going to the bathroom 이라고 했는데 go to the bathroom 이라는 표현이 화장실에 가다 라는 뜻이죠. I'm going to the bathroom. 나 지금 화장실 쓸 거야. 화장실에 갈 거예요. 요 말이겠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going to the bathroom. I'm going to the bathroom. 잘했어요. 누가 확 들어오지 않게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네요. 그죠? 자, 화장실에 우리가 bathroom이라고 했는데 화장실의 이름들이 정말 많아요. 화장실을 부르는 이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bathroom은 이 bath가 목욕을 하는 욕조를 뜻해요. 그래서 그 욕조가 있는 화장실, 주로 집에 있잖아요, 욕조는. 그래서 집에 있는 화장실을 보통 bathroom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일반적으로 바깥에 있는 화장실, 집에 있는 화장실 다 통틀어서 restroom이라고 불러요. rest는 쉬다 라는 뜻이고요. room은 방이잖아요. 휴식을 취하는 방, 이렇게 좀 돌려서 부르는 거죠.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toilet이란 단어가 변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뭐 영국이라든지 호주 요런 데서는 아예 화장실 자체를 그냥 toilet이라고 부릅니다. 변기가 있는 그런 방이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냥 toilet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 restroom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I need to go to the bathroom. 저 화장실 가야 돼요 라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냥 물론 욕조가 있는 방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냥 많이 화장실로 쓰이기 때문에 bathroom, restroom, toilet 다 상관없습니다. 요 세 개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진짜 많은데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I'm going to the bathroom 이라고

0: 했잖아요. 이렇게 I'm going to 다음에는 어떤 장소가 와서 내가 그 장소로 가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to는 어디 어디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요? 학교로 가고 있어요. 학교에 가요. I'm going to school 이라고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어디 가요? 그렇죠. I'm going to school. Very good. 저는 장 보러 슈퍼마켓에 가고 있어요.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는 슈퍼마켓을 줄여서 슈퍼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I'm going to the super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supermarket 전체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한번 큰 목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I'm going to the supermarket.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잘했어요. 저는 도서실에 가서 열심히 책을 읽을 거예요. I'm going to the library. 도서관 이런 데를 library라고 부르죠. I'm going to the library. I'm going to the library. 저는 피터네 집에 갈 거예요. I'm going to Peter's hous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제 집이면 Kaylin's house. 뭐 예를 들어서 진순의 집이면 진수's hous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Peter 뒤에 apostrophe 하늘 위에 쉼표 s가 있잖아요. 저거는 꼭 넣어야 돼요. 누구누구의라는 뜻이거든요. 피터의 집 Peter's house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저는 피터네 집에 가요. I'm going to Peter's house. I'm going to Peter's house. 잘했어요. 그래서 I'm going to 다음에 어떤 장소가 와서 그 장소로 간다라는 말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네요. 자, I'm going to the bathroom이라고 했더니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이 말은 무슨 뜻이냐? Forget는 깜빡하다, 잊다라는 뜻이에요. Don't forget니까 잊지 마라는 말이고요. Flush the toilet. 우리 토일러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변기. Flush가 물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액체가 슝 하고 내려가는, 하면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flush라고 하거든요.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거 잊지 마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이 같이 연습해 볼까요?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잘했어요. 자, don't forge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와서 그 행동을 하는 거 잊지 마라고도 우리가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숙제하는 거 잊지 마라는 말이고요. Don't forget to close the door. 나갈 때는 문 닫고 나가야 되는데 문 닫는 거 잊지 마라는 표현이고, Don't forget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치카치카 양치하는 거 중요합니다. Don't forget to brush your teeth. 이런 식으로 Don't forget to 다음에 또 어떤 행동이 나와서 그 행동하는 거 잊지 마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Oh, that's right. 아, 맞다. 변기 물 내려야지. 네, 참 재밌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오늘의 대화 내용을 봤는데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I'm going to the bathroom.
2: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1: Oh, that's righ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 업 시간이에요.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일단 여기서 여기 있는 남학생 어디 가고 있어요? I'm going to the bathroom. 나 화장실 가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going to the bathroom. I'm going to the bathroom. 잘했어요. bathroom 대신에 restroom, toilet 이런 표현도 쓸수 있다.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우리 학생이 가끔 깜빡깜빡 하나 봐요, 물 내리는 걸. 그래서 아빠가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쵸? 자, Don't forget to 뭐뭐 기억나죠?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였는데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연습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잘했어요. That's right. 아, 맞다. 라는 표현이었죠. 깜빡했던 걸 누군가가 알려줬을 때 아, 맞아. 요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I'm going to the restroom. 이번에는 restroom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큰 목소리로 I'm going to the restroom. I'm going to the restroom.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turn off라는 표현은 끄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불을 끄다 아니면 수도꼭지를 잠그다라고 할 때도 영어로는 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로 한번 해볼 텐데 수도꼭지는 영어로 tap라고 합니다. tap 아주 간단하죠? 아 그래서 참고로요. 수돗물은 tap water라고 불러요.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Don't forget to turn off the tap. 수도꼭지 물 잠그는 거 잊지 마 라는 말이겠죠? Don't forget to turn off the tap. Okay, 알겠어요 라고 했는데 또 누가 잔소리를 해요.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불 끄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Turn off the light는 불을 끄다 라는 말이겠네요. 이것도 다시 한번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잘했어요. Don't worry. 잔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아우 걱정 마.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on't forget to 뭐뭐라는 표현을 많이 연습해봤어요. 다 기억나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I'm going to the bathroom.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the supermarket. I'm going to the library.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Don't forget to close the door. Don't forget to brush your teeth.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그쵸? 화장실 물을 내리는데 특히 잊지 마 라는 표현으로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우리 배웠죠?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check! 여러분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많이 써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3: "기다리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풀리 안전스쿨.
5: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3: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0: 월요일이지만 영어 공부할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나요? 쌤만 그런 거 아니지? 자, 오늘도 신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9. Jobs. Monday. What does a K-pop idol do? I can say what a K-pop idol doe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얘들아? 쌤이랑 보러 갈까? 3, 2, 1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은 되게 뭔가 화려해요. 그쵸? 뭔가 이제 보니까는 여자아이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Today's picture shows an interview. Interview.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 여자아이가 지금 K-pop 아이돌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Right? The girl is interviewing a K-pop idol. 여자아이는 K-pop 아이돌한테 인터뷰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K-pop 아이돌의 이름은 이 아이돌 가수 이름은 제니라고 합니다. 자, her name is Jenny. 왠지 singer 같아요. 가수인 것 같죠? 너무 예쁘고 화려해요. 그쵸? 자, 근데 어떤 질문을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What do you think she's asking? 그거는 쌤이랑 이따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의 reading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I'm a K-pop idol. Hello, I'm Jenny. I sing and dance on stage. I practice every day with my group. We make music and perform. I love singing for my fans.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0: 잘 들어봤나요? 쌤이랑 read and spea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밤! 오, 오늘은 단어가 지금 1, 2, 3, 4, 5 다섯 개가 등장합니다. 이 다섯 개의 단어를 선생님이랑 공부하잖아요. 학습하잖아. 그리고 reading을 보면 이해가 슉슉슉 잘 될 겁니다. 쌤이랑 한번 볼게요. Stage. 따라해볼까요? Stage. 좋아요. Stage는 바로 가수들이 그 공연을 하는 그곳, 바로 무대입니다. Stage. 친구들도 stage. 좋아요. 그 다음에는 practice 나왔어요. Practice. Practice는 뭘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Practice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연습하다입니다. 자, 연습하다는 영어로 practice. 이런 말 있잖아.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연습이 완벽하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Practice makes perfect, right? 자, 그 다음에 perform 나왔어요. Perform. 자, 해볼까요? Perform. Perform은 짜잔! 공연하다 라는 뜻입니다. 공연하다. 왜 가수나 이렇게 댄서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잖아요? 자, perform 해볼게요. Perform. 좋습니다. 그 다음에 love, ing. 자, love 뒤에 단어 오고 ing가 붙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짜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사실 좋아하다는 like잖아요. 근데 love, ing가 되면 뭐뭐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뭐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love, ing. 자, 그 다음에는 exciting. 이거 쌤이랑 많이 다뤘던 단어예요. Exciting은 신나는 이란 뜻입니다. 자, 이 다섯 개 단어를 기억하고 쌤이랑 reading 한번 시작해 볼게요. 준비됐죠? 빠밤! I'm a K-pop idol. 이거 무슨 뜻일까? 나는 K-pop 아이돌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오, 아이돌의 글인가 봐. 오, 한번 들어보자. I'm a K-pop idol. Alright. 자, 첫 번째는 Hello, I'm Jenny. 라고 합니다. Hello, I'm Jenny.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입니다. 라고 글을 시작하지. 한번 해볼까요? Hello, I'm Jenny.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I sing and dance on stage. 스테이지가 뜻이 뭐였지? 무대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sing, 노래하다. dance는 춤추다죠. 그래서 나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춰요 라고 하네요.

0: I sing and dance on stage.
1: 오, 그쵸. 아이돌은 무대에서 멋있게 노래하고 춤추지. 자, 그랬더니,
0: I practice every day with my group.
1: 오, practice 무슨 뜻이었어? 쌤이랑 했잖아. practice, practice. 연습하다란 뜻이었죠. 자, every day 하면 매일매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연습해요. with 누구랑? my group. 내 그룹이랑. 오, 그룹인가 봐요. 그쵸? 자, 나는 내 그룹과 함께 매일매일 연습해요.
0: I practice every day with my group.
1: 어우, 정말 대단하네요. 그쵸? 자, 그랬더니,
0: We make music and perform.
1: One more time.
0: We make music and perform.
1: Perform이 무슨 뜻이지? Perform. 쌤이랑 했잖아. 그쵸? 맞아요. 무대에서 하는 거. 짜잔! 공연하다죠. 무대에서 공연하다죠. 자, we make music and perform 하게 되면은 우리는 music, 음악을 만들고 and 그리고 공연을 해요. perform을 해요라는 거겠죠? we make music and perform. 오, 그쵸. 음악도 만들고 공연을 한다니 정말 멋있죠. 그쵸? 아이돌의 삶이란. 자, 그리고 I love singing for my fans. I love singing for my fans. 자, fans는 바로 팬입니다. 팬, 광팬 이러죠. 팬. 자, I love singing. Love, ing 나왔어. Love, ing 하게 되면은 뭐뭐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다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singing이니까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노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내 팬들을 위해서. I love singing for my fans. 나는 내 팬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쵸? 어우, 진짜 아이돌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멋지게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어요. 그쵸? I love singing for my fans. 자,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는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이라고 합니다. 자, exciting. 무슨 단어일까? 무슨 뜻이었지? 쌤이랑 했는데. 5, 4, 3, 2, 1. 그렇지. 신나는 이란 뜻이었죠? So,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하게 되면은 K-pop 아이돌인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라는 뜻입니다. 오, 직업 이렇게 만족도가 높나 봐요. 그쵸?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K-pop 아이돌인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라고 하면서 리딩이 끝납니다. 짜잔. 자, 우리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랑 다시 한번 리뷰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이돌이 된 것처럼 한번 읽어보자. 오케이? 자, I'm a K-pop idol. I'm a K-pop idol. 나는 K-pop 아이돌이에요. Hello, I'm Jennie. Hello, I'm Jenny.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예요. I sing and dance on stage. 스테이지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무대죠. 그래서 나는 무대에서 sing, 노래를 하고 춤을 춰요. 해볼게요. I sing and dance on stage. 좋아요. 그랬더니 I practice every day with my group. 나왔어, 얘들아. practice, practice. 무슨 뜻이었더라? 그치. 연습하다란 뜻이었죠. I practice every day. every day는 매일매일이니까 나는 매일매일 연습한대. with 누구랑? my group. 내 그룹이랑 함께 매일매일 연습을 한대요. 해볼게요. I practice every day with My group 좋습니다. We make music and perform. perform은 바로 공연하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만들고 공연을 합니다. We make music and perform.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다음 문장에서는 I love singing for my fans. Love, ing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었지? 뭐뭐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내 팬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I love singing for my fans. 시작! I love singing for my fans.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0: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Exciting은 신나다라, 신나는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K-pop 아이돌인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라면서 리딩이 끝납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리딩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Cartoon Talk 시간이 왔어요. 아까 너무 예쁜 가수 제니랑 인터뷰하는 그림이었는데 그 안에 대화를 한번 슝 빠져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The girl is interviewing Jenny. 여자아이가 지금 제니를 인터뷰하고 있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짜잔! 여자아이가 오늘 무대에서 정말 멋졌어요! 라고 합니다. 팬인가봐. You were amazing on stage. Stage는 무대였지요. Oh, you were amazing on stage. 자, 그랬더니 제니가 아유,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했어요. 라 그러죠. Thanks. I practiced a lot. I practiced a lot. 자, practice는 연습하다인데 ed를 붙여서 연습했다가 됐죠. 그렇죠. 공연 전에 연습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아이돌인 거 좋아요? 라고 하네요. Do you like being an idol? Do you like being an idol? 했더니 제니가 재밌어요. 신나요. 저는 제 팬들을 위해 공연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하네요. It's exciting. I love performing for my fans. 라고 하죠. Exciting이 무슨 뜻? 신나는 이란 뜻이고 love performing 나왔어요. 일단 perform 뜻이 공연하다, 공연하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I love performing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나는 공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공연하는 거? 팬들을 위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어요. 오늘 아이돌이 되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았죠? 너무 잘했습니다.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볼게요. I can say what a K-pop idol does. 자, 나는 K-pop 아이돌이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쵸? Singing and dancing on the stage. 자, 노래도 하고 춤춘다고 했죠, 무대에서. 자,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은 더 재밌게 수업하자.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요즘에 날씨 너무 덥죠? 이렇게 햇볕이 쨍쨍하고 땀이 줄줄 날 때는 더워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이 더워 이렇게 더운 날씨에 말할 수 있는 거를 영어로 말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7. Weather. Monday. Keep your head on. I can talk about hot weather.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바로 그림을 먼저 봅시다. 따다! A watermelon and an ice cream are having a picnic under the sun. 햇빛이 쨍쨍한데 소풍을 즐기고 있네요. 자, 근데 이 우리 아이스크림을 보면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우리 땀을 뻘뻘 흘리다. 땀을 흘리다는 영어로 sweat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Sweat. Sweat. Sweat.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땀을 흘리기도 하지만 뭐 아이스크림이나 얼음같이 이렇게 차가운 게 녹기도 하잖아요. 네, 녹다, 녹다는 영어로 melt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melt, melt, melt. 좋아요. 근데 이제 또 아이스크림을 보면은 녹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 모자는 영어로 hat라고 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hat. Hat, hat. 근데 수박은 수박이 쓰고 있는 이렇게 앞에 챙이 달린 모자는 특정 지어서 cap라고도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Cap, cap, cap. 네, 그래서 수박이 쓰고 있는 이런 야구 모자는 hat라고도 하지만 cap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today's dialogue 바로 듣고 올게요.
1: Look, I'm sweating.
2: Oh dear, keep your hat on.
1: It doesn't help. It's too hot outside.
2: Let's go back inside.
1: Yes, pleas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타다! I'm 땡땡. 우리 오늘 더위 관련된 표현 배워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m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오늘 배워볼게요. 먼저 나 땀 흘리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림 보면서도 배워봤잖아요. 땀을 흘리고 있어 가 어떤 단어였죠? 기억나시나요? 3, 2, 1 맞아요. sweating 이었었죠? 따라해보세요. I'm sweating. I'm sweating. I'm sweating. 네, 이렇게 sweating을 I'm 뒤에 붙이면 나 땀 흘리고 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 그러면 I'm sweating a lot 하면 되시고요. 아, 땀이 조금밖에 안 나 그러면 I'm sweating a little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연습을 더 해볼게요. I'm 뒤에 또 녹을 것 같아 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녹을 것 같아는 진짜 녹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녹을 것 같이 정말 덥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녹고 있다 라는 단어를 이 빈칸 안에 넣으면 되겠는데 아까 또 그림 봤을 때 배워봤잖아요. 어떤 단어였을까요? 3, 2, 1 맞아요. 맞췄나요? melting이었죠. 자, 따라해보세요. I'm melting.
3: I'm melting. I'm melting.
0: 네, 이 표현은 그냥 더워 정도가 아니라 나 더워서 죽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의미일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I'm melting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더울 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목이 마르잖아요. 나 목말라. 목말라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3, 2, 1 Thirsty 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I'm thirsty.

I'm thirsty. 네, 맞아요. 이렇게 I'm으로 해서 뒤에 빈칸에 단어만 바꿔주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Next, move on to, let's move on to our next expression. Keep your 땡땡 on. Keep your 땡땡 on. 자, 여기서 keep your 땡땡 on은 뭘 계속 입고 있어, 뭘 계속 착용하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벗지 말고 계속 입고 있어 라는 얘기예요. 모자를 계속 쓰고 있어. 지금 햇빛이 너무 쨍쨍하니까 모자 계속 쓰고 있어, 벗지 마 라는 말 어떻게 할까요? 여기 keep your 땡땡에다가 모자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모자를 넣어서 짜잔, 이렇게 완성해봤어요. Keep your hat on. 따라해보세요. Keep your hat on. Keep your hat on. Keep your hat on.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모자 계속 쓰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또 선글라스를 계속 쓰고 있어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빈칸 안에 선글라스를 넣어야 되겠죠? 한번 넣어보세요. 짜잔! Keep your sunglasses on. 이렇게 됩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Keep your sunglasses on. Keep your sunglasses on. Keep your sunglasses on. 맞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sunglass는 R이 두 개이니까 항상 복수형으로 sunglass가 아니라 sunglasses 이렇게 쓴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재킷을 계속 입고 있어는 어떻게 할까요? 재킷을 넣어서 keep your jacket on 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Keep your jacket on. Keep your jacket on. Keep your jacket on. 맞아요. 다음 expression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It's too 땡땡 outside.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밖에, outside가 밖에잖아요. 그래서 밖에가 너무 땡땡해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too는 너무, 너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밖이 너무 더워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죠? It's too, 더워가 hot, 맞죠? 그래서 it's too hot outside 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It's too hot outside. It's too hot outside. 잘했어요. 그러면 또 단어를 바꿔볼게요. It's too, 햇볕이 너무 강해 라는 단어를 넣어봅시다. 햇볕이 너무 강해, 햇볕이 너무 강해는 sunny죠. 그래서 it's too sunny outside. Repeat after me. It's too sunny outside. It's too sunny outside. That's right. Let's do it one more time. 너무 시끄러워. 밖이 이렇게 더울 때 여러 가지 또 활동들도 있잖아요. 근데 밖이 너무 시끄러워. 시끄러워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시끄러워? Noisy. 맞아요. Noise가 소음이잖아요. 그래서 noisy 하면 시끄러우니까 It's too noisy outside. 라고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It's too noisy outside. It's too noisy outside. 여러분 참 잘했어요. Boom boom chant music start. I'm sweating. I'm sweating. I'm melting. I'm melting. Keep your hat on. Keep your hat on. It's too hot outside. It's too hot outside.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입니다. 띠링! 그림을 보세요. 우리 수박이랑 아이스크림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죠? 근데 너무 더워 보이네. 해가 쨍쨍하잖아요. It's very sunny. 그래서 먼저 아이스크림이 얘기했어요. 봐, 나 땀나. 나 땀나. 라고 얘기했어요. 땀나. 뭐였죠? Look, I'm 3, 2, 1 sweating이었죠? 자, 따라해보세요. Look, I'm sweating. Look, I'm sweating. Look, I'm sweating.
맞아요. 땀날 때 I'm sweating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박이 답을 했어요. 아, 저런, 모자는 계속 쓰고 있어. 자, 저런은 oh dear 했고요. 그리고 모자는 계속 쓰고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모자는 계속 쓰고 있어. 영어로 뭐라고 하죠? 3, 2, 1. 맞아요. Keep your head on이라고 하죠. Keep는 계속 뭐 지키고 있다, 가지고 있다. Your head on. 그래서 계속 모자를 쓰고 있어라, 벗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죠. Repeat after me. Oh dear, keep your head on. Oh dear, keep your head on. Very good. 자, 그래서 아, 근데 아이스크림이 소용이 없대요. 밖이 너무 덥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it doesn't help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it doesn't help를 직역하면 도움이 안 돼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아, 소용이 없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 뭐 모자를 쓰든 안 쓰든 소용이 없어. 밖이 너무 더워라고 얘기합니다. 자, 밖이 너무 더워. 너무는 뭐였죠? too 그리고 hot 한 다음에 밖에. 밖에를 영어로 outside 해서 It's too hot outside 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It doesn't help. It's too hot outside. It doesn't help. It's too hot outside. Very good. 그래서 다시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자 라고 해요. Let's go back inside. Let's go back inside. That's right. 근데 이제 go back inside 말고 우리 실내로 들어가자라는 얘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실내 예전에 배웠던 표현인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맞아요. 실내는 indoors였죠? 그래서 let's go indoors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에 좋아. 제발이라고 답했어요. Yes, please. 따라해 보세요. Yes, please. Yes, please. 오늘 배웠던 표현들 다 너무 재미있죠? Excellen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 더운 날씨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햇빛이 너무 쨍쨍할 때 다른 친구들에게 Keep your head on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만나봐요. Bye bye!

0: Blanche.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Julie입니다. Happy Monday, everyone. Are you ready to start this week with me? 선생님과 함께 이번 주도 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7. Introducing my friend. Monday. Appearance. I can say what my friend looks like.
0: Alright guys, did you see what we'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보고 왔나요? It's brain up time. 이번에는 brain up 시간입니다. 우리 단어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picture. 자, 우리 그림 속에 지금 남자의 두 명, 여자의 한 명이 있는데 지금 남자의 한 명이랑 여자의 한 명이랑 They are talking on the phone. 지금 전화 통화 중인데요. 그 이 둘은 지금 친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는 friend. Friend입니다. 자, 지금 통화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What are they talking about? 보니까 이 남자의 옆에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개하다는 introduce, introduce. Good. 자, 이 친구가 키도 크고 굉장히 남자다워 보여요. 그쵸? 그리고 아, 한 손에는 농구공을 딱 들고 있는 게 농구 선수인가 본데요. 농구 선수는 basketball player. Basketball player. Very good, everyone. 자, 방금 선생님하고 단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제 today's dialogue를 듣고 만나도록 해요.
1: Let me introduce my friend Leo.
2: What does he look like?
1: He looks like a basketball player.
2: Oh, why?
1: Because he is tall and has big muscles.
2: Wow, he sounds very strong.
0: Alright guys, 오늘의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Let me, my friend Leo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let me로 시작하는 거죠. Let me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 뜻은 내가 무엇무엇을 할게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중에 기억력 좋은 친구 있나요? 우리 저번 주에 let me랑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 맞아요. Let's였죠. 우리 let's는 let us를 줄인 표현이고 무엇을 하자 제안하는 표현이었다면 오늘은 let me로 시작하는 문장이고 내가 무엇을 할게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내가 내 친구 리오를 소개할게 입니다. 여기서 동사는 소개하다가 들어가야겠죠? 바로 introduce입니다. 읽어볼까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 Leo. Let me introduce my friend Leo. Good. 이번엔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내가 내 친구를 도와줄게 입니다. 자, let me로 시작하고요. 뒤에는 동사가 들어가는데 도와줄게, 도와주다 라는 동사인 help를 써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Let me help my friend. Let me help my friend. Good. 두 번째 표현은요. He looks like. 여기서 look like가 표현입니다. 뒤에 명사가 들어가고요. 뭐뭐처럼 보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장 속에서는 look like가 아닌 looks like, s가 들어가는데요. Why? 왜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 주어가 he, she, is로 시작하고 우리 문장 시제가 현재를 의미하면 동사에는 s가 들어가서 looks like로 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그는 농구 선수처럼 보여인데요. 우리 농구 선수는 영어로 basketball player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의미하니 앞에 a를 붙여야겠죠? 읽어볼게요. He looks like a basketball player. He looks like a basketball player. Good. 자, 이번에는 그녀는 유명한 가수처럼 보여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she로 변합니다. She looks like 유명하는 영어로 뭘까요? 맞아요. famous. 그리고 가수는 singer.

0: singer입니다. 읽어볼게요. She looks like a famous singer. She looks like a famous singer. Great. 다음은요. Because he is and has 자, 이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빈칸은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크고 근육질이기 때문이야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키가 큰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갑니다. 바로 tall이고요. 근육질인이라는 표현은요. has 뒤에 big muscles를 쓰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Because he is tall and has big muscles. Because he is tall and has big muscles. Great! 자, 다른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문장은요.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고 곱슬머리이기 때문이야 입니다. 자, 일단 키가 작은, 키가 큰이란 단어는 tall이었어요. 반대되는 단어죠. 키가 작은이라는 단어는 short입니다. 그리고 곱슬머리라는 단어는 curly hair인데요. 읽어볼까요? Because he is short and has curly hair. 한 번 더. Because he is short and has curly hair. Well done, everyone.
1: What does she look like?
2: What? What?
1: What does she look like?
2: What? What?
1: What does he look like?
2: Look like, look like.
1: What does he look like?
2: Look like, look like.
1: He has big brown eyes.
2: Big brown eyes, big brown eyes.
1: He has big brown eyes.
2: Big brown eyes, big brown eyes.
1: She has short, straight hair.
2: Short, straight hair, short, straight hair.
1: She has short, straight hair.
2: Short, straight hair, short, straight hair.
1: He has long, curly hair.
2: Long, curly hair, long, curly hair.
1: He has long, curly hair.
2: Long, curly hair, long, curly hair.
1: He's wearing a green t-shirt.
2: Wearing, wearing.
1: He's wearing a green t-shirt.
2: Wearing, wearing.
1: She's wearing glasses.
2: Wearing glasses, wearing glasses.
1: She's wearing glasses.
2: Wearing glasses,
1: wearing glasses.
0: Welcome back, everyone.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build up 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영어 실력을 선생님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의 대화문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해요. 자, 그림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대화를 하는 친구들이 지금 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소개해주는 문장이었죠. 문장은 바로 이렇습니다. 나의 친구 리오를 소개할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바로 introduce입니다. 우리 문장 함께 읽어볼까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 Leo. Let me introduce my friend Leo. Good. 그랬더니 우리 여자아이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What does he look like? 아, 그 친구 어떻게 생겼어? 라고 질문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at does he look like? One more time. What does he look like? Good. 자,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나요? He looks like 맞아요. 기억나나요? 농구 선수처럼 생겼어 라는 문장이었죠? 읽어볼게요. He looks like a basketball player. He looks like a basketball player.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피곤한이란 단어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tired. tired이라는 단어예요. She looks like a 판다입니다. 아, 그녀는 판다처럼 생겼어인데 어떤 판다일까요? 맞아요. 피곤한 판다입니다. tired를 넣으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She looks like a tired panda. 한 번 더. She looks like a tired panda.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he looks like a tired panda. Great! 자,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Oh, why? 왜 농구 선수처럼 생겼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because

0: was, he is, and has, 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because는 왜냐하면이었죠. 그는 농구 선수니까 키가 크고 그 다음에 몸이 근육질이기 때문이야라는 문장이었어요. 우리 첫 번째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맞아요. 바로 키가 큰 tall이고요. 근육질이야라는 표현은 has big muscles였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키가 크고 근육질이기 때문이야라는 문장입니다. Because he is tall and has big muscles. Because he is tall and has big muscles. 한번 더. Because he is tall and has big muscles. Great. 자,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마른이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읽죠? 맞아요. Skinny. Skinny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긴. 어떤 단어죠? Long. Long. Good. 우리 마른 그리고 긴이란 단어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Because she is skinny and has long legs. 어떤 뜻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마르고 skinny and has long legs. 아,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입니다. 모델인가 본데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Because she is skinny and has long legs. 한번 더. Because she is skinny and has long legs. Great. 자, 그랬더니 우리 여자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Wow, he sounds very strong. 아, 그는 굉장히 건강하게 들려. 혹은 굉장히 튼튼하게 들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Wow, he sounds very strong. Wow. He sounds very strong. 자, 여기서 우리 여자아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듣고 그렇게 들린다 사운드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친구 리오에 관한 외모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 대화를 잘 열심히 복습을 한번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Great work!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that was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주제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In에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before we say goodbye, 인사하기 전에 문장 하나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볼 건데요. 내 친구, 소개할게 라는 문장, 어떻게 읽었죠? 맞아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 한번더 해볼까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 이었어요. Very good. 자, 그리고 하나 더. 오늘은 외모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뭐뭐처럼 보여라는 표현도 배웠죠.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갔었나요? That's right. 바로 looks like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하고 재미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1: Roboca폴리 안전스쿨.
2: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3: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to All in One 토딩 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왔어? 선생님 안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의 월요일만 기다렸잖아. 우리 친구들이랑 재밌게 영어 수업 공부하려고요. 그쵸?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죠,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Today is Monday.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조금 지칠 수 있지만 얘들아, 우리 힘내서 한번 오늘 재밌게 해보자. Okay? 자, 월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어휘하는 날이죠. 어휘, 영어 단어 공부하는 날이지? 그래서 Monday is for vocabulary. Yay! 자, 오늘은 어떤 단어들이 나올지 매우 궁금하지? 근데 오늘 새로운 주제가 또 나오잖아? 주제 한번 확인해볼까요? 빠밤! Week 19. Look around the living room. One more time. Look around the living room. 오, 얘들아, 우리 저번 주에는 look around the kitchen 했었잖아, 그치? 근데 오늘은 look around the living room 이래요. 이거 무슨 뜻일까? 자, look around 하면은 주위를 둘러봐 였지요. living room 하면 무슨 뜻일까? living room. 바로 거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실을 둘러보세요가 이번 주의 주제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랑 거실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재밌겠지, 얘들아? 그러면 오늘의 단어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Sofa Coffee table Television Remote control Bookshelf
0: 얘들아, 어땠어? 우리 좀 아는 단어들도 있었고요, 그쵸? 선생님이랑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소파. 소파, 우리 아는 단어지? 바로 소파입니다. 근데 우리 그냥 소파라고 안 하고 이제는 소파, 우아하게 어떻게 한다고? 소파, 소파. 좋아요. 자, 소파는 앞에 SO의 강세가 들어가요. 잘 들어봐. 소파. 따라. 시작. 소파. 소파. 잘했어. 자, 우리 그럼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I sit on the sofa to watch TV. 이거 무슨 뜻일까요? sit는 앉다라는 뜻이고 watch는 보다라는 뜻이야. 한번 해석해보자. I sit on the sofa. 나는 소파에 앉아요. 왜? To watch TV. TV를 보기 위해서라고 하지요. 그래서 I sit on the sofa to watch TV 하게 되면은 나는 TV를 보기 위해서 소파에 앉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다시 잘 들어봐. I sit on the sofa to watch TV. 우리 친구들 차례. I sit on the sofa to watch TV. 잘했어. 원래 TV가 television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TV로 줄여줬어. 어때? 너무 좋지? 자, 그럼 그 단어 볼게요. 그 다음 볼게요. coffee table. one more time. coffee table. 자, coffee table은 마찬가지로 커피 테이블입니다. 자, 우리 왜 소파 앞에 놓는 탁자 있지요? 우리 컵도 놓고요. 뭐 커피 마시던 커피도 놓을 수 있고 주스도 놓을 수 있고 리모컨도 놓고요. 그런 탁자를 바로 coffee table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coffee table. coffee table. 자, 이것도 앞에 강세가 있어요. coffee. coffee. table, table. 잘 들어봤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보자. I put my cup on the coffee table. 자, 이것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I put my cup. 나는 컵을 놓아요. 어디에다가? on the coffee table. 커피 테이블 위에다가요. 그래서 I put my cup on the coffee table 하게 되면 나는 커피 테이블 위에 컵을 놓습니다가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차례 한번 해볼게요. 시작! I put my cup on the coffee table.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커피 테이블 어렵지 않지요? 자, 그 다음엔 바로 텔레비전. One more time. Television. 맞습니다. 바로 TV예요. TV. 우리 TV라 그러죠? TV. 그게 너무 이제 원래 TV는 너무 간편하고 하지만 원래 단어는 Television입니다. 어떻게 발음해요? Television. 조금 어렵지요? One more time. Television. 자, Television은 앞에 T-E에 강세가 들어가요. Television. Television. Okay. 자, 그럼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We watch movies on the television. 이거 무슨 뜻일까요? We watch movies. 자, watch movies 하면은 영화를 보다입니다. 오,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선생님 진짜 좋아하거든. 자, we watch movies. 우리는 영화를 봐요. 어떻게? On the television. 텔레비전에서. 자,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봐요가 되겠지요. 다시 한번. We watch movies on the television. 자, 우리 친구들 잘해. We watch movies on the television. 잘했어요.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선생님 혼자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은요. Remote control. One more time. Remote control.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리모컨이란 뜻입니다. 이 리모컨이 단어 remote control에서 나온 단어예요. 우리 remote control 하면은 너무 길잖아. 리모컨 컨트롤러 너무 어려우니까 리모컨이라고 우리 이렇게 짧게 줄여서 편하게 말하는 거야. 자, 우리 remote control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Remote control. Remote control. 자, 이거는 MOTE, remote에서 MOTE 부분에 강세가 들어가요. Remote, remote, control는 끝에 TROL에 강세가 들어가요. Control, control. Okay. 자, 근데 선생님 미국에 살 때도 remote control가 너무 길어서 어떤 사람은 clicker라고도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Clicker, clicker. 자, 그래서 remote control 우리 한번 예문에서 볼게요. Where is the remote control? One more time. Where is the remote control?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선생님이 하루에도 한 100번 하는 말인데요. 리모컨 어딨어?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리모컨은 얘들아 발이 달렸나 봐. 맨날 없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리모컨 어딨나요? 라는 문장 한번 다시 해볼게요. Where is the remote control? 따라라라라라. 이거를 천천히 해보자. 시작. Where is the remote control. 잘했어요. Where is the remote control? 우리 오늘 쓸수 있겠다. 그쵸? 한번 써보세요. 잘했습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더. Bookshelf. Bookshelf. 이거는 바로 책꽂이, 책장이에요. 우리 책들을 꽂아놓는 곳을 책장이라 그러죠? Bookshelf. Bookshelf. Book는 바로 책이고, shelf는 선반이야. Shelf가 뭐라고요? 선반. 뭐라고? Shelf. Shelf, shelf. 꼭 기억하세요. 자, bookshelf는 앞에 book의 강세가 들어가서 bookshelf. Bookshelf. 해볼까요? 시작. Bookshelf. 잘했습니다. 자, 문장에서 볼게요. I put books on the bookshelf.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책들을 책장에 넣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I put books on the bookshelf. 우리 친구들 차례. I put books on the bookshelf.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last chance time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떨리는 시간이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쌤이 알다시피 박치입니다. 그래서 박자 맞추는 게 매우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꼭 같이 해줘야지 선생님이 성공할 수 있어. 같이 도와줄 수 있죠? Drop the beat! Sofa, sofa, sofa, sofa. I sit on the sofa to watch TV. Your turn. I sit on the sofa to watch TV. Great job. Coffee table. Coffee table. Coffee table. Coffee table. I put my cup on the coffee table. Your turn.

0: cup on the coffee table. Great job. Television, television, television, television. We watch movies on the television. Your turn. We watch movies on the television. Great. Remote control. Remote control. Remote control. Remote control. Where is the remote control? Where is the remote control? Bookshelf. Bookshelf. Bookshelf. Bookshelf. I put books on the bookshelf. Your turn. I put books on the bookshelf. Great job! Excellent!
1: 쌤은 영어는 너무 좋은데 박자 맞추는 건 너무 어려워.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불러준 거 맞죠? 그쵸? 선생님 혼자 막 부른 거 아니지? 자, activity time. Unscramble the words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그렇죠? 소파지요. 소파는 영어로 소파가 아니라 sofa. sofa. 어떻게 스펠링 하냐면 so가 와야 되겠죠? so, 그 다음에 fa, fa, sofa. sofa.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책장이네요. 책장은 영어로, 책은 영어로 book고, 선반은 shelf였죠? 한번 합쳐볼게요. book가 먼저 오겠죠? b-o-o-k. 그 다음에 shelf. sh 소리 나는 sh가 하고요. elf가 오겠죠? e-l-f가 오겠습니다. bookshelf. bookshelf.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래. We use it to turn the TV on or off. 우리는 TV를 켜고 끌 때 사용한대. 뭔지 알겠지? We often can't find it. 우리는 종종 그걸 못 찾는데요. 뭔가요, 얘들아? 맞습니다. 리모컨이죠. Remote control. Remote control. 잘했습니다. 리모컨은 진짜 맨날 없어지는 것 같아. 그쵸? 자, 이번에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2: Sofa. I sit on the sofa to watch TV. Coffee table. I put my cup on the coffee table. Television. We watch movies on the television. Remote control. Where is the remote control? Bookshelf. I put books on the bookshelf.
0: Yeah, 얘들아, 오늘도 좋은 시간 보냈나요? 선생님은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어. 얘들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고요. 내일 또 우리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나는 그레이스. 똑똑한 내 의견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제 어떤 커플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의견이 달라서 싸우고 있는 거야. 이래서 솔로가 편하다니까. 아무튼 이걸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His opinion is different from 다음에 her이 와야 하는지

hers가 와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의 의견은 그녀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 둘 중에 어떤 게 와야 하는지 너희는 알고 있지? 도와줘! Hello everyone! 조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격 인칭 대명사, 목적격 인칭 대명사를 넘어서 소유격 인칭 대명사라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것을 배울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좋아요. 우리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은 바로 교재를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66쪽이에요. 준비되셨죠? 자, A.

말이래요. 자, 소유. 쉽게 말해서 갖는 것을 말해요. 나의 연필, 나의 가방.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소유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유격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대명사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뭔가를 대신해서 쓰는 말, 대명사요. 자, 예문이 Their house looks like a spaceship 인데, their 빨간 표시가 된 것이 오늘의 주인공인 소유격 인칭 대명사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집은 우주선 같아 보인다라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표로 소유격 인칭 대명사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나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땐 나의, 영어로는요, my, my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우리가 갖고 있는 것할 때는요, our, our이고요. 너의, 너가 갖고 있는 건 뭐니? 너의, your. 그리고 너희들의 할 때는요, 똑같이 your입니다. 형태가 같아요. 그의는요, his고요. 그녀의, her. 우리가 봤던 것이죠? her. 그것의, its입니다. 선생님, it's, 하고 apostrophe s 하는 거요? 우리 배웠잖아요. 발음은 같지만 그것은 줄여줄 때 사용하는 거였잖아요. apostrophe는요? it을 줄인 it였지만 여기선 줄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것의 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it이에요. 자, 그들의 또는 그것들의 나타내는 것은 there입니다. 하지만 There is, there are 할 때랑은 철자가 달라요. 그들의 할 때는요. THEIR. There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표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새롭게 공부할 소유격 인칭 대명사구나. 지금은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 거니까요. 우리의 것으로요. 자, 그럼 셀프 체크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해석까지 해보겠습니다. 1번. 자, she 또는 her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네요. Violin is 120 years old. 120 years old. 무엇이요? 그녀의 바이올린이 120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죠.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녀의. 자,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 소유격 인칭 대명사. 앞선 표에서 뭐였죠? her이었죠. 그래서 해석하면 그녀의 바이올린은 120년 되었다. 좋습니다. 2번. Paul writes with left hand. 폴은요, 씁니다. write, s 붙었죠. 동사에. with 무엇으로요? 그의 왼손, 그가 가진 왼손으로, 쓴다, 적는다라고 해야 하는데, his 중에서, 저 his였죠. 소유격, 인칭, 대명사. 해석하면, 폴은 그의 왼손으로 쓴다. 그래서, 그녀의, 그의,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소유격. 나타낸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B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명사 apostrophe s를 이용한 소유 표현이네요. 아, 뭔가를 갖고 있는 거를 나타낼 때 소유격 인칭 대명사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나타낼 수 있나 봐요. 그것이 바로 명사 apostrophe s입니다. 우리 명사는 배워서 알고 있어요. 사물, 동물 등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죠. 사람, 사물, 동물 등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에 apostrophe s를 붙이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A가 생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A apostrophe s를 붙이고 그 뒤에 B, 어떤 것이 오면요. 여러분이 알기 쉬우려고 선생님이 A와 B로 예를 든 겁니다. 그럴 때 A의 B로 해석이 되거든요. A의 B. A
apostrophe S 붙이고 그 다음에 B가 옵니다.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B라는 소유 표현이 완성됩니다. 자, 예문으로 선생님이 한번 알려줄게요. John's book is under the chair. 자, apostrophe S 나왔죠? 자, 그럼 A's B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끊어보면 A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John, 여기가 A죠? 그다음에 A apostrophe S 하고 book은요? 자, B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A의 B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John의 책,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럼 John이 갖고 있는 책, 에 대한 소유 표현이 완성되었죠. 자, 문장을 쭉 보면 John's book is under the chair. 비동사 is 나왔죠. John의 책한 권이니까요. John의 책은 그 의자 아래에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선생님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의아해하셨죠? 19강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책에 나오지 않은 정보를 하나 더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S나 ES로 끝나는 복수 명사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요, 뒤에 apostrophe만 붙여서 소유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미 S나 ES로 끝나는 복수 명사도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apostrophe하고 또 S를 적나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거 하나만 붙여요. 자, 예를 보면, 소녀들 나타내는 단어가 girls죠. girl에 S를 붙인 girls인데요. 소녀들이 함께 소유하는 것을 나타낼 때는 그냥 girls 옆에 apostrophe만 붙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옆에 S를 또 붙이면 girls 굉장히 발음하기가 불편하죠. 문법은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아, 이렇게 복수 명사의 소유 표현을 나타낼 때는 그냥 복수 명사 적고 apostrophe만 표시해 주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dogs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는요. 강아지들의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dogs 그대로 적고 표시만 딱 해주면 복수 명사가 가진 소유 표현이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요. 우리 뒤에 문제에서도 한번 나올 텐데요. 그 전에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들 알려준 겁니다. 혹시 적고 싶은 친구들은 교재의 빈 부분에 선생님 강의 잠시 일시정지하고 적어두면 공부가 더잘될 거예요. 그럼 self-check 넘어가 봅시다.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1번. They don't put the cat's toys in the basket. apostrophe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don't 배웠죠? 무엇의 줄임말이었죠? 그렇죠. do not. 반가우니까 한번 써줍시다. do not 줄인 것. 아, don't였었죠. 자, cats. 우리가 방금 A's B라고 했던 것처럼 Cat's toys. 자, 그럼 A와 B로 한번 묶어보면 여기가 A가 되고 toys가 B가 되겠죠. 그럼 A의 B였으니까 고양이의 장난감들, 토이에 S 붙었잖아요. 고양이의 장난감들로 해석해주면 되겠고 문장 전체를 보면 그들은, 왜냐면 해석부터 짠 띄워볼게요. 그들은 그 고양이의 자, 이때는 복수가 아닙니다. cat 바로 뒤에 붙었잖아요. 그 고양이의 장난감들을 그 바구니에 넣지 않는다. do not 부정의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의 장난감들이라는 소유 표현을 A's B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Let's move the teacher's desk. 아, 여기도 역시 두 번이나 등장하는 이 표시. 아, 선생님, let's, it's 이런 것처럼 let is의 줄임말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let us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책에 안 나오니까 이 위에다가 선생님처럼 똑같이 let us라고 적어주세요. Let us의 줄임말, let's move, let's 뭐뭐뭐 하면 뭐뭐뭐 하자 이런 표현인데요.
Let's move the teacher's

desk. 자, 여기서 A, B 묶으면 teacher A, desk B. 자, teacher 선생님이 소유하고 있는 뭐요? 책상이니까 그 선생님의 책상을 옮기자, 뭐뭐 하자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재밌죠? C는요, 전치사 of를 이용한 소유 표현입니다. 소유, 가진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A of B 하면 B의 A라는 뜻입니다. A of B, of를 사용하면요, A of B, B의 A. 아까 A is B 할 때는 A가 생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of를 사용할 때는 뒤에 이 B가 무생물,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예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The title of the movie is Inside Out. 그 영화 본적 있다고요? 막 손드는 친구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A of B 한번 찾아볼까요? 자, of가 여기 가운데에 있죠? 그럼 A는 the title. B는요? A of B니까 비동사 전에 the movie 여기가 B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B는 무생물이라고 했어요. 그 영화가 막 살아서 사람 동물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제목, 소유하는 건 맞으니까 그럴 때 표현은 이 of라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B의 A니까 그 영화의 제목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래요? Inside Out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self check 1번.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Many people don't like the color of the building. 자, of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어떻게 소유 표현을 해석하면 좋을까요? Don't는 우리 어떤 것의 줄임말인지 아니까 적진 않겠습니다. Do not. Many people이니까 doesn't가 아니라 don't로 사용됐다는 거알수 있고요. 좋아하지 않는데요. 무엇을? 그 빌딩의 색. 많은 사람들이 그 빌딩, 건물의 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the color, 그리고 the building. 뒤에 오는 것이 무생물이잖아요. 그래서 of를 사용해서 the color of the building 하면 그 건물의 색,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색이라는 뜻이잖아요. 2번. They don'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rd. 자, 마침표 찍어줄게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The meaning of the word. 그 단어의, 뒤에 있는 거 먼저 해석해야죠. 그 단어의 의미. 그들은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Don't 사용됐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of라는 전치사를 활용해서 무생물의 소유 표현도 할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소유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우리 알고 있어요. 소유도 배웠죠. 갖고 있는 것. 그럼 소유 대명사는 뭐냐면요. 무엇무엇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무엇무엇의가 아니라 무엇무엇의 것까지를 소유 대명사라고 합니다. 별표 한번 칠까요? 무엇무엇의 것. 자, 예문. His opinion is different from hers. 하면요. 그의 의견은 그녀의 것과는 다르다. 무엇무엇의 것까지가 소유 대명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hers가 사용되었는데요. 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나의 것 하면요. mine이라고 합니다. mine. 우리의 것 하면 ours. ours. 너의 것 yours. yours. 너희들의 것 역시 똑같아요. 단수랑 복수. yours. yours. 자, 그의 것, his.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형태가 똑같죠? 그녀의 것,
her이 아니고 s

붙어서 hers. hers. 선생님, 보통 3인칭 할때 그녀 그것까지 있는데 왜 이번에는 그것이 없어요? 자, 무엇 무엇의 것인데 그것, 무생물은 뭔가를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움직이는 뭐 사람이나 동물들이 무언가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것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그의

S가 붙는 경우가 많구나. 하지만 mine의 경우에는 뭐 mice가 아니라 mine이라는 새로운 형태네. 그러면 하나 이렇게 표시해두면은 더 그것만 집중해서 기억하기 좋겠죠. S가 붙는 것들 말고 나의 것은 mine이라고.

Mine.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쵸? His, mine. 자, 무엇무엇의 것을 넣어서 해석하면 그 아이디어는 나의 것이 아니라, not이잖아요. 그쵸? Not mine. 나의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The idea is his, not mine. 그 아이디어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다. 됐을까요? 자, let's review를 통해서 복습해 볼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 봅시다. 우리말, 그 아이디어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다. 어디선가 방금 들었던 문장 같은데요. 나의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다. 자, 소유대명사에 한번 밑줄 그어보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의 것. His. Not mine. S가 붙는 게 아니라 이것만 특별한 형태로 mine이 나의 것이라는 소유대명사였죠? 2번. Violin is 120 years old. 누구의 바이올린? 그녀의 바이올린. 그녀의 것 아니라 그녀의 바이올린. 어떻게 얘기해줬죠? 소유격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her. 자, 첫 글자 대문자로 적어줘야겠죠? H E R. Her violin is 120 years old.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녀의 바이올린은 120년 되었다. 그녀의 her 소유격 인칭 대명사였고요. 1번처럼 나의 것, 그의 것까지 얘기해 주려면 소유 대명사라는 거두 가지의 차이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et's move the desk. 자, 우리말. 그 선생님의 책상을 옮기자. 책상은 책상인데 누가 소유하고 있는 책상이죠? 저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책상이에요. 그러면 명사 apostrophe s를 사용해서 우리가 소유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영어로 뭐죠? teacher의 apostrophe s를 붙여서 teacher's desk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겠네요. Let's move the teacher's desk. 그 선생님의 책상을 옮기자. Let's가 붙었으니까요. Let's는 무엇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Let is 아니고 let us의 줄임말입니다. 4번. Many people don't like the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하나요? 그 건물의 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 건물의 색을 나타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처럼 명사 apostrophe s를 쓸 수는 없어요. 이것은 A에 해당하는 것이 생물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건물은 무생물이잖아요. 그럴 땐 우리가 전치사 무엇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of의 도움을 받아서 many people don't like the 무엇이 먼저 와요? color of 그 건물이니까 the building 이렇게 적어줘야겠습니다. many people don't like the color of the building 하면 B가 갖고 있는 A 즉그 건물의 색이라는 소유 표현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우리 다음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Workbook 14쪽입니다. A.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선생님이 보기 잠깐 가려놨는데요. 공개하겠습니다. 3, 2, 1, 짠! 자, 이 중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의 뇌는 거대한 하드드라이브와 같다 하면서 첫 번째 빈칸인데요.

요. 당신의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죠. your. 근데 첫 번째니까 대문자 Y. Your brain is like a huge hard drive. 이렇게 완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의 의견은 그녀의 것과는 다르다. 그녀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녀의 것. 그녀의 것. 어떤 거죠? Hers. 그냥 her 아니고요. Hers까지 완성되어야 그녀의 것이라는 뜻이죠. His opinion is different from hers. 좋습니다. 3번. 그들은 그 고양이의 장난감들을 그 바구니에 넣지 않는다. 자, they don't니까 넣지 않는다라는 뜻 됐죠? They don't put the toys in the basket. 그 고양이의 자, 더는 나왔으니까 cats. 자, 그냥 s 아니고 apostrophe s를 붙여야 명사가 갖고 있는 물건, 그 고양이의 장난감들이라는 말이 완성되겠죠. 좋습니다. 4번. 보기 짠. 그들은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They don't understand the meaning, the word. 자, 그 단어의 의미. 일단 단어가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이죠. 그래서 사용해줘야 하는 전치사 of였습니다. They don'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rd 하면 그 단어의 의미가 되겠죠? 5번. 문어들의 심장들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는가? 자, 우리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도 나오고요. 문어들의 심장들은 Did you know? 자, 심장들인데 아까 누구의 심장들이요? 문어들의 심장들. 문어 한 마리가 아니에요. 문어들의 심장들. 선생님이 아까 책에 나오지 않은 거라고 하면서 적어주세요 했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자, octopus 하면 문어 한 마리죠. 근데 octopuses 하면 문어 여러 마리잖아요. 그쵸? 자, s가 아니라 es가 붙어요. 왜? octopus라는 단어 자체가 s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s를 붙여주면 octopus 이렇게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es를 붙여서 octopuses 이렇게 불러주고요. 또 이것들의 소유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apostrophe하고 s를 또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octopuses 뭐 이렇게 발음이 너무 많이 나니까 발음하기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복수일 때는 여기 끝에 apostrophe만 붙여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으니까. Did you know? 자, octopus 쓸게요. octopuses 하고 이렇게 표시만 해주고요. Hearts are different from 우리의 것. 우리의 것. Ours였죠?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U, R, S예요. 좋아요. 우리 B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폴은 그의 왼손으로 쓴다. Paul writes with 그의. 뭐라고요? His. 그대로 써주면 되죠. Left hand. 2번은 그들의 문화는 우리의 것과 비슷하다. Their culture is similar to는 그대로 들어가도 되겠죠? Similar to 우리의 것. Ours.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네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심장은 그들의 몸의 나머지로 혈액을 내보낸다. The third heart pumps blood to 어디로 보낸다고요? 그들의 몸의 나머지. 그러면 일단 the rest 오고요.
자, 그들의 몸이

이미 무생물이니까 전치사 of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그들의 몸이니까 their bodies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마지막은요. Let's move, 그 선생님의 책상. The teacher. 명사 뒤에 ch입니다. apostrophe s, 그 다음에 desk가 오면 그 선생님의 책상을 옮기자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소유격 인칭 대명사도 배워보았습니다. Today's quiz 확인해야죠. 자, hers 중에서 어떤 것이 와야 할지 여러분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아, 열심히 또 네. 일주일 공부했고 주말 쉬었으니까 또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0: 달려봐야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월요일은요, 우리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엄마와 에어컨 전쟁 파트 2 되겠습니다.
1: 아,
0: 우리 지난 에피소드 기억나세요?
1: 기억납니다. 아,
0: 날씨가 너무 덥다.
1: 맞아요. 아들이 고충이 많았어요.
0: 맞아요. 네.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에어컨 틀 생각이 없으십니다.
1: 팬을 돌리라고 했죠.
0: 아, 그렇습니다.
1: 팬.
0: 자,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이어질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그러니까 도서관은
1: 아,
0: 시원하잖아요.
1: 그쵸.
0: 집에서는 안 된다.
1: 도서관이랑 은행.
0: 은행.
1: 은행 많이들 가시죠?
0: 한번
1: 네.
0: 쭉 도는 코스죠.
1: 그쵸,
0: All
1: 그쵸.
0: right.
1: 투어예요.
0: 미국도 똑같아요.
1: 어,
0: 네. 두
1: 그래요.
0: 번째 미션은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내가 이게 해결책을 줬는데 너 계속 이럴 거야?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이 엄마 그래도 성격
0: 이
1: 괜찮으시네.
0: 정도면 참은
1: 예,
0: 건가요?
1: 그럼 많이 누르셨어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그럼 도서관에 가는 게 어떠니? 응?
2: What are you saying, mom?
1: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
2: Library?
1: 라이브러리. Go to library. 라이브러리 에어컨 후!
2: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미텀?
2: Midterm
1: 아,
2: exams.
1: 이그잼, 이그잼. 그럼 뭐, 너 이렇게 계속 불평만 할 거야?
2: What?
1: 계속 불평만 하냐고, 불평.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I hate this weather, say like that. 어? You everything.
2: I'll
1: 너,
2: complain.
1: 그래.
2: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1: 응?
2: here. It feels like a sauna.
1: 소나?
2: Oh, so hot.
1: 소나가
0: 아니, 은행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혹시 은행 영어를 몰라서 못한 거 아니에요?
1: 뱅크!

0: 갑니다.
1: 오케이. 예. 오케이.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쵸? 지금 대화 자체가 안 통했잖아요.
0: 예, 예, 예. 논지를 자, 너무 흘렸네요.
1: 아, 이거 안 예. 되겠습니다. 제가 잘 들리고 잘 나오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3: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2: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3: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도저히 집에서는 네. AC를 가동할 의향이 없다.
0: 그쵸.
1: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간 김에 공부도 좀 하고.
0: 그쵸. 도서관을 가면 그 분위기에 또 네. 예, 휩쓸려서. 예. How about going to the then? 도서관이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네. 도서관에 가보는 건 how about 어떠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저는 library.
1: 두근두근.
0: Re. 이겁니다.
1: L-I-B-R-A-R-Y.
0: Yes.
1: Is that your answer?
0: Mm-hmm.
1: Okay. 자, 여러분 쓰신 거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정답? Perfect.
0: You.
1: Very nice. 자,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 근데 뭐 한국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왜냐하면 완전 다다다다다 나눠서 공부만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책 읽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0: 맞아요. 근데, 노트북 하는 분들도 계시고.
1: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죠. 조용히 해야 되는 거 또 하나. 에어컨이 잘 나온다는 거.
0: 마우스님 그거 알아요? 뭐 먹으면 안 돼요. 마우스님 또 뭐 먹을까 봐.
1: 저는 좀 이렇게 녹여 먹잖아요. 피자도 녹여 먹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0: 쉽지 않아요?
1: 냄새가 문제군요.
0: 예, 맞습니다. 오케이.
1: 자, library가 있는데 얘는 사실 rary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발음을
0: 예.
1: rary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rary에 가깝게 하는 편이기는 해요.
0: 네.
1: 오케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지만 한번 rary로 가볼까요?
0: 좋습니다.
1: 오케이. 자, 따라오세요. Library. Library.
0: Library. Library.
1: 좋아요. 자, how about? 많이 들어봤죠?
0: 맞아요.
1: How about? 자, how about 뒤에 명사를 그냥 써도 되기는 해요.
0: 네.
1: 그럼 이건 어때? 저건 어때? How about this? How about that one? 이러면서. 하지만 오늘은 ing.
0: 예.
1: Right.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거는 좀 어떠니? 이렇게 제안하는 듯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Okay.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게 어떠니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0: 음흠.
1: Okay. 자, so, how about ing? 여러분들의 미션은 얘만 바꿔주는 겁니다.
0: 네.
1: Easy, right?
0: Yep.
1: 여러분, 가볼게요. 해변에 가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덩어리 표현으로. 가다 해변에.
0: Go to the beach.
1: There you go.
0: Ooh.
1: 자, 그러면 야, 해변 가는 게 어때? 해변 가는 게 어때?
0: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그렇죠. ing 걸어서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Perfect. 자, 영화를 보는 건 뭐예요? 영화를 보다.
0: Watch the movie.
1: Watch a movie, right?
0: Yeah.
1: Okay. 그러면 영화 보는 거 어때?
0: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그렇죠.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Yeah.
1: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주어를 누구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So how about doing something? How about doing something, right? So 여기도 지금 ing, and then
0: watching.
1: There you go.
0: Yes.
1: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자, 그런데 여기서는 library 가는 건 어떠니 그러면? 자, 가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1: 네. 그리고 예전부터 왕초보 영어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알려드렸던 예전에 Why don't you? 이런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걸로 바꿔도 돼요. 원하시면 Why don't you go to the library then?
0: Yes.
1: 이런 식으로.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0: 예.
1: 아, 중간고사는 벌써 끝났다고요.
0: 공부하러 가라는 줄 알고.
1: 왜, 공부도 아니고 왜 거기까지 굳이.
0: 그쵸, 뭐 겸사겸사 이제 엄마 마음을
1: 네.
0: 예, 다 짓밟아 놓네요. But the are already over.
1: 네.
0: 벌써 끝났어요.
1: 뭐가 끝난 거예요?
0: 우리가? 중간고사인데요.
1: That's right.
0: 중간고사니까 그게 이제 시험이 이그제미네이션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 중간이 이제 우리가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 start 중간이 middle이에요. Middle, end. So, middle, exam.
1: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0: 네, 그럼요. Middle. Middle, exam. Examination을 또 exam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0: 예.
1: 지금 전란제가 시작이 되면 뭔가 불길하게 끝이 납니다.
0: 누가 잡아줘야 돼요.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1: 계속 가네요?
0: 경주마입니다. 예,
1: 알겠습니다.
0: 그냥 가는 거예요.
1: 이리 와! 네. But the 중간고사
0: 네.
1: are already over. 자,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왜냐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0: 네.
1: 시험은 exam이라고 하는 거.
0: 네.
1: 근데 약간 수정해 주면 됩니다.
0: 아, 그래요?
1: 괜찮아요. 나쁘진
0: 오,
1: 않은데,
0: 예.
1: 영어에서는 midterm이라고 얘기를 해요.
0: 오,
1: 네.
0: term이 뭔가 기간?
1: 맞아요.
0: 오,
1: 나이스!
0: 오,
1: 중간 기간에 보는 시험인 겁니다.
0: 기간이다.
1: Right? So, midterm, 그다음에 exam. 근데, 여러 개니까 exams.
0: exams.
1: 왜냐면 뒤에 보면 아,
0: or,
1: is가 아니죠.
0: 아,
1: 그런 거 보니까 아,
0: 네네네.
1: 복수구나. So 중간 시험,
0: 응?
1: 중간고사 시험을 midterm exam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0: 네?
1: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참고로 기말고사 시험은 무슨 exam이라고 할까요? 이거 오히려
0: 엔드.
1: 많이 들어봤어. 오.
0: 끝이니까요. 예. 엔딩. 엔딩. 네버엔딩 스토리 할때 엔딩이에요. 예.
1: 네.
0: 엔딩 이그잼.
1: 역시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요. 자, 파이널
0: 아, 파이널.
1: 엑잼. 파이널. 완전
0: 아,
1: 최종인
0: 네네네.
1: 겁니다. 네.
0: 그러네요.
1: 그래서 파이널 엑잼. 이두 개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0: 예.
1: 특히나 이제 학생분들은 꼭 알아야겠죠? 자, 보세요. 지금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어떤 단어를 썼죠, 여기?
0: already.
1: 아?
0: over.
1: Over.
0: 예스.
1: 그쵸? Over 이라고 하는 게 끝난이란 뜻인데요. 특히나 over 하면 정말 완전히 끝난, 다신
0: 네.
1: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관계는 끝이야. 이럴 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자,
0: 예.
1: 관계가 영어로 뭘까요? 관계.
0: 관계? relationship.
1: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끝이야.
0: Our relationship is over.
1: 그렇죠. Our relationship is over, right? How about this? 여름이 끝났어. 자, 그 여름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번 여름을 얘기하나 봐요.
0: 네. The summer is over.
1: The summer is over, right? 그렇습니다.
0: 네.
1: 돌아오지 않는 걸 강조, 강조, 강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니, 중간고사 완전히 끝났다. 그러니까 강조하면서 내가 공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Why do I have to go to the library? 왜 가야
0: 그치.
1: 돼요? 라고
0: 그쵸.
1: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0: 어허.
1: 느낌 맞죠?
0: 네.
1: Over는 you. 자, 여러분들. Over 할 때도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0: 네.
1: V가 있죠? 그래서 오바. 아, 절대 안 돼요.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 올리고 바람 뿜을게요.
0: 예?
1: Over. 한번 더요. Over.
0: Over. Over.
1: 나이스.
0: 이게 진짜 우리는,
1: 네.
0: 야, 너 오버하지마.
1: 맞아요.
0: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1: Uh-huh.
0: already over.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1: 오히려 그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아예
0: 익숙하거든요.
1: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0: 네.
1: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Okay, 자, 다음 미션 문장을 보겠습니다.
0: 네.
1: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살짝 얘가 빠지 뭔 말인지 아시죠?
0: 그쵸.
1: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좀.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계속,
1: 그렇게요?
0: 아니, 계속 그거 막 그럴 거야. 그거죠. 저스트니까.
1: 네.
0: 예.
1: 킵이 뭔데요?
0: 킵이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거.
1: 오케이,
0: 예.
1: 오케이. Alright.
0: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해 주는 거.
1: 맞아요.
0: 예,
1: 유지하는 거죠.
0: 유지하다. 불평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네요. 아들이. So, to keep 불평.
1: 네.
0: 우리가,
1: 아, 이거 스펠링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0: 그쵸?
1: 네. 틀려도 됩니다.
0: complain.
1: 오?
0: complaint.
1: 오!
0: complaint.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Yes.
1: 그 컴플레인트를 킵할 거냐?
0: 예.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죠.
1: 오케이.
0: 예.
1: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0: 네.
1: 오케이. 자,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t? 정답? Complaining.
0: complaining.
1: 오케이, hold on. 이거는 패턴을 모르면 왜 ing가 나왔는지.
0: 아, keep ing군요? 네.
1: 그냥, 네, 그렇죠. 아. 명사가 왜 안 나오고 ing 나왔는지.

0: 이런 거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깨달았죠?
1: 예.
0: Alright, so
1: 엄청
0: keep
1: 외웠었는데.
0: ing. 좀
1: 아.
0: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1: 네.
0: 일단은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complain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동사예요.
1: 아.
0: complain 하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죠? 왜? complain 걸어, complain 걸었어.
1: 예.
0: 걔를 마치 명사처럼 쓴단 말이에요.
1: 어.
0: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complain은 동사고요.
1: 예.
0: 불평이라는 명사는 방금
1: 제가 썼던 게 맞군요.
0: Yes,
1: 아,
0: please. Write it again. 아하.
1: 컴플레인트.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뭐 우리말이랑 섞어서 굳이 쓴다면은
1: 예.
0: 아, complaint 걸어. 그게
1: 어허.
0: 맞는 거겠죠. 차라리. 그렇죠? 불평이란 명사를 걸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1: 예.
0: 안 그러고 그냥 complain을 걸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불평하다를 불평해.
1: 아하.
0: 불평하다를 걸어. 이상하죠.
1: 예.
0: Right? So T가 꼭 들어가야 불평이란 명사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complain 동사로 썼죠. 근데 왜 ing 이렇게 넣었을까? 바로 슬기 씨가 기억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1: 아.
0: 아마 제대로 오히려 처음부터 제대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네.
0: keep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엔 반복엔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패턴이 keep 뒤에 ing를 거셔야 돼요. right?
1: 네.
0: 그래서 그러면 그 ing 행동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반복, 반복, 반복. 여기서는 complain 하는 행동을 반복, 반복, 반복이 되겠죠.
1: 그러면 keep 뒤에 명사가 와도 얘는 ing를 꼭 붙여야 되기 때문에 틀린 어순인 건가요?
0: 그렇죠. 명사에는 ing를 붙일 수가 없죠.
1: 아,
0: 그렇죠.
1: 그렇군요.
0: 뭐 예를 들어 car가 있는데 caring 이상하죠. 그렇죠?
1: 그렇죠.
0: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얘기해. 뭔가 관심 있는 얘기인데 계속 얘기해. 얘기하다가 뭐예요? 얘기하다.
1: Say, speak, talk.
0: That's right. 자, speak도 나쁘진 않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1: 네.
0: 얘기해.
1: Keep talking.
0: 영화 보잖아요.
1: 예.
0: 뭔가, 아, 나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 했는데, 뭔가 솔깃한 얘기 한 단어를 탁 얘기한 거예요.
1: Keep talking.
0: Keep talking. 얘기 좀 해봐. 관심
1: 오.
0: 있어.
1: 뭐 라면 끓이자고? Keep
0: Keep
1: talking.
0: talking. 아니면은 뭐, 무슨 뭐, part-time job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뭔가 보수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거예요.
1: 야.
0: Okay. Keep
1: Keep
0: talking.
1: talking.
0: 자, how about this? Keep의 과거형 보죠, 여러분들?
1: Kept.
0: Kept, right?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그는 계속 으악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 질러 할때 뭐예요?
1: Loud.
0: 오늘
1: Yell.
0: 단어가 좀안 되네요.
1: 예, yell.
0: Scream. Yell은
1: Scream.
0: 그거는 이제 막 뭔가 단어 같은 걸 말하면서 잔소리하듯 하는 거고요. 그거
1: 아.
0: 말고 으악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So scream을 가볼게요.
1: 네.
0: 그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1: He kept screaming.
0: 그죠? He kept screaming. 아이가 막 뭐라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가, 아니면 연예인이 나왔던가.
1: 네.
0: Right. 자, 이렇게 해서 keep ing 둘다 걸었고요. 시제는 keep에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1: 네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1: Keep talking.
0: He kept screaming.
1: He kept screaming.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좀 비슷한 거, 계속의 느낌을 주는 거.
1: 그쵸, 그쵸.
0: 들어본 적 있죠, 그쵸?
1: 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어 일기를 한창 쓸때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뭐뭐 하다 할때이 keep ing를 몰랐던 시절에 continue 되게 많이 썼었던 기억이
0: 그렇죠,
1: 나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어민들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1: 예.
0: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거는 있어요.
1: 그쵸.
0: 근데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하다가 멈췄다가
1: 예.
0: 다시 재개한다는 느낌. 네.
1: 아.
0: 그래서 and so he continued talking. 그러면은
1: 예.
0: 잠깐 말을 멈췄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갔다. 이어가다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오케이?
1: Yeah.
0: 얘는 반복의 느낌.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너 계속 그렇게 반복할 거야. 이게 어울리겠죠, 그렇죠?
1: 네.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There you go.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and this
1: 네.
0: is very important, you guys. 아, 알겠어요. 집안이 사우나 같네.
1: 어우, 우리
0: 이렇게
1: 딸
0: 마무리.
1: 같아요, 마치. 맨날,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또. 예.
0: 아이들이 더위를 좀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1: 맞아요. 더위도 못 참고, 그러니까 더위를 참더라도
0: 네.
1: 온몸이 다 젖어.
0: 아, 막 땀이
1: 땀에.
0: 막.
1: 예. 애들은 특히나 활동량이 많으니까.
0: Right.
1: 예,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Fine. It feels like in here. 사우나 같다 여기가 이건가 봐요. 그러면은 사우나처럼 느끼는 거니까
0: 사우나
1: 여기가
0: 써봤나요?
1: 사우나
0: 스펠링을?
1: 안 써봤는데
0: 오케이.
1: 사우나가 왠지 그냥 사우나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사우나 약간 이런 느낌?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1: 예. 사우나. 더운 느낌이잖아요.
0: 혜기 씨, 저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벌써 이상하잖아요.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느낌 있어요?
1: 아니, 근데 우리 이거 약간 시옷 발음 할 때 있잖아요. 사우나.
0: Really?
1: Yeah.
0: Okay.
1: 사우나.
0: 약간 혀 짧은 소리 아닌가요?
1: 아닌가?
0: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1: 예.
0: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어? 아.
0: 얘는 그냥 생으로 사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너무 생각을 또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0: Right. 예. I mean, 이 사우나라고 하는 거 아마 처음 써보셨을 것 같은데 S-A-U-N-A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사우나 이렇게 아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 어.
0: 근데 일반적으로 전 추천하는 것이 A-U 혹은 A-W라는 스펠링이 보이잖아요.
1: 예.
0: 그러면 아우보다는 어 이런 느낌.
1: 사우나.
0: 사우나.
1: 사우나.
0: 느낌.
1: 오,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성사이가 예를 들어서 법 할 때도 AW죠.
1: 예.
0: law 이렇게 가듯이
1: law.
0: 라우 안 하잖아요. 그렇죠?
1: 그럼 어쨌든 이 사우나가 영어 맞네요.
0: 사우나 미국에서 쓰는 그냥 영어예요. 오케이. 뭐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이렇게 originate 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어 발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1: 약간 저는 이게 한자인 줄 알았거든요. 사막 사자에 비우자에 뭔가 약간 비오듯 땀이 흐르는 곳 해가지고.
0: 그렇게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1: 아니 저는 진짜
0: make sense.
1: 왜냐면 세 글자인데 전혀 네. 영어 느낌이 안 났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이게 영어군요. 아, 사우나.
0: 자, 사우나 같은 기분이야 이 안에서는. 자 보세요. 아 뭔가 기분이 들어라고 할 때
1: 네.
0: 사실 내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기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I feel like이라고 쓸 때가 많이 있어요.
1: 네.
0: I feel like. 하지만 여기서는
1: 집안이
0: it을 썼죠.
1: 예.
0: it을 쓸 때는 그냥 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1: 아.
0: 오케이? 내 기분이 그래를 강조를 더 굳이 한다고 I feel like 뭐 내가 뭐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1: 아.
0: 여기서는 그냥 기분이 든다. 조금 더 덜 개인적이라고 할까요?
1: 그러네요. 네. 이거는 누가 느껴도 비슷할 거야. 약간
0: 그렇죠.
1: 이런 게 담겨 있고.
0: 그렇죠. Exactly. 아. Alright. So it feels like 이거 같은 기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It feels like 명사. 명사 같은 기분이 들다.
1: 아.
0: So 이 안은 sauna 같은 기분이 들어.
1: 네.
0: 자, here도 here만 쓰면 여기라는 뜻이고요. in here 그러면 이 안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Okay? So 여기서는 지금 집안을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서 있는 것보다는 여기보다는.
1: 네.
0: Okay. 자, 한번 해볼게요. 혹시 동굴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C로 시작하는데요.
1: Oh, cave.
0: 오, nice. Cave. 그게 동굴이에요. 와, 있잖아.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들어. 예, 제가 뉴저지 살 때 거기에 약간 커피숍이 있었는데 동굴 컨셉이었어요.
1: 되게 시원하겠다.
0: 엄청 시원하고 굉장히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만의 공간 같고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1: 약간 프라이빗하네요.
0: That's right. 그래서 와,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드네.
1: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0: 그렇죠.
1: Yeah.
0: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Wow. 이렇게 쓴다든가.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겨울이 영어로 뭐죠?
1: Winter.
0: Winter, right? So, 겨울 같은 기분이 들어.
1: Ooh. It feels like winter.
0: That's it. It feels like winter.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1: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0: It feels like winter.
1: It feels like winter.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응용하자면 이렇게 반대로도 쓸 수 있어요. 대신에 feel 일반 동사니까 isn't가 아니라 doesn't로 써야겠죠.
1: 예.
0: It doesn't feel like a sauna in here. 이러면 이 안은 사우나 같진 않아.
1: 오.
0: 그런 느낌은 아닌데?
1: 사우나에서 쓸 수도 있겠네요.
0: That's right. 오히려 사우나인데
1: 여기는
0: 뭐 사우나 같지가 않고 뭐
1: 별로
0: 시원하니? 이럴 수도 있는
1: 식으로.
0: 거죠. 중요한 거는 feel이기 때문에 부정할 땐 doesn't가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요. 이 부분 잠깐 보세요. fine이죠?
1: 예.
0: 이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I'm fine. 난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1: 그쵸.
0: 불만. 특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느낌이죠. 이때도 엄청 써요. 대신에 억양 같은 게 이런 느낌이죠. Oh, fine. 이게 아니라 fine. 느낌 오나요?
1: 네네네.
0: Oh, fine. 원어민들이 영화 같은 데서 하는 거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UGH. 얘는 나름대로 스펠링 좀 정해져 있는 케이스.

0: 높게.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으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죠. 뭔가 불만이나 짜증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우리가 흔히 으, 어휴, 가시도 있지만요. 예. 얘도 가능하고 얘는 읽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1: 아,
0: okay. 그래서 근데 본인이 내고 싶은 좀 짜증의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네. 스펠링이 좀 이렇다는 거예요.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2: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2: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Ne, 입으로 하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How about doing something?
1: 아하.
0: 가볼게요.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You got it. 뭐, 되는 그냥 추임새로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변에 가는 건 어때?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There you go.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영화를 보는 건 어때?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How about watching a movie? Keep doing something.
1: Yes.
0: 갑니다. 계속 얘기해.
1: Keep talking.
0: All right.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1: He kept screaming.
0: 오, 진짜 좋아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Are you just 이렇게?
1: Are you just to keep
0: Are you just 할 거야? 하니까 going to 러야겠죠?
1: Are you going to keep complaining?
0: 그렇죠.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예, 뭐 하나씩 꼭 빠뜨리네요.
0: 근데 just 없어도 문법 전혀 상관없습니다.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He kept scream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3: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4: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3: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4: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2: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2: Fine. O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아, 월요일부터 대박입니다. 너무
1: 진짜
0: 잘하셨어요.
1: 수고 많으셨습니다.
0: Nice. 자, 그러면 지난

0: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너그 부품 주문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order the part?
0: There
1: 입니다.
0: you go. 과거 질문. So, did you? Do you가 아닙니다. Did you? 그다음에 order the part.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ow about doing someth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1: 오호.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veryone. Who am I? I like traveling. I am 대충 레이디. 얘들아, 영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영어 뭐 그래 뭐 문법 공부해도 되는데 나처럼 그냥 대충 해도 다 괜찮아. 근데 요즘 좀 안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맨날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내 말을 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괜찮아 대충해 대충해. 아 얘들아 있잖아, 내가 엄청 신기한 차를 봤어. 차 어떤 차냐면 엄청 긴 차야. 자동차인데 이 기차 아니다? 이 기차처럼 생겼는데 기차 아니야. 이거 리무진이래. 어디에 있어? 아메리카. 아메리카에 있는 리무진인데 글쎄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위밍풀! 수영장이 있대! 믿겨지니? Can you believe it? 야, 여기 어떻게 이렇게 수영장이 있을까? 그래서 엄청 이 수영장도 있고 되게 길고 바퀴도 엄청 많대. 그럼 빨리 달리지는 못하겠지? 그러면은 이건 느리게 달린다. 왜냐하면 엄청 무거우니까. 이거 영어로 해볼까? It runs 느린. 느리니? 응. Slow. 그치? It runs slow because it's so heavy. 뭐야? 왜 틀린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보미쌤 뭐가 틀렸어?

함께하고 있는 김보미 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해서 부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부사의 쓰임 또는 부사의 역할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사의 형태 우리가 살짝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좀더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부사의 형태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보통은 형용사에 ly 붙인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부사의 모습이 있다라고 했어요. 뭐 too, 너무 지나친이라는 거, so, very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뭐가 있었는지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식어 자세히 설명하는 말에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다. 근데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한다? 명사를 보통 수식해주고요. 부사는요, 수식하는 게 꽤나 많았습니다. 어떤 거?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까지 수식했는데요. 위치도 달랐죠. 형용사 수식할 때는 부사가 앞에서 수식했었어요. 자, 그리고요, 또 동사 수식할 땐뭐 뒤에 있기도 했고요. 문장 전체는 맨 앞이나 또맨 뒤에 있는다라고 하기도 했죠. 자, 일단 형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용사에 ly 붙이는 거다라고 했어요. slowly, easily, really. ly 뭔가 붙이면 붙여져 있으면 이거 부사구나 하고 금방 내 찾기 쉽겠죠. 눈으로 확 구분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원래 부사인 단어 간단하게 다시 볼까요? very, 매우. too, 너무. so, 이것도 마찬가지. well, 근데 너무너무에서 긍정의 느낌은 so, 그리고 부정의 느낌. 지나친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too, too가 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사의 형태 중에 형용사 ly 붙이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y listened to their teacher carefully. 자, 그럼 보통 listen 다음에 to가 오면요. listen to their teacher. 여기서, listen 다음에 듣다잖아요. 들었단데, 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이 to 다음에 오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their teacher. 그 선생님의 말을 들었어요. Listen to me. 그럼 내말 들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listen to music 하면 뭘 들은 거예요? 음악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to 다음에 오는 걸 듣는 거죠. 그들의 선생님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 Carefully.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다? 주의 깊게, carefully 하게 들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arefully가 listened. 라는 동사, 이 과거형 동사를 지금 수식하고 있다. 자, 그럼 carefully는 뭐예요? 주의 깊게 또는 조심스럽게라는 뜻도 있고요. easily 뭐예요? 쉽게. really 정말로 slowly 느리게 beautifully. beautiful 하면 아름다운이잖아요. 이 형용사에 ly 붙이는 거예요. beautifully 아름답게. quickly. quick 이라는 거는 빠른이라는 건데 quickly 빠르게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자, 먼저 ly 부사가 아닌 원래 부사인 거 있고 ly 형태이지만 형용사인 게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두 개만 써놨거든요. lovely 그리고 friendly. 자, 이건요 형용사예요. 자, friendly 친근한, lovely 사랑스러운이라고 해석해요. 사랑스럽게, 뭐 친근하게 이게 아니에요. 자, 여기 love라는 뭐예요?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 그래서 ly가 붙었다고 오, 다 부사처럼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ly 형태지만 형용사인 거두 개만 기억해 주세요. 다음 볼까요? 자, 부사에 유의해서 문장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irds are singing cheerfully. Cheerfully. 활기차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새들은요, are singing 비동사의 현재형 나왔고요. 그리고 ing 동사에 ing 붙였습니다. 여기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새들은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래하고 있어요? 부사, 뜻, 활기차게
노래하고 있어요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Luckily, 그 다음에 a kind stranger helped them. Luckily라는 거는 뭐냐면 다행히도라는 부사예요. 자, 다행히도 a kind, 친절한 stranger라는 거는 뭐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Stranger는 낯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절한 낯선 사람이 help them, 그들을 어떻게 했다? 도왔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 앞에 나오는, 맨 앞에 나오는 지금 부사는요. 이 문장 전체를 같이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낯선 사람이 아 이거 도와줘서 다행이네. 그리고 동사와도 관련되어 있죠. 다행히도 한 친절한 낯선 사람이 그들을 도왔다. 라고 과거형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여러분 같이 보세요. 자, 그 다음 주의해야 할 부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사 형태가요. 형용사의 형태와 부사의 형태가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 형용사에 마치 부사 ly를 붙여야 부사를 만드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ly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형용사가 나타내는 형태와 부사의 형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뜻만 다르다. This is a fast car. 형용사죠. 빠른 차예요.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It can move very fast. 그것은 움직일 수 있어요. 매우 빠르게. 앞에서는요, 빠른으로 지금 형용사로 해석됐는데요. 여기 위치가 바뀌면서 지금 무엇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앞에 있는 매우, very는요, 누구를 수식하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부사. fast를 수식하고 있죠. 자, 여기 빠르게 움직인다. 움직이는 바로 move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로 쓰이는데 fast, 빠른 형용사의 모습과 빠르게를 의미하는 부사의 모습이 같다라는 겁니다. 형용사의 형태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 보도록 할게요. early, early morning 하면요. 이른 아침이거든요. 그런데 I got up early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야?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임이 다르구나. 하지만 형태는 같다. 그 다음에 hard. 의자가 딱딱한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hard chair라고 했어요. hard chair. 그런데 I study hard.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한다?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hard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서 부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high building 하면 높은 빌딩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I can jump high 라고 하면 나는 높이 뛸 수 있는 거예요. fast, 우리 앞에서 예문 봤었고요. late, 늦은,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late, 여기는 늦게 I got up late, 나 늦게 일어났어 라는 거죠. 그리고 pretty가 예쁜으로는 우리 많이 알고 있는데 pretty의 부사는요. 꽤라는 뜻이에요. pretty 다음에 late 붙여볼게요. 그러면 꽤 늦게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pretty late 또는 우리가 very 대신에 pretty 같은 거 써서 부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The campaign was high하고 highly가 있어요. 그 다음에 successful, 성공적인이라는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캠페인은 뭐였다?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공적이라는 이 성공적인이라는 이 형용사, 형용사를 누가 꾸며줄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부사가 꾸며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high라는 부사는 어떤 뜻이에요? 높이라는 뜻이에요. highly는 어떤 뜻이에요? 대단히라는 뜻이에요. 또는 매우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캠페인은 높이 성공적이었다.

그 캠페인은 대단히 또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어떤 뜻이 좀더 여러분 자연스러워요? 바로 뒤에 나오는 highly라는 부사가 여기에 더 어울리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여러분? 그 캠페인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각각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여기서 어떤 게잘 어울리는지 우리가 고를 수 있겠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airplane 앞에 모음이 나오니까 D라고 읽어줄게요. The airplane 그 airplane 뭐예요? 비행기죠. 그 비행기는 arrived 도착했어요.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도착했는데? To 어떻게 late냐 lately냐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late는 늦 게라는 지금 부사입니다. Lately, late에 ly를 붙이면 전혀 늦게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바로 최근에라는 뜻이 돼요. 오, 완전 뜻이 달라지죠. 둘다 부사거든요. 아까 high와 highly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high에다가 ly를 붙였는데 뭐 높다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단히 또는 매우라는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잘 구분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late와 lately 이 뜻을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의미상 어떤 게더잘 어울리나요? The airplane 비행기는요 너무 앞에 있는 to는 지나치게와 관련돼 너무 늦게 도착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너무 최근에 도착했다는 어색해요. 그래서 late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 어떻게 해석한다? 그 비행기는 너무 늦게 도착했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하이에 하일리 그리고 late에 레일리 이런 거 여러분 이거 뭔가 비슷한 뜻 같은데? 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어장에다가 하나하나 별표하고 잘 기억해 둬야 할 부사의 뜻이니까 꼭 여러분들 적어 두시고 잘이 문장 같은 것들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부사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요. 이제 오늘 배운 부사 독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독해의 내용은요, 바로 리무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리무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리무진에 뭐가 있느냐? 바로 수영장이 있대요. 아니, 수영장이 들어갈 만한 차가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차는 정말로 잘 움직이는지, 이런 차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함께 독해 해보도록 할게요. Is there a? 지금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 있네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형이에요. Is there? 있습니까? A car? 차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떤 차인데? With a swimming pool? Swimming pool은 뭐예요? 수영장이에요. 우와! 수영장이 있는 차가 있나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Yes, 답은 yes예요. 있대요. 자, a limousine called the American Dream has won.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어 먼저 찾아볼게요. A limousine이 뭐가 돼요? 주어가 돼요. 그런데, 선생님, called에 ed가 붙었으니까 이거 동사 아닌가요? 자, 그런데 동사 이 뒤쪽으로 보니까 has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앞에는 과거 ed가 붙은 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has가 있는 거지?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동사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자, 그럼 여기서 진짜 동사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여기를 한번 이렇게 묶어 보도록 할게요. 리무진이라는 여기 리무진은요 주어는요 has 가지고 있다 one 뭔지 모르겠지만 이 one은 어디 있는 거냐면 swimming pool 자 수영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리무진인지 여기 나오는 이 뒤에 나오는

나오는 내용이 리무진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꾸며주고 있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떤 리무진이냐면 call이라는 거는 부르다잖아요. 여기에 ed가 붙으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불리는, 뭐라고 불리는? 자, 수동의 느낌으로 불리는 The American Dream. American Dream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꿈을 미국에 가서 펼쳐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꿈을 펼쳐서 내 꿈을 이루었어요. 그걸 우리가 American Drea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거, 되고 싶어하는 거, 뭔가 바라는 거를 우리가 American Dream이라고 해요. 그래서 American Dream이라고 불리는 이 리무진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J. Orberg라는 사람이요. Built, 만들었어요. 무슨 차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뭔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In the 1980s, 1980년도에요. 이 80년대에 뭘 만들었대요?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불리는 리무진을 만들었는데 그 리무진 뭘 가지고 있다?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built는 build의 과거죠. 그래서 건설했다. 자,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건설했어요. 자, 이런 차를 만들었어요. 자, 어떤 차예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빈칸에 나오는 내용을 유추할 때는요. 빈칸 앞 뒤에 있는 문장을 잘 읽어주면 돼요. 자, 뒤에 나오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about 34 meters long and has 26 wheels. 그건요. Is about. About은 대략이라는 거예요. 대략. 여기서 대략 얼마나 긴데 34 meters long, 34m 길이, 대략 34m 길이고요. 그리고 it has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절이 and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절 it is로 시작하는 절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절 it has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동사 1 그리고 동사 2 제가 적어놓을게요. 자, It has 26 wheels. 뭘 가지고 있대요? 바퀴가 몇 개래요? 바퀴가 26개나 된대요. 엄청 길고 그리고 바퀴도 많으니까 무겁겠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car, 차라는 걸 어떤 차인데 앞에 있는 형용사로 꾸며줄 건데 뒤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길고 무거운 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까? 우리가 잠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Don't be shocked. 뭐라는 거예요? 충격받지 마. A helicopter can land on it too 라고 합니다. 헬리콥터가요. Can 뭐 할 수 있어요? land라는 거는 착지할 수 있다. 자, land는 착륙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on이라는 걸 같이 써서 어디에 그 리무진에 뭐가? 바로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to, 여기서 to는 뭐예요? 이것 또한이라는 부사예요. 그래서 또한 헬리콥터가 여기에 착륙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리무진 엄청난데요. 자, but 그러나 it can run fast. 그건요. can't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없어요? 바로 run이라는 거는 달리는 거죠. it can run fast. 여기 있는 fast는 부사예요. 부사의 의미 무슨 의미? 바로 빨리라는 부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빨리 뭘 할 수 없어요? run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동사를 지금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because가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접속사로 쓰이고 있어요. because가 접속사로 쓰인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가
because 다음에는 우리가 이유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Because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언제? Because 다음에 of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근데 둘다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 뒤에 이유가 나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유가 나와요. 자, 왜 빨리 달릴 수 없나요? 왜냐하면 it is too heavy. 너무 뭐하다? 무거워요. heavy는 무거운이라는 형용사인데 앞에 있는 too라는 지금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죠. 와, 이렇게 부사가 문장에서 다양하게 쓰이는구나. 오늘의 여러분 독해 목표는 바로 부사가 야, 이렇게도 쓰이고 이 동사 뒤에서도 수식하는 걸로 쓰이네. 그리고 여기 형용사 앞에서도 수식하는 걸로 쓰이네. 그럼 우리는 부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부사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안다면 이 문장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거죠. 자, sadly, 슬프게도. 자, 슬프게도라는 이 부사는요, 문장 앞에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어요. You can't write in it now. 지금 당신은 뭐할수 없어요? Can't write. 탈수 없습니다. 무엇을? 그거 안에 탈 수가 없어요. 이 리무진 왜탈 수가 없어요? 지금 헬리콥터도 착륙할 만한 엄청난 크기의 이 리무진. 수영장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빨리 달리지는 못한대요.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왜탈수 없나요? 그 다음 나오죠. It is in a museum. 어디에 있대요? 아, 박물관에 있구나. It is.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In a museum.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수 없구나라는 거알수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단어 중에 sadly라는 부사. 슬프게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land라는 거 조금 어려웠을 텐데, 착륙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land라는 거 땅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명사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동사로 쓰일 때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우리 친구들이 각각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실제로 영어 사전을 우리 친구들이 쳐보면요. 뭐 인터넷 또는 우리 친구들 직접 책으로 찾아보면요. 이 단어가 딱 하나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뜻으로 다양한 역할로 문장에서 쓰이거든요. 그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적용해서 이 독해에서 해석해 내느냐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말하죠. 문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도 많이 알아야 된다. 바로 단어의 뜻도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부사의 쓰임들 함께 보았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oldest, 2번 fastest, 3번 longest.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아, 선생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EST가 지금 다 붙어 있네요. 자, EST가 다 붙어 있다. 우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형용사에 우리가 er을 붙일 수 있어요. 여기에 er을 붙이거나 형용사에 무엇을 붙일 수 있냐면 er 또는 est를 붙일 수 있어요. est를 붙이면요. 가장 뭐뭐뭐한이라고 해서 최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비교할 수 있대. 뭐뭐보다 더 뭐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최고 또는 최상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비교하는 걸 나타내는 것과 최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oldest는 가장 오래된. 그럼 여기서는 fast가 빠른이니까 가장 빠른 이런 뜻이 되겠고요. longest는 가장 긴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빈칸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빈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리무진이요, 34m나 길고요. 그리고 바퀴가 26개나 된대요. 자,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이 올버그라는 사람은 어떤 차를 만든 거예요?

가장 긴 차를 만든 거예요. 언제? 1980년도에 가장 긴 차를 만들었다. 그래서 longest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 친구들 선생님 설명 간단하게 듣고 할수 있어요. 가장 긴 EST 형용사에 붙이면 가장 뭐한 이런 최고급, 최상급을 만들 수 있다. 최상급 만들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American Dream 리무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엄청 길어서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박물관에서 빌려 탈수 있다? 아니요. 이거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했죠. 왜요? 어디 있어요? 박물관 안에 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 비교하면 정답 3번이라는 거 금방 알수 있답니다. 자, 오늘 부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독해하면서 부사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수식하며 쓰이는지 잘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부사의 형태, 형용사의 ly 붙는 거 배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뭐 fast나 high나 그리고 late, pretty, 뭐 hard, early 이런 거잘 기억해 주세요. 네, 친구들. 부사 굉장히 문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부사, 무엇이 있는지 잘 알아두시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잘 복습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시간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두 번째 실전 테스트 풀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Actual Test 2 풀고 오실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상 챌린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미래 시제 의문문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었는데 선생님이 예시로 두 개의 문장 써서 왔어요. Will we have homework next week? 우리는 다음 주에 숙제가 있을까? 조동사 will을 활용을 해서 의문문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be going to로 의문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Are you going to watch a movie tonight? 이 질문은 오늘 밤에 너는 영화를 볼 것이니? 라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표현을 활용해서 질문을 만들어주면 되는 챌린지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소감을 적어주시는 건데요. 우리 예전에 첫 번째 실전 테스트 풀어봤잖아요. 아마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쉬웠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실전 테스트를 푼 소감을 적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더 잘한 점,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이나 응원의 말도 함께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이 틀렸어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기초 영문법 배우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막 영어 시작한 거거든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틀려도 배우는 단계라서 괜찮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보는 건데 he하고 빈칸, short last year. 그는 작년에 어땠다? 키가 작았다. But he is tall now. 지금은 어떻대요? 지금은 키가 크대요. 자, 그러면 last year, 작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떤 시제로 써주면 될까요? 네, 과거 시제로 쓰면 됩니다. 과거형 비동사, he에 맞춰서 쓰면은 he was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I know, 나는 안다. 무엇을? That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이 in 1950, 1950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안다. 자, 주절의 시제는 현재 시제이지만 이렇게 종속절을 보면요.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과거 시제로 써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break out의 과거형, broke out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know that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2번이 정답이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 되는데, A가 질문을 합니다. 너는 보통 get up at 6, 6시에 일어나니? 자, 여기 보면은 usually, 보통이라는 부사인데요. 너는 보통 6시에 일어나? 그럼 뭘 물어보는 거죠? 평소에 나의 일어나는 습관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습관은요, 어떤 시제로 써주죠? 현재 시제. 아, 그러면은 질문도 현재 시제가 돼야겠다. 그치? 그러면 do you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 동사의 의문은 do나 did로 쓰는데요. you니까 do를 써주고 현재형일 때도 이 do라는 조동사를 활용을 하죠. 그랬더니 대답이요. no래요. 그러면 아니다. No, I don't. 이렇게 부정문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죠. I usually get up at 7. 나는 보통 7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do와 don't가 연결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지금 A의 질문을 보니까 last weekend, 지난주 주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 일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난 주말에 영화를 봤니? 라는 질문. 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어볼 때 일반 동사의 의문문 뭘로 시작하죠? 아까 현재 시제일 때는 do, 과거일 때는 did로 의문문을 시작합니다. Did you see a movie? 그랬더니, 그랬대요. Yes, 나는 코미디 영화를 봤다. 자, 그러면 see, 보다의 과거형, saw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did와 saw가 연결된 5번이 답이겠죠. 5번. 자,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우리 시간의 부사 표현 한 번씩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은 yesterday, 어제입니다. 자, 어제는요, 과거의 시점이다. 그쵸? 자, 과거 시제로 문장을 써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now, 지금이래요. 그러면은,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진행 시제로 써줘야 되는데, rain 뒤에 ing가 붙어 있어요. raining. 그러면, 아, 현재 진행 시제로 쓰인 문장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omorrow는 내일이에요. 내일은 미래 시제로 써줘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fine, 날이 맑았대요. 우리가 날이 맑다, 좋다를 보통 요 fine이라는 형용사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비동사 was를 써주면 되겠죠. It was fine yesterday. 어제는 날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비가 오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는 is를 써주면 되겠죠. It is raining. 지금 비가 오는 중이다. 자, 그 다음에 내일은요, 추울 것이다. 미래 시제로 써줘야겠네요. 지금 조동사 will을 활용을 해보면 will 다음에 비동사, 동사 원형으로 쓰면 되죠. It will be cold tomorrow. 자,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이 되겠네요. Was, is, will be. 1번이 답이 된다.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바르게 쓰인 문장을 고르세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1번부터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Kevin walked to school. Kevin은 학교로 걸어간다. 자, 근데 주어를 보니까 3인칭 단수주어입니다. 이 walk라는 동사 어떻게 고치죠? S를 붙여서 walks to school이 돼야겠다. 그쵸? 자, 2번은요. Are you like spicy food? 너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니? 라는 질문 같은데, 우리가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써줄 때요. Are이 아니고,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Do you like로 써야겠죠? 그래서, 비동사가 아닌 do를 써주고, Do you like spicy food?

food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They leave for Busan tomorrow. 그들은 내일 부산으로 떠난다라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떠나다라는 동사는요. 미래의 표현과 함께 쓰일 때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해 줄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미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2번은 틀렸는데 3번은 옳은 문장이다.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도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He comes back. 자, 여러분, comes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올바른 과거형은요, came back이 됩니다. 그는 지난주에 한국으로 came back, 돌아왔다. 자, 5번 볼게요. Sue and John. Sue와 John이라는 3인칭 복수 주어가 나와요. 이렇게 복수 주어일 때는 뒤에 S 안 붙이고 동사 원형으로 써줍니다. 올바르게 고치면 play가 되겠죠. 옳은 문장은 3번이 됩니다. 3번. 자, 7번도 한번 볼게요. 자, 1번. Does she has a sister? 자, 지금 she라는 주어에 맞춰서 does 잘 쓰였는데요. 지금 동사가, 형태가 들렸습니다.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죠. 그래서 does she have a sister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John is taking a shower. 저는요, 샤워를 하는 중입니다. is taking, 어때요? 현재 진행 시제로 맞게 쓰였습니다. 아, 2번이 바르게 쓰인 문장이구나. 3번도 볼게요. Ben don't like hip-hop music. Ben은요, 힙합 음악을 싫어합니다. 자, 근데 지금 Ben이라는 3인칭 단수조가 나왔으니까 don't가 아니고 뭘로 고쳐줄까? doesn't로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John doesn't like hip-hop music. 자, 4번 보겠습니다. The movie is about to starting. 영화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한다. be about to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be about to 뒤에는요.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tarting이 아니고 the movie is about to start 이렇게 고쳐줘야겠습니다. 자, 5번은요. 수미는요. the summer camp, 서머 캠프에 가입을 할 겁니다라고 나오는데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죠. joins가 아니고 join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2번이 됩니다.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에 대한 알맞은 답을 골라보는 건데요. A가 질문을 합니다. What is your plan for the vacation? 휴가 때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자, 지금 나의 계획을 묻고 있어요. 그럼 나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미래의 일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아, 지금 미래의 일을 물어보고 있구나. 그럼 대답도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미래 시제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적절한 답은요? 2번이 나와 있죠. I will travel to 제주도. 나는 제주도로 여행을 갈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9번으로 가볼게요. What are the children doing now? 자, 지금 아이들은 무엇을 하는 중이니? 자, 현재 진행형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요, 대답도 그들은 무엇을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답을 해야겠죠. 자, 적절한 답은요. 3번입니다. They are playing hide and seek. Hide and seek, 숨바꼭질입니다. 그들은 하는 중입니다. 무엇을요? 숨바꼭질을. 정답은 3번인데요. 혹시 be going to 요 5번도 좀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They are going to play board games. 자, 근데 여기 be going까지는 맞게 쓰였는데 to play가 나와 있죠. 이거는요, 미래 시제입니다. 그들은 보드게임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동사 뒤에 ing가 붙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1번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주어 다음에 동사에 ing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아, 지금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은 우리가 비동사를 주어 앞에다가 쓰죠. 그러면 you라는 주어에 맞춰서 are이 들어가야겠죠. Are you feeling tired? 너는 피곤함을 느끼는 중이니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 보면요. 다 주어 뒤에 뭐가 쓰였어요?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일반 동사의 의문문. 그래서 뭘로 질문을 시작하죠?
do. 일반 동사 의문문은 우리가 do로 시작합니다. 하나씩 해석해 볼까요? Do you have a pet now? 너는 지금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니? 반려동물이 있니? 자, 그 다음 3번은요. Do you take an art class? 너는 미술 수업을 듣니? 4번, Do you live in an apartment? 너는 아파트에 사니? 라는 질문이죠. 5번은요. Do you eat breakfast every day? 너는 매일 아침을 먹니? 다두가 들어가는데 1번만 현재 진행형이라 비동사를 쓰는구나.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우리 여기까지 딱 문제 절반 풀었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나머지 절반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열심히 문제 풀고 있습니다. 11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 봅니다. 자, 11번은요,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11번부터 엄청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선생님이랑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쓰임이 다른 걸 골라야 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형태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대체 이걸 우리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 이거 두 가지로 비교해 봅시다. 일단 현재 진행형은요, 우리가 비동사 현재형을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뭘 붙이죠? ing를 붙여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무엇을 하는 중이다, 무엇을 하고 있다, 즉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미래를 표현하는 be going to와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be going to는요, 형태가 어떻게 되죠? 비동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going to, 그리고 뒤에 동사를 어떤 형태로 쓰죠? 동사 원형의 형태로 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미래 시제의 표현이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V라고 쓴게 동사란 뜻이에요. 동사 원형. 자, 그럼 보세요.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다음에 동사 뒤에 뭘 붙인다? ing. 자, 동사 뒤에 ing를 붙인다. 미래 시제는요, be going to 뒤에 동사가 어떻게 나온다? 원형으로 나온다. 이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왜 헷갈릴 수 있냐면, 이 동사 뒤에 ing가 붙은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 시제 표현에 이 going과 겹쳐서 보일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미래 시제는요, 동사가 원형으로 나오고, 현재 진행은 동사 뒤에 ing가 붙은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하나는 현재 진행형이던가, 미래 시제이던가, 네, 그 쓰임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I'm going to 뒤에 뭐가 나와요?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 나는 take a bath. 목욕을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쵸? 자, 2번은요. I'm going to make cookies. 나는 뭘할 것이다? 쿠키를 만들 것이다. 지금 동사 원형 나와 있죠. 3번은요. I'm going to learn Chinese. 나는 중국어를 배울 것이다. 4번은요. I'm going to walk my dog. 개를 산책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다 지금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형태인 거예요. 아,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 무슨 시제? 미래 시제입니다. 즉, 방금 쌤이 얘기한 이 미래 시제의 형태, be going to 동사 원형이다. 자, 그럼 5번을 볼까요? 5번은요. I'm going to 동사 원형이 안 나오죠. 뭐가 나와요? The supermarket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로 보면 됩니다. 해석 어떻게 해요? 나는 가는 중이다. 어디로? To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으로요. 자, 그래서 5번만 쓰임이 다른 무슨 시제의 문장이다? 현재 진행 시제 문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쓰임을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5번이 되겠죠? 5번. 이거 맞추셨으면 엄청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12번 볼게요. 다음 중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은? 1번. 그들은 서로 알지 못한다. They doesn't know each other. 자, doesn't. 틀렸죠? they라는 주어에 맞춰서 쓰면요, don't가 돼야겠습니다. 자, 2번은요, 나는 체육관에 가고 있다. 나는 가고 있다. 현재 진행 시제로 쓰는 거죠. 그러면 I am going이 돼야죠. 그 뒤에 ing를 붙인 형태. 3번에 아빠는 시간은 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My dad said that time was gold. 자, 여러분, 속담입니다. 속담은요, 현재 시제로 써야 되죠.
was가 아니고 is가 됩니다. 자, 4번은요. 너는 어젯밤에 그 파티에 있었니? 라는 질문입니다. Were you at the party last night? 어때요? 너는 있었니? 과거형으로 지금 비동사 were 맞게 쓰였습니다. Last night, 지난밤에, 어젯밤에 라는 표현까지 잘 쓰였죠? 4번이 올바르게 영작이 됐구나.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번 주 토요일에 캠핑을 갈까인데요. will이라는 조동사로 의문문을 시작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뒤에 자세히 보면요. Will he be going to? 자, will과 be going to는 같이 쓸수 없어요. 둘중 하나만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will he go, be going to를 아예 지워주면 되겠죠. 정답은요,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밑줄 친 1번에서 5번 중 어법상 틀린 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Let me introduce my best friend, Somi. 나의 가장 친한 친구, Somi를 소개해 줄게. 그녀는 live next door to me. 내 옆집에 살아라는 문장인데요. 지금 주어가 she, 그녀라는 3인칭 단수 주어예요. 자, 현재형으로 우리가 동사를 써줄 때 3인칭 단수 주어는 동사 뒤에 s를 붙여줍니다. 아, 그럼 1번부터 틀렸네요. 그쵸?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자, 1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윗글에 밑줄 친 우리말을 바르게 영어로 옮긴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우리는 영원히 가장 좋은 친구일 것이다. 자, 여러분, 시제가 어떻게 될까요? 뭐뭐일 것이다. 지금 미래 시제로 올바르게 쓰인 문장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We are best friends forever. 현재 시제죠. 우리는 지금 좋은 친구들이다. We will best friends forever. Will이 쓰이긴 했지만 will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빠졌죠. We were. Were는요, 과거형 동사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4번 보겠습니다. We will be best friends forever. 이거 올바른 문장이네요. 우리는 영원히 가장 좋은 친구일 것이다. 조동사 will과 그리고 비동사, 동사 원형으로 맞게 쓰였는데요. 5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We're going to까지는 맞았는데 지금 뭐가 빠졌어요? 동사가 없잖아요. 동사 be가 들어가야 되는데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다음 중 나와 소미에 대한 윗글의 내용이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일단 1번,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다.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해당되는 내용, 근거가 되는 내용 밑줄 그을게요. 자,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다. 맞고요. 2번에 현재 같은 반에 있다. The same class. 같은 반에 있습니다. 3번에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We both like singing and dancing. 자, 그 다음 4번에 떡볶이를 즐겨 먹는다. We also enjoy 떡볶이. 즐겨 먹죠. 자, 마지막 5번에 서로에게 가끔 떡볶이를 만들어 준다가 나와 있는데요. 자, She sometimes makes 떡볶이 for me. 이 내용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지금? 그녀는 나를 위해 떡볶이를 만들어 준다잖아요. 소미가 나를 위해 만들어 주는 거지, 서로에게 만들어 준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죠. 5번.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어법상 바르지 않은 부분 두 곳을 찾아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What did you do in science class today? 오늘 너는 과학 수업에서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직 틀린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너는 무엇을 했니? What did you do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과거 시제로 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I did an experiment. 나는 실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do의 과거형. ed를 붙이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do의 과거형은 did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이 do라는 동사를 did로 고쳐줘야겠죠. 네. 자, 이어서 볼게요. I found out. found out은 알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알아냈습니다. 무엇을요? that oil and water didn't mix.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죠. 우리 과학적인 사실은 어떤 시제로 써줘요? 현재 시제로 써줘야 돼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현재 시제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didn't 과거형으로

써 있죠? 디든트를 현재형으로 바꿔줘야겠습니다. 디든트가 아니고요. 현재형의 일반 동사의 부정문으로 바꾸면 don't가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 주어가 기름과 물이라는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Oil and water don't mix. 이렇게 두 가지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1번 한번 가볼게요. 미나의 주간 계획표를 보고 질문에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질문을 보니까 What did Mina do yesterday? 자, 어제 미나는 무엇을 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today,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는요, Wednesday가 되겠죠. 무엇을 했냐? Go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갔어요. 자, 그럼 미나는 도서관에 갔다라고 적어볼게요. 미나. 자, go라는 동사 나와 있습니다. 가다의 과거형. went죠. 그래서 미나 went. To the library. 미나는 도서관에 갔다가 되겠습니다. 네, 어때요? 잘 적어보셨나요? 네,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What is Mina going to do tomorrow? 미나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요? 내일의 계획을 물어봅니다. 내일은요, Friday죠. Read books. 아, 미나는 책을 읽을 것입니다. Be going to로 한번 대답해 볼게요. Mina is going to. 그 다음에 뭘 쓴다? 동사 원형 그대로 쓰죠. Read books. 미나는 책을 읽을 것입니다. 18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바르지 않은 부분을 고쳐서 문장을 다시 써볼게요. 자, 1번 문장에서 뭐가 틀렸을까요? The students are running. 학생들은 뛰고 있던데 이 running의 형태가 이상하죠. run처럼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는요. 자음을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적으면요. The students, 학생들은 are 자, running 자음 하나 더 추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n을 하나 더 써서 running이 되겠습니다. The students are running on the playground.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I didn't bought anything at the mall. 나는 쇼핑몰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자, 근데 여러분, didn't 뒤에는요, 우리가 동사를 반드시 어떻게 써줘야 된다? 동사 원형으로. bought은요, 과거형이죠? 원형으로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I didn't, 그리고 동사 원형은 buy입니다. buy. I didn't buy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어디에서요? 그 몰에서 at the mall. 네, 이렇게 문장을 다시 써주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Will you join the acting club this year? 자, 지금 will 그리고 주어 동사 원형으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의 나의 일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는 올해 연기 클럽에 가입할 거니?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no예요, 대답이. 그러면은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부정문으로 답을 해볼게요. 자, you, 너에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은요. I로 하고 will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되겠다. 그쵸? 축약을 하면요. No, I won't. 아니면 축약을 안 하면 No, I will not. 둘다 알맞은 대답이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 문제 20번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질문부터 읽어볼까요? Why was the teacher worried about Juno yesterday? 자, 어제 선생님은 why, 왜라는 뜻이에요. 왜 준호에 대해서 걱정을 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Yesterday, Juno got up late because his alarm clock didn't go off. 어제 준호는요, 늦게 일어났대요. 왜냐? 그의 알람 시계가 go off라고 하면 여기서 울리다란 뜻입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아서 늦게 일어났습니다. He was late for school. 그는 학교에 늦었어요. And his teacher was worried about him. 그래서 선생님은 걱정을 했습니다. 자, 걱정을 한 이유가 앞에 나옵니다. Because 준호가 학교에 늦었기 때문에라고 적으면 되겠죠. The teacher was worried about Juno because he, 그가요, was late, 늦었습니다. 무엇에요? For school, 학교에 늦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유를 찾아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 이렇게 실전 테스트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 틀려도 괜찮다고요. 우리 지금 성장하는 중이고 앞으로 틀릴 일, 실패할 일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틀렸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30강까지 선생님이랑 마무리 잘 하면은 분명 실력이 쑥쑥 늘 겁니다. 자,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 두 번째 실전 테스트를 푼 소감을 적어주시는 건데요. 첫 번째 실전 테스트를 풀었을 때보다 더 잘한 점, 분명 더 잘한 점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 응원의 말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선생님이 많이 많이 기다릴 테니까요. 여러분 닉네임 꼭 적어주시고요. 29강 열공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오, 바로 30강이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29강이었어요. 30강 마지막 시간은 유닛 1부터 끝까지 파이널 리뷰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실에 가면은 교환이 있습니다. 파이널 리뷰 교환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미리 빈칸 문제 풀어보고 들으면 훨씬 도움 많이 될 거고요. 혹시 여건이 안 되면 그냥 강의만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되는 친구들은 가능하다면 교환을 꼭 준비해서 와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또 힘차게 마지막 강의에서 만나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저희가 221강, 자, 월요일, 자, 문법 공부할, 자, 그런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수동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섹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아, 크게 보면 이제 준동사를 저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요. 준동사에는 여러분들 세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정사부터 오늘 시작을 좀 해볼 거고요. 아, 공부할 내용과 순서는 이렇습니다. 준동사의 개념을 먼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준동사의 개념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앞쪽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자 부정사의 기본적인 개념과 자 그 다음에 마무리 퀴즈까지 함으로써 자 오늘 강의는 자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준동사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정보라고 하는 거는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학습자로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실 때 느껴지는 쾌감이 있어요. 아, 오, 나 저거 이제 공부해서 알고 있어. 라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르는 정보를 이제 막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됐을 때도 또한 쾌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번은 일단 앞쪽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나저 내용 정확하게 알고 있어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쾌감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준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에 준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동사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분사는 participate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태는 주의하셔야 될 것이 투부정사도 있지만 원형부정사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제가 하는 역할은 뭔데요? 부정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명사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할 것이다. 동명사는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생김새는 뭐다? 동사 원형에다가 우리가 ing를 붙였다. 분사는 뭐다? 일단 우리말 이름으로는 나눌 분자를 쓰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져 있다의 개념이지만, 자, 영어로는 전혀 나눠져 있다의 느낌은 없어요. participle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ing형과 ed형으로 나눠져 있다. 이러니까 이제 이슈가 바로 눈에 보이죠? 요두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꼭지로 삼아서 강의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ed는 여기 써 있지 않지만 동사의 과거형과 또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등등등에 대한 이슈들이 요것도 강의 안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ed형 과거분사 중에는 이렇게 불규칙도 있습니다. go, went, gone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은 무슨 역할이다? 형용사 역할이다. 자, 이렇게 준동사로부터 얘기를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부정사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 먼저 큰 그림 먼저 잘 그려보시고요. 자, 그러면 미시적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가 무엇이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는데 동사 구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정사의 개념을 압축한 가장 좋은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은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동사에 준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바로 뭐가 동사에 준합니까? 그렇죠. 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응? 가면만. 뭐, 누구의 탈을 썼다? 명사 탈, 형용사 탈, 부사 탈. 이렇게 세 가지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만 본질은 뭐다? 이 아이는 늑대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늑대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동사 구조인데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에 이제 다 나온다. 자, 그래서 그 예문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처음 들으시나요? 그럴 리가 없죠. 자, 우리가 이것도 앞쪽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의 쾌감이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SCO의 역할을 전부 다할수 있는 것인데, 요 예문들을 세개다다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앞쪽에서 저희가 이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하나만 예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예문은 뭘까요? His ultimate goal. 이 예문도 우리가 앞쪽에서 썼던 예문입니다. Ultimate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it는 가짜 주어라는 거죠. 진짜 주어는 뭐예요? Run his own business. 이렇게 돼 있습니다. own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나 대명사로 사용됐을 때 반드시 누구 뒤에서만 쓴다고 했나요? 소유격을 강조하는, 소유격 형용사를 강조하는 형용사 혹은 대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격과 함께 쓰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사람 자신의 사업체를 ru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운영하다의 뜻이 있다 그랬죠? 운영하는 것이 ultimate goal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정사는 누구 역할을 할수 있다고요? 명사 역할을 합니다. 명사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누구 자리에 올수 있다? 주어 자리에 올수 있다. 다만 주어 자리에 부정사가 왔을 때는 가짜 주어를 이렇게 세우고 진짜 주어를 뒤쪽에 이렇게 쓰는 것이 더욱더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자, 이슈를 더 여러분께 좀 드리면, 명사가 주어, 그 다음에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등장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어디도 등장해요, 여러분들? 전치사 다음 자리에도 명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다음 자리에 등장하는 명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전치사 다음에는 자, with me, for me, to me
이렇게 목적격을 쓰기 때문에

때문에 전치사에 목적어로 부르기로 약속했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명사의 역할은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 메인 역할도 있습니다만, 주요한 역할도 있습니다만,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서도 명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사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도 되겠네요. 가능한가요? 자, 이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저랑 동명사 공부하실 때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 오늘 요 내용 여러분들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 자리에 다 나오는데 명사가 쓰일 수 있는 유일하게 어디 못 나온다?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점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100점일 것 같아요. 자, 보어와 목적어 자리의 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두 번째로 누구 역할을 한다고요? 명사 역할도 하지만 형용사 역할도 당연히 하죠. 자, 그래서 이 예문을 좀 두 개를 제가 좀 드려봤는데요. 첫 번째 예문과 두 번째 예문에 전부 다 논의할 만한 이슈가 있어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It's time to help blah blah bla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가짜 주어 이거 진짜 주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MA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순상으로만 보면 당연히 가짜 주어 진짜 주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 명사보호 아니에요? 투부정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적 용법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요 뒤쪽에 지금 투부정사는 구조상으로 어순상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주어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여러분들 해결하시겠어요? 어순상 해결이 안 되면 뭘로 해결하시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 의미 접근을 통해서 하시라라고 했죠. 여러분들 지금 to 이하를 주어로 놓고 해석하시면 말이 되나요? 자 to 이하는 일단 help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5형식 구조다. 잊지 마세요. 부정사는 여러분들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에 나오지만 누구 구조다? 동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형식 구조를 가진 것인데 그래서 help 이하만 해석을 해보면 어때요? 당신의 아이들이 그들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이걸 주어로 보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그들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 time입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요거는 지금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어떤 시간입니까? 아이들이 그들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자도록 도와줘야 될 시간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과 관련된 그런 보어들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앞쪽에 주어는 그냥 it로 그냥 우리가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몇 시야? 라고 할 때도 it's 2 o'clock 이렇게 해서 it을 쓰잖아요. 자 시간이 이런 말 잘 안 써요. 그래서 it's time 이라고 하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되셨어요? 자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해결하시겠어요? 어순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의미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결론 다시 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time,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이렇게 제안하고 수식하는 그런 용법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는 무엇입니까? 동사의 구조를 그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와 목적보호를 취하고 있는 5형식이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MA 해결됐어요. 근데 형용사가 문장에서 수식적 역할만 하나요? 아니, 보호를 쓸 수도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예문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 보호예요. 예. 근데 보호 자리에는 또 명사도 오고 형용사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보호는 형용사적 용법입니까? 부정사는 명사와 형용사 용법이 둘 다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자,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명사가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어우 제 귀에 막 들려요. 여러분들의 답변이 동격이죠. 바로 A가 B가 되도록 뭐 예를 들어 선출하다. A를 B라고 부르다. 명사가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격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 보호가 명사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와 동격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행동입니까?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행위를 하는 건 맞지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고요. 집에 머무는 건 행동이에요. 이게 어떻게 동격입니까? 그래서 동격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보호는 여러분들 뭘로 보셔야 돼요? 형용사적 용법의 보호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예요, 지금. 그래서 자, 저렇게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동격 관계는 아니니까 아, 보호 자리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쓸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요 예문도 5형식 공부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예문이기 때문에 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경찰들이 조언한 거죠. 뭘 조언했습니까?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자, 투부정사는 다시 한번 동사구조이기 때문에 몇 형식 구조예요? 요거는 지금 자동사 다음에 부사구가 와 있으니까 일형식 구조로 사용된 자, 그런 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세 번째 부사 역할로 가죠. 부사 역할 동사 구조. 자, 근데 부사 역할은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말 해석도 여러 가지로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수능을 치르는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세 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한두 가지 정도를 더 추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 이것도 아주 충분한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됐을 때한85% 정도가 목적의 용법을 가지게 되죠. 왜그 행동을 했느냐? 뭐 하려고 했느냐? 번역은 주로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자, 문장에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주어가 될 수도 있었는데 문장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컴마도 있고 부사적 용법 맞죠? 네. 그리고 3형식 구조입니다. Use our time wisely. 우리의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죠? 네.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만들어야 돼요. 뭐를요? 계획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고요. 실제로 부사적 용법, 부사 자리에서 부사 역할을 할 때는 가장 일반적으로 목적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 아주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수고 한 가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투부정사 앞쪽에 in order가 붙습니다. 혹은 so as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요.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붙는 순간 정해져요. 역할이. 뭘로? 100% 부사용법이에요. 그리고 의미도 정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게 맛인데 in order to나 so as to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밋밋한 부정사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거로 이해해서 여러분들 암기해서 쓰시면 됩니다. 보여드렸던 예문 똑같죠? 이렇게 in order to로 나오거나 so as to로 나오면 뒤쪽에 컴마가 있는지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있는지 따지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in order to 보자마자 부사. so as to 보자마자 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n order to와 so as to는 그냥 단순한 투부정사의 부사 용법보다 조금 더 격식적인 그런 문장에서 많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뭐죠, 여러분들? 때문에 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주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보호 다음에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됐을 때 주로 그렇습니다. I was glad. 저는 기뻤습니다. 왜요? 자, 그녀를 시드니에서 자, 볼수 있어서 자, 기뻤습니다. 자, 보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만나서 기뻤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끝내면 되는데요. 1번과 2번의 해석이 통하지 않는 자, 부사 자리에서는 뭘로 한다?
여러분들

0: 결과로 한다. 자, 결과적 용법은 사실은 굉장히 경우의 수가 적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 예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row라고 하는 단어는 grow, grew, grown 이렇게 3단 변화하죠. 자, 그래서 성장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grow up 수거고요. 자, 그런데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성장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라난 결과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형식 구조로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 2번의 해석이 통하지 않으면 결과적 해석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마무리 퀴즈로 가겠습니다. 부정사 못하는 애 누굴까요? 자, 당연히 통사 역할은 못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준동사 아닌 거 누구예요? 아, 이거 너무 쉽죠? 네, 접속사입니다. 세 번째, 투부정사 못 쓰는 위치가 어딜까요? 그렇죠? 자, 사역동사의 목적보호자리, 지각동사의 목적보호자리에 못 쓴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부정사 다시 한번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들 반복 정리를 좀 해보셨는데요. 자, 깔끔하게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접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따라만 오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 올라가겠죠. 바로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짜잔!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그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설레는 그런 순간이 왔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that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 That's your bunk right underneath mine, James said. Once on the deck of the ship, James pointed up. That's where you'll be, he said. The crow's nest.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At the very top of the ship's main mast was a basket where lookouts were stationed. I used a rope to climb up into the crow's nest. James told me to look for approaching danger. It seemed like I could see forever in every direction.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The ship opened up its sails, making its way out to sea. I kept my eyes open for any sign of danger.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day, I saw something off in the distance. There are dark storm clouds straight ahead, I yelled to the captain below.
0: Robinson Crusoe, I go to sea.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your bunk right underneath mine, James said. 자, 지금 로빈슨 크루소와 그 친구인 제임스가 함께 출항하기 직전에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선실로 제임스가 로빈슨을 데리고 갔었죠.

0: 그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 로빈슨 크루소의 자리를 지금 배정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hat's your bunk. 이게 너의 침대야. 즉 2층 침대가 가득 찬이 선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아래층 침대를 줬었죠. 그래서 이게 너의 침대야. Right underneath my 바로 나의 것 아래. Underneath라는 것은 아래라는 의미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Once on the deck of the ship. 자, 여기서 deck이라는 것은 갑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의 갑판으로 나가자마자가 되겠습니다. Once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맞아요. Once는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도 쓰이지만, 이렇게 접속사로서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 접속사로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할 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배 갑판으로 올라가자마자, James pointed up. James는 위를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위를 가리켰죠. 왜 가리켰을까요? That's where you'll be, he said. 제임스가 말하기를 저기가 네가 있어야 되는 곳이야. 배 위에요. 저기 위에. 어딜까요? The crow's nest. 이게 뭐냐면 돗대, 꼭대기. 돗대, 꼭대기 위에 있는 망대라고 합니다. 이 crow's nest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돗대 위에 있는 망대인데요. 이게 이 배의 가장 높은 부분에 어떤 이망 보는 사람인 거죠. 누군가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폭풍이 불어치진 않는지, 육지는 보이는지, 어떤 위험한 섬이라든가 혹은 뭐 얼음 섬이라든가 무언가 어떤 위험 요인이 있진 않는지, 다른 다가오는 배는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The Crow's Nest라고 부릅니다. 돗대 꼭대기에 있는 혹은 돗대 위에 있는 망대라고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배를 탔는데 갑판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기 제임스가 저 돗대 크로우즈 네스트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럼 나도 거기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는데 이 햇빛이 쫙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가리고 I shielded my eyes. 그렇죠. 나는 나의 눈을 shield라는 것은 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눈을 가렸습니다. From the sun, 이 태양으로부터, 햇볕으로부터.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뭐 하면서 내가 그가, 제임스가 가리키는 곳을 볼 때, 아우, 눈부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눈부셔. 이러면서 가리면서 이 The Crow's Nest를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이 하늘을 보니까 아무래도 햇볕이 내리쬐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부신 거죠. At the very top of the ship's mainmast was a basket where lookouts were stationed라고 돼 있죠. At the very top, 맨 꼭대기. 맞죠? At the very top이니까 맨 꼭대기. 어디에 맨 꼭대기냐면 the ship's mainmast. mainmast라고 하면은 바로 큰 돛대입니다. 이 배에서 여기에 메인이 주된이라는 의미고요. 이 마스트는 바로 돛대이거든요. 즉, 이 배의 큰 돛대, 이 주된 돛대, 바로 가장 큰 돛대가 되겠죠. 가장 큰 돛대의 가장 위에서 그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was a basket, 어떤 바구니 같은 게 있었습니다. Where? 근데 이 바구니는 어떤 곳이었냐면 where lookouts were stationed. lookout이라고 하면은 바로 망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망 보는 사람들이 스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트레인 스테이션, 그 스테이션 맞긴 맞지만 동사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다, 배치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were stationed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배치한 게 아니라 배치된, 즉망 보는 사람들이 두거나 배치된 그 basket, 그 아주 큰 어떤 바구니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떤 것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바구니 안에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크로우즈 네스트, 그걸 바로 크로우즈 네스트라고 부르겠죠. 거기에서 이제 망을 봐야 되겠죠. 이 배가 어디에 부딪히진 않는지, 위험 요인은 없는지, 뭐가 다가오진 않는지 이런 것들 망 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That's your bunk right underneath mine, James said. Once on the deck of the ship, James pointed up. That's where you'll be, he said. The crow's nest.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At the very top of the ship's main mast was a basket where lookouts were statione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I used the rope to climb up. into the crow's nest. 나는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I가 계속 나오는데요. I는 효린파파인 제가 아닙니다. 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로빈슨 크루소가 되겠죠. 이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치 일기 형식으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사용했습니다. A rope, 밧줄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려고 사용했냐면 to climb up, 올라가려고, 맞죠? 타고 올라가려고 어디로? Into the crow's nest, 바로 돛대 꼭대기 망대가 되겠죠. 이 crow's nest에 들어가려고, 거기로 올라가려고, 맞죠? 이 돛대 꼭대기 위에 있으니까 뭔가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가 없었고, 아, 밧줄이 있었나 봐요. James told me to look for approaching danger. James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To look for. Look for이라는 것은 뭐뭐를 찾다 혹은 살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살펴보라고. Approach라는 것은 아, 접근하다, 다가가다, 다가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위험은 없는지

위험을 한번 살펴보라고 제임스가 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의 이제 역할은 이 배에서 확실히 정해졌죠. 그 크로우즈 네스트 안에 있으면서 뭔가 위험한 것들이 배 근처로 오진 않는지 가장 배의 윗부분에서 쫙 이렇게 레이더처럼 그런 이렇게 망보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It seemed like I could see forever in every direction 이라고 돼 있네요. It seemed 뭐뭐처럼 보였습니다. 뭐처럼 보였냐면 I could see 나는 볼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Forever 끝없는 것을 볼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In every direction 모든 방향에서 자, 이 방향으로 보니까 끝없이 한없이 펼쳐져 있는 볼수 있었고 이쪽으로 보니까 또 끝없이 볼수 있는 거죠. 뭔가 가리는 게 없고 끝없이 볼수 있는 것 같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자, 여기에 또 이런 의미도 있네요.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이 돗대 꼭대기 상당히 높겠죠. 이게 그냥 어딘가에 의자나 탁자 위에 올라가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돗대 아주 높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면, 아니, 매 순간 막 손에 일단 올라갈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높은 곳을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 손에 땀이 나고, 힘들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극심한 부담이나 이런 공포에 시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it was a good thing. 좋은 것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혹은 뭐, 좋았다라는 것이죠. 다행이다.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height라고 하면은 바로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내가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점이다. 그게 좋은 점이다. 라는 것이죠. 즉, 고소공포증이 없어서 다행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왜? 돗대 꼭대기에 있으니까, 만약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로빈슨 크루소라면, 거기에서 못 버티겠죠. 단 5분도, 일단 올라갈 수 없을 것이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잠깐밖에 못 있을 거예요. 그거 못 버틸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이 that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중학생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학교 시험 문제에 정말 꼭한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that,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at you do your homework is important. 자, 하나씩 문장 처음부터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That you do your homework. 네가 너의 숙제를 하는 것은 is important라는 것이죠.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명확하게 동사가 있죠. is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무엇입니까? 이 문장의 주어,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뭐는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is important. 뭐뭐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여기 있는 that you do your homework가 바로 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뾰로롱 이렇게 주어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딱 보니까 주어가 좀 길지 않습니까? 문장이 that부터 important까지인데 생각보다 주어가 차지하는 양이 훨씬 더 많잖아요. 주어는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데 주어가 너무 길어요. 영어는 주어가 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길면은 뭔가 자꾸만 작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뒤로 보냅니다.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문장을 읽을 때 너무 좀 불편하다. 아,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that you do your homework를 좀 짧게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이게 주어라고 그랬었죠. 진짜 주어가 너무 기니까 짧게 쓸수 있는 가짜 주어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바로 it입니다. it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짜 주어인 that부터 homework 이 자리에다가 그냥 it을 집어넣는 거예요. it 집어넣었죠. 그러면 it is important.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 있었던 이 진짜 주어를 그냥 문장 제일 뒤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That you do your homework.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주어가 여기에 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이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it이라는 것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it이라는 것은 진짜다 가짜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데? That you do your homework. 네가 숙제를 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문장이랑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이랑 의미는 동일합니다. 의미는 똑같고 해석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이걸 봤을 때, 아, 저기 있는 it은 가짜 주어이구나. 우리가 흔히 문법 용어로는 가주어라고 하죠. 여기 있는 이

0: that 절을 바로 that 절이라는 것은 that 문장입니다. 이 that 문장은 바로 진주어, 진짜 주어니까 진주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문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was a good thing. 자, 여기도 보니까 여기에 명확하게 동사가 보이죠. was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내가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이다, 좋은 점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 문장 전체를 보니까 that부터 heights까지가 주어인데 이게 이 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상대적으로 이 문장에 비해서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무엇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it이 적혀 있는 거예요. 가짜 주어인 it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죠. it을 집어넣었죠. 자,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진짜 주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문장 끝나고 여기 good thing 있잖아요. 그 뒤에 그냥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Then I wasn't afraid of heights를 그냥 a good thing 다음에 그냥 뒤에다가 붙여주는 것이죠.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가 되는 것이죠. 이제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 that 문장을 확실히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ship opened up its sails, making its way out to sea. The ship, 그 배는 opened up, 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Its sail, 돛을 펼쳤고요. Making its way out to sea, 바다로 나가면서. 그렇죠? Making its way out to sea. 그렇죠? Making its way. 자, 나간다 이 말이죠. Out to sea. 어디로? 바다로요. I kept my eyes open for any sign of dang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눈을 열린 채로 유지했다. 즉, 눈을 크게 뜨고 잘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For any sign of danger, 어떠한 위험 신호가 있는지 맞죠? 잘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막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로빈슨이요.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day, 그 태양이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태양이 그날 이제 지려고 할 때 I saw something off in the distance. 나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Off는 멀리 떨어져서 라는 의미거든요. In the distance, 먼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There are dark storm clouds straight ahead. There are, 뭐가 있다. Dark, 어두운, 아주 어두운 storm clouds, 폭풍 구름이 있다라는 것이 straight ahead, 저 앞에, 바로 앞에요. 아, 이 폭풍 구름이 막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I yelled to the captain below. 나는 아래에 있는 선장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폭풍 구름이 옵니다. 이렇게 막 소리 질렀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우리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I used a rope to climb up into the crow's nest. James told me to look for approaching danger. It seemed like I could see forever in every direction.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The ship opened up its sails, making its way out to sea. I kept my eyes open for any sign of danger.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day, I saw something off in the distance. There are dark storm clouds straight ahead, I yelled to the captain below.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Underneath, underneath. That's your bunk right underneath mine, James said. Shield, shield.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Station, station. The guards were stationed at the castle gate. Approach. Approach. James told me to look for approaching danger. Height. Height.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once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watched the movie once. 우리 once의 기본적인 의미죠. 한 번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 영화를 한 번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뜻. 이거 제가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Once I got home, I slept. 내가 집에 오자마자. 그렇죠. Once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는 집에 오자마자 나는 잠이 들었다. 나는 잤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once의 의미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이 바빠했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출신이었죠.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민주당 출신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느 정도 해빙될 거라고 예측하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은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거의 20년 만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Today's Topics입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투자 금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Biden expands list of Chinese firms banned from U.S. investment. expand라는 단어 자체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죠. 있는 것을 확대하다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이번 조치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투자 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중국 기업의 목록을 확대했습니다. 즉 숫자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몇 개 기업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Biden expands list of Chinese firms banned from U.S. investment. President Joe Biden has expanded a Trump-era ban on American investment in Chinese firms. He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prohibits Americans from owning or trading any securities of 59 Chinese companies that Washington believes are linked to China's military.
2: Biden expands list of Chinese firms banned from U.S. investment. President Joe Biden has expanded a Trump-era ban on American investment in Chinese firms. He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prohibits Americans from owning or trading any securities of 59 Chinese companies that Washington believes are linked to China's military.
0: 오늘도 역시 몇 가지 단어는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 진행하는 게 좋겠는데요. New keywords 들어보시죠.
1: To expand.
2: To expand.
1: Executive order.
2: Executive order.
1: To prohibit.
2: To prohibit.
1: Securities.
2: Securities.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나왔던 to expand. 범위나 이런 규모를 확대하다, 넓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조치를 시행할 때 의회를 거치게

0: 되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대통령이 직권으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executive orders, 행정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To prohibit, 다 아실 겁니다. 금지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Securities, 이때 복수 쓰셔야 됩니다. 그냥 security 하면 보안 혹은 안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복수 쓰게 되면 증권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내용 기억하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President Joe Biden has expanded a Trump era ban on American investment in Chinese firms.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딱 떨어지는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 실시했던 금지 조항에 대해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뭐에 대한 금지인가 봤죠? Impose, 여기서 뭐 impose a ban on, on이니까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였습니다. 이거를 확대 적용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He signed an executive order.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That prohibits Americans from owning or trading any securities of 59 Chinese compan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행정명령은 어떤 명령인가 봤더니, prohibit somebody from ING. 이렇게 이어지죠. 미국인들이 59개 중국 기업들의 증권이라면 그것이 어떤 증권이든 간에 owning, 소유하거나 or trading,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주절에서 signed, 과거로 썼는데 여기서 prohibits 이렇게 현재로 쓴 이유는 당연하죠. 서명한 것 자체가 과거니까 과거로 주절을 썼지만 이 행정명령은 지금 현재도 효력을 갖고 있고 계속 진행 중인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셔도 됩니다. Securitie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권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식 그리고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그 회사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Securities companies라고 하면 그거는 보안기업이 아니라 증권사다라는 것을 꼭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59개 중국 기업들은 that Washington believes are linked to China's military.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믿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때 워싱턴이란 단어 꼭 아셔야 되겠는데요. 한 나라의 수도를 영어로 쓰는 경우는 크게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나라 자체를 받거나 그 나라 정부를 받지요. 워싱턴 하면 미국을 받거나 미국 정부를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문맥을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경우 둘 중에 어느 걸로 번역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미국 정부 정도로 번역하시면 가장 무난하게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하죠.
1: 바이든 expands list of Chinese firms banned from U.S. investment. President Joe Biden has expanded a Trump-era ban on American investment in Chinese firms. He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prohibits Americans from owning or trading any securities of 59 Chinese companies that Washington believes are linked to China's military.
2: Biden expands list of Chinese firms banned from U.S. investment. President Joe Biden has expanded a Trump-era ban on American investment in Chinese firms. He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prohibits Americans from owning or trading any securities of 59 Chinese companies that Washington believes are linked to China's military.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U.S. regulators approve landmark Alzheimer's drug이라고 되어있군요. 자, regulators가 나왔는데요. 영어에서 사람을 복수로 쓰는 경우는 보통 조직 정도를 받으시면 돼요. 뭐 조직이라고 해서 무슨 깡패 조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관이나 조직을 받으시면 됩니다. 미국의 regulators라고 하면 규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말고 규제 당국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규제 당국이 landmark, 역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기념비적인 그러한 알츠하이머 질병의 약을 승인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확인합니다.
1: U.S. regulators approve landmark Alzheimer's drug.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has approved the first ever medication for Alzheimer's disease aimed at slowing cognitive decline in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the illness. The FDA has not approved an Alzheimer's drug since 2003, reflecting the high rate of failure for such medications.
2: U.S. regulators approve landmark Alzheimer's drug.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has approved the first ever medication for Alzheimer's disease, aimed at slowing cognitive decline in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the illness. The FDA has not approved an Alzheimer's drug since 2003, reflecting the high rate of failure for such medications.
0: 자, 오늘 뭐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문장 구조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 단어 준비했습니다. News Cures 확인하시죠.
1: Landmark.
2: Landmark.
1: Cognitive.
2: Cognitive.
1: To reflect.
2: To reflect.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나왔던 landmark. 며칠 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던 표현인데요. 획기적인 사건이나 발견을 얘기할 때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기념비적인 이럴 때 정말 많이 씁니다. Cognitive,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인지애라고 할 때 쓰는 형용사입니다. Cognition이라고 하면 인지를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인지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o reflect, 뭔가를 반영하다. 나타내다 라고 할 때 쓰죠. 뭐 물이라든가 아니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a reflection이죠. 나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영하다, 나타내다. 자, 과연 미국에서 승인한 이번 알츠하이머의 약은 뭘까요?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아, 여기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US Regulators라고 했던 기관이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이라고 보통 얘기해서 줄이면 식약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먹는 것과 약품의 모든 것은 이쪽에서 총괄합니다. 이쪽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미국의 식약국, 식품의약국이 has approved the first ever medication for Alzheimer's disea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한 최초의 약품을 승인했습니다. 이때 최초, first ever, 며칠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ever는 강조형이죠. 없어도 괜찮습니다. The first medication, the first drug. 근데 first ever medication 조금 더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약이 최초는 최초인데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최초의 약품은 아니고요. 이때 최초는 어디에 걸리냐면 aimed at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med at slowing cognitive decline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한 최초의 약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약이긴 한데 인지 기능이 쇠퇴하는 것 떨어지는 것을 늦추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최초의 알츠하이머 질병 관련 약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2003년에도 약을 승인한 적이 있거든요. 단지 당시에는 알츠하이머의 증상, symptoms라고 하는 증상에 대처하는 대증요법을 위한 약이었다면 이번에는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병이 진행되는 것 자체를 늦추고자 하는 최초의 치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의미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짧아서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논란은 좀 있거든요. 일단 그 얘기는 오늘은 좀 생략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어떠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문제일까요? In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the illness. 예, 알츠하이머 질병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바로 이 인지기능 쇠퇴를 늦추고자 하는 취지의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병 문제가 나올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인을 정말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 소아비만이라고 하죠. 아동비만이라고도 하고 그 어린이 비만을 얘기할 때 child obesity라고도 쓰입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그게 아니고 childhood obesity라고 합니다. childhood obesity 혹은 obesity in children 혹은 among children 이럴 때 in을 많이 쓰니까요.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FDA has not approved an Alzheimer's drug since 2003. 자, 직역을 하자면 FDA라는 식약국이 2003년 이래로 알츠하이머 약품을 승인한 적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이번이 2003년 이래 최초의 승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eflecting the high rate of failure for such medications. 이런 알츠하이머 질병을 치료하는 약, 그 약이 참 실패율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년, 18년 동안 없었다? 그만큼 약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군요.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하죠.
1: Yeah. U.S. regulators approve landmark Alzheimer's drug.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0: Administration, FDA, has approved the first ever medication for Alzheimer's disease aimed at slowing cognitive decline in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the illness. The FDA has not approved an Alzheimer's drug since 2003, reflecting the high rate of failure for such medications.
1: U.S. regulators approve landmark Alzheimer's drug.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has approved the first ever medication for Alzheimer's disease aimed at slowing cognitive decline in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the illness. The FDA has not approved an Alzheimer's drug since 2003, reflecting the high rate of failure for such medications.
2: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소와 시간의 전치사 in입니다. 참 다양하게 쓰이죠. 장소를 빼고 시간만 따져도 정말 여러 분야에서 쓰입니다. 국제 유가가 2년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라고 할 때 뭐 유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oil prices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crude oil prices, 원유가를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최고가를 기록하다 요거는 우리가 종종 봤습니다. To hit a record high 아니면 to hit an all-time high 최고가를 기록하죠. 최저가를 기록하다 할 땐 high 대신에 low만 써주면 됩니다. 이러면 답이 다 나왔죠. 자, crude oil prices have hit a record high 2년 만에 혹은 10년 만에 6개월 만에 이럴 때 전치사 당연히 in 2 years 이렇게 씁니다. 시간을 얘기하는 전치사 in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 얼마 만에 라고 해서 금융 부문, 거래 부문, 경제 부문에서 특히 많이 쓰이니까요. 이런 전치사 in의 쓰임도 알아두시고요. 사실 뭐 전치사는 나올 때마다 아 이렇게 쓰였구나 자꾸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고민과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0: Crude oil prices have hit a record high in 2 years.
1: Crude oil prices have hit a record high in 2 years.
2: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Alzheimer's disease라고 해서 알츠하이머 병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는 건망증과 경미한 인지기능 상실로 시작이 됩니다만 병이 진행되면서 환자들은 스스로를 돌볼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죠. 실제로 우리가 노인성 치매라고 하는 디멘샤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요. 이 디멘샤의 한 80% 정도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건망증과 경미한 인지 기능 상실로 시작됩니다. 그죠? 시작되니까 begin with 뭐 이런 말 떠오르고요. 건망증이라고 할 때 forgetfulness라고 합니다. 뭔가 자꾸 forget 하는 거죠. 인지 기능은 조금 전에 보셨던 cognitive function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Alzheimer's disease starts with forgetfulness and a blank loss of cognitive function. 자, 경미한이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이럴 때 들어가는 단어가 mild란 단어를 씁니다. 질병을 보통 얘기할 때 3단계로 얘기해요. 경미한 경증을 얘기할 때 mild,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중등증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moderate,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severe. 그래서 mild injuries 하면 경상, severe injuries 하면 중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미한 손실이나 상실은 mild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병이 진행되면서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어지죠. 돌보다 look after.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But as it advances 혹은 progresses, 병이 진행되면서 patients lose the ability to look after themselves.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병이 진행되는 게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advances를 쓰거나 진행되기 때문에 progresses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정리하죠.
0: Alzheimer's disease. Alzheimer's disease starts with forgetfulness and a mild loss of cognitive function. But as it advances, patients lose the ability to look after themselves.
1: Alzheimer's disease. Alzheimer's disease starts with forgetfulness and a mild loss of cognitive function. But as it advances, patients lose the ability to look after themselves.

0: 자, 오늘도 참 다양한 단어 표현들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핵심만 추렸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Executive order.
2: Executive order.
1: Securities.
2: Securities.
1: To reflect.
2: To reflect.
1: Forgetfulness.
2: Forgetfulness.
1: Cognitive function.
2: Cognitive function.
1: To look after.
2: To look after.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의 에피소드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스크립트와 MP3가 다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44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준동사에 대해서 리뷰 한번 해보고요, 여러 가지 문제 조금 더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동사는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준동사라는 것은 원래는 동사인데요. 형태를 바꿔서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동사가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명사 혹은 형용사 혹은 부사로 쓰이게 된 것이 바로 준동사입니다. 그래서 준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것. 이걸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불렀죠. 투부정사가 첫 번째 준동사이고요. 동사에 ing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사 뒤에 ing라는 꼬리를 붙여요. 그러면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사와 현재 분사까지 우리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이 동사 변화형 중세 번째 PP라고도 부르는 과거 분사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건데요. 우리는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 분사까지만 배웠습니다. 먼저 투부정사는요,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때는 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명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준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때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지만 문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죠.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라고 부르는 이 친구는요,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동사의 ing도 우리 두 가지 의미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역시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요. 마찬가지로 명사로 쓰이니까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죠. 이 친구는 우리가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동사가 형태가 바뀌어서 명사가 되었으니까 동명사라고 불러요. 반면에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하죠. 형용사. 이 동사의 ing가 이끄는 어구가 뒤에 따라 나올 때는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형용사 역할을

뜻을 쓰세요. 이번 단원을 배웠던 단어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볼게요. 1번에 reach. reach라고 하는 거. 도착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2번에 add. add. 요거는 명사인데요. 광고라는 뜻이죠. 광고. 3번 decide. decide. 동사입니다.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4번 pain. pain. pain은 고통 혹은 통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의 통증이라고 할 때는 등을 뜻하는 back을 붙여서 back pain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5번 park. park. park가 공원이라는 명사 뜻도 있지만요. 우리 동사 뜻도 봤거든요. 동사로는 주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6번에 product. product. 요거는 명사입니다. 제품이라는 뜻이죠. 제품, 생산품. 7번, communicate. communicate. 동사예요. 의사소통하다 혹은 연락하다. 이런 뜻의 동사입니다. 8번, attract. attract.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끌어당기다. 라는 뜻의 동사죠. 마음이나 관심을 끌다. 라는 뜻입니다. 9번에 gift. gift. 자, 요거는 선물이라는 뜻의 명사이고요. 많이들 알고 있죠? 10번, customer. customer. customer도 명사이고요. 손님, 고객이라는 뜻이에요. 고객, 손님. 11번, space. space. space도 뜻이 두 개인데요. 우주라는 뜻도 있고, 공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명사예요. 12번, dislike. dislike. 원래 like라고 하면 좋아하다인데 앞에 dis가 붙으면 반대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dislike, 싫어하다, 동사예요. 13번에 spaceship. 우리 11번에서 space가 우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spaceship이라고 하면은 우주선을 뜻해요. spaceship 역시 명사입니다. 14번에 regret. regret. 요거는 후회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15번 stage. stage, 명사이고요. 무대라는 뜻입니다. 무대. 16번에 avoid, avoid. 요거는 동사예요. 피하다라는 뜻이죠. 17번에 foreign, foreign. 외국을 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18번에 adventure, adventure. 명사이고요. 모험이란 뜻이에요. 19번 support, support. 요거는 동사입니다. 지원하다, 부양하다라는 뜻이에요. 20번 suggest. suggest. 와, 우리 점점 더 난이도가 높은 단어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suggest는 뭐예요? 제안하다라는 뜻이죠. 동사입니다. 21번 apologize. apologize. 사과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22번에 ocean. ocean. 바다란 뜻의 명사이고요. 대양이란 뜻도 있어요. 큰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3번에 reduce. reduce. 요거는 동사이고요. 줄이다, 감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24번에 earn. earn. 뒤에 earn some money와 같은 표현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earn은 벌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25번 attention. attention. 명사이고요. 주의, 관심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주목, 관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어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쓰세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번, to master English. 자,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이끄는 어구가 나왔거든요. 본 단원에서 학습한 것으로 한정해서 가능한 의미를 다 적어봐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명사로 해석한다면 영어를 완전히 숙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부사로 해석을 한다면요. 영어를 완전히 숙달하기 위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1번,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의미가 있고요. 2번,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 해석 어떻게 가능한지 쉽게 풀수 있겠죠? 우리 2번부터 해볼게요. To become a writer. To become a writer. 먼저 1번, 명사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작가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두 번째, 부사로 해석한다면요?
작가가 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 이렇게 다 적어두시면 되겠고요. 3번.

할게요. To go up the mountain. To go up the mountain. 1번 우리 명사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산을 오르는 것,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2번 부사로도 해석해 볼게요. 산을 오르기 위해가 되겠네요. 산을 오르는 것 혹은 산을 오르기 위해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4번 to travel to space. 자, 우리 배운 단어 나왔네요. space, 우주죠. 우주로 여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2번 부사 뜻으로 본다면 to travel to space, 우주로 여행하기 위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우주로 여행하는 것, 여행하기 위해. 5번 to ride a bike. 자, 먼저 명사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되겠어요. 부사로 해석한다면 자전거를 타기 위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6번도 계속해서 투부정사니까 우리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To communicate by email. 첫 번째, 명사 뜻이라면 어떻게 쓰면 돼요?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부사라면, 이 투부정사가 부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면 이메일로 연락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7번, to sell more products. 먼저 명사의 경우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To sell more products. Products도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중요한 단어인데요. 제품, 생산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명사일 때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 혹은 파는 것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부사일 때는요. 부사적용법의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이니까 제품을, 더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제품을 파는 것, 팔기 위해. More products라고 했으니까요. 더 많은 제품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To sell이 명사일 때는 더 많은 제품을 파는 것, 부사일 때는 팔기 위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to reduce waste. To reduce waste. Waste라고 하는 게 쓰레기라는 뜻이 있어요. 낭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일 때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to reduce waste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투부정사가 명사의 역할을 할 때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투부정사가 부사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 혹은 줄이기 위해 이렇게 적어주세요. 9번입니다. Playing with a pet. 자, 이번에는 여러분 투부정사가 아니라 뭐가 쓰였어요? 동사의 ing 형태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동사의 ing 형태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1번, 동명사일 때 그때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되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두 번째로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일 때 그때는 뭐뭐 하고 있는 혹은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동사의 ing가 나왔다. 여러분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서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9번 봤더니 playing with a pet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동사에 ing가 붙으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첫 번째,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노는 것이 되겠네요. 두 번째로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로 한다면 애완동물과 놀고 있는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완동물과 노는 것 혹은 애완동물과 놀고 있는. 만약에 두 번째 의미로 쓰였다면 앞에 꼭 꾸밈을 받아주는 명사가 있을 거예요. 애완동물과 놀고 있는 무언가 명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앞에 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10번 swimming in the pool. 자, 먼저 첫 번째 경우 동명사로 쓰였을 때 해석해 볼까요? swimming, 수영하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 두 번째, 현재 분사로 쓰인다면요. swimming in the pool을 수영장에서 헤엄치고 있는, 수영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11번입니다. suffering from a toothache. suffer from 하면 무엇 무엇을 앓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uffering from a toothache. 먼저 첫 번째, suffering from a toothache가 동명사일 경우에는 치통을 앓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현재 분사일 때는요.

치통을 앓고 있는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치통을 앓고 있는이라고 해석할 때는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나올 것이다. 요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2번, cleaning the classroom. cleaning the classroom이 동명사로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는요. cleaning이 동명사라고 보면 교실을 청소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현재 분사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실을 청소하고 있는이 되겠죠? 역시 청소하고 있는 현재 분사일 때는 꼭 꾸밈을 받는 명사가 앞에 올 것입니다. 13번, growing rice. growing rice. 먼저 동명사일 때 해석부터 해볼까요? 쌀을 재배하는 것. 그 다음에 현재 분사일 때는요. 쌀을 재배하고 있는이 되겠죠? 쌀을 재배하고 있는이라고 할 때는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올 것입니다. 14번, riding a motorcycle. motorcycle이 오토바이니까요. 이 riding이 동명사라고 보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riding a motorcycle에서 riding이 현재 분사라고 본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이라고 할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따라 나온 말이 많으니까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오겠죠? 15번, shopping in a mall. in a mall이라고 했는데 이거 쇼핑몰을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자, 먼저 쇼핑이 동명사라고 본다면 쇼핑몰에서 혹은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현재 분사라고 본다면요. 쇼핑몰에서 쇼핑하고 있는, 매장에서 쇼핑하고 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쇼핑센터에서 쇼핑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동명사. 쇼핑센터에서 쇼핑하고 있는이라고 본다면 현재 분사고요. 현재 분사로 쓰인다면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B 다 풀어봤고요. 이제 C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쓰세요랍니다. 1번, we plan to go up the mountain. 자,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왔어요, 여러분. 딱 여러분이 보시고 이 to부 정사가 여기서 명사로 쓰였을지, 부사로 쓰였을지까지 판단을 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있다면 명사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부사일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장 봤더니 우리는 계획한다. 주어 동사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계획한다고요? To go up the mountain. 그 산을 오를 것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온 거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면 명사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산을 오를 것을 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까요? I took medicine. 나는 약을 먹었다. 여러분, 나는 약을 먹었다만 해도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그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to 부정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가 아니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된다고요?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to reduce the pain of my toothache 뭐라고 쓰면 될까요? 내 치통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라고 쓰면 되겠죠. 치통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이게 바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입니다. 3번, I hope to get married next year. 이번에는 주어는 I, 동사는 뭐예요? Hope. 나는 바란다래요. 무엇을 바란다고요? To get married next year. 내년에 결혼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목적어 자리에 to get married next year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to 부정사는 명사로 해석을 해야겠죠? 뭐뭐 하는 것. 그래서 결혼하는 것 혹은 결혼하기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목적어 자리에 있었으니까 를까지 붙여주면 더 좋겠네요. 나는 내년에 결혼하기를 희망한다. 4번. He started to think about his future. 그는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시작했는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명사로 해석해야겠네요. 뭐 하는 것, 뭐뭐 하기를 붙여서요. 생각하는 것, 생각하기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To think about his future. 그의 장래에 대해 생각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문장입니다. 5번, riding a motorcycle without a helmet is dangerous. 이번에는 동명사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동명사인 걸 어떻게 알수 있죠? 동사에 ing 붙으면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는 주어 자리에 쓰였잖아요. 동사는 is. 자, 동사의 ing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동명사일 경우에는 주목보 자리에 쓰일 수가 있고요. 동명사는 주목보 자리에 쓰일 수가 있다. 하지만 현재 분사일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iding a motorcycle without a helmet 이렇게 동사의 ing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동명사다. 주어 자리에 동사의 ing로 시작하는 표현이 왔다. 동명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iding a motorcycle without a helmet 해석은요.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것은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6번. They decided to sell their apartment. 자, 이번에는 투부 정사인데요. 주어는 they, 동사는 decided. 그들은 결심했다랍니다. 무엇을요? 목적어 자리에 쓰였죠. 그러니까 명사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해야겠네요. To sell their apartment, 그들의 아파트를 파는 것을, 팔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7번, she jogs every day. 그녀는 매일 조깅한다. 까지만 해도 문장은 완성이 됐죠. 그녀는 매일 조깅한다. 그런데 그 뒤에 to 부정사가 붙었으니까 아,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입니다. To lose weight, 체중을 줄이기 위해가 되겠죠. 그녀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매일 조깅한다라는 뜻입니다. 8번, they expect, 그들은 기대한다래요. 무엇을 기대하는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쓰였어요. 그러면 명사로 쓰인 거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To master English in a year, 1년 안에 영어를 완전히 숙달하기를 기대한다랍니다. 그들은 1년 안에 영어를 숙달할 것을 기대한다. 다음은 9번입니다. My parents are saving money to buy a house. 이번에는 My parents are saving money에서 한번 끊어볼까요? 우리 부모님은 돈을 저축하고 계신다.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이 친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데 있으면 문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부사구나.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o buy a house, 집을 사기 위해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우리 부모님은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10번, I wrote Mia a letter. 나는 미아에게 편지를 썼다.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나는 미아에게 편지를 썼다. 만으로도 문장은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 뒤에 to 부정사가 붙었네요. 뭐 하기 위해 편지를 썼는지 목적을 나타내 주는 거겠죠? To congratulate her on her marriage. 그녀의 결혼에 대해서 그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네요. 그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빈칸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다음은 11번. I hate listening to loud music. 자, 이번엔 ing가 나왔어요. 동사의 ing, 동명사일지 아니면 현재 분사일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주어는 I, 동사는 뭐예요? hate, 싫어하다. 싫어하다가 동사입니다. 나는 싫어한다?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야기해줘야겠죠.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왔네요. 자, 그리고 동사 ing가 이끄는 억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동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해야죠. Listening to loud music,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것,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나는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 라는 뜻이에요. 12번, Look at the barking dogs. 자, 이번에는 barking, 동사에 ing가 쓰였는데 바로 뒤에 명사가 보이네요. 그쵸?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건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이때의 동사의 ing는 현재 분사가 되겠고요. 해석은 뭐뭐 하고 있는 혹은 뭐뭐 하는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arking dogs. 짖고 있는 개들이죠. Look at the barking dogs. 저 짖는 개들을 봐.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13번. My father stopped growing rice last year. 우리 아버지께서는 작년에 Growing rice를 멈췄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주어는 my father, 동사는 start고요. 무엇을 멈췄는지 목적어 자리에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쌀 재배하기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우리 아버지는 작년에 쌀 재배하기를 중단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게 바로 뒤에 명사가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growing rice라고 쓰면은 자라나는 쌀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자라나는 쌀을 멈췄다. 이렇게 쓰면 의미가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를 봤을 때 목적어 자리에 쓰였다. 동사 ing가 문장 전체의 목적어 자리에 쓰였다. 그러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동명사로 해석해 주시는 거꼭 기억하세요. 다음 14번입니다. He bought a talking doll yesterday. 자, 그는 샀습니다. 무엇을 샀냐면 a talking doll 이래요. 인형은 인형인데 어떤 인형인지 꾸며주고 있어요. 말하는 인형이래요. 그래서 이때 동사 ing는 현재 분사가 되겠고요. 말하는 인형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는 어제 말하는 인형을 샀다입니다. 15번. I dislike eating snacks after dinner. 나는 싫어한다. 무엇을 싫어한대요? Eating snacks after dinner. 이 전체가 목적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이 목적어 자리를 이끌고 있는 동사의 ing, 우리 동명사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Eating snacks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간식을 먹는 것입니다. 나는 저녁 식사 후에 간식 먹는 것을 싫어한다. 16번. He suggested jogging in the park. 그는 제안했습니다. 무엇을 제안했어요? 역시 목적어 자리인데요. 동사의 ing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 동명사죠? Jogging in the park. 공원에서 조깅하는 것을, 조깅하기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는 공원에서 조깅하기를 제안했다. 17번. I remember surfing in the ocean last year. 주어는 I, 동사는 remember. 그 다음 목적어 자리에 무엇을 기억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동사에 ing가 붙은 형태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동명사겠네요. 서핑이 파도타기니까요. 뭐 파도타기라고 쓰셔도 되고요. 작년에 바다에서 서핑했던 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작년에 바다에서 파도타기 한 것을 기억한다. 서핑했던 것을 기억한다. 18번. The boy cleaning the window is my son. 자, 이번에는요. 주어 자리는 the boy cleaning the window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런데 The boy를 꾸며주는 말이 cleaning the window라고 나왔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때 동사의 ing는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고 있는 또는 하는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창문을 닫고 있는 소녀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창문을 닫고 있는 그 소녀는 내 아들이다. 19번. Who are the children playing in the park? 자, 이번에도 앞에 the children이라는 명사가 보이고요. 뒤에 playing in the park가 아이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누구니? 근데 어떤 아이들이요? playing in the park라고 했으니까 공원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은 누구니?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공원에서 놀고 있는 이라고 밑줄 친 부분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20번. He regrets. 그는 후회한다. 그는 후회한다. 주어 동사죠. He regrets. 그런데 무엇을 후회하는지 목적어 자리에 동사의 ing로 시작하는 어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동사의 ing로 시작하는 어구가 나왔으니까 동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Spending so much money 뭐라고 할까요? 너무 많은 돈을 쓴 것, 너무 많은 돈을 썼던 것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썼던 것을 후회한대요. 언제? When he was rich. 그러니까 그는 그가 부유했을 적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썼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뜻의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투부 정사랑 그다음에 동사의 ing 의미 구분하는 연습 다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해석 어떻게 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퀴즈로 마무리해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적어 주세요.
I visited Busan to meet my friend. 과연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일지 아니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일지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서

0: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준동사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딱 한강 남아있는데요. 바로 스페셜 레슨입니다. 접속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솔개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선 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뒤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 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TV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문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한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도 진짜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두 개의 파트가 공존해 있습니다. 아, 진짜 실전에서는 막 정신없이 풀게 되는 파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뒤에 파트는 어떤 파트? 그렇지, 장문 독해 타입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1번, 42번 문제에서 특히 42번 어휘추론 문제가 다시 나오죠. 이 부분에서 오답률이 훅 올라가게 되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보면 사실 많이 어려워서 우리 친구들이 틀린다기보다는 시간의 압박 속에서 막 쫓기다 보니까 실제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분명히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시간의 압박 때문에 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말 만들어 봤거든요. Quiet days. 조용한 나날들이 still count. count가 이때 무슨 뜻일까요? 뭐 countdown 할 때 뭐 숫자를 세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예, 수능에서 나올 때도 얘가 중요하다, be important, matters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아니, 조용한 날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그냥 큰 어떤 변동이나 아니면 뭐 큰 기복이 없는 이런 일상, 이 일상들이 정말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하루잖아요. 근데 이 하루하루가 하나하나씩 쌓여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들이 되죠. 그래서 사실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소중한 하루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고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된다라는 거, 오늘도 바로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 선생님은 바라봅니다. 한번 오늘도 손잡고 한번 같이 가볼까? 네, 좋습니다. 오늘 두 개의 문단 요약, 요약물 완성 문제 마저 풀고요. 그리고 장문 독해 문제 두 문제 준비했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아.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11번과 12번 문단 요약. 우리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아주 바쁘게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 이 요약문, 주제문을 먼저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요약문이 예전에는 하나의 문장만 딱 찾으면 답이 풀렸거든요. 근데 꽤 오래전부터는 두 개의 파트로 이렇게 A 빈칸, B 빈칸의 의미를 찾아서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내용이 일단 누구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맞아요, 디자이너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자이너들이 두 개의 이제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 두 군데예요. A 부분은 바로 프로젝트의 뭐에 따라서 라고 나옵니다. 여기 크기, 즉 규모라는 뜻이고, 프로젝트의 비용에 따라서. 지금 보면 전 시간에도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두 개 두 개 짝꿍으로 묶여 있는 녀석들이 보통 답의 순위에 올라오고, 이렇게 하나로 있는 경우는 거의 답이 될 확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답이 나온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있을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프로젝트의 규모 혹은 비용에 따라서 디자이너들의 능력이, 자, 뭐 하는 능력이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맞아, 팀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작업의 환경에서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야? 팀 기반의 작업 환경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팀 기반으로 일을 할 때가 있고, 이런데 특히 팀 기반으로 작업 환경에서 뭘 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의 능력이 can be just as important as, 뒤에 것만큼 중요해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qualities, 특징이라는 뜻도 있고, 질이라는

확인하다, 이거 뭐예요? 아, 혁신하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어떤 팀, 어떤 프로젝트의 무엇에 따라서, 자, 이 프로젝트의 A에 따라서 라고 나옵니다. 이것에 따라서 뭐가 팀 기반으로 일하는, 팀 기반으로 일하는 뭐에 따른 디자이너의 B한 능력이에요. B를 하는 디자이너의 이런 능력. 그래서 A와 B에 들어갈 빈칸. 근데 이 B에 대한 디자이너의 이 능력이 뭐만큼 중요하다? 그렇지. 뭐와 개인적인 자질만큼 중요해요. 이것만큼 같다는 게 아니라 중요도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디자이너가 혼자 일하는 디자이너, 팀 기반으로 일하는 디자이너,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두 상황의 부류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striving. strive라는 동사가 여기 밑에 보시면 s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쓰기가 되는 거니까 노력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뭐 하려는 노력이에요? 보여주려는 노력이야. 개인적인, 이건 뭐야? 성격. 그죠? 개인적인 성격 개성이 되겠죠. 개성을 보여주려는 노력입니다. 뭘 통해서요? 디자인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런 개성을, 개별적인 개성을 보여주려는 노력은요, should not be surprising. 놀랍지 않을 거예요. 이 자신이 디자인을 통해서, 자신이 한 디자인을 통해서 내 성격이나 내 개성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놀라울 만한 게 아니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요,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으로서 일하도록 교육을 받아요. 혼자서 디자이닝 하는 거. 그죠? 자, 그리고 디자인 문헌들은요, 자, literature라고 하면 문학이란 뜻도 있지만, 많은 분야에서는 그냥 문헌, 문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문헌들은요, 포함합니다. 수많은 references, 언급을 포함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To the designer. 그러한 디자이너에 대한. 그러한 디자이너가 바로 어떤 디자이너야? 혼자서 일을 하는, 정말 개별적으로 일하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디자이너.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디자이너에 대한 언급이 무수히 많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뭐에 대한 거? 디자이너의 개인적인 자질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개성이나 혹은 개인의 성향을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은 뭐야? 아,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팀 기반으로 일하는 디자이너의 어떤 역량이냐, 능력이냐, 이걸 찾고 있었습니다. 자, 개인적인 flair, 밑에 보시면 재능이라고 나와요. 개인적인 재능은요, 의심할 여지 없이 절대적인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정말 필요한 거야. 디자이너한테 개인적인 역량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 자,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일부의 제품 범주에서요. 특히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대상을 디자인할 때 이것은 개인적인, 이런 그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재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작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작은 그런 물건이라는 건 바로 또 뭐와 함께? With a low degree of technological complexity. 낮은 정도의 기술적인 복잡함, 기술적인 복잡함에 낮은 정도가 있고, 그리고 비교적 작은 제품들, 그런 게 뭐가 있어? 혼자서 제작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예, 지금 가구, 그리고 조명, 그리고 소형 가정, 그리고 housewares라고 하면 가정용품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작게 조금씩 이렇게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들은 디자이너의 그런 개인적인 재능을 많이 요구한다.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 어느 기반? 팀 기반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혼자 개인적인 재능이 필요한 것보다, 소규모보다는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팀 기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however라고 나왔어요. 대조구조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작은 규모로 일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규모, 대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들이 그렇게 고용된다는, 참여한다라는 그런 사실이 실제로는 많이 쉽게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팀 기반의 좀더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의 디자이너의 역할들은 바로 어떤 역할인지 보겠습니다. The emphasis on individuality. Individuality, 개인성. 뭐 이렇게 개성? 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자, 개성에 대한 강조는요. is therefore, 따라서 problematic.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더큰 규모로 일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너무 개성만을 중요시하는 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rather than 이라고 하면 not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된다 알겠어요. 뒤에 거라기보다는 이라는 건 바로 이것이 아니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는 즉 실제로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많은 성공적인 디자이너의 인물들 디자이너로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디자이너 인물들은요, function 동사로 쓰였습니다. 작용을 합니다. 기능을 합니다. 이런 뜻이죠. 보다 더 뭘로서의 기능을 해요? 창의적인 managers 뭐로서의 기능을 해? 그렇지.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러면 디자이너의 팀 기반 대규모의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에서는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인 뭐로서의 기능을 한다. 창의적인 걸간건 맞는데, 근데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관리자로서의 기능이 뭐가 해당이 될까? B번의 선택지 가운데서 관리자로서 할수 있는 기능이 뭘까? 그 능력이 뭘까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 가볼게요. A distinction needs to be made. 자, 어떠한 차별적인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구별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죠. 뭐와 뭐 사이의 구별이 필요해?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구별이 필요해요. Designers working truly alone. 정말로 진정으로 혼자서 일하는 디자이너와 그리고 그룹으로 일을 하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팀 기반으로 일하는, 그룹 내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한 문장밖에 안 남았는데, 저기 보시면, the letter case, 후자의 경우에, 라는 이야기니까, 앞에가 전자, 진정으로 혼자서 일하는 디자이너, 그리고 후자가 누구야? 집단 내에서 그룹으로 일하는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자의 경우에는요, management organization, 자, 관리 조직과, 그리고 processes, 과정, 자, 관리 조직과 과정이 can be equally relevant. 뒤에 것만큼 똑같이 관련이 있어요. 이 relevant라는 단어 선생님이 앞에서 좀 해드렸는데요. 연관성이 있는 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의미가 있는, 조금 더 나가면 중요한 이라는 의미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중요한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디자이너의 창의성만큼이나 동등하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개인적인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똑같이 개인의 자질, 창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디자인으로서의 어떤 능력이 중요하다? 관리하는 관리 조직과 그 처리 과정, 그 과정에 있어서의 디자인으로서의 자질이 중요하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B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관리자가 뭐 하는 사람이야? Coordinate, 조종하는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체계화한다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라는 의미는 조정한다라는 거에 좀더 가깝고 확인한다 아닐 것 같고 혁신한다 뭔가 새롭게 만든다는 이야기 안 했고요. 조사한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coordination이라는 단어 보시고 size라는 단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서 혼자 일을 하느냐 아니면 대규모로 집단의 규모로 일을 하느냐 요 규모의 면 맞죠? 비용이 얼마 든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size 그리고 coordinate 이 단어 두 개의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11번 문제 잘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혼자서 하는 일이 창의적인 부분이 중요할 수 있지. 근데 팀 기반으로 했을 때는 창의적인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필요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질문이었고 오늘의 12번 문단 요약의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과학적인 설명에 관련된 거야. 과학적인 설명이 몇 가지 방법이 있대?
과학적인 설명은

Either A or B라는 구조를 썼어. Either A or B는 A 혹은 B 둘중 하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과학적인 설명은요, A라는 방식 혹은 B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요약문으로 봤을 때 과학적인 설명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맞아요. 과학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두 가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게 바로 뭘까? By seeking, 뒤걸 함으로써, 찾음으로써, 그리고 by finding, 이것도 발견함으로써, 찾음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찾고 구하고 무엇을 발견함으로써 이 과학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a number of principles covering all observations. 모든 관찰을 포함하는, 즉, 모든 관찰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은 원칙인데 어느 정도의 수? 최소한의 수의 원칙. 최소의 원칙.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을 다 압축해서 그냥 정말 하나의 통합해서 최소한으로 만든 그 원칙들로 과학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최소한의 라고 하면 리스트가 되겠고요. Fixed, 보정된 이란 뜻이죠. 얘도 지금 보시면 list is 1번과 5번, fixed, 2번과 4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imited는 답일의 확률이 조금 떨어질 것 같고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또 어떤 방식이 있지? 일반적인 B를 찾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B는 뭐에 따라? Drawn from individual phenomena. 개별적인 현상들로부터 drawn, draw의 PP 형태죠. 개별적인 현상들로부터 도출된 일반적인 B를 찾음으로써, 발견함으로써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일단 일반적인 현상들로부터 나오는 거야. 현상으로부터 도출된, 그죠? 개별적인 현상이죠. 다 지우고 개별 현상. 도출된 일반적인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화된 B 이렇게 general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일반화된, 일반적인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바로 뭐? 모든 관찰, 관찰을 적용할 수 있는 관찰을 한 A한 원칙입니다. 최소의 원칙인지, 제한적인 원칙인지, 요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과학적인 설명 방식 가볼까요? 네, 볼게요. 필립이라는 사람과 웨슬리라는 사람이요. have suggested that. 네, 이하를 제안을 했죠. There are two possible alternatives among philosophical theories of explanation. 자, 어떤 설명에 철학적인 이론 가운데 두 가지의 가능한 대안들이 있다. 라고 제안을 했대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요약문을 읽은 걸로 봐서는 두 가지 과학적인 설명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가면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One is the view. 하나는 바로 어떤 견해예요? That 이하의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A가 됐든 B가 됐든 하나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로 한번 볼게요. 과학적인 설명은요, 이루어집니다. Consisting. 자, 무엇무엇으로 구성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디에 놓여 있어요? Unification, 통합에 놓여 있습니다. 통합에 있어요. 자, unify, uni가 들어가면 하나라는 뜻이에요. 통합으로 하나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이야기, 합쳐서. 근데 뭐에? A broad bodies of phenomena under a minimal, number of generalization. 선생님 동그라미 세개 쳤어요. 그죠? 자, 그럼 일반화의 최소화된 수, 최소화된 수의 일반화 아래 현상들, 그것도 폭넓은 많은 현상들의 통합.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최소한의 원칙들을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봤을 때 이건 관찰을 통해서 어떤 원칙이 만들어지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관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현상들, 여러 가지 현상들의 그 최소화된 수를 통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지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뒤로 가볼게요. 자, 이 관점에 따르면 the goal of a science, 과학의 그 목표 혹은 과학의 a goal, 아마도 하나의 목표는요, is to construct, 만들고 구축하는 걸 거예요. an economical framework, economical, 경제적인 틀을 구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틀이 뭐겠어요? 아, 뭔가 군더더기 있고 많고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이라는 건 뭔가? 그치. 규모가 최소화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minimum number of generalization 이라는 미니멀이라는 표현을 아마도 받은 걸것 같아요. 자, 경제적인 틀을 구축하는 거예요. 자, 뭐에? Laws and generalization that are capable of subsuming all observable phenomena. 모든 관찰 가능한 현상들을 포함할 수 있는 법칙 혹은 일반화에 경제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앞에 있는 이 관점에 대한 설명인데, 이 관점은 바로 A에 대한 관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의미가 적절하기 때문에 list. 1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진다. 몇 번을 보니까 A를 살펴보니까요. 두 번째 원칙 이제 빠르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과학적인 설명은요, organize and systemize our knowledge of empirical world. empirical이란 단어 밑에 나왔죠? 경험적인이란 뜻이요. 과학적인 설명은요, 조직하고 그리고 체계화합니다. 우리의 경험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조직하고 체계화하는데, 그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 더이 체계화가 경제적이면 경제적일수록, 즉 너무 많지 않고 최소화해서 경제적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what is explained? 설명되어지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is deeper. 사실은 G의 이 deeper라는 부분에 비교급이 나온 건데, 앞으로 빼면서 비동사가 생략이 이렇게 잘 됩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이 경우에 비동사는 많이 생략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체계화가 더 경제적이 되면 될수록 설명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좀더더 최소화해서 간단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가 그 최소화된 그 원리 원칙들을 보고 좀더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최소의 원칙, list, minimal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list를 1번 아니면 5번에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갑니다. The other view, 나머지 하나의 관점은요, is causal mechanical approach. 자, 이거 뭐야? 인과관계. 그렇지. cause and effect. 이 인과관계로 보시면 돼요. 인과적이고 그리고 기계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이 인과적이고 기계적인 접근 방법에 따르면요. 자, 이 접근 방법에 따르면 과학적인 설명,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요,

아닌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관심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들의 메커니즘, 거기에 숨겨진 어떤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그 방식이 또 두 번째 이런 인과관계. 이게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했을 때 거기에 따른 설명, 인과관계에 대한 접근, 기계적인 접근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은요. Seize the explanation of individual events. 자, see as B, A를 B로 보다. 이렇게 딱 잡으시면 중간에 목적어를 뒤에 걸로 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뭐를? 개별적인 사건들, 개별적인 이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1차적으로 보게 돼요.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 이것을 가장 1차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the explanation of generalization. 자, with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뒤에 명사 목적어를 쓰게 되겠죠. 일반화된 그런 설명들이 얘가 목적어, 목적어를 설명하는 분사가 뒤에 붙게 됩니다. with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명사 구를 이렇게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뒤에 분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관계가 능동일 경우 목적어가 한다라는 능동일 경우 이렇게 현재 분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화된 설명이 그것들로부터 나오게 된다. 나오게 된다라고 1차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 개별적인 이런 사건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보고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뒤에 도출해 내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인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바라보게 되는 과학적인 설명 방식, 두 번째 방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붙죠. 다시 말하면, the explanation of scientific generalization. 과학적인 일반화에 대한 설명이 뭐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화된 설명. 아까 여기 일반화가 뭐로부터? 개별적인 사건들로부터 도출이 된다. 이 얘기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뭘로부터 나와요? causal mechanism that produce the regularities.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인과적인 메커니즘으로부터 만들어낸대요. 그 여기 일반화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것들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 그렇지. 규칙성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개별적인 현상으로부터 일반적인 뭐가 만들어져야 돼? 규칙성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B번에 들어와야 되는 단어는 regularities. 이런 규칙성이라는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규칙이라는 단어가 하나 보이기는 한다? 어디 있어? 그렇지. 4번에 rules라는 단어가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규칙성과 같이 어울리는 게 고정된 수가 아니라 우리는 최소화된 수였잖아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고 B번의 assumption은 가정, 추정이란 뜻이잖아. 근데 1번은 patterns입니다. 자, 그럼 어떤 단어가 규칙성과 더 가까워요? 규칙성이라는 건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규칙성과 패턴은 우리가 유형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regularities를 바로 patterns라는 단어로 우리가 교체를 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그래요. 맞아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과학적인 설명 방법, either or B를 봐서 아, 이 질문은 두 가지의 방식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고 각각의 과학적인 설명에서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단어, 우리 minimal이라는 단어를 list라고 바꾸고 regularities라는 단어를 patterns라는 단어로 바꾼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가장 의미상 비슷한 단어, 흐름상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단 요약은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장문 독해로 가볼게요. 장문 독해는 일단 우리가 앞에서 했던 하나는 맞아, 제목 찾기 문제, 나머지 하나는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흐름상 어색한 단어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유형과 굉장히 비슷하게 문제를 풀어요. 즉 주제 찾기 같은, 제목 찾기 같은 이런 대입 파악 문제에서는 핵심 소재를 파악하고 일단 주제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후반부에 중요한 내용이 압축적으로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후반부의 중심 내용, 결론 부분을 좀 더 보고요. 그리고 어휘추론은 반이어를 생각하면서 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반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추론도 반이어를 생각하면서 풀기는 풀되 대부분 무게중심이 좀 뒤에 실려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이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뒤에 중요한 앞에 있는 내용을 읽었을 때 그래서 읽어보니까 뒤에 있는 내용 결론 도출해야 되겠지.
어떻게 할 거야?

를 물어보는 게 바로 어휘추론을 그 문장 안에서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4번이나 5번의 답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면 4번, 5번이 뭔가 잘못된 어휘를 넣어서 반의어를 넣어야만 자연스러운 표현들이, 예, 나오는 그런 문장들. 그래서 어휘추론 문제의 답이 4번이나 5번이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오늘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적인 장문독해 42번 문제 유형이 특히 이런 중심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흐름을 잘 읽었는지를 물어보는 그 스팟에, 예, 특히 이 문제를 많이 냅니다. 알겠죠? 물론 어휘추론 문제가 다 그렇긴 하지만, 예,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집중해서 중요한 핵심 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제목찾기 문제의 핵심 소재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목찾기는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뭔가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경우들도 있지만 핵심 소재는 대부분 들어간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는 읽다가 중요한 부분에 이상하다 싶을 때 반이요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자, 분명한 문제가 있대요. 뭐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지? 자, dress는 사실은 우리가 뭐 여자들이 입는 그런 dress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의복, 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복식 역사, 의복의 복식 역사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네, 그 모든 그 복식 역사의 전시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뭔가 이런 복식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것은 바로 Although textile survived from early periods and cultures of recorded history. 기록된 역사의 초기 기간 그리고 문화에서부터 survive, 생존하다, 남아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초기 시대와 그리고 문화로부터 물론 textiles, 직물들이 남아있기는 해요.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제 garments, 의복이 do not provide,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뭐를요? Uninterrupted flow. 자, interrupt가 방해하다 라는 뜻이죠. 방해받지 않는 흐름, 즉 끊기지 않는 흐름을 제공하지는 못해요. 뭐에? 증거에 끊기지 않는 흐름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오래된 그 기간에 걸쳐서 사실은 쭉 다 이어져서 그 증거들이 존재하면 좋은데 근데 그게 끊긴다라는 얘기예요. 왜? 증거가 부족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직물은 있지만 직물로 만든 그 의복에 있어서의 뭔가 증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이 의복의 복식의 역사 있는 부분에서 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지문에 있어서의 핵심 소재는 복식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복의 역사예요. 자, 따라서요. To give the study of dress equal significance to other areas such as architecture, painting, print, drawings, and sculpture.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to는 뭐뭐하기 위해서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기 위해서, 부여하기 위해서. 자, 주다, 부여하다 라고 할 때 뭐뭐에게 무엇을 부여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복식에 대한 연구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요. 의복에 대한 복식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얘도 똑같이 중요해. 뭐와 똑같이 중요해? 다른 분야. 예를 들면 건축, 회화, 판화, 소묘, 그리고 조각과 같은 이런 게 전부 다 뭔가 예술적이고 시각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과 똑같이 이 복식에 대한 연구에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It was inevitable that 이하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가피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대기야 하는 것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대기야 좀 볼게요. 이런 다른 영역들이요.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자, 뭘 제공해? Much of the source material. 원 자료의 많은 부분들을 이러한 영역. 이러한 영역이 바로 어떤 영역이야? 복식 역사에 증거가 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런 영역들에 가지고 있는 원 자료의 많은 부분들이 제공돼야 된다라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복식 역사에 어떤 증거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각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복식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증거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분, 다른 영역에서의 뒷받침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inevitable 이런 단어, 불가피한 이런 단어 나쁘지 않죠. 흐름상 어색하지 않으면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The history of survival.

Surviving Brass. 자, 남아있는 복식에 대한 역사는요. Really only starts. 오직 겨우 시작합니다. 언제 시작해? 17세기나 되어야 겨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인공물과 마찬가지로 근데 뭐라고 기술되고 묘사되는 as fine art, decorative art. 미술과 그리고 이 장식 미술로 묘사되는 다른 모든 인공물과 마찬가지로 복식, 남아있는 복식의 역사, 이 의복의 역사는요, is highly visual subject. 매우 시각적인 그런 대상입니다. 주제입니다. 복식도 나머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시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자, 시각적인 주제를 갖고 있다는 부분은 다 동일하다는 얘기야. 같은 유사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however가 나와요. 하지만 unlike 차이점이 나오게 되겠죠. 자, 뭐와는 다르게 most of the categories of the collection and study that make up those areas. 그러한 분야들을 구성하는 make up, 구성하다라는 뜻이죠. 그러한 분야들을 구성하는 수집 그리고 연구, 수집과 연구에 대한 대부분의 그런 범주와는 다르게 그것이라는 게 바로 복식 기존에 남아있는 그 복식에 대한 역사가 되겠죠. 그 복식 역사는요, 바로 어때? fluid, 유동적입니다. 모이기보다는 rather than은 낯을 해석하면 된다 얘기했지. 정적이기보다는, 즉 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에요. 생각해보면요. 사실 뭐 회화라든가 판화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건 어때? 딱 만들어놓으면 고정해서 있잖아. 근데 복식은 어때요, 여러분? 마네킹에 걸어놓으면 물론 그게 그냥 고정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옷은 어때? 입어야 맛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 의복이라는 건 누군가가 입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사실 정적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설명이 좀 붙어있죠. 한번 볼게요. Garments, 의복은요. Should be seen. 보여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It movements on a human body. 인간의 몸에서 움직이는 상태로 움직임으로 보여져야 돼요. 뭐가 아니라 display figure. 전시되어 있는 동상에 있는 그 동적인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에 딱 이렇게 입혀져서 그래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의복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입고 나와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의복을 보여주잖아요. 다른 것들의 그 예술품들이 그냥 전시하는 것과는 다르게요. 그렇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This is one of the many difficulties. 이것은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이자 그리고 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의 어려움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의 어려운 점인지 볼게요. When curating collections of costume, 의복의 수집품들을 큐레이팅 할 때, 의복들의 수집품을 다 큐레이팅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때, 이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런 어려움 중에 하나이며, 또한 무한 이유이기도 해요. Some modern writers, 일부 현대적인 작가들이 find costume collections, 의복의 이 수집품을 물리적이고 그리고 지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때? lifeless. 생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 의복이라는 게 사실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생명체가 없어. 누군가가 입고 돌아다녀야 사실은 이게 잘 보여지는 건데, 그런 게 없잖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C번까지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잘 보여지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걸 그냥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지적으로 생명체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해석을 한번 해보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행히도요. And the periods after 1660, 1660년 이후로는요. 그 시대 이후로는 그때가 언젠데 좀더더 많은 의복의 그런 물품들, 아이템들이 survive,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어떻게 하는데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해주죠. 뭐에 대한 이해? 그 주제에 대한 역사의 이해를 좀더더 풍성하게 해줘요. 남아있는 의복들이 훨씬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냥 의복 자체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There are also many painted, 많은 회화, 그리고 판화, 그리고 사진, 그리고 영화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뭐한 자료예요? 움직임을 포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뭐 회화라든가, 혹은 판화라든가, 혹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영화 자료들이 1660년대 이후로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의복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보다 풍성하게 할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이해가 됐습니다. Often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of illustrative examples. 자, 자주요. 다양한, 다른, 여러 가지 유형들의 설명하는 예시들이 will provide evidence. 증거를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뭘또 보여주냐? 어떤 증거를 보여주냐? About how a garment was worn. 어떠한 의복이 입혀졌는지, 즉, 착용이 되었는지요. Within the period in which it was made. 그 옷이 만들어졌던 시기 내에 그 옷이 어떻게 입혀졌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또 제공을 해줘요. 많은 유형들의 인증적인 그런 설명하는 그런 그 예시들이 그런 것들을 또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많은 자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좀더더 풍부하게, 이해를 좀더잘할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꼭 있어야만 의복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봤더니 without, 뭣뭣이 없다면 이란 뜻이죠. 자, 한번 끊길 것 같아서 봤더니 여기 커마가 있습니다. 자, withou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 in all of its form, from drawing to sculpture. 소묘에서 조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예술에 포함된 정보가 없다면 전치사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 예술 작품, 미술 작품, 시각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활용한 정보가 없다면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정보가 꼭 필요하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 It is unlikely that. 자, unlikely는 뭐뭐할 가능성이 낮은이란 뜻입니다. 가능성이 낮은. 자, 이때 가져진 조건이겠죠? 자, that 이하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이의 선택지가 마지막입니다. 그죠? A, B, C, D까지는 다 자연스러웠어요. Displays of historic dress. 역사적인 의복에 대한 전시가 It'd be awkward imitations of the intentions of their original makers and owners. 원래 그 원작자, 원래 만들었던 그 의복을 만들었던 제작자와 그 옷을 의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를 awkward, 어색하게 imitations, 모방한, 그냥 이 역사적인 드레스의 전시가 어색하게 그냥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만든 사람이나 제작자나 아니면 원래 그걸 소유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의도를 어색하게 모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보가 있어야만 그걸 잘 보여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보가 없으면 어때? 어색하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의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unlikely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likely라는 반의어가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겠지. 안 그러면 어색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E, 알파벳 E, 5번이 적절하지 않은 어휘. 그래서 반대말인 likely라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치. 의복 역사. 복식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돼요. 여기 dress라는 단어가 일단 보입니다. 자, 그럼 복식 역사에 있어서의 틈을 채우는 방법이 어떻게 채운다고 얘기했어요? 시각적으로 그걸 보완해 주시는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죠? 그 정보가 없으면 굉장히 어색하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보니까 시각적인 자료들 바로 나왔습니다. 시각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 갭을 어떻게 할수 있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추론은 5번이지만 제목 찾기는 2번이 되겠고요. 선생님이랑 앞에서 했던 아 얘는 답이 안 돼 라는 오답의 근거에 요 선택지 중에서의 특정 표현 단어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걸 기록해라. 기록에 대한 내용이 아니야. 그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의복에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문화나 기원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요. 그리고 dress design에 대한 어떤 설명, 어떤 예증, 예로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또 나타내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어휘 추론은 몇 번으로? 네, 5번에 unlikely라는 표현을 likely라는 반의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과 4번 역시 제목 찾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내용들을 방금 전에 우리가 푼 문제도 아, 이 부분이 꼭 정보가 있어야 돼. 시각적인 정보가 없으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제대로 표현이 안 돼서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어. 이 내용을 앞에 이 내용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었던 것처럼 요 문제도 역시 한번 그렇게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지문의 핵심 소재는 바로 뭐야? Social presence라는 단어입니다. Social presence라는 표현인데요. 사회적인 존재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존재감 그냥 들었을 땐 되게 어색하고 좀 이상하고 그죠? 근데 지문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아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가볼게요. 자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란 뜻이죠. 사회적인 존재감이 has evolved 발전해 왔어요. 뭘 통해서? 많은 iteration이란 단어가 우리 지금 기출문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밑에 주석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자 많은 반복을 통해서요. 많은 반복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사회적인 존재감이요. 뭐한 이후로요? Since its first development within the context of the landline telephone. Landline telephone이 뭐겠어요? 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전화니까 유선전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유선전화의 맥락 안에서, 유선전화의 상황에서 처음으로 그게 나온, 발전된 이래로 유선전화가 처음에 나온 이래로 많은 반복을 통해서 사회적인 존재감이 발달한 반면에 이런 뜻이에요. 유선전화라 사회적인 존재감이랑 관련이 있나 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 반면에 the perception or feeling of being connected with the other person within the context of conversation, of the conversation. 대화의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랑 대화, 유선전화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화의 맥락에서 다른 사람과 being connected, 연결돼 있다. 라는 느낌이나 인식은 the perception or feeling이라는 부분이 바로 주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인식이나 느낌은 has persisted,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여러 형태로 막 발달을 했어. 유선전화가 만들어진 이유로 여보세요, 나랑 통화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 아, 이 사람과 나는 연결이 되어 있어. 근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형태로 다른 형태로도 발전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나 느낌은 지속되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뭘까요? 사회적인 존재감이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존재감. 이게 바로 사회적인 존재감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는 사회적 존재감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일부 연구는요. Has explored it. Explore라는 단어가 탐색하다라는 뜻이죠. 탐색해 왔습니다. 과학적인 기술 그리고 범위, 영역을 탐색해 왔는데 이 범위는 어떤 범위인데 To which their characteristics lead to the feeling of social presence. 사회적인 존재감으로 이어지는 어떤 특징들이 사회적인 존재감으로 이어지는 그 범주, 그 범위와 기술의 특정 기술을 탐색해 왔어요. 일부 연구들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존재감을 느낄까? 그리고 특정 기술은 어떤 기술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했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 예시 좀 제발 좀 나왔으면 했어요. 그죠? 자, 예를 들면 some researchers 일부 연구가들은요. have studied the richness of the media. 매체의 풍요로움. 풍요로움에 대해서, 풍요함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매체가 풍요하다고? 뭐가 풍요롭다는 걸까요? 존재감이 어느 정도로 풍요로운 건지 어느 정도로 풍성한 건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Or the number of, 다시 말하면, 즉, the number of cues available to convey social presence. 사회적인 존재감을
전달

이용할 수 있는, 전달하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단서의 수. 그게 바로 뭐야? 매체의 풍성함.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특정 기술, 그리고 그 정도의 범주, 이것을 조사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시들이 나오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몇개 예시가 나와? 아, 선생님이 딱 눈에 잘 보이게 표시를 해봤는데. 맞아요. 세 개의 예시가 나오지? 하나는 전화, 우리가 봤던 유선 전화가 나오고, 하나는 이메일이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그쵸, 비교적 최근에 나온 비디오 컨퍼런싱. 뭐야? 화상회의가 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뭐야? 비디오. 영상으로 서로 보면서 회의하는 거니까 화상회의가 되겠지? 가볼게요. 자, 전화는요, 뭘 제공해요? 일단은 청각적인 단서. 듣잖아. 그 사람의 목소리 듣잖아. 청각적인 단서와 즉각적인 피드백. 여러분들 그쪽에서 말하면 바로 들리지 않아요? 바로 반응할 수 있죠. 누군가 물어보면 그 사람이 바로 반응할 수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전화는요, 잠정적으로 더 풍성합니다. 자, 밑줄 나왔습니다. 뭐가 더 풍성한지, 단서가 더 풍성한지 볼게요. 뭐보다? 이메일보다요. 이메일은 뭘 제공하는데? 오직 문자 단서를 제공하고, 직접적인 피드백, 즉각적인 피드백은 제공하지 않아요. 이메일을 보내면 그 사람이 한참 후에 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서가 더 풍부한지 안 풍부한지 봐봐. 얘는 일단, 그렇지, 청각 단서를 제공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근데 이메일은 어때? 문자 단서만 제공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은 없어.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텔레폰 콜이 훨씬 더더 어때? 단서가 많지. 풍성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richer라는 단어 어때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엔 화상회의로 가보겠습니다. 화상회의는 단서가 더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더 많겠지. 전화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자, 화상회의는요, 뭐라고 여겨질까요? 더 풍성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뭐보다? 전화보다요. 왜?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of addition of. 뭐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Visual cues. 시각적인 단서가 추가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음성 단서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할 수 있고 그쪽도 반응할 수 있죠. 그죠? 즉각적인 뭔가 반응의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시각적인 단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풍성하다고 할수 있어요. 자, making it closer. 그것을 더, 그 화상회의를 더 가깝게 만들면서요. 자, 어떻게, 뭐에 대해서 가깝게 만들어? replicating. replicating은 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복제하는 것에 더 가깝게 하면서 뭐를? perceive gold standard. gold는 금인데요. 아주 귀중한 최고 수준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최고 수준의 perceive, 인지된 face-to-face, 대면, 그리고 in-person, 직접적인 이런 뜻이에요. 직접적인 사회적인 존재감을 복제하는 걸더 가깝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옆에 신체적으로 닿을 수만 없을 뿐이지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이런 최고 기준에 인식되어지는 걸 우리가 그대로 면대면의 이런 사회적인 존재감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게 바로 뭐예요? Visual conferencing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가장 높아? 그치? 화상회의가 가장 높아. 그 다음에 뭐야? 그렇지. 전화지. 부등호야, 이거. 그치? 그 다음에. 그치? 이메일이야. 이게 바로 사회적인 존재감을 줄수 있는 단서의 풍성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얘가 가장 풍성하고, 그 다음. 여기 세 가지의 수단 중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해요. 연구가들은요, have suggested that, that 이하를 시사하고 암시해 왔습니다. 뭐를요? 성공적인 관리자라면 선택을 할 거라고요. 뭘 선택해? 더 풍부한 미디어. 이를테면 화상의 혹은 이메일보다는 전화를 선택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뭐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그리고 ambiguous, 모호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좀더더 풍성한 미디어를 활용할 거야 라고 시사를 해왔고, 그리고 더 풍성한 미디어를 사용하고, 이번에는 빈약하고 덜 풍성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죠?
자,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보겠습니다. 복잡하고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건 어떻게 해야 돼? 이메일로 봤을 때, 텍스트로 봤을 때는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전화를 하는 게 낫죠. 전화보다는 사실 화상회의로 키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더 풍성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거, 풍부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빈약하고 덜 풍부한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근데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야? That were less routine in nature. 본질적으로 덜 일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빈약하고 덜 풍부한 미디어를 사용할 거래요. 그럼 덜 일상적인 게 뭐예요? 일상적이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루틴하지 않은 거니까 가끔씩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런 걸 그냥 이메일 같은 이 매체의 단서가 풍부하지 않은 걸 이용할까요? 그러면 더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아, 그래? 근데 뭐 선생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 그래? 그러면 뒤에 예시를 좀 통해서 한번 근거를 다져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원해요. 뭐 하기를 복잡한 이 고객의 계약상 어떤 합의를 토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복잡한 거니까 confusing 할 수 있겠고 ambiguous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rich media를 선택한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이 성공적인 매니저는 rich media를 이용하는지 볼게요. It would be best. 최상이 될 겁니다. 선택하는 게요. 뭐? face-to-face meeting. 면대면의 회의를 이용하는 거. 그치. 화상회의보다 사실은 더 확실한 게 뭐야? 대면으로. 화상회의도 사실 대면으로 할 수 있긴 한데, 그죠? 정말 직접적으로 만나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런 면대면의 회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성공적인 일 관리자는 이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그죠? 자, 그러면 면대면의 회의는 풍성한 미디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모호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는 풍부한 메시지, 풍부한 이 미디어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괜찮습니다. 이제 뭘 확인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덜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 맞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뒤에 설명이 나와주려나? 자, 대조적으로요. If you were going to inform,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팀에게 뭐를요? 변화를 알려주고 싶대요. 뭐에? 회의 시간의 변화를요. 야, 3시에서 3시 30분으로 변화. 여러분들 3시에서 3시 30분으로 회의 시간 변경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냥 일반적인 이메일을 모든 사람에게 슉 보낼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회의 시간 변화를 하는 건 덜 일상적인 건가요? 아니지, 매우 일상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일상적인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맞아요. More routine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 알파벳 D의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어휘추론은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른 다양한 채널들은요. 방식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식은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이 연구자들한테 일종의 컨테이너로요. 어떤 그릇처럼 일종의 어떤 유형의 그릇처럼 여겨질 수 있대요. 근데 그 그릇에는 뭘 담는데? 메시지가 들어올 수 있는,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이 그릇을 담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일상적인 이 메시지는 그렇지. 이메일과 같은 그렇게 많은 어떤 인터랙션이 필요 없는, 그래서 lean and less media를 가지고, less rich media를 갖고 있는 미디어를 선택을 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더 풍성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훌륭한 어떤 의사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The right container, 적절한 그릇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미디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풍성한 이런 화상회의와 같은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적절한 그릇, 용기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매체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채널, 어떤 방식이 중요할까요? 성공적인 의사소통에서는. 즉,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미디어, 채널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지, 그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성공적인 의사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Matters라는 표현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휘출원 문제는 몇 번으로? 그렇지, 4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장문 독해 마무리했습니다. Replicate라는 단어, 복제하다, 반복하다, 이런 동사 어디예요? 그렇지,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주석에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단서 찾아서 만나요. 알겠죠? 다음 시간 장문 독해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아, 열심히 또 네. 일주일 공부했고 uh-huh. 주말 쉬었으니까 또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0: 달려봐야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월요일은요. 우리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엄마와 에어컨 전쟁 파트 2 되겠습니다.
1: 아.
0: 우리 지난 에피소드 기억나세요?
1: 기억납니다. 아,
0: 날씨가 너무 덥다.
1: 맞아요. 아들이 고충이 많았어요.
0: 맞아요. 네.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에어컨 틀 생각이 없으십니다.
1: 팬을 돌리라고 했죠.
0: 아, 그렇습니다.
1: 팬.
0: 자,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이어질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그러니까 도서관은
1: 아,
0: 시원하잖아요.
1: 그쵸.
0: 집에서는 안 된다.
1: 도서관이랑 은행.
0: 은행.
1: 은행 많이들 가시죠.
0: 한번
1: 네.
0: 쭉 도는 코스죠.
1: 그쵸,
0: Alright.
1: 그쵸. 투어예요.
0: 미국도 똑같아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내가 이게 해결책을 줬는데 너 계속 이럴 거야?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이 엄마 그래도 성격 괜찮으시네.
0: 이 정도면 참은
1: 예,
0: 건가요?
1: 그럼 많이 누르셨어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그럼 도서관에 가는 게 어떠니?
2: 응? What are you saying, mom?
1: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
2: Library?
1: 라이브러리. Go to library. 라이브러리 에어컨 후!
2: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미텀?
2: Midterm
1: 아,
2: exams.
1: 이그잼. 그럼 뭐, 너 이렇게 계속 불평만 할 거야?
2: What?
1: 계속 불평만 하냐고, 불평.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I hate this weather. Say like that. You everything.

0: Oh, complain?
1: No, 그래.
0: 어, fine. O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응?
0: It feels like a sauna.
1: 소나?
0: 어, so hot.
1: 소나가 누구야?
0: 어.
2: 아니, 은행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혹시 은행 영어를 몰라서 못한 거 아니에요?
1: 뱅크
2: 오,
1: 압니다.
2: 오케이, 오케이.
1: 예.
2: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 그쵸?
2: 지금 대화 자체가 안 통했잖아요.
1: 예.
2: 자,
1: 논지를 너무 휘었네요.
2: 이거 안
1: 예.
2: 되겠습니다. 제가 잘 들리고 잘 나오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네.
2: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4: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3: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4: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도저히 집에서는
1: 네.
2: AC를 가동할 의향이 없다.
1: 그쵸.
2: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간 김에 공부도 좀 하고.
1: 그쵸. 도서관을 가면 그 분위기에
2: 네,
1: 또 예,
2: 안할수
1: 휩쓸려서
2: 없어요.
1: 예. How about going to the then? 도서관이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2: 네.
1: 도서관에 가보는 건 how about 어떻니?니까 여기에 그러면 저는 library
2: 두근두근.
1: 이겁니다.
2: Library. Is that your
1: Yes.
2: answer? Okay. 자, 여러분 쓰신 거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정답. Perfect. Very
1: You.
2: nice. 자,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 근데 뭐 한국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2: 왜냐하면 완전 따다다다닥 나눠서 공부만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뭐책 읽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1: 맞아요.
2: 근데
1: 노트북 하는 분들도 계시고.
2: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죠. 조용히 해야 되는 거. 또 하나 에어컨이 잘 나온다는 거.
1: 마우쌤 그거 알아요? 뭐 먹으면 안 돼요. 마우쌤 또뭐
2: 안 돼요?
1: 먹을까 봐.
2: 저는 좀 이렇게 녹여 먹잖아요. 피자도 녹여 먹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1: 쉽지
2: 아,
1: 않아요?
2: 냄새가 문제군요.
1: 예,
2: 오케이.
1: 맞습니다.
2: 자, library가 있는데, 얘는 사실 rory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발음을
1: 예.
2: rary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rary에 가깝게 하는 편이기는 해요. 오케이?
1: 네.
2: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지만, 한번 rary로 가볼까요?
1: 좋습니다.
2: 오케이. 자, 따라오세요. library. library.
1: library. library.
2: 좋아요. 자, how about 많이 들어봤죠?
1: 맞아요.
2: How about, okay. 자, how about 뒤에 명사를 그냥 써도 되기는 해요.
1: 네.
2: 그럼 이건 어때? 저건 어때? How about this? How about that one? 이러면서. 하지만 오늘은 ing.
1: 예.
2: Right.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거는 좀 어떠니? 이렇게 제안하는 듯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2: Okay.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게 어떠니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Okay. 자. So, how about ing? 여러분들의 미션은 얘만 바꿔주는 겁니다.
1: 네.
2: Easy, right?
1: Yep.
2: 여러분, 가볼게요. 해변에 가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덩어리 표현으로. 가다, 해변에.
1: Go to the beach.
2: There you go. 자,
1: Oh.
2: 그러면, 야, 해변 가는 게 어때? 해변
1: Oh.
2: 가는 게 어때?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2: 그렇죠. ing 걸어서,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Perfect. 자, 영화를 보는 건 뭐예요? 영화를 보다.
1: Watch the movie.
2: Watch a movie, right?
1: 네.
2: Okay. 그러면 영화 보는 거 어때?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2: 그렇죠.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Yeah.
2: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1: 네.
2: 그래서 이거는 주어를 누구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So how about doing something? How about doing something, right? So 여기도 지금 ing, and then
1: watching.
2: There you go.
1: Yes.
2: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2: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2: 자, 그런데 여기서는 library 가는 건 어떠니 그러면? 자, 가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2: 네, 그리고 예전부터 왕초보 영어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알려드렸던 예전에 Why don't you? 이런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걸로 바꿔도 돼요.
1: 뭐
2: 원하시면 뭐
1: 네.
2: Why don't you go to the library then? 이런 식으로.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1: 예.
2: 아, 중간고사는 벌써 끝났다고요.
1: 아, 공부하러 가라는 줄
2: 왜,
1: 알고.
2: 아, 공부도 아니고 왜 거기까지
1: 그쵸, 뭐,
2: 굳이.
1: 겸사겸사 이제 엄마 마음을,
2: 네.
1: 예, 다 짓밟아 놓네요. But the are already over.
2: 네.
1: 벌써 끝났어요.
2: 뭐가 끝난 거예요? 제가?
1: 중간고사인데요.
5: That's right.
1: 중간고사니까 그게 이제 시험이 이그제미네이션이잖아요.
2: 오,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 중간이 이제 우리가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 start 중간이 middle이에요. Middle end. So middle exam.
2: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네,
1: 그럼요. Middle. Middle exam. Examination을 또 exam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2: 예. 지금 전란체가 시작이 되면 뭔가 불길하게 끝이 납니다.
1: 누가 잡아줘야 돼요.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2: 계속 가네요?
1: 경주맙니다.
2: 알겠습니다.
1: 예, 그냥 가는 거예요.
2: 이리 와. 네. But the 중간고사
1: 네.
2: are already over. 자,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왜냐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네. 시험은 exam이라고 하는 거.
1: 네.
2: 근데 약간 수정해 주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2: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데. 예. 영어에서는 midterm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1: term이 뭔가 기간?
2: 맞아요.
1: 오!
2: Nice.
1: 오!
2: 중간 기간에 보는 시험인 겁니다.
1: 아.
2: Right? So midterm 그다음에 exam. 근데 여러 개니까 exams. 왜냐면 뒤에 보면
1: or
2: 아, is가 아니죠. 아, 그런 네네네. 거 보니까 아 복수구나. So 중간 시험, 중간고사 시험을 midterm exam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1: 네.
2: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참고로 기말고사 시험은 무슨 exam이라고 할까요? 이거
1: end.
2: 오히려 많이 들어봤어.
1: 끝이니까요. 예. 네. Ending. Ending. Never ending story 할 때 ending이에요.
2: 네. 네.
1: Ending exam.
2: 역시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요. 자, final.
1: 아, final.
2: Final. 완전 아, 최종인 네네네. 겁니다.
1: 그러네요.
2: 네, 그래서 final exam. 이 두 개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1: 예.
2: 특히나 이제 학생분들은 꼭 알아야겠죠. 자, 보세요. 지금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어떤 단어를 썼죠, 여기?
1: already.
2: 아?
1: Over.
2: Over. Yes. 그렇죠. Over이라고 하는 게 끝난이라는 뜻인데요. 특히나 over 하면 정말 완전히 끝난.
1: 네.
2: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관계는 끝이야. 아, 이럴 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1: 예.
2: 자, 관계가 영어로 뭘까요? 관계.
1: 관계? Relationship.
2: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끝이야.
1: Our relationship is over.
2: 그렇죠. Our relationship is over, right? How about this? 여름이 끝났어. 자, 그 여름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번 여름을 얘기하나 봐요.
1: 네. The summer is over.
2: The summer is over, right? 그렇습니다.
1: 네.
2: 돌아오지 않는 걸 강조, 강조, 강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중간고사 완전히 끝났다. 그럼 강조하면서 내가 공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Why do I have to go to the library?
1: 그치.
2: 왜 가야 돼요? 그쵸.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느낌 맞죠?
1: 네.
2: Over는 you. 자, 여러분들 over 할 때도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1: 네.
2: V가 있죠? 그래서 over. 아, 절대 안 돼요. 아랫 입술 위에 미니 살짝 올리고 바람 뿜을게요.
1: 예?
2: Over. 한 번 더요. Over.
1: Over.
2: Ooh.
1: Over.
2: Nice.
1: 이게 진짜 우리는 어, 네. 야, 너 오버하지 마.
2: 맞아요.
1: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2: already
1: over.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2: 오히려 그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1: 익숙하거든요.
2: 아예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1: 네.
2: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2: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5: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2: 오케이. 자, 다음 미션 문장을 보겠습니다.
1: 네.
2: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살짝 얘가 빠직!
1: 아.
2: 뭔 말인지 아시죠?
1: 그쵸.
2: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1: 어,
2: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좀.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계속 그렇게 할 거야?
2: 어, 계속, 그렇게요?
1: 아니, 계속 그거 막 그럴 거야. 그거죠. just니까.
2: 네.
1: 예, 예.
2: keep이 뭔데요?
1: keep이?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거.
2: 오케이, 예. 오케이.
1: Right.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해주는
2: 거. 맞아요. 유지하는
1: 예,
2: 거죠.
1: 유지하다. 불평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네요. 아들내미가, 아들이. So, to keep 불평.
2: 네.
1: 우리가.
2: 아, 이거 스펠링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1: 그쵸.
2: 틀려도 됩니다.
1: complain.
2: 오.
1: Complaint.
2: Oh.
1: Complaint.
2: Okay, okay, okay.
1: Yes.
2: 그 complaint를 keep 할 거냐?

0: 예.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죠.
1: 오케이.
0: 예.
1: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0: 네.
1: 오케이. 자,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t? 정답? Complaining.
0: complaining.
1: 오케이, hold on. 이거는 패턴을 모르면 왜 ing가
0: 아,
1: 나왔는지.
0: keep
1: 예, 네,
0: ing군요.
1: 그냥, 네, 그렇죠.
0: 아.
1: 명사가 왜안 나오고 ing 나왔는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깨달았죠?
0: 예.
1: Alright, so keep
0: 엄청 외웠었는데.
1: ing. 아, 좀
0: 아.
1: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0: 네.
1: 일단은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complain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동사예요.
0: 아, 아.
1: complain 하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죠? 왜? complain 걸어. complain 걸었어.
0: 예.
1: 걔를 마치 명사처럼 쓴단 말이에요.
0: 어.
1: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complain은 동사고요.
0: 예.
1: 불평이라는 명사는 방금
0: 제가 썼던 게 맞군요.
1: Yes,
0: 아,
1: please. Write it again. 아하.
0: 컴플레인트.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뭐 우리말이랑 섞어서 굳이 쓴다면은
0: 예.
1: 아, complaint 걸어. 그게 맞는
0: 어허,
1: 거겠죠. 차라리. 그렇죠? 불평이란 명사를 걸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0: 예.
1: 안 그러고 그냥 complain을 걸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불평하다를 불평해.
0: 아하.
1: 불평하다를 걸어. 이상하죠. Right? So
0: 예.
1: T가 꼭 들어가야 불평이란 명사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complain 동사로 썼죠. 근데 왜 ing 이렇게 넣었을까? 바로 슬기 씨가 기억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0: 아.
1: 아마 제대로 오히려 처음부터 제대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0: 네.
1: keep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엔 반복엔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패턴이 keep 뒤에 ing를 거셔야 돼요. right?
0: 네.
1: so 그러면 그 ing 행동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반복, 반복, 반복. 여기서는 complain 하는 행동을 반복, 반복, 반복이 되겠죠.
0: 그러면 keep 뒤에 명사가 와도 얘는 ing를 꼭 붙여야 되기 때문에 틀린 어순인 건가요?
1: 그렇죠. 명사에는 ing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0: 아,
1: 그렇죠.
0: 그렇군요.
1: 뭐 예를 들어 car가 있는데 car-ing 이상하죠. 그렇죠?
0: 그렇죠.
1: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얘기해. 뭔가 관심 있는 얘기인데 계속 얘기해. 얘기하다가 뭐예요? 얘기하다.
0: Say, speak, talk.
1: That's right. 자, speak도 나쁘진 않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0: 네.
1: 얘기해.
0: Keep talking.
1: 영화 보잖아요.
0: 예.
1: 뭔가, 아, 나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 했는데 뭔가 솔깃한 얘기 한 단어로 탁 얘기한 거예요.
0: Keep talking.
1: keep talking. 얘기 좀 해봐. 관심
0: 오.
1: 있어.
0: 뭐 라면 끓이자고? Keep
1: keep
0: talking.
1: talking. 아니면 뭐 무슨 뭐, 뭐 part-time job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0: 어?
1: 뭔가 보수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거예요.
0: 야,
1: Okay, keep
0: keep
1: talking.
0: talking.
1: 자, how about this? Keep의 과거형 보죠, 여러분들.
0: Kept.
1: Kept, right?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그는 계속 으악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 질러 할때 뭐예요?
0: Loud.
1: 오늘
0: Yell.
1: 단어가 좀안
0: 예,
1: 되네요.
0: yell.
1: Scream. Yell은
0: Scream.
1: 그거는 이제 막 뭔가 단어 같은 걸 말하면서 잔소리하듯 하는 거고요. 그거
0: 아.
1: 말고 으악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So Scream을 가볼게요.
0: 네.
1: 그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0: He kept screaming.
1: 그죠? He kept screaming. 아이가 막 뭐라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가, 아니면
0: 아.
1: 연예인이 나왔던가.
0: 네.
1: Right. 자, 이렇게 해서 keep ing 둘다 걸었고요. 시제는 keep에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0: 네네.
1: Alright,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0: Keep talking.
1: He kept screaming.
0: He kept screaming.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좀 비슷한 거, 계속의 느낌을 주는
0: 그쵸,
1: 거고.
0: 그쵸.
1: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0: 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어 일기를 한창 쓸때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뭐뭐 하다 할 때, 이 keep ing를 몰랐던 시절에 continue 되게 많이 썼었던
1: 그렇죠, 그렇죠.
0: 기억이 나요.
1: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어민들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0: 예.
1: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거는 있어요.
0: 그쵸.
1: 근데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하다가 멈췄다가
0: 예.
1: 다시 재개한다는 느낌. 네, 그래서
0: 아.
1: and so he continued talking. 그러면은
0: 예.
1: 잠깐 말을 멈췄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갔다. 이어가다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오케이?
0: Yeah.
1: 얘는 반복의 느낌.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너 계속 그렇게 반복할 거야? 이게 어울리겠죠, 그렇죠?
0: 네.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There you go.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and this
0: 네.
1: is very important, you guys. 아, 알겠어요. 집안이 사우나 같네.
0: 우리
1: 이렇게
0: 딸
1: 마무리.
0: 같아요, 마치. 으, 맨날, 이렇게
1: 그렇습니다.
0: 또, 예.
1: 아이들이 더위를 좀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0: 맞아요. 더위도 못 참고, 그러니까 더위를 참더라도
1: 네.
0: 온몸이 다 젖어요.
1: 아, 막 땀이 막.
0: 예. 애들은 특히나 활동

0: 양이 많으니까.
1: Right.
0: 네,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Fine. Oh, it feels like a in here. 사우나 같다, 여기가. 이건가 봐요. 그러면은 사우나처럼 느끼는 거니까
1: 사우나
0: 여기가
1: 써봤나요?
0: 사우나
1: 스펠링을?
0: 안 써봤는데
1: 오케이.
0: 사우나가 왠지 그냥 사우나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사우나 약간 이런 느낌?
1: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0: 예, 사우나 더운 느낌이잖아요.
1: 혜진 씨, 저
0: 사우나.
1: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벌써 향하잖아요.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느낌 있어요?
0: 아니 근데 우리 이거 약간 시옷 발음할 때 있잖아요. Sauna.
1: Really?
0: Yeah.
1: Okay.
0: Sauna.
1: 약간 혀
0: Sauna.
1: 짧은 소리 아닌가요,
0: 아닌가?
1: 그거는? 한번
0: 아,
1: 말해줘
0: 잘못했나요?
1: 보겠습니다.
0: Yeah.
1: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어? 아.
1: 얘는 그냥 생으로 사우나
0: 사우나네요.
1: 쓰시면
0: 너무
1: 되겠습니다.
0: 생각을 또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1: Right. I
0: 예.
1: mean, 이 사우나라고 하는 거 아마 처음 써보셨을 것 같은데, S-A-U-N-A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사우나 이렇게 아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 추천하는 것이 A-U 혹은 A-W라는 스펠링이 보이잖아요.
0: 예.
1: 그러면 아우보다는 어 이런 느낌.
0: 사우나.
1: 사우나
0: 사우나.
1: 느낌 맞죠?
0: 오,
1: 괜찮죠?
0: 예.
1: 그래서 sounds like 예를 들어서 법할 때도 A-W죠.
0: 예.
1: law 이렇게 가듯이
0: law.
1: 라우 안 하잖아요.
0: 그럼
1: 그죠?
0: 어쨌든 이 사우나가 영어 맞네요.
1: 사우나 미국에서 쓰는 그냥 영어예요. 오케이. 뭐
0: 오.
1: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이렇게 originate 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어 발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0: 약간
1: 사우나.
0: 저는 이게 한자인 줄 알았거든요. 사막 사자에 비우자에 뭔가 약간 비 오듯 땀이 흐르는 곳막
1: 오.
0: 이래가지고.
1: 그렇게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0: 아니 저는 진짜
1: Makes sense.
0: 왜냐면 세 글자인데 전혀 영어
1: 네.
0: 느낌이 안
1: 아,
0: 났어요. 근데 이게
1: 그렇군요. 아,
0: 영어군요.
1: 맞아요.
0: 사우나.
1: 자, so, 사우나 같은 기분이야, 이 안에서는. 자, 보세요. 아, 뭔가 기분이 들어, 라고 할 때,
0: 네.
1: 사실, 내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기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I feel like 이라고 쓸 때가 많이 있어요. I
0: 네.
1: feel like. 하지만, 여기서는
0: 집안이
1: it을 썼죠.
0: 예.
1: it을 쓸 때는 그냥 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내 기분이 그래를 강조를 더 굳이 한다. 그럼 I feel like 뭐 내가 뭐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분이 든다. 조금 더덜 개인적이라고 할까요?
0: 그러네요.
1: 네.
0: 이거는 누가 느껴도 비슷할 거야. 약간 이런
1: 그렇죠.
0: 게 담겨
1: 그렇죠.
0: 있군요.
1: Exactly. Alright. So it feels like 이거 같은 기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It feels like 명사. 명사 같은 기분이 들다. So, 이 안은 sauna 같은 기분이 들어.
0: 네.
1: 자, here도, here만 쓰면 여기란 뜻이고요. in here, 그러면 이 안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0: 그쵸.
1: Okay? So, 여기서는 지금 집안을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서 있는 것보다는,
0: 네.
1: 여기보다는. Okay. 자, 한번 해볼게요. 혹시 동굴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C로 시작하는데요.
0: Oh, cave.
1: 오, nice! Cave. 그게 동굴이에요. 와, 있잖아.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들어. 제가
0: 오.
1: 뉴저지 살때
0: 예.
1: 거기에 약간 커피숍이 있었는데
0: 오.
1: 동굴 컨셉이었어요.
0: 되게 시원하겠다.
1: 엄청 시원하고
0: 예.
1: 굉장히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만의 공간 같고 이런
0: 오.
1: 데가 있었거든요.
0: 약간 프라이빗하네요.
1: That's right. 그래서 와,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드네.
0: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1: 그렇죠. It
0: Yeah.
1: feels like a cave in here. 와우. 이렇게 쓴다든가.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겨울이 영어로 뭐죠?
0: Winter.
1: Winter, right? So, 겨울 같은 기분이 들어.
0: 오, it feels like winter.
1: That's it. It feels like winter.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0: 네.
1: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0: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1: It feels like winter.
0: It feels like winter.
1: There you go.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응용하자면 이렇게 반대로도 쓸수 있어요. 대신에 feel 일반 동사니까 isn't가 아니라 doesn't로 써야겠죠. It
0: 예.
1: doesn't feel like a sauna in here. 이러면 이 안은 사우나 같진 않아.
0: 오.
1: 그런 느낌은 아닌데.
0: 사우나에서 쓸 수도 있겠네요.
1: That's right. 오히려
0: 난 사우나
1: 사우나인데
0: 같진
1: 여기는
0: 않은데.
1: 뭐 사우나 같지가 않고 뭐 이렇게
0: 별로 안,
1: 시원하니? 이럴
0: 오,
1: 수도
0: 그런
1: 있는 거죠.
0: 식으로.
1: 중요한 거는 feel이기 때문에 부정할 땐 doesn't가 되겠습니다.
0: 네.
1: Alright. 자, 그리고요. 이 부분 잠깐 보세요.
0: 응?
1: fine이죠.
0: 예.
1: 이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I'm fine. 난 좋아 이렇게만 어. 생각하시는데요.
0: 그쵸.
1: 불만 특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느낌이죠. 이때도 엄청 써요.
0: 아~
1: 대신에 억양 같은 게 이런 느낌이죠. Oh, fine 이게 아니라 fine 느낌 오나요?
0: 네네네.
1: Oh, fine 원어민들이 영화 같은 데서 하는 거 많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UGH 얘는 나름대로 스펠링 좀 정해져 있는 케이스예요.
0: 네.
1: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죠? 뭔가 불만이나 짜증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우리가 흔히 어휴, gosh도 있지만요.
0: 예.
1: 얘도 가능하고 얘는 읽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Right?
0: 아,
1: okay.
0: Uh-huh.
1: 근데 본인이 내고 싶은 좀 짜증의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0: 네네.
1: 스펠링이 좀 이렇다는 거예요.
0: Alright?
1: 읽어보겠습니다.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Going to the library then.
1: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3: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2: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3: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Ne, 입으로 하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How about doing something?
0: 아하.
1: 가볼게요.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0: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1: You got it. 뭐, 되는 그냥 추임새로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변에 가는 건 어때?
0: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There you go.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영화를 보는 건 어때?
0: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How about watching a movie? Mm-hmm. 다음은요. Keep doing something.
0: Yes.
1: 갑니다. 계속 얘기해.
0: Keep talking.
1: All right. 걔는,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0: He kept screaming.
1: 오, 진짜 좋아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Are you just 이렇게?
0: Are you just to keep
1: Are you just 할 거야? 하니까 going to를 넣어야겠죠?
0: Are you going to keep complaining?
1: 그렇죠.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예, 뭐 하나씩 꼭 빠뜨리네요.
1: 근데 just 없어도 문법 전혀 상관없습니다.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He kept scream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Ne,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5: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4: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5: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3: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3: Fine. O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아, 월요일부터 대박입니다. 너무
0: 진짜
1: 잘하셨어요.
0: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나이스. 자, 그러면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너 그 부품 주문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order the part? 입니다.
1: There you go. 과거 질문. So, did you? Do you가 아닙니다. Did you? 그 다음에 order the part.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0: 네.
1: How about doing someth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0: 네.
1: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0: 오호.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1: Bye.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0: 가 문장을 바꿉니다. 뒤에 get 뒤에 뭐가 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Mm-hmm. 다시 시작해서 you feel like an
1: outsider. Outsider.
0: Outsider인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죠. Mm-hmm.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All right. Let's keep going to the next one.
2: And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it's actually a good thing to be a little bit weird because that can just mean you're a little bit different. And the older you get, the more that becomes a bonus, whether it's in your work or in your personal life or wherever.
1: And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it's actually a good thing to be a little bit weird.
0: 네, 앞에서는 그래서 이제 weird 하면 아웃사이더처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는데 yeah. And the older I get,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the more I realize,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런 내용을 깨닫습니다. Mm-hmm. It's actually a good thing. 좋은 거라는 걸, 사실은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아요. To be a little bit weird. 약간 별난 게, 별난 성격인 게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아요. 여기에서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반대되는 내용인데도 But, however가 안 나오는 이유가 사실 actually 때문인 것 같아요. Mm. Actually가 있으니까 충분하거든요.
1: Mm, 사실은. Like, yeah. This is how it was, but actually this is how it is. So yeah. you know it's a difference from then and now. Mm-hmm. Mm-hmm. She says next, because that can just mean you're a little bit different.
0: 왜냐하면 왜 weird한 게 뭐 a little bit weird한 것이 good thing이냐면 좋은 거냐면 mm-hmm. because that can just mean 그건 어떤 이런 의미일 뿐일 수 있으니까요. You're a little bit different. 그냥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건 좋은 걸 수 있습니다.
1: And she says next. And the older you get, the more that becomes a bonus. Whether it's in your work or in your personal life or whatever.
0: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고 보너스를 받을 때 보면
1: yeah.
0: 그게 보너스라는 것이 물론 정해진 만큼의 보너스일 수도 있지만 계약에 이미 있을 수도 있지만
1: of course.
0: 뜻밖의 받는 걸 수도 있잖아요.
1: Yeah, so like you usually get this amount, but you got something extra.
0: Yeah,
1: something, so it's always a good thing.
0: Yeah, the revenue was really high. The mm-hmm. sales were great that year, so you got a bonus.
1: Bonus.
0: 그게 뜻밖의 장점이란 뜻으로도 그래서 쓰여서 mm-hmm. And the older you get,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the more that becomes a bonus. Mm-hmm. 그것이 그러니까 being a little bit weird, 약간 mm-hmm. 별나고 색다른 것이 뜻밖의 장점이 됩니다. Mm-hmm. Whether it's in your work, 그게 일을 할 때 아니면 일을 하는 환경에서든 mm-hmm. or in your personal life or wherever. Mm-hmm.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든 어디든 말이에요.
1: Perfect. Let's see what she has to say next.
2: People tend to gravitate to people that are a little bit different. If you're, you know, in high school being all the same is great because you don't want to stand out.
1: People tend to gravitate to people that are a little bit different.
0: 네, 여기에 인력에 끌리다.
1: Gravitate, gravitate.
0: 인력에 끌리다라고 굳이 이제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끌리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Mm-hmm. Gravitate 하면은 끌리는 건데 mm-hmm. gravitate to도 많이 쓰고요. Mm-hmm. Gravitate 어디를 향해서라고 해서
1: towards,
0: towards mm-hmm. 또는 toward. 그냥 뒤로 끝날 수도 있고 S를 붙일 수도 있는 형태로 mm-hmm. 많이 쓰이는데 gravitate toward. I'm gravitating toward this option.
1: I'm gravitating. Okay, not that option.
0: Not that option.
1: Okay, this option. Yeah.
0: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고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Gravitational 하면은 네 중력과 관련된 그래서 mm-hmm. gravitational pull of the earth.
1: Earth.
0: 네,
1: 그래서 or the sun. It's important for us.
0: 그렇죠. 태양의 중력, 인력 그리고 gravity.
1: Gravity.
0: 중력. Mm-hmm. 네. 그래서 people tend to gravitate to people.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Mm-hmm. That are a little bit different. Mm-hmm. 약간 다른. Different from whom?
1: Different from average?
0: Themselves. Different from average. Yeah. Different from everyone else. Mm-hmm.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1: We like special people, right? Mm-hmm.
0: Special. 네.
1: yeah. She says, if you're, you know, in high school, being all the same is great because you don't want to stand out.
0: 만약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에 mm-hmm. 있다면 if you're in high school mm-hmm. being all the same is great. Mm. 모두 하고 똑같은 거는 all the same이라는 것은 the same as everyone else.
1: Yeah, being the same as everyone else, 네. not standing out.
0: 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거는 is great, 편해요, 좋아요.
1: Yeah.
0: Because you don't want to
1: stand out.
0: 네.
1: Stand out.
0: Stand out 하면은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 이렇게 사람들이 키가 거의 비슷해서 mm-hmm. 서 있는

0: looking for friends, you want to look for somebody who's interesting and different. And sometimes I feel like people say that being weird or having a weird personality, instead of saying weird, it should just be different. You know, it's not a bad thing.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I always thought 저는 항상 뭐뭐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패턴 연습해 볼 거고요. 그리고 whether it is A or B 뭐뭐이든 뭐뭐이든 상관없이 이런 형태로 많이 연결되죠. 이 두 가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I always thought 이용해서 저는 항상 데이트가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I always thought dating was stressful. 같이 읽어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always thought dating was stressful. I always thought dating was stressful.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 저는 항상 여행이 모험이라고 생각했어요. I always thought traveling was an adventure. 발음 연습이요.
1: I always thought traveling was an adventure. I always thought traveling was an adventur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으로 whether it is A or B 이용해서요. 첫 번째, 공평하든 불공평하든 그게 공평했든 아니었든 아무튼 그들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Whether it was fair or unfair, they chose him. 그래서 결과 바꿀 수 없다. 이런 느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문장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Whether it was fair or unfair, they chose him. Whether it was fair or unfair, they chose him.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다음으로 저는 그게 시간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항상 커피를 마셔요. Whether it is morning or night, I always drink coffee.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부터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떤 것을 알아보게 될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보면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got fired for sharing company secrets. 자, 그 뜻은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 아무래도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Got fired. 무슨 뜻일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우리 수동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동태 이번 주의 주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수동태 관련된 기본기 몇 가지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죠? 비동사나 동사 get 또는 동사 become 뒤에 과거분사가 붙음으로써 우리가 일

일반적으로 수동태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해석을 할때 보면 무언가가 무언가가 되어지다라는 식으로서 해석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무엇 무엇 되어지다란 말이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지만 수동태의 핵심은 어떤 동작을 이제 당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살리기 위해서 비록 우리말로 어색하지만 무엇 무엇 되어지다라는 식으로써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바라봐 주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색하다 싶으면 나중에 우리나라말로도 자연스럽게 의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겠지만 기본기는 이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동작을 주어가 당함에 있어서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는 보통 우리가 전치사 by를 가지고 표현한다는 거죠. 해서 수동태가 쓰인 문장 저 뒤에 어딘가에 by someone이라고 적혀 있으면 누구누구에 의해서 정도로서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수동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기인데,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한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수동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수동태라는 게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궁금해 하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약간 예전에는 좀, 뭐랄까요. 선생님들 고생시키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수동태라는 건왜 있는 건가요? 막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게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수동태의 존재의 이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능동태라는 것과 수동태라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능동태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문장이에요. 주어가 무엇을 하다. 그렇죠?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능동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수동태라는 것은 이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능동태의 문장에서의 목적어, 그 목적어 중심으로 문장을 다시 재구성한 게 바로 이 수동태가 사용된 문장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능동형의 문장에서는 동사의 대상이었던 친구를 그것을 주어로 가져왔더니 이제 그 동작을 당하는 느낌이 살려진 수동태가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수동태라는 것은 타동사만, 즉,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로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사로는 수동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종종 헷갈리는 그런 포인트니까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이제 예문 몇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동사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promote입니다.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승진시키다로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promote는요, 승진하다가 아닙니다. 승진시키다라는 거예요. promote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줘서 특정한 누군가를 승진시켜 주다라는 의미로써 이 promote란 동사가 능동으로서 사용될 때, 해석이 된다라는 거 봐주시는 거. 요게 포인트겠습니다. 자, 이것과 반대로요. 요걸 이제 수동태로 바꿔서 get promoted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자, 보세요. 승진시키는 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을 당하는 거죠. 그뭐 승진 받는다고 표현해도 좋은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승진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승진하다. 능동적인 의미로 적혀 있지만 영어의 어떤 그 표현을 보면 수동태가 쓰여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영어 문장 구조 자체 이게 그냥 능동태로 쓰였는지 수동태로 쓰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상당히 이해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거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I got promoted to store manager. I got promoted. 내가 승진시키는 걸 당한 거예요. 즉, 내가
했다는 게 되는 거죠. 아, 승진했다는 걸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승진시키는 걸 당했다고 표현하는구나. 재밌죠? 그렇죠? 뭘로 근데 승진시키는 걸 당했다는 겁니까? 승진했다는 거예요? To store manager. 이제 뭐 지점장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아, 해서 나는

지점장으로 승진했어요. 라고 해석해 주실 수가 있겠는데, 요런 그 개념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프로모트가 승진하다가 아니라 승진시키다구나. 그래서 내가 승진했다는 걸 표현했을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승진시키는 걸 당해서 수동태로 표현하는 게 영어에선 자연스러운 거구나. 아, 수동태가 뭔지 알겠다. 그리고 수동태가 왜 필요한지 알겠다. 라고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었다면 저는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영장 연습 한 문장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회의가 목요일로 미뤄졌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 여러분들 딱 보시면 미루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조금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 가능해요. 회의가 목요일로 옮겨졌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옮기다라는 거 동사 move 써주면 되니까 그것으로부터, 자, 여기서부터 영작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죠? 자, 해서 주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eeting. 자, 회의가 옮겨졌어요 라고 말을 이제 해주면 되겠는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회의가 옮긴 게 아니라 회의가 옮겨진 거죠. 옮기는 것을 당한 거잖아요. 여기 뭐가 적절할 것 같습니까? 맞아요. 수동태가 적절할 것 같죠. 그래서 그냥 moved를 쓴 게 아니라 was moved 라고 적혀 있다는 거 봐주시는 거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어디로 옮겨졌는지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To Thursday. 이렇게 해서 회의가 목요일로 옮겨졌다 의미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문장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The meeting was moved to Thursday.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적혀 있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He got fired for sharing company secrets 라고 적혀 있었죠. 자, fire라는 거. 명사로 불이란 뜻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얘가 동사로도 활용이 되고요. 동사로 봤을 때 fire는 자자 해고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해고 하다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 나 해고 당했어라고 말을 하려면 해고 시키는 걸 당했어 이런 맥락에서 수동태로 표현해 주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he fired가 아니라 he got fired.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는 해고를 당했어요. 그냥 해고 됐어요라고 이렇게

0: Hi guys, I'm so happy to see you. Guess what? This week we are going to work out our abs. So exciting, right?
1: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 복근 운동 할 건데요. 복근을 위한 아주 필수 운동들을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보고 갈게요.
2: Did you hear about the earthquake from the news?
3: Yes, I was about to call you. Is everything okay where you are?
2: On my end, yes. But some other cities are completely ruined.
3: Holy, I'm glad you're okay though.
0: 네, 오늘의 대화문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 my end 이런 표현인데요. 당연히 on my end 뿐만이 아니라 on your end, on her end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on my end라고 하면 나의 입장에서란 뜻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은 이런 뜻도 됩니다. 첫 번째 대화문이 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화문 먼저 볼게요.
2: Did you hear about the earthquake? 이럽니다.
0: 지진에 대해서 들었어? From the news, 뉴스에 지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혹시 들었니? 그랬더니 Yes, I was about to call you. 이럽니다. 안 그래도 전화를 내가 하려고 했어.
2: Is everything okay where you are?
0: 이렇게 물어봅니다. Is everything okay? 다 괜찮은 거니?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은? 이랬죠? 그랬더니 대답이 On my end, yes. 이럽니다. On my end. 내가 있는 곳은? 그렇대요. On my end. 내가 있는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on my end, yes. But some other cities are completely ruined. 이러죠. 그런데 어떤 다른 도시들은 몇 개의 다른 도시들은 완전히 망가졌어. 완전히 좀 난리가 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holy 이러죠. Oh, 압수사. I'm glad you're okay though.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너라도 다행히 너라도 괜찮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on my end 장소에 관한 on my end를 살펴봤습니다. 그 말고 상호 다른 의미를 가진 표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 볼게요.
2: What's wrong with Sean? I heard Sean arguing with Tommy. I bet Tommy started with Sean first. That's precisely what happened. It must be so hurtful on Sean's end.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on my end, 장소에 관한 거였다면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장, 누군가의 입장으로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What's wrong with Sean?
0: 이렇게 물어봤어요. Sean 무슨 일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2: I heard Sean arguing with Tommy 이럽니다.
0: 아, Sean이 Tommy하고 싸우는 거를 들었대요. 이렇게 실갱이 하는 거를 들었대요. 그랬더니
2: I bet Tommy started with Sean. Started with Sean. Starts with
0: 이라고 하면은 싸움을 먼저 부추기다. 이렇게 시비를 먼저 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장담컨대 Tommy가 started with Sean. Sean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을 거야. 먼저 first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That's precisely what happened. 이랬다. 정확히 일어난 바래요.
2: It must be so hurtful. 이러죠.
0: 진짜 상처 되겠다. 누구한테? On Sean's end라고 했어요. On her end, his end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on Sean's end. Sean 입장에서 정말 상처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on my end 살펴봤고요. 이제 요가 하러 가실게요.
4: So this week we're going to work out our abs. Remember, the first workout is going to be the classic abdominal lift. So let's get started. So start by lying down on the floor.

That was the abdominal lift, some ab workouts to do all throughout this week. So stay tuned. Very good job. 네, 우리 오늘 복근 리프트 자세로 이제 첫 줄을 시작해봤습니다. 복근 이제 생기실 거예요. 알겠죠? 영어 표현은 on my end, on my end, on her end, on someone's end, 누구누구의 입장 또는 누구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장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on my end 잘 써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Bye!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0: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0: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는가?
0: 아니에요!

0: everybody. Welcome back to 베이식은 영어. 진아킴의 go liste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붉은 들판이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하는지 수차키치 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He says he will show me too, so we drive through the rough desert to head there.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What was it? What's the answer? There you go. 2km 정도 떨어진, 캐치하셨죠, 이 부분? 그쵸.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볼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부부. Okay.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여기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죠. 2km 정도 떨어진 붉은 들판.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2.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네, 역시 잘 캐치캐치 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간단하겠죠? 짧은 문장들이니까.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이곳에서 태어난 자란 부부는요, 이 땅에 희망을 심어 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장 보죠.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붉은 들판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붉은 들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다라는 동사가 여기선 보이지 않죠? 그래서 narration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가지 listening point 이런 뜻으로 쓰였으니 문장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이번에 눈으로 자막 화면 보면서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listen.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He says he will show me too, so we drive through the rough desert to head there.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The, who, were, and. 그리고 나머지는 내용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들은 모두 다 기능어, 문법적인 역할들만 하기 때문에 어조도 낮고요, 강세도 안 받고요.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되는데 이때 히어에 이 흐 사운드가 작게 들리는 경우 raised here 앞에 나오는 드 사운드와 연결되어져서 raised

0: Ra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자, 여기서는 red, 첫 번째 시작하실 때 red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R 사운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입을 우 하면서 시작한다고 마음가짐을 하시고 발음해 보세요. Red, red. 혀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되고 field 하지 마시고 filled, filled. 그리고 about의 어 자체에 강세가 없고 뒷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자, 이때 제가 이 부분에서 kilometers 끝나자마자 away 자체에 어의 강세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연결되어져서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연결되는지라 2 kilometers awa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고고 리스닝 1.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천천히 하세요. 고고 리스닝 2.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킬로미터가 아니고 kilometers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고고 리스닝 3.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잘하셨어요.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한 번 더.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Excellent.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2.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연습 많이 하셨죠, 이 부분? 자, 부부인데요. 이 부부는요,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뭐 하면서 자랐냐면, has planted hope. 어떤 희망을 심고 살고 있어요. 어디에요? In this land, 이 땅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땅에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계속 보죠. He says he will show me something, so we blank the rough desert. 하면서 쭉 이어지죠. 자,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맨 문장 마지막 부분, 첫 번째 빈칸에 to라고 했어요. to. 자, to는 여기서 뭐뭐도 또한 이란 뜻이 되겠는데 발음하실 때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전치사 to는 약하지만 to 부사는 강합니다. 더군다나 숫자 같은 경우에도 to, to 똑같은 to잖아요. 소리 자체는 둘 다 강세가 가는 내용어인지라 길게 발음하시면 돼요. 제게 또한 그가 보여줄 것입니다.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말합니다. 이런 의미죠. So, 그래서 We blank the rough desert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drive through. 자, 주행하다, 운전해서 가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거친 사막을 주행합니다. 그러면서 왜 주행하냐면 역시 세 번째 빈칸에 이어지는 내용 to head there. 어디 어디로 향하다. 그러니까 거친 사막으로 주행합니다.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근데 그곳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자, 이렇게 이어지죠. Redfield. 붉은 들판인데요. 이 붉은 들판은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집에서 대략 2km 떨어진 붉은 들판. 그곳으로 향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짧아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도전하실 때 100%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He says he will show me too, so we drive through the rough desert to head there.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네, 여러분, 오늘도 반복 학습 아시죠? 무조건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까지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House versus home. House versus home. Ne,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바로 house 그리고 home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house입니다. 건축물, 집. 건축물, 그냥 건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외래어로 house 이렇게 사용하지만 영어 발음으로는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ouse가 아니고 house. Hous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house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집, 주택, 가옥 등 물리적 존재로의 집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house is used when you refer to a place that you live in as a building or as a structure or as a place. Okay?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home과 비슷한 건데요. 일단 사람들이 살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일단 home보다 더 강한 느낌은 이거는 건물 그리고 뭔가 그 빌딩 자체를 이렇게 house라고 표현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want to buy a house. A house is not a home. The house has two bedrooms. 네, 좋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집 혹은 건물을 뜻할 때는 house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집을 사고 싶어. 이거는 그냥 그 건물, 집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want to buy a house. I want to buy a hous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이 house면 뭐 아파트를 사고 싶을 때는 I want to buy an apartmen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영어로 정말 유명한 속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속담인데요. A house is not a home. 그래서 그냥 뭐 건물이 뭐 집이라고 해도 진짜 사람들이 살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 없으면 그거는 가정이 아니야. 집은 가정이 아니야. A house is not a home. A house is not a home. 이거는 특히나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은 침실이 두 개야. The house has two bedrooms. 그래서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 house has two bedrooms.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house has two bedrooms. The house has two bedrooms. 네, 그 다음에 home으로 넘어가 볼게요. home이라는 단어는요, 이것도 집이지만 이거는 심적으로 편안한 집 혹은 가정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home입니다. 네,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home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 모음들은 조금 더 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들을 때 좀 느끼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음이 살짝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 좀 home 이렇게 짧지 않고 home. Home, okay?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Home, very good. Okay. 자,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home이라고 할 때는 특히 가족과 함께 사는 집,
그리고 가정, 그리고 보금자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home is a place where perhaps a family lives, but it is warm and it's a place that people live in and feel safe in,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살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house처럼 똑같이 people live there, and people do their daily things within the home as well. 근데 중요한 거는 house는 좀 더 딱딱한 느낌, 그죠? 건물이니까. 그리고 home은 좀 더 따뜻한 느낌이 있죠.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sentences. Welcome to my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I love staying at home. 네, 좋아요. Home, 신적으로 편안한 집 혹은 가정이 됩니다. Hom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저의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my home. 물론 welcome to my house도 괜찮지만 이 home라는 단어가 되게 따뜻하고 뭔가 내가 이 집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welcome to my home. Welcome to my home. 네, 그래서 손님들이 집으로 놀러 올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Welcome to my home. Okay, very good. 그 다음에요. Wizard of Oz에서 Dorothy가 이런 말 하죠.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이거는 집만한 곳이 없지. 그래서 정말 집은 여기서는 가정입니다. 내 가족이 사는 그 따뜻한 집. 네, 그런 곳이 없다.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네, 마지막으로 나는 집에 있는 걸 정말 좋아해. I love staying at home. 여기서도 뭔가 좀 편안하고 따뜻하고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공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 집. I love staying at home.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love staying at home. I love staying at home. Great work. Okay, let's review what we learned. 네, 첫 번째는 house였었죠. House는 그냥 건축물, 집, 그리고 건물일 때 house라는 단어 쓰고요. 그리고 home은요, 심적으로 편안한 집 혹은 가정일 때 home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Okay,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용해보세요. I want to buy a house. I want to buy a house. I want to buy a house. Welcome to my home. Welcome to my home. Welcome to my home. Great work,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요즘 보면요. 자기 개발에 대해서 정말 욕심을 갖고 매일매일 뭔가 자기 발전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요. 저희 매일 10분 영어 보시는 분들도 영어에서만큼은 자기 개발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자기 개발입니다. 좀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그 욕심.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욕심입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안전지대라고 하는 걸좀 벗어나야 되죠. 본인이 어떤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도전을 하고 계속 그 도전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고 이 취미생활이란 건 뭐냐면 본인이 하는 거 말고도 뭔가 취미생활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본인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새로운 기회들이 왔을 때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의 스토리 같죠? 그치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로 하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지대 벗어나기부터 첫 단추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전지대란 말뭐 이렇게 오랜 기간 있어 왔던 단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영어에서 들어온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omfort zone이란 게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읽어볼게요. Comfort zone. Comfort zone.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형용사 중에 comfortable 이란 게 있죠? 편안한 겁니다. 자, 그럼 그거 이제 명사형인데, 말 그대로 안전지대죠? 내가 일상적으로 매일 겪고 있고 편안해요. 그 안에서는, 그죠? 울타리 안에서는 편안해. 그걸 뭐라 그래요? Comfort zone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는 힘을 앞에다 줘야 되죠? 그래서 읽을 때 comfort zone. 살짝 강세해 주세요. 들어보세요.
1: Comfort zone. Comfort zone.
0: 오케이. 자,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전지대가 편하니까 그 안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 발전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려면 그걸 뚫고 나와야 되죠. 깨고 나와야 되다. 이두 가지 표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표현일 것 같은데, 머무르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Stay. 그죠? 그 안에 머무는 거니까 stay in one's comfort zone. 자, 소유격이 붙는 이유는 안전지대는 객관적으로 딱 정해진 게 없죠. 다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안전지대 안에 있는다. 본인의 안전지대 안에 머무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들어보겠습니다.
1: Stay in one's comfort zone. Stay in one's comfort zone.
0: Many people like to stay in their comfort z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머무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깨고 나오자는 얘기죠. 조금 깨다. 요 깨고에 해당하는 말 영어로 break죠? break. 근데 깨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니까 out이 붙는 거예요. break out. 자, 읽어볼게요. break out. 깨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해서 of one's comfort zone.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하면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거죠. 도전을 하고 자기 개발하는 첫 단계는 이렇게 자신이 편안한 상태를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쵸? 자,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들어볼게요.
1: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0: 자, 그럼 문장을 멋있게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안전지대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까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자체를 그냥 we를 주어로 잡아서 만들어 볼게요. 소유격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we가 주어니까 뭘 넣어줘요? our를 넣어주고 Comfort zone이 아까 단수로 우리가 읽었는데, 이건 여러 사람의 여러 안전지대를 일반화시키려면, zones, 요거만 넣어줘서 어법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We need to, 해야 된다. Break out, 강세 구동사니까 뒤에 주시고, of our comfort zones, 강세 세 군데입니다. We need to break out of our comfort zones.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break out of our comfort zones. We need to break out of our comfort zones.
0: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조언을 하듯이 이야기한다면 You need to break out of your comfort zon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왠지 불확실성이 좀 있고 불안감도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쵸? 안전된 직장을 나와서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벗어나야 되는데 좀 불확실하잖아요. 자, 불확실성을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uncertainty라고 그래요. uncertainty. 자, 강세는 중간에 주시면 되고 uncertainty. 힘주는 거 보세요. uncertainty. 들어볼게요.
1: Uncertainty. Uncertainty.
0: Bingo. 그 다음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생기는 어떤 감정 중에 하나

0: 가 이 불안감입니다. anxiety. anxiety. 자, 요게 A 발음이지만 약간 으 느낌이 나고요. anxiety. anxiety. 약간 요런 느낌을 읽어주면 되거든요. 자, 중간에 강세 잘 주세요. anxiety. 끝에 T는 약간 리을 발음처럼 설탄음으로 발음됩니다. 들어볼게요.
1: anxiety. anxiety.
0: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하죠. 불안감 느끼죠. 아, 나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아, 나 좀 실패하면 안 되는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다. 실패는 failure고 두려워하다 fear. 그래서 이걸 동사로 잡아주고요. fear failure. Many people fear failure. 그러면 실패를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그리고 두려운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fear failure. Many people fear failure. 들어볼게요.
1: fear failure. Fear failure.
0: 좋습니다. 자, 문장으로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한다. 아이고, 종합 선물 세트네요. 다 들어갔네요. 그렇죠? 문장 보겠습니다.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and fear failure. 자, 일단은 뭐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를 이렇게 anxiety의 형용사형이죠. 이렇게 좀 풀어봤거든요. anxiety 할 때는 이음절 강세인데 anxious 이건 또 강세가 앞으로 옵니다. 아, 좀 영어 강세가 어렵죠. 왔다 갔다 하니까. 자, anxious 읽어볼게요. anxious.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하죠. 그리고 and fear, failure. 됐죠? 강세 한 다섯 군데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and fear failure.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and fear failure.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뭔가 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용기를 잃는다거나 망설이게 돼서 이제 끝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쓰는 관용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Get cold fee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외울게요. Get cold feet. 자, 발이 차가워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긴장을 하면 손발이 좀 차가워질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a lot of people get cold feet 하면 뭘 하려다 하다가 약간 좀 무섭고 그래가지고 용기를 잃고 망설이고 포기하는 걸 get cold feet라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1: Get cold feet. Get cold feet.
0: 오케이, 자 그럼 그런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치만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나 도전에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 전공법을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도전 과제 같은 것들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다면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Face. 직면하다. Something head on. 헬에 강세 주세요. Face something head on. 자, 이건 뭐냐면 정면으로라는 얘기예요. 저쪽 head, 정면으로 대응을 하다. Face something head on. 단어들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조합을 하는 콜로케이션이 영어의 어떤 예술입니다. 그래서 face something head on. 이것도 들어볼게요.
1: Face something head on. Face something head on.
0: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포기한다. 자, 용기를 잃는다. Get cold feet거든요. 포기까지 넣어버리면 give up까지 넣어볼게요.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Give up. 자, 이건 구동사니까 힘을 뒤에 줘야 되겠죠.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강세 뒤에다 줘야겠습니다. 자, 뭔가 좀 용기를 잃고 포기한다. 들어볼게요.
1: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0: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기개발 첫 번째 시간, 안전지대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 주제였죠?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죠? 들어볼게요.
1: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0: 이러고 싶은데 약간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Uncertainty. 들어볼게요.
1: Uncertainty. Uncertainty.
0: 그래서 약간 망설이고 용기를 잃어 get cold feet 할 수는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Get cold feet. Get cold feet.
0: 좋습니다. 자, 자기개발의 첫 단추,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내용 유용하셨길 바라고요. 이 표현들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EBS English 앱 설치해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들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I hope you can break out of your comfort zones today. And I hope to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이 정말 인기 있어요? 라는 문장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어떠한 범주에서 인기 있는 것이에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범주에서 그게 인기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a popular 범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기라는 거는 약간의 기간이나 혹은 여러분 시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요즘 인기 있는 거예요 라는 의미로 뒤에 these days까지 넣어서 It i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문장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라는 얘기들, It i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게 인기 있어요 라고만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What is popular? 해서 이수로 한정해서 그게 인기 있어요, It is popula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Popular 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인기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인기 있어요 라는 거는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어디 범주에서 인기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It is a popular 범주 해서 그 범주에서 인기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It is a popular 범주 하면은 인기 있는 어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범주라는 거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인기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뒤에다가 이제 시대를 넣어서 요즘까지 넣고 싶으면은 뒤에 these days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요즘 들어서 인기 있는 어떠한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요즘 잘 나가는 거예요 라는 표현들, It i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영화로 한번 한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게 요즘 잘 나가는 영화예요,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영화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잘 나가는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It is a popular 하고 나서 범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영화 얘기니까 It is a popular movie these day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 is a popular movie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 is a popular movie these days. 에서 It is를 it's로도 줄여서 It's a popular movie these day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기 있는 영화에서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엔 요즘 잘 나가는 인기 있는 식당입니다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그쵸? 굉장히 많은 식당 중에서 요즘 그게 잘 나가는 식당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It's a popular restaurant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요즘 들어서 잘 나가는 식당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요즘 잘 나가는 식당이에요, 거기가. 라고 또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죠. 상품이라는 거는 product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item 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0: 여기서 아이템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살짝 힘을 빼세요. 아이템, 아이름 이렇게 힘 빠지는 소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그거 요즘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그거 요즘 잘 나가는 거예요.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그 아이돌 그룹 요즘 잘 나가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돌 그룹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아이돌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아이돌 그룹을요. 영어에서 보이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해서 그 그룹 요즘 잘 나가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해서 그 아이돌 그룹 요즘 잘 나가요.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이 잘 나갑니다. 어떠한 것이 인기가 있어요. 라는 거리 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범주로 얘기를 해서 잘 나가는 어떠한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 It'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t's a popular movie these days. It's a popular movie these days.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게 되게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는 문장으로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라고 얘기를 해서 대명사로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팀이 어떠한 것이 요즘 잘 나가는 범주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한번 준비 한번 해봤어요. BTS라는 팀이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 요즘 잘 나가는 범주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A is a popular B these day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그룹으로 한번 한정해서요. BTS i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게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는 거에서 그쵸? BTS가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BTS i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대신에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으로 그게 요즘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It is a popular item these days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게 여성들에게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한정해서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전치사 for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is a popular item for women these days 혹은 여성들 사이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때는 among women these days로 얘기를 하는 방법 전치사 for 넣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item for women these days 라고 전치사 for 넣어서 어떤 대상에게 있어서 라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인기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인기 있는 범주에서 그게 좀 인기 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 It's a popular 범주 these days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여러분의 10-Minute Happiness, right?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 영어 실력도 올리고 과정도 즐겨보고 그다음에 응용력까지 키워보는 그런 순서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so wondering what kind of step is waiting for you.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우리가 평소에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건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건 어떻지?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건 어떤 걸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남한테 얘기를 듣고 추측해보고 싶은 상황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무엇이 어떨까? 궁금한 거죠. 그 대상이래서 What is it like?예요. What is it like? Like는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처럼의 뜻이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to 동작 이 느낌이 뭐뭐 동작을 한다는 건 Hey, what is it like? 빨리 하면 What's it like? 이렇게 들립니다. 발음 하나만 What's it like? 이렇게 들으시고요. 본격적으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with the given hint,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you should try them out.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진다는 건 어떤 기분이지? 진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만약에 내가 접은 적이 없다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what is it like? 빨리 하면 what's it like? What's it like? to 다음에 동작 쓰시면 돼요. What's it like to lose? 이거잖아요. 그래서 What's it like to lose? 반대로 이기는 것도 해봐야 되겠죠. What's it like to win? What's it like to win? 간단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그걸 갖는다는 건 어떤 걸까? 뭔가 갖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집이건 차건 아니면 무슨 뭐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이건 간에 뭐든 간에 그죠? 그걸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기분이 들까? What's it like to have? 근데 그것이 필요하니까 it 쓰겠죠. What's it like to have it? Hey, what's it like to have it?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 하늘을 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예, 그래서 뭐예요? 그렇죠? What's it like to fly? What's it like to fly? I believe I can fly. 하고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날개 달고 실제로 낙하산 있고 이렇게 다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What's it like to fly? 이렇게 응용해서 멜로디를 집어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가지 했고요. 보고 읽으시면 안 되고 접으시고요. 저랑 친한 척 해주세요. 자, 접으시고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제가 동작으로 드릴 거예요. 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다는 건 어떤 기분인 걸까? 자, your turn. 맞습니다. What's it like to lose? 자, 그럼 반대말. 이긴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Your turn. 네. What's it like to win?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갖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걸까?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your turn. 맞습니다. What's it like to have it?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 기억나세요? 그렇죠? 네. 난다고 하는 건 어떤 기분이 들까? 자, 그렇다면, what's it like to fly? What's it like to fly? What's it like to fly? 예. 네. 저도 사실 예, 살짝 날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이것도 나는 거죠. Just for a moment. 잠시 동안만. 자, 기분 좋은.

좋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Step 2.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그런 식의 궁금증이 있을 때 What's it like? 쓰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What's it like? 그러면 목소리가 안 나온다. 어려울 것 같죠? 가지고 있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to lose예요. What's it like to lose? 그런데 갑자기 하나만 집어넣으시면 suddenly 하는 올리비아 노튼, 아, 뉴튼 존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uddenly 발음이 suddenly라고 안 들고요. suddenly, suddenly처럼 들립니다. What's it like to suddenly lose 여러분의 목소리니까 your voice. 그렇죠? What's it like to lose your voice? 그런데 거기다 suddenly 하나 집어넣어서 What's it like to suddenly lose your voice? 그렇죠? 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예, 진짜 목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I can't speak a word. 라스베가스에서 거액을 딴다는 건 어떤 걸까? 자, 지명은 뭐 그냥 지명됐으면 되고요. 거액을 따다. 어떤 느낌일까?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What is it like to? 그렇죠. win이에요. 따는 것도 얻는 거, 이게 승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액은 뭐지? 어려울 것 같지만, money는 money, money, money. 근데 big money. 그게 거액입니다. What is it like to win? Big money. 그렇죠. 어디에서요? In Las Vega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n Las Vegas. What is it like to win big money in Las Vegas?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건 어떤 느낌일까? What is it like to win the election?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What is it like to win her heart? 이런 식으로 다 응용 가능합니다. 자, 장면 떠올리시면서 What is it like to win big money in Las Vegas? 그런데 돈을 많이 딴다고 인생이 확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 마음이 흔들리면 나중에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복권 거액 당첨자들의 한 80%가 오히려 불행해진다고 하는 미국의 통계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입덧을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남자로서 알수 없겠죠. 그래서 What is it like? 하는 거. What is it like? 됐습니다. Have. 입덧은 영어로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안 좋겠죠. 그래서 morning sickness라고 합니다. What is it like to have morning sickness? 발음이 sickness 아니고요. sickness. sickness처럼 들려요. What is it like to have morning sickness? 자, 그러면 두번 여러분 연습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한번 가볼까요?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어떤 걸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보통은 야 그거 안 좋겠다, 답답하겠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이제 들을 때가 된 거지.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what it's like to lose suddenly잖아요. 그런데 to suddenly lose your voice라고 얘기했었더니 아, 이제 들어야 할 시간이야. It's time to listen more. 더 들어야 된다는 얘기였죠. 예, 만약에 말을 너무 많이 하는다라는 그런 상황이 든다면, 생각이 든다면 예, 귀를 좀 더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Okay, I'll stay quiet. 농담이고요. Okay, so what it's like to feel confident?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일까? 그러려면 visit our website and watch this program many, many times, right?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될 테고요. 그때까지 즐겁게 행복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가 어디로 또 향하게 된다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s snow mountain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we see one of Altiplano's unexplored region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0: 네, 여러분 잘 캐치캐치 하셨어요? 네, 바로 볼리비아의 눈산으로 향한다고 하네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island. Highland죠. 황량한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수도입니다. 황량한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수도.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산 정상에 만년설이 있는 눈산을 가리킵니다. 오케이.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 단어들과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2: 2.
3: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0: 네,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황량한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수도 라파스에서 북쪽으로 향하자. 이런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산 정상에 만년설이 있는 눈산을 가리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각각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전체 이야기 자막 보면서 한 번 더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안 들렸던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s snow mountain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we see one of Altiplano's unexplored region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The in the 기능어고요. Capital city nestling desolate highland. 모두 다 음절을 가지고 있는 강세가 있는 내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캐피탈이 틀린 발음은 아니지만 원어민들이 주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트 사운드를 R 소리에 가깝게 들리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되고 그 소리를 또 내가 발음을 했을 때 그들 또한 우리를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Capital, capital city. 자, 연속적으로 지금 플랩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nestling이 아니라 nestling. Nestling. 트 발음 역시 안 들리죠. In the desolate. Desolate가 아니라 desolate. Desolate highland.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약간 길어요. Google listening 2.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0: Poland. 한 번 더.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Lafez,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ing point, that i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자, the, with, on, 모두 다 뭘까요? 기능어입니다. Snow mountain. 이제 mountain은 이런 소리 된다는 건 익히 알고 계시겠죠? With 하실 때 입모양 잡아주시고 with. 혀끝이 윗니 아랫니 사이에 살짝 긁혀지고 perpetual. Perpetual, 강세, 꽝, 에, 이 부분에 주시고 snow 뒤에 on its head에서 on its head, on its head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Google listening 1.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Okay, Google listening 2.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Excellent.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One more time.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Excellent.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One.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fu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fu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2.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s snow mountain,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오늘은요,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볼리비아의 눈산인데요. 어디에 있는?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고지대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서 있는, 우뚝 솟아 있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lank, 기입니다. The capital city blank and the desolate highland 이어졌는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만들이요, 바로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Lafaz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은 라파스에서 북쪽으로 향하자라는 말인데 쉼표 뒤에 나온 the capital city 이어진 것은 라파스라는 곳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The capital city, 수도예요. 그쵸? Blank in the desolate highland. 어디에 있어요? 황량한 사막에 있는 모라고 했는데 빈칸에 Nestling, 이게 바로 자리 잡고 있는 수도인 라파스에서 북쪽으로 향하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We see, 우린 봅니다.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뭐의 하나예요? Of altiplanos blanket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unexplored regions라고 했으니 이것은 바로, 그렇죠. 미개척지, 알티플라노의 미개척지들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데 The snow mountain. 그런데 바로 눈산이죠. 어떤 눈산이에요? With blank on its head 했습니다. 맨 꼭대기에 뭘 가지고 있는? Perpetual snow라고 해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네, 만년설이죠. 만년설을 가지고 있는 눈산이라고 합니다. Alright, 이렇게 해서 전체 이야기 모두 살펴보고 의미 파악도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100%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는지 try 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s snow mountain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We see one of Altiplano's unexplored region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0: 오늘 이야기 어떻게 잘 들리셨나요? 네, 100% 도전했는데 100% 다 들리지 않았다면 연습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꼭 연습해 보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We'll be right back.
3: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3: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5: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자, 출근 영어에서 오늘 뭐를 배울까요? We are doing a job interview series. And the question today is, please tell me one of your weaknesses. 네, 단점. 우리 단점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뭐 우리 그렇게 솔직히 말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사실 you want to be honest but you don't want to say something that's really terrible, okay? So your weakness can sometimes also be your strength. 이런 답을 찾아야 돼요. So let's see. Let's find out what kind of answer we have today. 사람들은 종종 내가 일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How is this said in English? 저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For me, finding a work-life balance isn't easy. 저는 가끔 가족과 친구들을 소홀히 합니다. I sometimes neglect my family and friends. Alright, let's check out the full answer. Okay, 일을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는, you know, to work hard is a very good thing. But what happens when you work too much? Okay, so 사람들은 종종 내가 일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People often say that I'm a workaholic. People often say that I'm a workaholic. So instead of saying I'm a workaholic, 네, 조금 더 부드러워요. People often say. 자, 사람들이 종종 내가 일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Okay, so yeah, I think that's true. 네,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So 그냥 저 일 중독자예요.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Okay. For me, finding a work-life balance isn't easy. For me, finding a work-life balance isn't easy. 저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So a key expression here is finding a work-life balance. 네, work-life balanc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을 적당히 하고 또 우리 personal life, 네, 그냥 일반 삶을 잘 이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it's not easy to do. 그래서 이 work-life balance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To find a work-life balance. Okay, it's not easy. I sometimes neglect my family and friends. I sometimes neglect my family and friends. 저는 가끔 가족과 친구들을 소홀히 합니다. Yeah, so you don't spend time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Why? Because you're working too much. You're a workaholic. All right, let's look at that whole answer one more time. People often say that I'm a workaholic. For me, finding a work-life balance isn't easy. I sometimes neglect my family and friends. 네, 이거 보면서 여러분, are you thinking, that's me.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Okay,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Workaholic. Workaholic. 자, 일 중독자. 자, holic. H-O-L-I-C 하면은 addicted to something, right? Alcoholic, shopaholic, workaholic, 네, 많은 단어들이 있죠. Do you know that you're a workaholic? Do you know that you're a workaholic? 당신이 일 중독자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네, 많은 workaholic들이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일만 하니까 이 중독자라는 거는 workaholic이라는 생각도 안 해요. So, 친구가, do you know that you're a workaholic? You're a workaholic. 너 일 중독자야. Okay, do you know that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confusing words. Kind versus generous. Kind versus generous.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kind 그리고 generous입니다. 네,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좋은 형용사를 쓰고 싶을 때 여기 kind도 있는데 generous도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 kind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kind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kind가 아닙니다. 이름절로 kind. Kind.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친절함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So kind is the most general word to refer to somebody who is good, who has a good heart.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친절한, 상냥한, 그리고 동정심이 있는 이 모든 뜻들을 kin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t's important to be kind. Tom seems kind. That's so kind of you. 네, kind, 친절한. Kin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 It's important to be kind. 이런 말은 아이들한테 하면 너무 좋죠? It's important to be kind. 그래서 여기서는 kind는 뭔가 친절한 그리고 착한 뭔가 마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It's important to be kind.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 톰은 친절해 보여. Tom seems kind. 즉, Tom seems like a good person. Tom seems kind.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케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어색하지만 상대방이 칭찬을 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이 말 대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되게 친절하시네요. 이런 거는 That's so kind of you. That's so kind of you. 그런 말 하시면서 정말 친절하시네요. That's so kind of you. 그래서 뭔가 칭찬을 받을 때 이 말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at's so kind of you. That's so kind of you. 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Kind, 친절한이죠. 그 다음에 generous. 네, generous는 너그러운 그리고 관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G로 시작했지만 발음은 J, J, J 발음입니다. Generous, generous. Russ. 연결하면서 generous. Generous. Generous. Okay,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Generous. 이해의 폭이 넓고 친절할 때 generous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So we often use the word generous when we're talking about someone who is kind and who is very understanding. Okay, understanding of others. 그리고 너그럽고 관대할 때 generous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네,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He's generous with his money. Thank you for the generous gift. She has a generous heart. Generous, 너그러운, 관대한. Generous.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그는 돈을 후하게 써. He's generous with his money. 물론 돈을 많이 쓴다는 그런 어감도 있지만 남한테도 약간 돈을 준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He's generous with his money. He's generous with his money.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겠죠. 네, 상황 따라서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후한 선물에 감사드려요. Thank you for the generous gift. 그래서 뭔가 이게 따뜻하고 되게 마음이 좋은 것보다는 선물이 되게 좀 후한 거예요. 오, 되게 큰 선물인데 이런 거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for the generous gift. Gift, 후한 선물에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he has a generous heart. 왜 generous라는 사람은 뭔가 이해심이 있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She has a generous heart. That means this person has a very giving heart and they're also very understanding. 그녀는 마음이 너그러워. She has a generous heart.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 has a generous heart. She has a generous heart. 네, 오늘 배운 단어들 kind 그리고 generous 있었죠? 자, 복습할게요. 자, 첫 번째 kind. 이거는 뭔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게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런 거를 정말 일반적으로 kind 이 단어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에게 Oh, you're so kin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enerous 있었습니다. 이거는 너그러운 관대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generous, 뭔가 이해심도 많고 그리고 뭔가 후한 이런 것도 generous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t's important to be kind. It's important to be kind. It's important to be kind. He's generous with his money. He's generous with his money. He's generous with his money. Great work, everyone!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kind 그리고 generous 비교했는데요. If you want, you can also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All you have to do is go on our website at ebse.co.kr and go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nd you can watch all our previous episodes. It's really important to review. 네, 언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울 때 복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All right, everyone. 열공하시고요.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상당히 좀 희망찬, 우리한테 뭔가 좀 도전을 하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번 주 테마로 잡아봤는데,

0: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기, 안전지대 벗어나기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마인셋이 좀 생기면 도전 정신이 중요하겠죠. 뭔가 우리한테 도전이 다가왔을 때 피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을 헤쳐나가는 뭐 그런 것들. 자,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여러분이 영어로 좀 할 수 있게 좀 표현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쭉 이어가는 주제들이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하나의 스토리처럼.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한다. 그 다음에 최대한 그런 도전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쉬운 단어들의 조합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challenge라는 단어겠죠. 챌린지라는 말은 우리말도 많이 씁니다. 뭔가를 하고 나서 그것을 상대방한테 이거 해봐. 이것도 챌린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캠페인 같은 챌린지 말고 그냥 인생의 어떤 도전 자체를 challenge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다 S를 붙여서 일반화 시킬게요. Challenges in life. In life.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말하겠습니다. Challenges in life. 양쪽에 힘을 좀 줄게요. 들어보겠습니다.
1: Challenges in life. Challenges in life.
0: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의 도전 과제들을 우리가 정면으로 대응해야 된다. 자, 이런 말들이 순간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되게 쉬운 동사들인데 아, 저게 저런 뜻이 있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미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니까 영어가. Take on challenges. Take이란 말 자체는 전혀 뭐 대응하다의 뜻이 없잖아요. 그죠? 그 이 뜻이 만들어지라는 게 우린 신기한 거예요. Take on이 어떻게 저게 대응하다야? 대응합니다. 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의미를 우리가 배워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Take on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구동사니까 Take on challenges. Take on challenge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의 기본 동사 take에 갖고 있는 의미가 on이 붙어버리면 다 사라져요. 구동사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take on challenges, 강세는 얻어줘야 돼요. 구동사는 항상, 매 10분형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이 아니라 뒤죠. 그러니까 take on challenges, 이렇게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on challenges, take on challenges.
0: 자, 최대한 활용하다는 여러분 많이 보셨던 표현일 수 있어요. 이것도 make 동사 쓰임이죠. Make the most of something. Make the most of something. 뭔가의 기회가 있으면 그것의 최대치를 끌어낸다는 의미로 make the most of 뭐뭐뭐. 그럼 뒤에 뭔가 기회라든가 뭐가 오겠죠. 뭘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하다의 의미. Make the most of something. 들어볼게요.
1: Make the most of. Make the most of.
0: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인생의 도전들에 적극적으로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 아, 멋진 말이죠. 말은 이렇게 항상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전 과제를 아까 challenges in life에 대해서 take on 그거 한번 써볼까요? Take on. We need to actively, 적극적으로 넣고 take on challenges in life. 이렇게 해서 묶으면 되겠네요. 그죠? 아까 이게 인생의 도전 과제들. challenges in life를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take on 하라고. 부사 하나 붙여줘서 적극적으로 actively need to는 할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We need to actively take on challenges in life. We need to actively take on challenges in life. 이렇게 무슨 뭐 요즘 life coach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할 법한 멋진 말들입니다. 테드 강연 같은 데서 이제 볼 법한 약간 그런 문구죠. 자, 이런 문장은 그냥 외워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actively take on challenges in life. We need to actively take on challenges in life.
0: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트. 한계에 도전하다. 와, 멋있다. 말만 들어도 돼요. 그죠?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다. 도전 정신에 중요한 게 계획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계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 실천 정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 좋은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자, 한계는요, 아시다시피 limit이죠. limit. 근데 이 도전하다라는 말 자체를 test란 말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test라는 것 자체가 명사로 시험도 되죠. 내가 보는 시험도 test인데 뭔가를 시험하다의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test one's limit 소유격만 넣어주면 누구의 한계를 시험하다. 즉, 도전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test one's limits. 그래서 붙여서 test one's limits. 들어볼게요.
1: test one's limits. Test one's limits.
0: 그렇죠. 그 다음에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건

0: 자, 여기 전치사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into란 전치사가 있어요. 자, plan이란 것 자체가 뭐로 바뀌어요? action. 계획이 실천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성질이 변화할 때는 into를 씁니다. 뭐뭐로 변하다 이럴 때. 그래서 put one's plans into action. 전치사 into 기억하세요. put one's plans, 여러 계획들을 into action. 여기선 s 붙여야 되고, 여기선 s 안 붙입니다. 이건 좀 관용적으로 그래요. 자, 들어볼게요.
1: Put one's plans into action. Put one's plans into action.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기회를 잡다. 이 잡다에 해당하는 말이 catch란 동사가 순간 태어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능한데요. catch는 약간 공을 잡거나 물리적으로 뭘 잡을 때 약간 많이 쓰고, 기회를 잡다 할때더 많이 쓰는 말은 grab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grab good opportunities. 손에 쥐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쥐어. 손에 쥐어. 그럴 때 catch는 거의 쓰질 않아요. 그럴 때안 씁니다. 그럼 catch 동사는 grab some opportunities. grab good opportunities. 나한테 좋은 어떤 기회들을 확 잡는 거죠. grab. 놓치지 않게. grab good opportunities. We need to grab good opportunities. opportunities. opportunities. 여기 강세 주시고 복수로. 자, 들어볼게요.
1: Grab good opportunities. Grab good opportunities.
0: 멋진 영장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을 실천으로 잘 옮겨야 됩니다. 이거 뭐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 표현 자체가 into만 주의하면 된다 했어요. We have to put our plans into action. 야, 말만 하지 말고 우리 빨리 실천 옮기자. We have to put our plans into action. 자, we가 주어니까 소유격만 our 넣어주면 됩니다. 자, 임팩트 있죠? 들어볼게요.
1: We have to put our plans into action. We have to put our plans into action.
0: 이런 말들은 삶의 지혜로서 여러분 평상시에 많은 분들과 이미 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단지 그걸 영어로 좀 바꿔드려서 하나의 테마 속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세트.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단어 두개 나옵니다. 자기 개발,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기, self, improvement, self, development. 같은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자, self improvement, self development. 강세 이음절입니다. 들어볼게요.
1: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
0: 이 일련의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자기가 좀더 나은 자아로 발전하는 거. 그게 다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아주 마지막 이 표현이 우리한테 참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 될것 같은데요.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나의 현재 상태를 나의 version이라고 봅시다. 그쵸? 예를 들어 이제 뭡니까?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거. 버전 1, 버전 2, 버전 3 나오듯이. 내가 지금 버전 1이에요. 근데 내가 버전 2로 바뀌고 싶어요. 그래서 become a better version. 더 좋은 버전이 된다는 얘기죠. 누구누구의 of oneself. 자, 들어볼게요.
1: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0: 그럼 이게 말 그대로 더 나은 자신이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이것은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도와줍니다. 뭐 이것은 앞에서 뭔가 언급한 거라고 칩시다. 문장을 조금 줄이느라고 저랬습니다. 자, 주어를 this로 잡아볼게요. This helps us become better versions of ourselves. 달라진 거는 이게 이제 복수, us이다 보니까 복수로 바꿔서 여기도 복수가 됐고, 여기도 복수, 어가 빠져야겠죠? Become better versions of ourselves. 이렇게 복수형으로 바꾼 거 외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어요. 들어볼게요.
1: This helps us become better versions of ourselves. This helps us become better versions of ourselves.
0: 이렇게.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은 자기 자신이 될수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전 정신 관련된 표현들이었습니다. 도전에 정면 대응하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Take on challenges. 강세주의하고 take on challenges. 이렇게 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on challenges. Take on challenges.
0: 두 번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다. Put one's plans into action. 들어볼게요.
1: Put one's plans into action. Put one's plans into action.
0: 마지막에 어떤 더 나은 자신이 되다.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들어보겠습니다.
1: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0: Alrighty. 자, 오늘은 자기계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도전 정신에 관련된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하실 때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EBS English 앱 설치해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가 되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대상을 우연찮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우연하게 만났을 때, 그쵸? 그러면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야, 내가 옛날에 그 친구 철수를 여기 오다가 만났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우연하게 만났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run into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얘기를 해서요, I ran in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야, 나 오늘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하게 만났어.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I ran into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I ran into 대상, 이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un into라는 동사가 바로 우연하게 만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I run in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연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우연하게 만나는 거는 현재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그렇게 만났어 라고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우연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지 뭐야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run의 과거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ran이 됩니다. 그러니까 I ran in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억지로 우연하게 만나요 라고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경우는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과거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여러분이 빈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I ran into 대상, 전 우연하게 어떤 대상을 만났습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저는요 메이슨을 우연하게 만났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I ran into Mason 해서 이 메이슨 자리에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ason.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ason 해서 제가 메이슨이라는 사람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옛날 친구, 어릴 적 친구라는 거를요 바로 old friend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친구를요 우연하게 만났어요 라는 표현 I ran into my old frien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old friend.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old friend. 여기서 old friend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old friend 기소리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 ran into my old friend.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하게 만났다 라는 표현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요 학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High school, middle school, elementary school 혹은 college friend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해서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다 라는 문장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0: my high school friend. 해서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혹은 college를 넣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학교 동창들을 만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요, 바로 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ran into my ex-girlfrien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에 만났었던 여자친구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ex-girlfriend.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ex-girlfriend.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해서 전에 만났었던 남자친구는, 그쵸, ex-boyfriend가 되겠죠.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ex-boyfriend.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ex-boyfriend 라고 얘기를 해서 헤어진이라는 거를 앞에 X를 붙여서 얘기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다라는 표현으로 I ran into 대상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음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ran into Mason. I ran into Mason. I ran into my old friend. I ran into my old friend.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I ran into my ex-girlfriend. I ran into my ex-girlfriend.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메이슨을 우연하게 만났어요 라는 표현 I ran into Mason 해서 여러분이 I ran into 사람 하면은 그 사람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길 가다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이거를요, 바로 on the street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길가에서, 길 위에서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되거든요. I ran into Mason on the street. 길 가다가 만났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ason on the street.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ason on the street. 혹은 어디를 가다가 라고 얘기를 할 때 on the way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길 가다가 뭐를 했다,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길 가다가 어디를 가기도 하고 요런 부분들은 좀 더 나중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way 사용하는 경우는요. 다시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길 가다가 I ran into Mason on the street. 한 번 더. 시작. I ran into 대상 on the street.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어릴 때 친구 만났어요. 우연하게. I ran into my old friend. 요 문장이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도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우연하게 만나는 거는 길 가다가 만날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겠죠. 장소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땐 전치사를 뭘 넣을까요? 그렇죠. at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ran into my old friend 어디에서? 커피숍에서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at the cafe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카페가 아니고 cafe 이렇게 발음하니까 혹은 커피숍이라고 발음해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old friend at the cafe.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old friend at the cafe 해서 장소를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전치사 at을 넣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ran into 대상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So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자, 여러분, 모든 일 다 잘 되고 계시죠? 저는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행복도 만들어보고 즐거운 에너지도 함께 올려보는 네, 그러한 시간에 바로 Try Again, 하루 딱 한 문장이죠? 네, 이근철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볼까요? 근데 마음가짐만 살짝 한번 바꿔보세요. 아, 빨리 오늘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빨리 얘기해줘. 이거보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뭐가 필요하지? 이걸 만들 때 이근철은 이걸 어떻게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한번 같이 출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오니까 공부해야 돼. 이거는 전혀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You're gonna challenge yourself. 스스로도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Okay,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전체 문장이요. 내가 왜 항상 이렇게 졸리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거지? 들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세요. 나 한 단어라도 알면 나 기분 좋다. 나 칭찬해 줘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전체 문장을 다 알지 못해서 나는 못하는 거야. 역시 더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는 왜 뭐 하는 거지? 예, 이거 왜니까 적어도 뭐 나세요? Why? Why? 그 why 하나만 알아도 본인을 칭찬해 주시면 그 칭찬의 에너지가 전체 문장을 다 나중에 말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물리학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quantum physics라고요. 양자 물리학. 들여다보면 바로 긍정적 마인드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왜 뭐뭐 하나? 왜 뭐뭐 하는 거지? 이런 식의 느낌은 why do I? 좋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에서는 뭘 하시겠어요? 당연히 자신감을 build up 하는 confidence build up time, right? How do we do that? Like this. These simple sentences. 가장 간단한 문장으로 연습을 해서 자신감을 올리셔야 되겠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뭐 100층짜리 진다. 갑자기 100층부터 지을 수 없잖아요. You need solid foundations. 그렇습니다. 탄탄한 기초 공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 내가 왜 졸린 느낌이 들지? 그럼 아까 나왔잖아요. Why do I? Why do I? 그러면 왜 이렇게 졸린 거야? 해도 되지만 그런 기분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Why do I feel sleepy?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왜 많이 먹지? 그러면 뭐예요? 먹다가 eat니까 Why do I eat? 그럼 이건 왜 먹는 거지? 살려고 먹는 거죠. 즐겁게 재미를 느끼려고 행복감을 느끼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많이 먹지? 많이가 뭐예요, 영어로요? much 써도 되지만 구어체에서는 a lot을 많이 씁니다. Why do I eat a lot? a lot을 쓰면 many인지 much인지 헷갈리지 않고 얘가 다 가능해요. many일 때도 쓸 수 있고 much를 대신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y do I eat a lot? 동작은 이거고요. 세 번째, 내가 왜 계속 하품을 하는 거지? Why do I yawn? 그러면 하품이 나오잖아요. To take in more oxygen. 산소를 더 먹으려고. 그런데 왜 계속이라는 걸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이 keep ing입니다. 그래서 why do I yawn 하면 뜻이 다른 거죠. 내가 하품은 왜 하는 거지? 그건 이유가 궁금한 거고요. Why do I keep yawning? 내가 왜 계속 하품을 하는 거지? 한번 하품을 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맨 마지막으로 내가 왜 코를 고는 거지? 나 옛날에 안 골았는데 why do I snore? S-N-O-R-E 다른 단어도 한번 써드렸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Snore, S-N-O-R-E. 자, 네 가지입니다. 역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작과 함께 그림 그리시고 여기 보고 읽으시는 분들은 맨 처음부터 재미를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자, 저를 보시고요. 가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졸립게 느껴지지? Your turn! Why do I feel sleepy?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지? Your turn. 맞습니다. Why do I eat a lot? 요 eat 대신에 swim, read, watch, TV, a lot. 그러면 벌써 한 수십 개가 나오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왜 계속해서 하품하는 거지? Your turn. 네. Why do I keep yawning? Y-A-W-N은요. Yawn이에요. Yawn. 그래서 yawning. 됐죠? 네 번째는요. 내가 아시겠죠? 자, your turn. 네, why do I snore? S-N-O-R-E까지요. 좋습니다.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요. 조금 더 확장시켜 보는 그런 시간이죠. Step 2. 내가 왜 항상 이렇게 졸리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거지? 한번 궁금증을 여겨보세요. 이거를 우리말이고 그 다음에 영어를 내가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란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감정 집어넣고 장면 연상하고 더 그렇죠. 즐거움을 얻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저거를 하나를 외워도 내가 아 오늘 행복하다 그 생각이 드니까 그걸 10개, 100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제가 계속 행복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일을 하실 때 행복감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모든 일이 다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항상 이렇게 피곤하고 졸린 느낌이 드는 거지? 아까 나왔잖아요. Why do I feel? 간단하죠. 그런데 피곤한 게 아까 졸린 게 sleepy였어요. sleepy. 근데 정말로니까 so sleepy and tired. so 하나만 더 집어넣으시면 돼요. 항상이 all the time이에요. 됐죠? 그래서 why do I feel so sleepy and tired all the ti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먹는 거지? 그럼 아까 나왔잖아요. why do I eat?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러면 뭐뭐 하지 않을 때니까, 그렇죠? 예, when I'm not이죠. when I'm not hungry. 근데 강조해서 even when, 심지어 뭐뭐 할 때에도 I'm not hungry. Why do I eat even when I'm not hungry? 보세요. 보니까 간단하죠? 왜 계속해서 내가 악몽을 꾸는 거지? 아까 keep yawning. 그러면 뭐예요? keep, 그렇죠. 예, 바로 having nightmares. 그래서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 네, 바로 bad dreams의 뜻이겠죠. 물론 bad dreams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 더 마무리합니다. 자, 즐거움을 가지고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the context like this? 내가 왜 항상 이렇게 졸립고 피곤한 거지? 라고 했을 때 반응이 뭐예요? 쉬어야지, 안 쉬어서 그래. 자, 그렇다면 뭘까요? Why do I feel so sleepy and tired all the time? 자, 반응은 뭐예요? Hey, because you don't rest. Because you don't rest. 그렇죠? 잘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밸런스 꼭 휴식과 일 사이에서 유지하시고요. If you wanna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방문해 주시고요. 여러분, 늘 즐거움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몸과 건강도, 네, 마음의 건강도 챙기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수동태라는 거 막 어렵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동태라는 게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들이 많은 또 그런 양파 같은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시간에는요, 수동태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그런 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겁나요? 뭔가 되게 어려운 거 할 건가요? 라고 걱정 자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은 접으시고 먼저 오늘의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Some trash was left on the street. 보이세요? 수동태가 어디에 쓰였나요? 바로 여기에 was left 이렇게 쓰여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선생님 이거 뭐 해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이 문장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두 분류의 문장들이 튀어나옵니다. 두 가지 다른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종류의 해석이 있어요. 쓰레기들이 길 위에 버려졌다. 버려졌다. 요렇게 이 문장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길 위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그냥 버려졌다가 아니라 버려져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차이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버려졌다라는 건요, 동작에 집중한 해석 방법이고요.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라는 것은 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에서 추가했다는 것은요,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상태에 집중한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정답은 뭔가요?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놔야 되나요? 자, 그 정답은 제가 이번 영상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수동태라는 것이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라는 것이 이렇게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동작으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석하게 되면요, 그 동작이 느껴지게끔 어떤 일이 되어지다 라는 식으로서 해석하게 되고요. 상태에 집중해서 이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를 해석하게 되면 뭐뭐 한 또는 뭐뭐 된 상태이다 라는 맥락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냥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쓰였다고 무조건 언제나 항상 뭐뭐뭐뭐 되어지다 라고만 해석하면 굉장히 어색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서 다음에 예문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동태로 활용할 동사 두 개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동사 바로 이 친구입니다. provide 뜻은요 제공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걸 한번 준비해 봤어요. 똑같이 P로 시작합니다. prepare 라는 동사인데요. 뜻은 준비하다 라는 뜻이죠. 자, 이 두 개 동사 가지고 수동태로 활용해서 이런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읽어 보도록 할게요. Beverages were provided to the guests 라고 적혀 있죠. 해석해 보면 beverages 음료입니다. 음료. 음료들이 were provided 제공되어졌다는 거죠. 음료들이 제공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근데 그게 제공되어진 겁니까? To the guest 해서 손님들에게, 게스트들에게 음료가 제공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써 자, 이 문장 적혀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요, 여기서 사용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were provided는 확실히 동작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주면 돼요. 실제로 그 음료들이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거, 사람들이 이 음료를 나눠주는 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

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공되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그냥 익숙한 수동태적인 의미로서 해석해주면 되는데요.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음 문장 함께 보도록 할게요. Gina was prepared for her interview.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Gina was prepared. Prepared란 동사가 준비하다는 뜻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를 동작으로 해석하면요. 진아는 준비하는 것을 당했다. 그러니까 진아는 준비되어졌다. 우리나라 말로도 굉장히 뜻이 애매하게 해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것을 우리가 동작이 아닌 상태로서 이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아는 준비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가 된 상태였던 겁니까? For her interview. 그녀의 인터뷰를 위한 어떤 그 면접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요렇게 여기서는 해석해줘야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면서 아 얘는 동작으로서 준비가 되어졌다 요렇게 해석하는 걸 되게 어색하구나 준비된 상태였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네라는 거 분명히 봐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작 두 문장 함께 해보면서요. 이 영어 문장에서 사용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는 동작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상태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파티는 가까운 호텔에서 열렸어요. 열리다. 이런 것도 수동태로 표현한다니까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주어가 the party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파티가 자, 열린 건데 수동태로서 동사 hold의 과거 분사 써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네요. The party was held. hold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잡다는 건데 근데 이게 파티 같은 것과 연관 지어지면 그 파티를 열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The party was held. 그리고 어디서 열렸는지 장소 덧붙여 줄게요. At a nearby hotel 해주시면 문장이 완성된 거 볼 수가 있죠. 먼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The party was held at a nearby hotel. 뜻은 그 파티는 가까운 호텔에서 열렸다는 것이고 자, 이거 동작으로 보는 게 맞아요? 상태로 보는 게 맞아요? 여기선 동작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동의하시죠?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존의 소설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수동태로 표현하게 되나요? 맞아요. 수동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영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말 자체를 살짝 바꿔볼게요. 그래서 그녀는 존의 소설에 관심을 가진 상태였어요 라고 그쵸? 여기서 이미 여기다가 상태의 의미로서 영작할 거다라는 걸 제가 힌트를 드렸죠? 우리말 바꿔놓고 그리고 영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주어부터 시작을 할게요. She 그리고 관심을 가진 상태였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Was interested. Was interested. Be interested in 무엇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숙어로 많이 외우는데 이거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she was interested in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John's novel. 존의 소설에 그녀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상태로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해석되는 이 문장 완성을 해봤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 was interested in John's novel. 좋아요.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Some trash was left on the street. 이거 두 개의 방향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작에 초점을 맞추면 쓰레기들이 길 위에 버려졌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버리는 것에 어떤 그 동작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쓰레기들이 그 길 위에 버려진 상태였다. 버려져서 이렇게 쓰레기들이 길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밌는 반전은 뭐냐면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해석해도 문제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맥락에 맞춰서 이런 두 가지 옵션 중에서 맥락에 맞은 해석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오늘 마지막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수동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내용 함께 공부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랜마 인사이드의 김승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guys. Guess what? It's already the second day of some abs workout. So let's get to it. 안녕하세요. 우리 벌써 복근 운동하는 두 번째 날 됐습니다. 오늘도 복근 살리러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보고 갈게요.
1: I walked into the room and found my little brother studying. So, I was dumbfounded. He never studies. Hey, stop underestimating your little brother.
0: 네, 오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어 표현은 딱 한 개예요. Dumbfounded. Dumbfounded란 뜻인데요. 너무너무 놀래서 아무런 말이 안 나올 때, 막 할 말을 잃었을 때 그런 거를 다 dumbfound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I walked into the room
0: 이럽니다. 방에 딱 들어갔는데
1: and found my little brother studying
0: 이러죠. 내 동생이, 남동생이 공부하는 거를 봐버렸대요. Little brother이라고 하면 동생이라고 하는데요. 뭐 당연히 younger brother 이렇게 하지만 little brother, little sister 하면 어린 남동생 또는 여동생 이렇게 일을 합니다. Little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을 했더니 So 이렇게 일을 하죠. 그게 뭐 어때서 이러니까
1: I was dumbfounded 이러죠.
0: 오늘 표현이 딱 나왔어요. I was dumbfounded. 너무 놀랬어. I was dumbfounded. 정말 멍 이렇게 됐대요.
1: He never studies.
0: 걔 절대 공부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hey 이러죠. 야,
1: stop underestimating your little brother
0: 이러죠. 네 남동생 좀 그만 좀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stop underestimating 이런 거 actually 우리 이거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할 거예요. underestimate. 그래서 저 어쨌든 낮게 평가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Dumbfounded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화 통해서 또 같은 표현 공부하러 갈게요.
1: You look dumbfounded. Did you see a ghost or something? No, but I just realized something worse.
2: What?
1: I left my air conditioner on and I left home 2 days ago.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You look dumbfounded 이러죠. 너 너무 놀라서 지금 막 멍해 보여. 이렇게 이러죠. You look dumbfounded.
1: Did you see a ghost or something?
0: 이러죠. 무슨 뭐 유령이라도 본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No, 아니.
1: But I just realized something worse 이러죠.
0: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걸 봤대요. 아니면 realize 딱 알아차렸는데 지금 너무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거를 내가 딱 알아차렸대요. 뭘까요? What? 이렇게 물어보니까
1: I left my air conditioner on.
0: 나 에어컨을 켜놨어. 얘기를 하죠.
1: And I left home 2 days ago.
0: 집에서 이틀 전에 나왔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공포 얘기예요. 이런 유령을 본 것보다 더 무서운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틀 동안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dumbfounded 표현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거나 놀라워서 탁 멍 때리는 상태. 그걸 dumbfounded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요가 하러 가실게요.
3: Alright, second pose of the abs workout series. It's going to be the salad pose. So let's get to it. Start by sitting down on the floor. Keep both of your legs straight ou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art by sitting down on the floor and keep both of your legs straight out. Good. Now place your hands right next to your hips or slightly in front of you.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lace your hands right next to your hips or slightly in front of you. Good. Now, see if you can lift your butt off the floor with the strength of your arm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ee if you can lift your butt off the floor with the strength of your arms. Good. Now, you have to hunch your back and really engage your abs to do this pose.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have to hunch your back and really engage your abs to do this pose. All right. You can make fists to add some height. It'll make it easier for you to lif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you can make fists to add some height. It'll make it easier for you to lift. Good. Now, if you lifted your butt off the floor, try lifting your

So we got to the celibate post today. It's so difficult. So a round of applause for you guys. 오늘 우리 독신 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세예요. 그러니까 완성하지 않으셔도 전혀 괜찮아요. 그냥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영어 표현 우리 dumbfounded 같이 배워봤습니다. dumbfounded. 상황이 너무 놀랍거나 충격적이어서 정말 할 말을 잃은 상태 아니면 멍 때리고 있는 상태 dumbfounded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잘 익혀두시고 활용도 해주시고 그럼 내일 또 만나요. Have the greatest day ever, okay, guys?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1: It's great to see you
0: always.
1: as well.
0: 네, 자 그럼 이번 주의 주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personality.
0: Personality,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m-hmm.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 All right.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Personality matters when choosing friends.
0: When choosing friends, 친구.

0: 것이 지금 번역을 기반을 둔 이렇게 좀 딱딱하게 하긴 했지만, you know, you use it. You use that
1: That
0: method,
1: thing.
0: yeah, that data
1: Yeah,
0: for
1: you use that
0: information.
1: information
0: 네.
1: to make a decision or something.
0: 그렇죠. I have this opinion, and 만약에 제가 의견이 있는데, I have this opinion,
1: What
0: and
1: is it
0: my,
1: based on?
0: exactly, my opinion is based on what I have read online, 인터넷으로 읽었던 글을 토대로 생긴 의견이다.
1: Yes.
0: 네, 그렇게 말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how do we determine what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 like? Is it based on our first impressions, the clothes they wear? Sometimes, yeah, of course. Where they are when we meet them, that's important too.
1: But how do we determine what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 like?
0: 네, 여기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But, 그러니까 지금 그 좋은 친구가 될지 아니면 어떤 친구가 될지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성격이 핵심인데 But how do we
1: determine?
0: 네.
1: determine.
0: determine은 알아내다, 결정하다, 그리고 결심하다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결심하는 거랑은 여기는 거리가 멀어요.
1: Yeah, it's not in this case.
0: So, for example, I want to do something. I want to be really good at drawing.
1: Uh-huh.
0: And I am determined,
1: determined
0: 하면은
1: to do so.
0: 네. 결심을 단단히 한
1: yeah,
0: 거예요.
1: Like, I'm gonna do it.
0: 네. 그런데 결정을 뭐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결심 쪽이고 여기서는 determine 그냥 알 수 있는 거.
1: Yeah. How do you I guess form an opinion on
0: or how do you know?
1: Yeah, how do you know?
0: 네.
1: Right?
0: 그런 의미로 여기 쓰였습니다. So what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 like. What 하고 like가 합쳐지면 이제 how의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드렸고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그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 라고 했어요. be going to 하면은 미래를 말하는데 왜 지금 성격이 아니고 미래인 것처럼 말을 하냐면
1: because you don't know it yet.
0: 그렇죠.
1: It means in this case when you find out about it.
0: 네.
1: Once you get to know them.
0: 네. 그래서 지금 우리말 번역도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가 아니고 어떨지
1: Yeah.
0: 알고 보면 어떨지 그런 의미로 is going to be like when
1: yeah.
0: you get to know that person better.
1: Yeah, because you yeah. don't know it now, which is why you have to determine what it would be like.
0: 어떻게 알죠?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네요.
1: He says, is it based on our first impressions, the clothes they wear? Sometimes, yeah, of course.
0: 네, 인상.
1: Impression. Impression.
0: Impression. First impression이라고 쓰였습니다. Mm-hmm. 첫인상. 그래서 is it based on our first impressions?
1: Mm-hmm.
0: 여기서 our first impressions라고 했습니다. Our first impressions.
1: Mm-hmm.
0: 그런데 우리의 첫인상이라고 먼저 번역은 그렇게 넣었는데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first impression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first impression일까요?
1: Well, in this case, he's talking about determining their personality. So, of course, it's the impression they give us.
0: 그렇죠. 그래서 yeah. Our first impressions of them.
1: Of them.
0: 그 의미예요.
1: What we think of them.
0: 그래서 이제 이 의미까지 살린다면 우리가 받은 첫인상이 되겠고요.
1: Yes.
0: The clothes 우리가 준 게 아니고요. 받은 첫인상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봤을 때 우리가 받은 첫인상일까요? 아니면 the clothes they wear 입은 옷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Sometimes yeah, of course.
1: Yeah.
0: 물론 가끔은 그렇죠. 다음.
1: And another thing he says where they are when we meet them. That's important too.
0: 네. When we meet them, 그들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where they are, 어디에 있는지, 서점에서 만난 건지, 식당에서 만난 건지, 어떤 동호회에서 만난 건지, that's important too. 그것도 중요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Maybe it's their hobbies. Do they like guitar? Do they read books? What do they do? But for me, there's another factor. And that factor is How does that person make you feel?
1: Maybe it's their hobbies. Do they like guitar? Do they read books? What do they do?
0: 네. Maybe it's their hobbies. 취미를 보면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maybe 어쩌면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Do they like guitar? 기타 좋아하는지. Do they read books? 독서 좋아하는지. 여기서 그 영어로는 what do they do라고 했는데 뭘 하는지 했지만 취미니까 뭘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1: yeah, basically what do they
0: like to do?
1: What do they like to do?
0: 네,
1: yeah.
0: 그래서 뭐 어떤 거 좋아하는지를 보면 알 수도 있다.
1: Mm-hmm.
0: 그런데
1: he says, But for me, there's another factor, and that factor is, how does that

0: person make you feel?
1: 그런데 저로서는 there's another
0: factor.
1: 네. 요소나 인자를 뜻하는데요. Mm-hmm. 알기 쉽게 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0: For example, you could say desig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I choose a laptop.
1: 네. 저는 노트북 컴퓨터, 랩탑을 고를 때 또는 랩탑 컴퓨터라고 해도 되고요.
0: Yeah.
1: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요한 요소예요. 디자인 예쁜 걸 먼저 본다.
0: Yeah. So they don't care about, you know, the functions, but yeah. it has to be purple,
1: yeah.
0: right?
1: The performance가 아니고 the design. 그래서 이 문장으로 돌아오면 저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요소가 있는데 that factor is how does that person make you feel? Mm-hmm. 통일을 좀 한다면 for me까지 했으니까 how does that person make me feel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가예요. 왜냐하면
0: So why, he says?
2: Because I think that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personality. Do you feel good when you're around them?
0: Because I think that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personality.
1: 왜 그걸 생각하냐면 그들 곁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생각하냐면 I think that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personality. Mm-hmm. 그게 그들 성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Mm-hmm.
1: 다음 문장 볼까요?
0: He says, Do you feel good when you're around them?
1: Do you feel good? 기분이 좋아지나요? When you are around them. 여기서 around them은 물론 when you are with them. 같이 있을 때.
0: When you're with them, right?
1: 네, 그들 곁에 있을 때, 그들 옆에 있을 때.
0: Mm-hmm.
1: 그리고 다음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2: Do you feel excited or motivated to do more things? Do they listen to you? That, to me, is an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the right friends.
0: Do you feel excited or motivated to do more things? Do they listen to you?
1: 네, 계속 어떤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0: Mm-hmm.
1: Do you feel excited? 신나나요? 신나는 기분이 드나요? Or motivated to do more things? 더 많은 걸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나요?
0: 예.
1: 많은 걸 이루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나요? Do they listen to you?
0: Mm-hmm.
1: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나요?
0: Mm-hmm.
1: 마지막 문장.
0: Lastly, he says, That to me is an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the right friends.
1: Choosing the right friends, 올바른 친구라는 거는 딱 나에게 맞는 mm-hmm. 가장 좋은, the best friends for
0: mm-hmm.
1: me.
0: Mm-hmm.
1: 친구를 고르는 데 있어서 That to me is an important factor. 그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to me
0: mm-hmm.
1: 아니면 as for me라든지 그거를 앞에 쓰지 않고 이렇게
0: mm-hmm.
1: that to me is mm-hmm. 하는 그 이런 형태가 좀 드라마틱하게 말을 하는
0: yeah.
1: 형태인데 요약하고 마지막 줄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0: Yeah. So that to me is blah blah blah blah blah.
1: 네,
0: when 그러면서, you're summarizing what you want to say.
1: 네.
0: And it is a great way to summarize it and as you said it's a bit more dramatic. Right?
1: Mm-hmm. 맞아요. 마지막 정리할 때 많이 쓰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0: Mm-hmm. And that was our clip. Let's review it once again.
2: It's a lot harder to make friends as adults. There are a lot of ways we try to figure out who would be a good friend of ours. And it's mostly based on, of course, personality. But how do we determine what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 like? Is it based on our first impressions? The clothes they wear? Sometimes, yeah, of course. Where they are when we meet them. That's important too. Maybe it's their hobbies. Do they like guitar? Do they read books? What do they do? But for me, there's another factor. And that factor is, how does that person make you feel? Because I think that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personality. Do you feel good when you're around them? Do you feel excited or motivated to do more things? Do they listen to you? That to me is an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the right friends.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figure out who라고 하면 누가 뭐뭐 한지, 할 건지, 하는지 등등 알아내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 it is mostly based on 뭐뭐 하면 그것은 대체로 뭐뭐에 기반을 둔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decent individual 이 기준 굉장히 모호한데요. 네, 그래서 꽤 괜찮은, 썩 괜찮은 사람이라면, meaning if you're a kind person, 그러니까 착한 친절한 사람이라면, I want to be friends, 우리 친구 됩시다. 지금 소셜 미디어에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고요. Personality matters. 성격은 중요합니다.
1: Alright, so DJ says next.
0: The older you get, 나이가 들수록 the more personality matters. 성격이 더 중요해집니다. If you don't have a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이 없다면 we can't even be friends. 우리는 친구가 될 수조차 없어요라고 말했네요. So he likes people who are
1: Humorous.
0: humorous or funny
1: Funny.
0: at times.
1: Some, you know, he wants some comedic friends.
0: 네, 그래서 지금 성격 이야기를 하면서 personality matters. 이첫 번째 문장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older you get, the more personality matters. Personality를 빼고 다른 것도 넣을 수 있거든요.
1: The older you get, the more loyalty matters.
0: 아, loyalty, 누군가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라든지 변치 않는 마음, 아니면 the older you get, the more health matters,
1: Oh,
0: the more fitness matters.
1: That's a good one.
0: Yeah. 꼭 연습해 주세요.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번 사.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Buongiorno, buongiorno, ciao, ciao, bellissimo, bellissimo. 이거 무슨 말이요? 어, 이탈리아어. 네, I'm speaking Italian today because we are going to Italy. 네, 우리 오늘은 이탈리아 요리 할 거예요. 뭐, 이탈리아 요리지만 살짝 한국 스타일? 아니면 강남 스타일? 네, 오늘은 만두 라자냐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going to make dumpling lasagna.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오, 되게 많다. We have bolognese sauce. 아주 맛있어요. We have dumplings. 네, 고기만두. 이거 피 얇은 고기만두. We have cherry tomatoes. 방울토마토. We have black olives. 네, 우리 올리브도 있고. We have pizza cheese. 하지만 피자는 안 만들어요. This is parmesan cheese. 이탈리아 온 parmesan cheese요. We have onion. 우리 양파. We have green pepper. 우리 피망도 있고. We have mushroom cream sauce. 네, 이 버섯 크림 소스는 진짜 고소해요. We have black pepper, 후추. We have garlic, 마늘. And a lasagna sheet. 이거 바로 라자냐 면이요. So, let's make lasagna. 우리 먼저 방울 토마토 반으로 잘라요. Cut in half like this. And one more. Like this. 우리 반으로. Like this. All done. Now, we cut the pepper. 우리 피망 잘라요. 이 정도 줄 거예요. So, we cut like this. Like this. And one more time. Cut like this. 좋습니다. Well done. Next, onion. 우리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이 정도 줄 거예요. We cut like this. And then like this. 솔직히 양파 좀 매워요. 그래서 다 잘랐을 때 손 씻어요. 우리 만두 잘라야 돼요. Yes, we have to cut up the dumplings.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솔직히 가위 쓰는 거 아주 편해요. Okay, all done. We have to cut some garlic. 우리 마늘 잘라요. So cut off the top and the bottom. 위 아래. And now we squash. We push down like this. 손 조심하세요. We squashed it. And now we cut. 이제 다진 마늘 만들었어요. Time to make the sauce. 네, 이제 우리 소스 만들어 볼 거예요. We put olive oil in the pan. 오늘은 중불이요. And then we add our onions, 양파. Let's put in our garlic, 마늘. And our green pepper, 우리 피망. And we stir. 그 군 양파, 군 마늘 냄새 되게 좋아요. Let's add our dumplings, 우리 만두. Here come the dumplings. It looks great. So we can see the color is changing a little. 색깔이 살짝 변해요. Now, we need our bolognese sauce. Wow, lots of tomato sauce. And we add some water. 우리 물도 넣고, a little salt, 우리 소금 조금, and a little pepper, 우리 후추도. Oh, it smells like Italy. Okay, I think we can make our lasagna. First, our bolognese sauce. 우리 먼저 bolognese sauce. 우리 bolognese sauce 먼저 할 거예요. 그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정도 우리 여기서 넣고, I think that's enough on the bottom. 네. And now mushroom cream sauce. 우리 mushroom cream sauce. Yeah. 안 데워도 돼요. 아니면 따뜻하게 만들어도 돼. It's up to you. And cheese.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 와, 솔직히 많이 넣고 싶을 때 많이 넣어도 돼요. And now the lasagna, lasagna, lasagna, lasagna. And in it goes. 와, 딱 맞아요. More bolognese sauce. 우리 bolognese sauce 조금 더 줄 거예요. 이렇게. 네. 오, 좋아요. 이것도 한 숟가락, 두 숟가락만 필요해요. Like this. Okay. And pizza cheese like this. 다른 cheese 넣어도 돼요. 아니면 그냥 pizza cheese도 맛있어요. 솔직히 우리 모두 pizza cheese 좋아요. Now, what's next? Lasagna, lasagna. 우리 오늘은 둘 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큰 접시 있을 때 세 개, 네 개 해드래요. So we put on one more layer of bolognese sauce. 우리 마지막 bolognese sauce 넣을 거예요. 또 mushroom sauce, 그 하얀 크림 소스 넣을 거예요. Now some pizza cheese. 우리도 피자 치즈 할 거예요. And some black olives. 우리 외국 사람들이 특히 이탈리 사람, 스페인 사람 올리브 되게 좋아요. Is it good for us? Let's ask the chef. Chef님!
1: Hello, I'm Chef Jess. 올리브는 저 멀리 지중해에서 온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그린 올리브는 깊은 짠맛이 나서 좋고 블랙 올리브는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좋아요. 색깔은 다르지만 둘 다 몸에 좋답니다. Olives keep our bodies healthy. So, let's cook together.
0: 방울토마토, cherry tomatoes, like this. Here, and here, and here, and here, and one more here. And more pizza cheese. 네, 우리 pizza cheese도 필요해요. 우리 토마토하고 올리브 위에서 넣을 거예요. And now the parmesan cheese. Yes, I like lots of parmesan cheese. 폴라저씨 parmesan cheese 듬뿍듬뿍 좋아해요. It's snowing. 아, 눈 내려. It's so pretty. Now time for the air fryer. 네, 이제 air fryer 들어갈 거예요. air fryer 없을 때 oven 써도 돼요. 170도 15분. Let's take it out. Open it up and take it out. It's beautiful. Look at my dumpling lasagna. 네, 만두 라자냐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Ha-ha! 이제 딱 보기요. So let's cut like this. And ho-ho! My dumpling lasagna. Oh, wow! Italy and Korea together. 진짜 한국 고기만두 그리고 이태리 라자냐 섞여서 너무 맛있어요. 누가 싫어해요? 아무도 없어요. Everybody will love your dumpling lasagna. 진짜 맛있어요. We made dumpling lasagna. 네, 오늘은 만두 라자냐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한국 요리, 이탈리 요리, 프랑스 요리, 일본 요리, 영국 요리, 올 요리. 네, 다음엔 폴라제시 요리 해보겠습니다. I'll make something delicious for you next time. See you soon.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ouse?
1: Shenoy looked up through the winding stairs. Can you hear that? Something's banging. Toby took a breath.
2: Of course it is.
3: 네, 자, Shenoy, Toby, Merritt, 집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고 딱 보면은 이제 이 문이 열려 있네요. Alright? So, 왔는데, 원래 Merritt가 굉장히 무서워했죠. 벌레 때문에 무서워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 으스스한 집, there's a spooky old house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He is not scared. 이 문장을 보면은, Did you say spooky? Merritt said. Now that's more like it. 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spooky? Spooky라고 그랬어? 네. Now that's more like it. 자, 이제 조금 더 낫네. 이런 뜻입니다. 아, 그거는 뭐, 아, 별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Merritt가 spooky house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제 안에 들어가는데 한번 볼까요?
4: Is that a stair lift? Shenoy said. Let's see if it'll take all of us.
5: You're joking, Toby said.
4: Nope. Merritt, you sit on the seat and we'll take the arms.
6: A rocket-propelled accelerator seat? Merritt grinned. Hold on, everyone!
1: Toby and Shenoy exchanged a look. Shenoy pressed the button. The seat slowly creaked upwards.
6: It seems to have malfunctioned, Merritt said. Good thing I've got one of Bug's sonic spanners.
1: He tightened the main bolt. The chair shot up 3 flights of stairs in 3 seconds.
3: 네, 이 모두 다 계단을 아주 그냥 특이하게 올라가네요. 뭐 어떤 의자를 타고 이렇게 샥 올라가는데 한번 볼까요? 이 stair lift는 친구들, 뭐 휠체어 같이 생긴 계단 승강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샥 올라가요. 네, 이게 왜 있는지 참 궁금하죠? 이제 앉았는데 근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It seems to have malfunctioned, Merritt said. 자, malfunction. To malfunction is one of our words. 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Merritt가 뭔가 이렇게 이제 고쳐가지고 볼트를 딱 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3초 만에 샥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이 그림을 보면 네, 이렇게 표정을 짓죠. Alright, so they go up the stairs. 자, 위로 올라가는데 그 소리 뱅뱅뱅 이 소리가 나는데 이제 글로 가는데 조금 이제 누가 이런 신호를 보냈는지 이 암호를 보냈는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Next time. Alright, we're gonna finish the book.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please join me next time. Bye, everyone.
7: What? 이거 실화야?
8: 에이, AI 같은데.
7: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That's not it. My baby still has internal snorts.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스텝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등에 땀을 한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루하지 않고 재밌답니다. 영어책에 푹 빠져보면은 어휘도 이해가 되고 문법도 이해가 되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그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을 미리 읽어보니까 오늘 아주 큰일이 생겼더라고요. 로빈슨 크루소의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안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책을 펼쳐서 곧 바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that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칠 법한 거 제가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ship sailed right into the storm. Strong winds blew waves onto the ship's deck. I had to tie myself to the crow's nest so I didn't fall out.

0: The captain yelled orders to prepare the ship for rough waters. I spotted James lowering the sails as waves crashed over the side of the ship. James yelled that the captain wanted me down. The winds grew stronger, and the rain came down harder, and I began to question my choice to become a sailor. Mayb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parents, I thought. That night, I got seasick. I'd never felt that sick in my life. James looked down at me and laughed. I didn't know a person could turn as green as you, Robinson, he said. I didn't sleep at all that night.
1: Robinson Crusoe, I go to sea. 바로 그 일곱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벌써 책이 이 끝부분으로 가고 있죠. 아, 너무 이제 좀 아쉽지 않습니까? 전 너무 아쉬운데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The ship sailed right into the storm. 자, 로빈슨 크루소가 그 Crow's Nest, 도태꼭대기에 있는 망대에서 아, 폭풍 구름이 몰려옵니다. 검정 구름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선장님께 경고를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이렇게 아, 먹구름이 쫙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배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The ship sailed right into the storm. 그 폭풍 바로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Strong winds blew waves onto the ship's deck. Strong winds라고 하면은 바로 강한 바람이 되겠죠. 강한 바람은 blew, 불었습니다. 바로 파도를, wave라고 하면 파도가 되겠죠. 파도를 onto the ship's deck. 바로 그 배의 갑판 위로, 맞죠? deck이라고 하면 갑판입니다. 배의 갑판 위로 파도를 불어 올렸습니다. 즉, 이 파도가 치는데 보통은 파도가 배 위로 막 올라오진 않잖아요. 조금씩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이 폭풍이나 아주 파도가 높은 경우에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폭풍 속으로 막 가고 있으니까 바람이 엄청 세게 분다라는 거예요. Strong wind. 그렇죠. 그래서 강한 바람이 파도가 있는데 파도를 이 바람으로 배 위로 막 불어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판 위가 막 물바다가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I had to tie myself to the crow's nest so I didn't fall out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폭풍 속으로 배가 그 큰 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돗대 꼭대기에 있는 망대 crow's nest에 있었던 로빈슨 크루소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 아주 큰 바구니 같은 게 하나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었냐 하면 I had to tie myself to the crow's nest. 나는 나 스스로를 묶어야만 했었다. 라는 것이죠. tie는 묶다입니다. 이렇게 묶다. 묶어야만 했습니다. To the crow's nest. 어디에요? 어디에 묶습니까? 돗대 꼭대기에 있는 망대에 나를 연결해서 묶어야만 됐습니다. So I didn't fall out. 왜?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돗대 위에 있었던 망대 거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 배가 많이 흔들릴 것이니까요. The captain yelled orders to prepare the ship for rough waters 라고 되어 있죠. The captain, 바로 선장님께서 yelled, 막 소리 지르시는 거죠. 아, 저긴 저거 해. 돛을 다시 접어놓고, 뭐 이건 이렇게 하고, 물건들이 굴러다니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전 선장이 아닙니다만 왠지 이게 그림이 그려지네요. 선장님께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Orders, order이라고 하면 명령. 명령들을 막 했습니다. 소리쳤다라는 것이 되겠죠. 뭐 하려고? To prepare, 준비하려고. The ship. 그 배를 준비시키려고 for rough waters, 이 아주 험난한 거친 물, 즉 거친 파도가 되겠죠. 거친 파도에 배를 준비시키려고 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I spotted James lowering the sails as wave crashed over the side of the ship 이라고 되어 있네요. I spotted James. spot이라는 것은 여기에 쿡 찍혀있는 혹은 종이에 쿡 찍혀있는 점도 되지만 지금은 점이 아니잖아요. 맞죠? spot이라는 것은 움직임이죠. I spotted James. ED가 붙어 있으니까 과거 시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과거 시제라는 말은 동사다. 그러면 동사로서의 spot의 의미는 바로 발견하다, 알아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나는 James를 발견했습니다. Lowering the sails. 그렇죠? 돛을 내리고 있는 lower이라고 하면 내리다, 낮추다. 돛을 내리거나 혹은 낮추고 있는 James를 발견했습니다. 뭐 할 때? As waves crashed over the side of the ship. 그렇죠.

0: 배의 옆면을 넘어서 파도가 막 이렇게 칠때 이렇게 지금 배가 있다면은 강한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배가 막 이렇게 요동치면서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근데 이 파도가 배의 옆면을 콱 때릴 때 그때 제임스가 돛 밑에서 돛을 지금 내린다고 뭔가가 이렇게 당기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감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그러는 제임스를 로빈슨 크루소가 발견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James yelled that the captain wanted me down. 제임스는 또한 소리 질렀습니다. 제임스가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로빈슨, 내려와! 선장님이 너 내려오래! 이렇게 소리 지른 것이죠. 제임스는 소리 질렀습니다. That the captain wanted me down. 그렇죠. 선장님이 나를, 내가 지금 내려와야 한다고, 너가 내려오기를 원한다고, 즉, 위험하니까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랬다고 제임스가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는요. The winds grew stronger and the rain came down hard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고요. And the rain came down harder. 그리고 비는 점점 더 많이 세게, 세차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I began to question my choice to become a sailor. 그렇죠. 이 타이밍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죠. 아, 엄마가 집에 있으라 했는데, 아빠가 배는 위험하다 그랬는데, 바다가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무릅쓰고, 로빈슨 크루소는 그걸 무릅쓰고요. 지금 바다로 향했죠. 그리고 나는 시작했습니다. question이라는 것은 질문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지만, 질문하다라는 동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선택을 질문하기 시작했다. 즉, 이제 의문을 품는 것이죠. 아, 내가 이게 잘한 게 맞나? To become a sailor. 어떤 나의 선택이냐면, 이 선원이 되기로 한 나의 선택을 의심하거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Mayb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parents,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나의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만 했을지도 몰라. 들었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약간 후회에 섞인 그런 말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ship sailed right into the storm. Strong winds blew waves onto the ship's deck. I had to tie myself to the crow's nest so I didn't fall out. The captain yelled orders to prepare the ship for rough waters. I spotted James lowering the sails as waves crashed over the side of the ship. James yelled that the captain wanted me down. The winds grew stronger, and the rain came down harder, and I began to question my choice to become a sailor. Mayb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parents, I thought.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at night, 그날 밤, I got seasick. 아, 이런, 어떡합니까? 그날 밤에 I got seasick. Seasick이라는 것은 뱃멀기 미가 난. 그렇죠. 이 바다에서 폭풍을 견디고 이 배가 이 떨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아, 멀미가 나게 하죠. 그래서 그날 밤, 나는 뱃멀미가 났습니다. I never felt that sick in my life. 나는 had never felt that sick. 그렇게, 여기서 that은 그렇게라는 의미거든요. 곧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아픔을, 아프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즉, 지금이 제일 아프다.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James looked down at me and laughed. James가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웃었습니다. 즉, 지금 로빈슨 크루소는 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뱃멀미가 나서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혹은 엎드려 있거나. 그러니까, 제임스가. 즉, 여기에 로빈슨 크루소가 누워있다고 하면 제가 제임스예요. 그러면 제가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웃겠죠. 아이고, 배 탄다고 할때 알아봤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I didn't know a person could turn as green as you, Robinson, he said. 제임스, 제가 예를 들어 제임스라면은 로빈슨에게 이야기합니다. 와, 사람이 너처럼 이렇게 초록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와, 완전 초록색이네. 너 정말 뱃멀미가 심하긴 심한가 보다. 사람이 이렇게 너처럼 초록색이 될 줄은 나는 몰랐다. 약간 놀리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제임스는 원래 선원인가 봐요. 그러니까 뱃멀미도 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넌 배를 처음 탔는데, 고생이 많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이 놀리면서 공감도 하면

0: 순서, 맞죠? 그런 이제 동질감.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I didn't sleep at all that night. 그날 밤, 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that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that이라고 하면 that, 저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알았던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that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물론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역시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that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강조의 that입니다. I didn't know it was that hard. 나는 몰랐다. It was that hard. That이라는 게 저것 어려운. 이 말이 안 되죠. 나는 몰랐다. It was that hard.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자, 여기 있는 that은 강조를 해줍니다. 즉, 우리말로 하자면 그렇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어려운 줄 몰랐다 할 때, 그렇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I never felt that sick in my life. 나는 느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아프고 이 구역질이 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 In my life, 나의 삶에서 그렇게 아프거나 혹은 그렇게 속이 메스꺼움을 나는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sick을 수식해 주고 여기 있는 that은 hard를 수식해 주는 그런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hat과 조금 다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후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that I read was fun. 자, 관계대명사 that 어렵지 않습니다. The book that I read was fun. The book was fun입니다. The book was fun. 그 책은 재밌었다. 근데 어떤 책? 이 관계대명사 that 이 덩어리를 왜 쓰냐 하면 보충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던 어떤 단어를 좀더 화려하게 꾸며주고 싶어서 쓰거든요. The book was fun 이라는 기본적인 문장이 있는데 근데 그 the book이 어떤 book이냐 하면 that I read. 내가 읽은 그 책.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that I read라는 걸 덧붙여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대명사 that을 쓰곤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the book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읽은 바로 그 책은 재밌었다라고 할 때 이런 관계대명사 that. 제가 과거에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그런 강의들을 지금 이 강의 중에 여러 번 했지만 다음에 또 추후에 나오면은 당연히 자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He is the boy that won the race. 그는 소년이다. 이게 원래의 문장이에요. He is the boy. 끝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년이냐 하면 that won the race. 아, 경주에서 이긴 소년이다. 그가 바로 그 경주에서 이긴 그 소년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는 그냥 단순히 소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경주에서 이긴 소년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한 문장 안에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that 문장을 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that의 특징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냐 가자고 하면요. 여기 있는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that, 그 바로 앞에 있는 the book 있죠. 바로 앞에 있는 the book 보니까 아, 이 that은 지금 the book을 가리키는데 the book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물이죠. 바로 that은 바로 앞에 가리키는 그 말이 사물이어도 되고요. 혹은 여기 있는 that won the race, 경주에서 이긴 그 소년이죠. 여기 있는 이 that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the boy입니다. 그러면 그 the boy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바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앞에 가리키는 단어, 우리가 흔히 선행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바로 앞에 가리키는 단어가 사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that을 쓸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at night, I got seasick. I'd never felt that sick in my life. James looked down at me and laughed. I didn't know a person could turn as green as you, Robinson, he said. I didn't sleep at all that night.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예문 그리고 의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 Deck. Deck. Strong winds blew waves onto the ship's deck. Order. Order. The captain yelled orders to prepare the ship for rough waters. Spot. Spot. I spotted a deer in the forest. Question.

0: question. And I began to question my choice to become a sailor. Seasick. Seasick. That night, I got seasick.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 확장 포인트의 표제어는 바로 question입니다. question이라고 하면 바로 질문이라는 명사로 알고 계시는데요. 맞죠? Q&A라고 하면 question and answer이잖아요. 그 질문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She asked a good question. 그녀는 좋은 질문을 했다. 그렇죠. question이라는 것은 바로 질문이라는 명사로서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거의 유사합니다.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그런데 품사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a good question이니까 질문이라는 명사이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ed가 붙어있네요. 동사로서도 쓰일 수가 있구나를 눈치채셔야 되겠습니다. The police questioned the man. 경찰이 그 남자에게 질문했다. 질문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영어 단어는 모든 영어 단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명사도 될 수 있고 동사도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형용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품사가 될 수 있으니 그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단어의 형태에 따라서 앞뒤 어떤 단어가 오는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미와 품사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question 안 헷갈리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은 진짜 생활 영어. 왜냐하면 일상편을 할 거기 때문인데요.
1: 그렇죠.
0: 자, 제목 우산에 발이 달린 건가 파트 2 되겠습니다.
1: 야, 우리 우산 얘기 여러 번 녹였었는데.
0: 맞아요.
1: 오늘 뭔가 정점에 이르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0: 뭔가 이상하게 엄브렐라를 꼭 가져가면 예. 없어진다.
1: 가만히 있어봐. 나 분명히 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왜 집에 들어올 때는
0: 이상하다.
1: 없다.
0: 전 국민이 돌려 쓰는 것 같다.
1: 맞아요.
0: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야,
0: 이거는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1: 그러면 뭐 어디 분실물 센터라도 좀 가보셔야 되는 거
0: 그러니까요.
1: 아닌가요?
0: 에이,
1: 어,
0: 이름도
1: 아까워.
0: 넣고 뭐 색도 굉장히 튀는 색이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그러니까
1: 어.